0: 저게 다 무엇이요?
1: 아니 저런 걸 길에 놔두면 어쩐데?
2: 알아요?
3: 놓쳤어.
4: 잘 다녀왔어?
5: 그런데 왜 그러고 있어?
6: 아무것도 아니야. 방에서 좀 쉴게.
7: 그럴래?
5: 왜 저러지?
7: 괜히 걱정되네.
6: 아, 내가 여기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어떡하지?
8: 다녀왔습니다.
9: 그래.
6: 보그나.
10: 윤호 방에서 같이 숙제해도 돼요?
9: 그럼.
8: 들어가자.

0: 빨리 끝내고 게임해야지.
1: 좋아. 방금 뭐였지?
0: 뭐가?
1: 방금 여기 있었는데? 너도 봤지?
0: 뭘?
1: 포근이 너도 짖었잖아. 분명히 봤는데.
2: 새로운 침입자. 난 나가볼게.
0: 잠깐 밖을 좀 살펴보고. 됐다. 괜찮아.
2: 고마워. 포근아, 갈게.
3: 아들, 주말인데 일찍 일어났네?
0: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4: 자, 밥 먹자.
0: 네.
4: 자, 포근이도. 윤호야.
0: 네?
4: 오늘 아빠 엄마는 외출했다가 올 거야.
3: 저녁 전에 돌아올게.
0: 그럼 오늘은 제가 포근이 산책시킬게요.
4: 그래주면 고맙지.
3: 누구 아들이 이렇게 착해?
0: 뭘요. 포근아, 오늘은 나랑 나가자.

0: 별 것도 아닌데 뭐. 저건 뭐냐?
1: 잠깐 물러서 주십시오.
0: 에휴, 뜨는 게 좋겠군. 내일 일이야.
2: 이건 용아.
3: 나도 느꼈어. 강력한 기운이야.
4: 미아야.
5: 들어와.
6: 안녕. 난 용아하고 잠깐 나갔다 올게.
5: 어디 가는데?
6: 볼 일이 있어. 너도 이 근처 공원에라도 다녀와. 이따 봐.
5: 공원?

0: 멋지네. 이런 데가 있었다니 좋다.
1: 거기요! 위험하니까 빨리 내려오세요.
2: 내려와요. 응?
0: 괜찮아요. 자, 샤샤, 이샤, 이샤샤, 차. 아싸, 이오요야.
2: 위험하니까 빨리 내려와요.
3: 119죠. 근정전 지붕에 이상한 사람이 올라갔어요.
0: 모두 응원해 주시니 가벼운 마법을 보여드리죠. 일일이요.
4: 정말 하늘에 뜬 것 같은데?
0: 이 정도 갖고 놀라고 그러냐? 마법 기운인데? 어디냐? 저기다! 여긴 인간계인데 쟤네들 뭐냐? 일단 피하자! 닐리리오!
4: 날아갔어!
5: 뒤쫓자!
6: 얼레리오!
5: 꼴레리오! 이 근처야.
0: 깜짝이야!
6: 너 누구냐? 어떻게 여길 왔지?
0: 그러는 넌 누구냐?
6: 선계에서 파견한 형사. 인간계에서 사고치는 선계인을 잡는 게 일이야.
0: 선계에서 넘어온 걸 알다니 제법인데. 야! 순간 이동을 하다니.
5: 얌전히 들어가자.
0: 밀리리야! 조심해. 난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6: 이런.
0: 안녕, 밀리리야.
6: 괜찮아?
5: 이런 실수를 하다니.
7: 가자.
5: 조윤호!
8: 뭐?
5: 어디 가?
7: 공원 가는데.
5: 공원? 같이 가줄까?
7: 아니, 괜찮아.
5: 그럼 좋아, 같이 가줄게.
7: 어? 안 가도 된다니까.
5: 호근아, 안녕. 아, 이뻐. 가자.

0: 저기다! 아라리오! 멈춰! 도망가봐야 소용없어!
1: 너 누구야?
0: 난 해치야. 선계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야.
1: 그럼 이미 내 정체를 알고... 날 잡기 어려울 텐데.
0: 네가 어디로 도망가도 이 방울이 널 찾아낼 수 있어.
1: 왜 날 따라다니는 거야?
0: 넌 선계로 돌아가야 해.
1: 아니, 난 여기 있을 거야. 삐요삐요. 응?
0: 으악! 사라졌어. 찾아낼 수 있다니까. 아라리오!
2: 공기가 너무 좋아.
3: 맞아. 보구나, 왜 그래?
1: 그쪽에 뭐가 있어?
3: 뭐지?
0: 거기서! 어? 어디로 간 거야? 이런, 아라리오!
2: 저거, 유노 너도 봤지?
3: 어? 뭘? 난 못 봤는데.
2: 어? 포근이 너 봤지?
1: 여기까지 못 쫓아오겠지.
0: 그럴까? 어디를 가도 찾아낼 수 있다고 했잖아. 넌 날 피할 수 없어.
1: 조용히 있을 테니까 날 못 본 척 해줘.
0: 넌 이미 인간계를 어지럽히고 있어.
1: 데려가고 싶다면 날 이겨야 할 거야.
0: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날 따라와.
1: 둘 다 멈춰.
4: 인간계에서 웬 난리들이야?
0: 너인 누구?
4: 선계 형사. 내 이름은 용아.
1: 난 써니야.

0: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인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로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어 쓸 일 생각보다 많죠. 근데 영어라고 하는 건 저는 단어가 기본인 것 같아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장의 폭도 넓어지고 들었을 때 이해되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어와 함께 재미있는 영어 공부 해볼 건데요. 그 공부 도와주실 김지원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와 AI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지원쌤입니다.
0: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1: 네, 오랜만에 또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
0: 재밌는 영어 시간. 저는 영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단어가 사실 외우는 게 쉽진 않았어요, 학창시절.
1: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영단어를 오래 기억하고 또 재밌게, 어떻게 보면 재밌게 학습할수록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AI랑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0: 아, 오늘 강의는 저도 특별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가장 먼저 어떤 걸 해보면 될까요?
1: 여러분 평소에 유튜브 영상 꽤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0: 네, 너무 많이 봅니다.
1: 네, 근데 그 유튜브 영상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영상들 아마 여러분들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본 그 영상을 재미를 넘어서 그 안에서 봤던 단어를 직접 한번 유튜브에서 뽑아가지고 외워도 보고 플래시 카드도 AI로 만들어보는 걸 먼저 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게 될 AI 툴은 제미나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EBS에서 재미있게 봤을 만한 영어 동화가 담겨있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 볼 겁니다. 이 유튜브 영상의 주소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미나이로 돌아와서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플래시카드 만들고 단어 뽑아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프롬프트 한번 써볼 건데, 자, 선생님은요 요렇게 프롬프트를 써보았습니다. 위 유튜브 영상에서 핵심 영어 단어 10개를 뽑아달라고 했고요. 네. 각 영단어를 자세히 공부할 수 있게 설명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단어가 있고 설명만 있고 하면 좀 공부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0: 그렇죠.
1: 저 전 또 선생님이니까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영어 단어뿐만 아니고 한국어 뜻,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가서부터 너무 중요한 영영풀이, 그리고 해당 단어가 들어간 예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전부 넣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 플래시카드 퀴즈를 만들어달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캔버스라는 기능을 켜두었어요. 네. 우리 한번 봤었던 기능인데요. 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요 친구를 켜게 되면은 이제 정말 우리가 직접 좀 클릭도 하고 재밌게 좀 놀아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0: 오, 뭐가 나왔는데요?
1: 네. 네, 뭐가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뭔가 vocabulary notes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한번 노트가 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아래 퀴즈까지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프롬프트대로 나왔죠?
0: 네.
1: 영어 단어 뽑았고, 한국어 뜻 나왔고, 영영풀이 나왔고, 예문도 나왔습니다.
0: 영영풀이까지, 오호.
1: 여러분,
0: 그랬으니까.
1: 영영풀이가 귀찮을 수 있어요, 보기. 네. 안 보고 싶을 수 있는데요.
0: 예반이네요.
1: 여러분이 중학교에 가서 실질 학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에도 이 영영풀이를 보고 그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차치하더라도 원래 영어 공부에서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영영풀이를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0: 미래를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1: 자, 이렇게 The Elephant's Child라는 제목이네요. 핵심 영단어 10선 해가지고 10개의 영단어를 뽑아주었습니다. 오, 실제로 뭐 이런 거 Set off 이런 거 굉장히 교과서가 좋아하는 Find 너무 많이 본 이런 친구들이 나오게 됐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뜨죠. 열기 누르시면 오호라,
0: 오호라.
1: 이번에는 퀴즈가 나오게 퀴즈다.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두 가지 색을 가진이란 뜻을 가진 영단어는 무엇일까요? 알면은 누르시고 모르면 힌트를 누르십시오. 힌트에 자전거의 bicycle의 my가 뜻하는 게 둘이래요.
0: 두 개다. My color들을 고르면 되는 거죠.
1: 그렇죠. My color도 나오고 이렇게 해설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맞춰보고
0: 이렇게 알려주는 건 되게 재밌네요.
1: 그쵸,
0: my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는
1: 거. 정확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또 이렇게 뭐 일단은 눌러볼까요? 아무거나? 아니겠죠. 답 이렇게 나오고요.
0: 파이썬이 비단뱀이라는 걸 오늘 알았어요. 저 코딩할 때 정말 많이 썼는데
1: 그게
0: 비단뱀이었군요.
1: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것이죠. 네네. 우리 지금 이렇게 맞추고 틀리고에 따라서 이렇게 OX, 지금 X가 몇 개고 이렇게 맞은 게 몇 개인지도 나오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가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자,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요 안에 보이죠, 쪽. 여러분? 네. 우리가 방금 전에 넣었던 영상이 뭔지가 여기에 있고요. 네. 누르면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0: 바로 볼 수가 있네요.
1: 네, 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나왔던 건지도 확인을 해가면서 한번 또 쭉 보고 그 다음에 퀴즈도 풀어보고 하면서 이 영상 하나를 가지고 이제 정말 알차게,
0: 알차게
1: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0: 그쵸? 이렇게 스토리와 함께 제가 그쵸? 기억을 하다 보면
1: 정확하죠.
0: 이 기억이 정말 오래 갈 것 같아요.
1: 정확합니다. 네.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게 이 방법의 특히나 큰 장점이겠죠. 선생님은 여기서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간 걸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공부에 게임이 결합이 되면 정말 공부하는 게 아니고 게임하는 것처럼 단어를 또 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AI가 나오면서 이 친구가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만 말해도 그 목적에 맞는 어플 게임 같은 걸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먼저 필요한 건요, 이 오늘 나왔던 이 영단어 10개 있잖아요. 네. 요거를 가지고 진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러려면 이 자료가 필요해요.
0: 네.
1: 그래서 드르르르르르르르 끝까지 드르르 하면 오 끝났다. 여기까지 나오면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미나이 새 창을 열어줄 거예요. 새 채팅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드르르르륵 해왔던 거 그대로 붙여넣기 할 겁니다. 이렇게 자료가 와 계속 자료가 나왔죠?
0: 네.
1: 자, 이 상태로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뭐다? 영어 단어 자료만 준 것이다.
0: 네.
1: 이걸로 어플 만들어달라는 건 따로 얘기하겠죠?
0: 네.
1: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 프롬프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초등 고학년용 영어 단어 학습 어플을 만들어달라고 한 거고요.
0: 네.
1: 10문제를 진행할 거고 네. 정답 4개 중에 1개를 고르는 방식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보상. 지금 게임이니까 우리 또 문제 풀고
0: 뭐가 그쵸? 있어야 또 힘이 납니다.
1: 네. 그 뭐를 여기서 선생님은 한번 보물상자라는 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상자가 좀 시시하다 하면 다른 걸 넣으셔도 좋아요.
0: 네.
1: 자, 그렇게 하고 맞출 때마다 금화를 한 개에서 다섯 개 랜덤 지급하는 걸로.
0: 어허. 아, 정해진 개수를 주는 게 아니라
1: 우리가 게임하면서 틀린 단어가 있다면 단어장에 자동 저장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틀린 것만 다시 푸는 기능도 꼭 필요하겠지요. 자, 이렇게 할 거고 요 아래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로컬 스토리지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방금 전에 게임한 기록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세 개를 맞고 한 개를 틀렸어.
0: 네.
1: 근데 이런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해줘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채팅창 나왔다 다시 들어오면 다시 1단계부터 해야 돼요. 제일 싫죠.
0: 그런 거는 정말 싫어요.
1: 네,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친구를 넣어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엔터 누르면 이제 이 친구가 또 뚝딱뚝딱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영단어 앱을 만들어줄 겁니다.
0: 아, 신기하다. 뭔가 나왔어요.
1: 좋습니다. 자, 뭔가 나왔어요. 자, 제목이 확실히 Elephant Child에 맞게 뭔가 귀엽고 신선한 친구가 나오게 됐습니다.

0: 과연 우리 영단어 게임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선생님이 한번 직접 해보시죠.
1: 좋습니다.
0: 뿅뿅.
2: She likes to 땡땡땡 up on the sofa with a good book.
0: Oh my god, 좀 어려운데요?
2: She likes to.
1: 어 이거. 이거밖에 될 게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0: Curl 요거는 약간 몸을 이렇게 이렇게 마는 겁니다. 우리 아~ 머리에 컬을 준다고 하잖아요. 꾸불꾸불 네. 아,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2: We need to 땡땡땡 early to avoid the traffic. 이거는 뭔가
0: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1: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체증 실내기 싫으면 네. 빨리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0: 그렇죠. 네. 빨리 출발해야 된다 정도 맞겠죠?
1: 그러면 어울리는 게 set off가 네. 되겠습니다.
0: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 네. 그 말을 얻게 되는 이런 방식의 아, 게임입니다.
1: 그냥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0: 예, 학습 완료에서 떴습니다.
1: 좋습니다.
0: 그럼 홈으로 돌아가게 하면 네 단어 짱 보기를 클릭하면요. 오늘 틀렸던 어? 단어들이 우와. 나오게 됩니다.
1: 우와. 우와. 아, 요렇게 제가 좀 헷갈렸던 것들이 모여있네요.
0: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예문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단어의 영영풀이도 지금 같이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다시 풀기, 틀린 것만 다시 풀기 누르면요. 실제로 틀린 것만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
1: 우와.
0: 자, 이런 식으로 풀면 지금 그리고 있다. 위에 금화가 이렇게 쌓이고 있잖아요.
1: 네. 네. 혹시 뭐 나중에 뭐 엿으로 바꿔먹는다던가
0: 스스로와의 약속도 해볼 수 있고요.
1: 맞습니다.
0: 내가 금화 100개 모으는 날에는 뭐 친구들이랑 마라탕을 먹으러 가겠어. 뭐
1: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0: 가능하죠.
1: 이런
0: 가능하죠.
1: 거 좋은 거 같아요.
0: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재미있게 그럼으로써 오래 기억하게 할 수 있는지 AI를 활용하는 영단어 공부법을 쭉 살펴봤는데요.
1: 나중에 네. 재밌었다면 본인 더 변형해서 막 게임을 더 어렵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해볼 법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안녕!

이야, 그 참 나만큼이나 요상하게 생긴 물건이요? 시 광대 달무리옷이다. 아네, 좀 전까지만 해도 귀양 가는 길이었는데 말입니다. 천한 광대놈이 칼도 다 차보고 아, 이 또한 호사가 아닌가 하였는데 보절단이 말씀이 가는 길도 멀고 힘드니 아이, 체담이나 한 잔락 해보라 하더이다.

0: 놈, 비양 가는 사연 한번 키고 왔다. 그날도 사람들 앞에서 신명나게 한판 놀고 있었는데.
1: 대역 죄인 탈문이 나오더라!
0: 오래 살다 보니 이 천한 놈 이름 앞에 대역 죄인자를 타는 날이 다 있습니다. 내 평생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 양반님들과 가까이 지낸 적도 없는데, 하! 역모를 꾸민 양반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지 뭡니까? 그 양반님은 본래 몰락한 집안의 서자 출신인데 이름이 이가 달손이요. 이 달무늬의 동생이라 했다지 뭡니까? 내 얼핏 들으니 달무늬 동생이라 하면 사람들이 줄줄 따라 세력을 모으기가 좋았다나요? 함께 잡혀온 또 다른 이는, 아이고 글쎄, 이 달무늬의 아들이라 했답니다. 내 비록 머리는 반백이나 장가 한번 못 가본 총각인데, 아, 이 얼굴을 좀 보십시오.

0: 면이고 밥이고 나 혼자 먹는 법을 모릅니다. 허나 천하의 가난한 이는 수두룩하고 이 닮은이 몸은 하나라. 어느 겨울에는 배골타 죽은 거지 아이를 꽁꽁 언땅에 묻으며 참 많이 또 울었지요.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일이 고달픈데 성내고 서로 미워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네, 싸움 말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니다가 다투는 사람을 만나면 끼어들어 아 우스꽝스럽게 흉내를 내죠. 이 추한 얼굴도 사람들 웃기는 데는 꽤 쓸모가 있습니다. 저작거리 아이들은 서로 놀릴 때 이리 말한답니다. 네 형은 닮은이다. 아이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못난 얼굴이든 천한 이름이든 알량한 재주든 누구든 보고 한바탕 웃으면 그뿐이지요. 그래도 이 재주가 쓸만한지 찾는 곳이 많아 팔뚝 강산 안 가본 곳이 없지요. 아침이면 노래 부르며 장에 들어갔다. 저녁이면 어느 집 처마에서 자니 한양에만 내 집이 8만 호는 돼요. 죽을 때까지도 다 못 가볼 지경인데 하, 이 재주가 화근이 되어 죄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삐뚤어진 입이라도 말은 바로 하라는데 으잉! 어찌 못 배우고 못 가진 나보다 가진 자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다 거짓말뿐이지. 내 이름을 알려 밥은 먹고 살았으나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는군요. 대역 죄인이란 누명은 어찌 어찌 벗었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죄가 있다 하더이다.
1: 닮은이란 자는 머리가 반백인데도 총각의 모습을 꾸며 민심을 현혹시키고 풍속을 괴란하는 무례한이다.
0: 임금님 말씀 한마디에 하마터면 내 목이 달아날 뻔했지요. 그래도 역모에는 뜻이 없다 밝혀져 귀향길에라도 오르게 된 것입니다. 참, 이 광대놈 이야기가 너무 무겁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내 귀향길이라 당장 구한 것은 날가 빠진 탈바가지뿐이나 내 평생 갈고 닦은 재주로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의

0: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1: 진흙 속에 있었던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2: 진동을 주면 파장을 주면 쫓겨요.

0: 손님들이 하는 게 사찰 음식이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건 다 해요.
1: 이왕하는 거 이렇게 식탁에다 그래도 그려야 되겠다.
2: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사온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0: 우와,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안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4: 어? 보장기시?
3: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4: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5: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6: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7: 1577-1704.
8: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 중입자 치료비도?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10: 1년이면 뭐 금방이네.
5: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6: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7: 1577-1704.
8: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1: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2: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11: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3: 계약일로부터 91일?
11: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4: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6: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7: 1577-1704.
8: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1: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5: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11: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6: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11: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14: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6: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5: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안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7: 1577-1704.
17: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돌 하나. 하지만 이 돌이 몸속에 자리 잡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을 일으킨다.
18: 이게 잡아뜯고 뭉치고 잡아뜯고 뭉치고 막 참을 수가 없을 만큼 아프고.
19: 아픈 건 막 엄청 아파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아픈 건 막 이 통증이 엄청 커요. 아파.
20: 지어 짜는 통증이라는 게 허리를 못 펼 정도로 굉장히 아프고요.
21: 이걸 안 빼면은 지금 간 수치가 뭐 800이 넘어가고 너무 위험하다. 당장 빼야 된다.
1: 원인은 바로 담낭과 담도에 소리 없이 자라난 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져 거대 담석이 되기도 한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담석 환자는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몸속에 돌이 생기는 걸까?
22: 담낭 담도 질환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석의 주범이 이런 것들인데요. 노인이 되시게 되면 담석을 예방해주는 때문에 담석이 발생할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담도성의 통증은 스퀴징이라고 해서 이게 쥐어 짜는 통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리에 쥐나 보신 적 있죠. 그 장단지 지났을 때 그런 통증.
1: 수술 없이 내시경만으로 돌을 직접 제거하는 최담도 질환의 권위자 소화기내과 천영국 교수. 오늘은 그와 함께 현대인의 담낭과 담도를 위협하는 그 돌의 실체를 파헤쳐본다. 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하루였다. 극심한 통증과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90세 남성. 밤사이 응급치료를 받고 현재 시술을 앞두고 있다.

0: 세월의 풍파를 다 견뎌왔지만 90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1: 죽겠으니까 배가 아프면 죽겠으니까 왔어요. 어느 정도는 그 여자들은 그렇게 왜 애기 낳는 정도로 아프다고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참으라고.
2: 그럼 오늘은 이따 어떤 거 하세요?
1: 돌 깨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속에 돌이 있대요. 근데 그걸 깨주신다고는.
0: 흔히 쓸개라 불리는 담낭은 간 아래쪽에 붙어있는 주머니 모양의 소화기관이다. 나뭇가지 형태의 담도는 담즙이 흐르는 길로 직경이 1cm도 되지 않는 가느다란 관이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이 담도를 따라 담낭에서 농축되고 저장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수축하면서 저장해둔 담즙을 뿜어낸다. 담도를 지나 십이지장으로 들어간 담즙은 음식 내 지방이 잘 소화되도록 부드럽게 해준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담즙의 찌꺼기들이 뭉치고 굳어지면 돌처럼 딱딱한 담석이 된다. 담즙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든 돌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쓸개 안에 생기면 담낭 담석, 간 속 담관에 생기면 간내 담석, 담도에 자리 잡으면 담도 담석이라 부른다. 90세 김덕래 씨는 쓸개, 즉 담낭에 돌이 생긴 환자. 그의 담석 제거를 위한 시술 준비가 한창이다. 그런데 모니터를 확인하는 천 교수의 표정이 이내 굳어진다. 어떤 상태인 걸까?
3: 이 담낭 안에 돌이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십이지장에 붙어 있거든요, 담낭이. 근데 이 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십이지장과 담낭 사이 염증이 생기면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담낭에 있는 돌이 스르륵 십이지장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십이지장에서도 못 내려가고 길을 막았습니다. 막아가지고 음식을 못 먹고 토해가지고 응급실로 내원하셨어요.
0: 거대 담석을 방치해 담낭에 천공까지 생긴 환자. 그 돌이 현재는 음식이 내려가는 길을 막고 있다. 그는 오늘 어떤 시술을 받게 될까? 2년 전 태양 검사를 위한 CT에서 우연히 담석이 발견된 환자. 담석은 오랜 시간 자라 무려 6cm에 이르는 거대 담석이 됐고 담낭은 이미 기능을 잃은 만성 담낭염 상태였다. 문제는 거대 담석이 담낭과 맞닿아 있는 십이지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두 장기 사이에 구멍이 생겼고 빠져나온 돌이 십이지장을 막았다. 6cm에 달하는 거대 담석은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십이지장의 길목을 막았고 결국 이로 인해 위가 팽창하면서 반복적인 구토까지 이어졌다. 환자는 고령에 심혈관 질환이 있어 수술은 어려운 상황. 내시경으로 담석 쇄석술을 받기로 했다.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접근시켜 레이저로 거대 담석을 잘게 부순 뒤 조각을 제거하기로 했다. 잘게 부순 돌 조각은 장을 따라 내려가 자연스럽게 변으로 배출된다. 이제 본격적인 시술에 들어간다.
3: 자, 내시경 들어갑니다. 내시경이 좀 커요.
0: 문제의 담석을 찾아 나설 차례.
3: 돌이야 이거? 여기 있네. 큰 돌이네 이거.
0: 십이지장을 가득 메운 거대 담석. 그 크기에 시술을 집도하는 천 교수도 놀랄 정도다.
3: 이야, 돌이 정말 이렇게 크다.
0: 이대로는 꺼낼 수 없는 큰 돌을 잘게 부수는 작업이 시작된다.
3: 대단한 돌이다. 하, 정말 단단하기도 하고 너무 크네. 이렇게 큰 돌은.
0: 레이저 쇄석술로 그토록 단단했던 돌이 어느새 작은 조각이 됐다. 부서진 돌가루로 금세 시야가 흐려지는 상황. 한 시간 가까이 씻어내고 부수기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돌을 밀어.

0: 조각난 돌들입니다. 조각난 돌들이고요.
1: 보통의 담석은 크다 해도 2cm 이하.
0: 한 5cm에서 6cm 되면 6cm. 이런 담석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 사람 몸에서 이렇게 담낭에 6cm 담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1: 이렇게 자랄 동안 왜 몰랐던 걸까? 막다른 순간에 알게 된 거대 담석.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
0: 암페놈 환자가 밥을 못 먹죠. 밥을 못 먹고 그다음에 십이장이 꽉 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십이장을 또 터뜨릴 수 있어요. 천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복막염이 와서 사람이 사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시경으로 돌을 못 빼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서 그 돌 있는 십이장을 잘라내야 돼요.
1: 십이지장이 다시 열리면서 장퇴색도 해결됐다. 고령일수록 거대 담석이 많은 이유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0: 거대 담석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연령이 많습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노화 현상으로 이 담도가 늘어납니다.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데요. 돌이 조금밖에 생겼을 때는 늘어난 담도에서 이 담도를 막지를 못하니까 증상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돌이 생겨도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고 지내세요. 증상이 없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이 담도 내에서 점차 자라게 됩니다. 실제로 거대 2cm 이상의 거대 담석을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면 나무와 나이테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담석이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거기에 이제 프로테인, 그다음에 이제 세균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점차 조금씩 나이테 같은 형성을 하면서 점차 이렇게 커지게 되는 이유인데요.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담도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 그러나 담석증은 비단 노년층만의 질병이 아니다. 젊은 층에서도 담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에서 40대 담석 환자는 10년 새 약 74%나 급증했다. 젊다고 담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2: 두 안에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일어나고 덩치와 맞게 먹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 18일 날 응급실에 가기 전날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대찌개를 시켜놓고도 햄 한 숟갈 먹자마자 도저히 못 먹겠다고 판단해서 못 먹었었어요. 그 정도로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파서요.
3: 지금 98kg, 99kg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제가 탄수화물, 면 같은 거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있으니까 배달 음식이 그런 일이 힘들더라고요.
4: 기름진 음식 같은 걸 먹으면 되게 등이 아프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진짜 너무 한 번에 방어랑 대방어랑 삼겹살 이걸 먹고 밤에 잔 날이 있는데 새벽에 막 너무 아파서 깼어요. 이 명치 오른쪽이라 그래야 되나?
1: 40세 윤여수 씨도 처음엔 그저 소화불량인 줄 알았다. 통증을 참다 결국 응급실을 찾았지만 설마 담석일 줄은 몰랐다.
0: 자, 여기 쓸개를 보면 요게 담낭인데 요 하얀 것들이 담석이고 그 옆에 이게 돌되기 전에 슬러지라고 찌꺼기, 기름 찌꺼기들이 여기 꽉 차있네. 다 돌들이다. 저게 다 콜레스테롤, 기름 덩어리.
1: 90kg까지 늘어난 체중이 담석의 위험을 높인 걸까?
0: 여기 보면 이게 다 내장지방, 내장지방. 그러니까 이렇게 복부 지방이 많으면 담석이 잘 생긴다. 알겠죠?
5: 네. 응?
0: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저 일단 운동해야 돼, 운동. 돌은 이렇게 크기가 크지가 않아. 작은 돌들의 집합체. 그건 오늘 내시경으로 뺍니다.
1: 비만일수록 돌이 잘 생기는 이유는 뭘까? 내장 지방이 많고 비만할수록 지방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중성 지방이 혈액으로 흘러나온다. 혈액 속 중성 지방은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이동하고 간의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영향을 준다. 이 과정에서 담즙 속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작은 콜레스테롤 결정이 만들어지기 쉬워지고 이 결정들이 서로 뭉치면서 담석으로 자랄 수 있다.
0: 최근에 젊은 연령층에서도

0: 담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고중성 지방식이를 많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비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 담석의 발생 빈도를 높이게 되는 이유가 되고요. 또 비만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살 빼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과도하게 짧은 시간 내에 체중 감소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식사가 불규칙해서 담낭을 제때제때 수축을 시켜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높아진 콜레스테롤이 엉겨붙을 시간을 주기 때문에 역효과로 해서 담석이,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여건이 좋아지면서 노령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이 되시게 되면 담석을 예방해주는 담즙산의 농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담석이 발생할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1: 문제는 바로 기름진 식습관과 비만을 부르는 과식. 담석은 현대인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다. 아주 작은 돌도 통증의 씨앗이 된다.
2: 매일 면 먹었어요, 면. 아랫배가 전체적으로 쥐어 짜듯이 아프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아, 제가 지금 황달 수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정상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담석 때문에 밥을 못 먹는데, 이거 시술하고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그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검사 결과 환자의 담낭에는 5에서 7mm 크기의 담석이 10여 개나 있었고, 이 가운데 7, 8mm 크기의 돌두 개가 담낭에서 담도로 빠져나왔다. 담도로 내려온 돌이 담즙의 흐름을 막으면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켰던 것이다. 시술은 먼저 입으로 내시경을 넣어 십이지장까지 접근한 뒤 담도 입구를 넓혀 돌이 나올 길을 만든다. 이후 스텐트로 공간을 확보하면서 그물망 모양의 기구로 담도에 걸린 돌을 하나씩 꺼낸다. 담도의 돌두 개는 내시경으로 제거했지만 담낭에는 여전히 담석이 남아있어 추후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0: 담석이 근데 다행히도 한 90%에서는 어디서 생기냐면 간외 담도에 생깁니다. 간외 담도라고 하는 것은 간 입구에서 십이지장으로 연결된 부위인데요.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 여기서 생긴 간외 담도 담석은 ERCP라는 이 내시경 시술로 거의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내 담석도 생기거든요. 간안 속에. 그런데 간 입구 쪽에 가까운 간내 담도 담석은 일부는 내시경으로 저희가 제거할 수 있고요. 내시경으로 담낭 담석을 못 빼는 이유는 담낭과 담도에 연결된 부위를 간에다란 파이크 연결된 관이 굉장히 직경이 작습니다. 작고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빼기 위해서 기구를 집어넣다 보면 이게 터집니다. 터지게 되면 담즙이 복강내로 새서 복막염을 유발시키는 후유증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낭 담석은 내시경으로 빼는 시도는 하지 않고요. 문제가 된다면 복강경으로 담석과 담낭을 같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1: 드디어 젊은 담석 환자 윤여수 씨의 내시경 시술이 시작됐다. 담석 제거를 위한 첫 단계는 좁은 담도에 스텐트를 넣어 길을 확보하는 것. 이제 담석이 있는 곳으로 접근한다. 담석이 보이자 그물망 모양의 바스켓으로 조심스럽게 담석을 포획하는 천 교수. 담석이 걸리지 않도록 좁은 통로로 세심하게 통과시킨다. 남아있던 담석까지 무사히 제거했다. 그러나 담낭에는 여전히 돌이 남아있는 상황. 담낭은 염증이 가라앉은 뒤 수술로 제거할 예정이다. 작은 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긴 걸까?
0: 이 담석이 아주 보면 여러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한 10개 이상의 담석이 있고,

0: 그리고 이 담도에 보시면 또 큰 담석이 두 개가 보이죠. 그래서 이 담석을 제거하는 오늘 시술을 했습니다. 이 바스켓으로 담석을 빼냈습니다. 빼냈더니 아주 색소성 담석, 아주 새까만 색소성 담석이 나오고 있어요. 색소성 담석은 용혈성 빈혈, 적혈구가 깨지게 되면 적혈구에 있는 빌리루빈이 혈류내로 이제 막 쏟아져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색소성 담석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질환인 경우, 간경변증,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유전, 이런 것들이 색소성 담석의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기는 이유는 이 담즙 내에 결국은 콜레스테롤의 과포화,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비만, 그 다음에 고지방 식이를 많이 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게 비만을 치료한다고 해서 너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체중 감소를 하는 경우 콜레스테롤 담석이 잘 생기게 되고요.
1: 윤여수 씨의 몸속에는 두 종류의 돌이 함께 있었다. 담석의 성분은 원인의 단서가 된다. 왜 유독 밤만 되면 더 먹고 싶어질까? 퇴근 후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은 바로 야식과 음주.
2: 혹시 야식?
1: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이 시간이 꽤나 달콤하다.
3: 보통 야식을 자주 드세요?
4: 네, 자주 먹는 편입니다.
5: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네. 치킨 아니면은 족발? 치킨을 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1: 이런 식습관 때문일까? 4년 전 과식으로 속이 더부룩했던 날 남편 오진영 씨는 담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약물 치료 후 지금은 추적 관찰 중이다.
2: 그때 통증은 숨을 못 쉴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요. 가슴 압박이 와서 숨을 좀 쉬기 어려웠었어요.
3: 주로 어떤 걸 드셨어요?
2: 큰 아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서 고기류를 좀 많이 먹어서 그 육류 주위로 좀 많이 먹었어요.
1: 그런데 최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건강검진에서 아내의 몸속 남편보다 더 큰 담석이 발견된 것이다.
5: 돌이 좀 3cm가 좀 넘게 있다고 해서 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는 들었어요. 네. 부부가 이렇게 담석이 있는 거는 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식습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좀 걱정은 되기는 해요.
1: 부부 모두 현재는 통증이 없어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오늘은 남편 오진영 씨가 1년에 한 번 담석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다. 증상 없는 담석,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걸까?
0: 1년 동안은 별일 없었죠?
2: 다행히 별일 없었습니다.
0: 그러게요. 그 담낭 기능을 좋게 하는 약을 잠시 쓰고 이번에 추적 검사에서도 그 담낭 담석이 그대로 2cm가 있는데 하지만 나빠지진 않았어요.
2: 네.
0: 그런데
1: 담석이 더 커지진 않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0: 근데 본인은 돌이 생기는 위험 인자를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일단 피검사에서 고중성지방 혈증,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았고, 네. 당뇨도 있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담석이 잘 생기고, 또 담낭의 모양도 이게 하나의 정상 담낭은 이게 원통형에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격벽이 있어요.
2: 네.
0: 그러다 보니까 담즙 순환도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돌이 생긴 거야.
1: 보통의 담낭은 하나로 이어진 주머니 모양이지만, 오진영 씨의 담낭은 벽처럼 생긴 구조가 있어 담즙의 흐름을 방해한다.
0: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직 수술할 필요는 없고 아침 식사 꼭 하죠?
2: 아침 식사는 못하고 있어요.
0: 그게 해야 돼요. 아침 식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담낭 그 질환을 예방하고 하는데.
2: 네, 알겠습니다.
0: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 기름진 식사하고 그렇게 특별히 아픈 적도 없죠, 최근에?
2: 네, 네, 네.
0: 하지만 추적 관찰은 필요하다.
2: 네.
0: 그래서 1년 뒤에 또 초음파를 볼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지금처럼 생활 잘 유지하세요.
2: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네, 됐습니다.
1: 그렇다면 담석을 꼭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0: 담낭 담석에서 결국은 수술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담낭 담석 있는 환자의 대략 한 20% 정도 내외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증상이 없고 환자가 통증이 없다 그러면은 추적 관찰만 하면 되는데요.

0: 담낭 담석은 복부 초음파로 추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부 초음파로 담낭은 아주 잘 관찰되거든요. 담도 담석은 복부 초음파가 적합한 검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담도 담석은 주변에 십이지장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복부 CT나 그 다음에 자기 공명 담체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MRI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담도 담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적 감찰을 우리가 권유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담도 담석이 발견된 경우는 바로 그 제거를 권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1: 누구나 돌이 생겼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이다. 3년 전 71세 오경일 씨도 그랬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 해도 수술이라는 말은 두렵다.
2: 수술은 좀 피하고 싶으신 거죠?
3: 아, 당연하죠. 수술이다 하니까 아무래도 겁부터 나죠. 수술을 한 분이 언니가 있고 조카가 그렇고 조카 둘이 그렇고 그래서 담낭 제거 수술을 했죠.
1: 주변에서 흔히 겪는 수술. 혹시 이번엔 내 차례일까?
0: 요즘에 뭐 소화불량이 있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런 건 없으셨죠?
3: 예,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0: 그래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전에 담낭에 그 돌가루 찌꺼기가 꽉 차서
3: 네, 그때.
0: 그때 약을 한몇 개월 먹고 저 추적 검사 초음파에서 깨끗해졌었거든요.
3: 네.
0: 근데 최근에 어쨌거나 한번 좀한 2, 3년 지났고 그래서 한번 검사를 했는데 또 담낭에 찌꺼기가 가득 찼어요.
1: 돌이 되기 직전의 찌꺼기들이 다시 차오른 상태. 게다가 담낭에 벽이 있어 담즙이 원활하게 흐르기 어렵다. 이럴 땐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
0: 그래서 전에 그 약을 먹고 좋아졌었기 때문에
3: 네.
0: 어머니는 이제 수술을 바로 생각하기보다는 약으로 먹어서 그 돌가루를 또 없애볼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이번에 약을 먹고 전에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담낭에 그 돌가루 찌꺼기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약잘 드시고요. 3개월 뒤에 초음파 검사하러 오세요.
3: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0: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1: 이번에도 수술 대신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하기로 한 오경혜 씨. 어떻게 약물만으로 담석을 녹일 수 있을까? 담석 중 일부는 담즙 속 콜레스테롤이 뭉쳐지면서 만들어진다. 이때 크기가 작고 아직 단단한 돌로 굳기 전이라면 먹는 약으로 담석을 녹이는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우르소대 옥시콜산이라는 약물은 담즙 속 콜레스테롤이 잘 녹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약을 복용하면 끔적하게 뭉쳐있던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녹기 시작하고 작은 담석도 서서히 작아진다. 이렇게 분해된 콜레스테롤은 담즙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출된다.
0: 약물로도 담석을 일부 환자에서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담낭에 국한된 얘기가 되겠고요. 담도 쪽은 아닙니다. 담석을 제거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담낭의 기능이 정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담낭에 나가는 입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담석에 의해서 막혀 있으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돌의 크기가 2에서 3mm로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약물이 녹아서, 약물이 그 담즙 내로 들어가서 그 녹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 3mm의 작은 우리가 모래알 담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담석이 되기 전에 슬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져서 이 담즙이 찐득해진 상태를 슬러지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슬러지와 2, 3mm의 작은 담석은 약물로서 녹일 수가 있는데, 담낭의 기능이 정상이어야만 이 녹은 담즙이 배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합당할 때 우리가 약물로 녹여볼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나 이미 담석이 크고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담낭 제거술은 연간 9만 명이 받는 흔한 수술. 그런데 쓸개가 없어도 소화에는

0: 문제가 없을까?
1: 쓸개 수술하자 그러면 그 떼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있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빨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잇몸이 대신한다고. 그러니까 담낭의 역할은 오롯이 담즙을 모았다가 짜주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낭이 없게 되면 그 담도가 담낭의 기능을 어느 정도 보상해서 늘어나요. 그래서 보존해 주기 때문에 크게 살아가는데 담낭을 절제해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담낭을 떼어내고 나면 초기에 한두 달에는 어떤 부작용이 좀 일부 환자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좀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낭이 없다 보니까 평소에 담즙을 모아주는 기능이 없어서 식사를 안 하는 동안에도 담즙이 장으로 흘러내려요. 그렇게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설사나 복부 팽만감은 일정 시간, 보통은 한 2, 3개월 지나면 없어집니다.
0: 잘 모르는 만큼 무심코 지나치기도 한다. 위나 대장보다 훨씬 생소한 담낭과 담도. 이곳을 위협하는 건 비단 돌만이 아니다. 50년째 매일 같은 출근길에 오르는 정종훈 씨. 반평생 약사로 일하며 아픈 이들에게 약을 건네주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2: 크게 아픈 일이 없었고 병원에 갈 일도 없었고 근데 약간씩 오는 거는 다 약이 있으니까 그냥 주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안 했는데 이제 갑작스레 그런 일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늦게 간 거죠.
0: 평생 약사로 살아온 그조차 피할 수 없었던 뜻밖의 위기. 평화롭던 그의 몸속에서 조용히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2: 이제 소변을 보는데 소변 색깔이 점차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도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며칠간 버텼죠. 소변도 그렇지만 대변 색깔이 내 상전 처음으로 하얀 색깔이야. 이 간에서 나온 게 전혀 안 묻었다는 얘기거든. 담즙이. 그럼 담즙이 막혔다는 걸 내 짐작은 할 수 있죠.
0: 돌아보니 입맛도 없었고 피로는 쌓여갔다. 서둘러 병원을 찾게 된 건 흰색에 가까운 대변과 짙은 콜라색을 띤 소변.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던 몸의 변화였다. 약사로서의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늘은 정종훈 씨의 시술이 있는 날. 응급실 내원 당시 그의 수치는 위험 수준이었다. 황달 수치는 정상 범위인 1.1을 훌쩍 넘어 9.76까지 치솟았고 간 수치 역시 정상보다 4배에서 9배까지 올라간 상태였다.
1: 그럼 이렇게 왜 올라갔냐면 아버님이 이렇게 담즙이 내려오는 길이를 담도라고 하는데 이 담도 끝에 여기가 지금 맥혔어요. 이게 간에서 내려가서 이게 내려가는 담도거든요. 지금 담도가 여기가 여기까지 잘 내려와야 담즙이 잘 내려와야 황달이 안 생기는데 지금 여기가 맥혔습니다. 여기가.
3: 아, 12주장 가까이. 예.
0: 정확한 병명은 담도 협착증. 현재 하부 담도가 막혀 있다.
1: 그래서 지금 황달이 생긴 거고요. 오늘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게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여기 맥힌 데를 이렇게 스텐트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맥힌 데를 뚫어줄 거예요.
3: 예.
1: 네. 그리고 왜 맥혔는지 그 담도 스텐트를 넣기 전에 조직 검사도 할 겁니다. 그게 뭐 소위 말해서 암 때문에 맥힌 건지 염증 때문에 맥힌 건지.
3: 예예.
1: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세요?
3: 담도에 스텐트라는 건 처음 들어봐서.
1: 그렇죠.
3: 심장에는 많이 하는데.
1: 그게 마찬가지예요. 심장도 혈관이 맥히면 심장 마비가 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담도가 맥히면 황달이 오고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 스텐트가 그 막힌 데를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3: 예.
1: 그러니까 담도도 그런 게 똑같습니다. 크게 걱정할 시술은 아닙니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시술하고 내일까지.
0: 막힌 담도를 뚫어야만 담즙이 다시 흐르고 치솟은 간 수치와 황달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황달과 함께 소변색이 콜라처럼 짙어진 원인은 담도가 좁아진 담도 협착 때문이었다.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내려가지 못하고 고이는 이유는 하부 담도 일부가 좁아져 길목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갈 곳을 잃은 담즙은 그대로 간 안에 고이기 시작하고 결국 담즙 속 노란색소인 빌리루빈이 혈액으로 역류하면서

0: 피부와 눈을 노랗게 물들이는 황달이 찾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막혀버린 담도의 길은 어떻게 열까? 먼저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진입시킨 뒤 좁아진 담도 부위를 정밀하게 확인하며 통로를 확보한다. 이어 좁아진 관 사이에 플라스틱 스텐트를 삽입하면 정체되어 있던 담즙이 다시 십이지장으로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한다. 시술 직전 짧은 정적이 흐른다.
1: 그래요, 아버님 시작해요. 내시경 들어갑니다. 놀라지 마세요. 라이톤.
0: 이어 천 교수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문다.
1: 여기 좁아져 있는 게 보여. 여기가 병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원인으로 해서 담도가 좁아진 거예요.
0: 우선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조직 검사부터 시행한다. 칫솔 같은 미세한 프로시가 담도를 수차례 오가며 조직을 채취한다. 이제는 막힌 길을 넓힐 차례. 담도에 스텐트를 삽입하자 오랫동안 갇혀있던 담즙이 기다렸다는 듯 쏟아져 나온다.
1: 어우, 이제 시커멓게 번져나오는 거죠. 담즙이 나오고. 시커먼 담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하시게 되면. 여기 막혔던 담즙이 저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0: 흔히 쓸개즙이라 부르는 담즙의 본래 색은 노란빛. 하지만 오랫동안 정체되다 보니 검게 변해버렸다. 마침내 담도가 시원하게 뚫렸다.
2: 이렇게 해서 스텐트가 잘 됐고요. 조직 검사도 잘 됐고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하고 하루 뒤에 관찰을 해서 환자가 특별한 복통이 없고 혈액 검사를 해서 전날보다 황달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0: 2주 뒤 다시 약국으로 출근을 시작했다는 정정훈 씨를 다시 만났다. 그는 과연 일상을 잘 되찾았을까? 황달이 사라지고 혈색도 돌아온 정정훈 씨. 손녀들과 함께라면 더 바랄 게 없다.
3: 이거 이제 제일 큰 애. 지금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천상 여자. 눈물이 많고 뭘 만들기 좋아하고. 할아버지 병원에 갔더니 우는 애. 우리 둘째 고집이 있긴 있는데 자기 할 일은 끝까지 잘하는 애. 셋째는 막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에요. 항시 조심해야 돼요. 얘는 제일 예쁘면서도 제일 귀여우면서도 할아버지는 럭비공을 좋아한다.
0: 귀여운 손주들 앞에선 나이도 있게 되는 천상 할아버지.
4: 누구야? 밥 잡아, 밥 잡아. 밥 잡으세요.
0: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등에 짊어진 무게도 거뜬히 버틸만 하다.
3: 내가 오래 살아야하는데 지금 이제 팔순인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 위에 분이 도와주셔야 돼. 나는 이제 추억을 안고 가지만 얘들은 또 추억을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
0: 그냥. 그래서 더 함께 웃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사실 가장 미안한 사람은 50년을 함께한 아내다. 평생 마주 앉아 밥을 먹었는데 그날은 좀처럼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5: 잘 먹던 사람인데 갑자기 밥맛 없다고 안 먹고 그러니까 보통 먹던 분이 안 먹으니까 나는 그냥 거기서 조금씩 적게 팠는데도 또 많다고 그러고 또 많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3: 이제 그때부터 이상이 있었던 거지.
6: 지금 잘 드세요?
3: 네, 지금은 좋아요.
6: 밥맛도 많이?
3: 예, 그럼요.
0: 조직 검사 결과 담도 협착의 원인은 다행히 암이 아닌 면역 질환이었다. 늘 함께였기에 그 기다림은 더 길고 무거웠다.
5: 글쎄, 저는 그랬어요. 한 3년만 건강하게 살다가 꼴가닥 같이 가자. 혼자 남는다는 건 조금 그래요.
3: 그리고 오늘 어디 나갈 때도 항상 손을 잡고 가요. 손을 잡고 가면 서로 기댈 수 있어요. 뭐가 이제 걸음걸이 하다가 잠깐 실수할 때 손 잡고 가면 서로 딱 잡기가 좋아.

0: 이 손이 앞으로도 서로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줄 것이다. 황달은 담낭과 담도가 보내는 구조 신호와 같다. 작년 가을, 79세 한삼현 씨가 심한 황달로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암 3기였다.
1: 배가 그렇게 많이 아프셨을 때 암이라고는 생각
2: 못했죠. 사는 거는 죽고 뭐 이런 거는 별로 겁 안 났는데 괜히 이거 움직이도 못하고 애들한테 못 알려시킬까 봐 제일 그것만 걱정해 지금도.
0: 여한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이 아른거렸다. 그의 담도 협착의 원인은 암. 담도암은 증상이 없는 침묵의 암으로 악명이 높다.
3: 여기 담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짤록하게 뭐가 들어와 있죠. 이게 혹이에요, 혹.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여기서 암세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암이 담도를 따라서 이 간을 따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번져서 수술이 외과랑 상의했을 때 수술이 불가하다.
0: 발견 당시 이미 간내 담도와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 수술 대신 항암 치료도 시도해봤지만 부작용이 심했다. 치료가 막막했던 순간,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고주파 치료를 받았다.
3: 지금 이렇게 치료하고 이게 한 1년 좀 가까이 되는데 추적 검사 CT나 MRI에서 암이 전혀 지금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6월 달 찍은 MRI에서는 병이 약간 좀 좋아졌다.
0: 치료 경과가 좋다니 마음이 한시름 놓인다. 한삼현 씨는 오늘 세 번째 고주파 치료를 받는다. 고주파 치료는 어떤 원리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까? 간후의 담도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환자. 하지만 암세포가 간내 담도 두 곳까지 퍼져 있어 수술이 어려운 상태였다. 고주파 치료는 담도를 따라 넓게 퍼진 암의 진행을 막는 국소치료법. 내시경을 통해 열선이 달린 기구를 병변 부위에 정확히 접근시킨다. 이제 고주파 열을 가할 차례. 고주파 열은 일정한 온도를 넘지 않도록 정밀하게 조절된다. 정상 조직 손상은 최소화하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태워 암의 진행을 차단한다.
4: 히팅을 하는 두 분이 되겠습니다. 담도 내로 직접 들어가서 종양을 태우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0: 50도 이상부터 암세포가 괴사하기 때문에 고주파 열은 80도 안팎을 유지한다.
4: 살이 막 이렇게 보면 변하죠? 네. 저렇게 태우는 거예요. 네, 부글부글 끓죠? 카테터에 만약에 죽은 조직이 떨어진 거, 탄 조직들이.
0: 시술 시간은 단 30분. 체력 부담도 적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 빠르고 안전하게 마무리된 고주파 치료. 수학이 내과 천영국 교수가 이제야 한숨을 돌린다.
4: 고주파 치료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국소적 치료이기 때문에 암의 완치 목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담도암이 치료를 안 하고 놔뒀을 경우에 평균 생존율이 한 4개월에서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월 동안 다른 곳에 번지지 않고 환자분이 아주 건강하게 지내세요. 고주파 치료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태웠기 때문에 정상 조직이 어느 정도 재생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아주 빠르게 한다면 한 2, 3개월에 할 수가 있고요. 3, 4개월에 한 번 아니면 6개월 이렇게 한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0: 처음엔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일상에도 푸른 나무와 같은 생기가 찾아왔다.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한다는 한삼현 씨. 고주파 치료 후 몸이 한결 가뿐해졌다.
1: 평양은 매일 걸으시는 거예요?
2: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아침 먹으면.
0: 두 번 다시 못할 것 같았던 골프도 다시 시작했다.
2: 어제 봤더니 뭐 앞 뭐 통증도 없고 뭐 그냥 조금 드러났다 온 것 같아요. 아무 이상도 없더라고. 뭐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항암 치료하는 진짜 그냥 온몸을 뭐 그냥 못 살게 하더라고. 그 세포가 그런가 봐, 암세포.
0: 앞만 보며 치열하게 달렸던 젊은 날. 활력 넘치던 그 시절 무엇이 아쉬웠을까? 건강은 늘 당연한 것이었다.
2: 술은 이제 남보다 한 곱절을 더 먹었어요. 뭐 기분 좋으면 공 쳤다고, 잘 맞으면 잘 맞았다고 치고, 안 맞으면 안 맞았다고 먹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후회를 되는 거예요. 아, 세상 사례가 다 이런구나.
0: 젊고 건강했던 시절로 완전히 돌아갈 순 없지만 삶은 또 다른 계절로 그를 이끌 것이다. 수많은 희로애락이 쉼없이 교차하는 곳. 이 한복판에서 매일 수많은 환자를 만나는 천영국 교수에겐 특별한 취미가 있다. 그는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의사다.
4: 연말에 우리 이렇게 환자들 모시고 연말 이제 그 환자 이제 환우를 위한 송년회 그거를 간간히 해요.
0: 진료실 밖 작은 연주회가 열렸다.
4: 자,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게 화장을 고치고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그 사실은 제목을 우리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고로 네, 그런 의미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클라리넷은 치열한 일상의 쉼표이자 환자와 눈을 맞추는 그만의 소통법이다.

0: 피부병으로 지친 환자들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진다. 언제쯤 병원 문 밖을 나설 수 있을까? 이 연주가 지친 이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료실에서는 다 하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들이 음악이 되어 환자들에게 전해진다. 네. 여운을 남긴 채 그는 다시 환자 곁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1: 이제 회진 가야 되겠다. 이거.
0: 삶의 길목을 막아서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 몸 안에 담석 하나씩 품은 채 야식과 음주를 즐겼던 부부는 삶의 걸림돌을 걷어내고자 일상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다. 담석은 있지만 아직은 지켜봐도 되는 마지막 기회. 수술만은 피하고자 러닝을 시작했다.
2: 다음에는 이제 키로수를 좀 더 늘려가면서 뭐 대회도 한 번씩 나가서 같이 하는 걸 계속 하고 싶어요. 화이팅! 열심히 뛰시다!
0: 내 몸속 돌과 작별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3: 그러니까 담도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겁내실 건 없고요. 일단은 기름진 식사에 내가 유별나게 소화가 안 되는가, 그리고 새벽마다 내가 아파서 깨는가. 만약에 내가 그런 증상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해서 내가 담낭 담석 질환이 치료한가에 대해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인 식사, 운동, 그다음에 식물성 식단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을 좀 높이고 야채를 늘리고 만성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너무 잦은 음주, 고지방 식이, 그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 밤늦게 식사하고 그냥 바로 쓰러져 자고 또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밤늦게 식사하는 습관도 좀 버리시고요. 이런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안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4: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5: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6: 인사돌 스위스 푸모커가 획득.
3: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7: 언제나 우리 가족의 집밥을 책임지는 최고의 요리비결. 이건 가지가 다 했다. 집에서 만드는 예쁘고 맛있는 동그랑땡. 통통한 가지 안에 고기소를 가득 채워 고소하게 지져낸 가지 동그랑땡부터 평범한 무가 아닌 총각무로 담가 아삭한 식감이 최고인 입맛 충전 장아찌.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맞는 곁들이 총각무 장아찌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8: 안녕하세요. 체오비의 담자 광이고요.
9: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8: 네. 선생님, 이 재료를 보니까 통통하고 예쁜 가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름부터 군침 당기는 가지 동그랑땡 재료를 살펴볼까요?
9: 네, 그래서 가지 이제 구입하시는데 약간 좀 통통하면 더 좋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지하고 함께 이제 속에 들어갈 돼지고기 이제 네.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돼지고기 양념에는 이제 간장, 그리고 참기름, 다진 마늘, 이제 다진 파. 네. 예, 그리고 뭐 후추깨 그 정도 이제 준비를 해 주시고 네. 달걀하고 부침가루만 있으면 가지 네. 동그랑땡 만드실 수 있어요.
8: 가지에 고기 완자가 쏙쏙 들어가면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는데요. 새롭게 변신한 가지의 맛이 기대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가지 동그랑땡 네.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일단 신선한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9: 그래서 가지 보시고 이제 약간 이렇게 광택이 반짝반짝 나면서 네. 이렇게 매끄러운 거 이제 준비를 하셔서 이제 세척을 하신 다음에 1cm 두께로 이제 썰어 주시는 거예요.
8: 1cm 두께로. 네,
9: 그래서
8: 진짜로 네. 저희 집도 얼마 전에 이제 주변에서 이제 가지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 네. 저희 근데 선물로 가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가지를 엄마가 요리를 해 주셨는데 늘 이제 하던 것만 하니까 좀 지겨웠나 봐요. 네. 그래서 가지가 몇 개 남았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9: 그러니까 요즘 또 가지 또 많이들

0: 이제 드실을 때랑
1: 예.
0: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꼭지 부분 네. 이제 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속을 이제 파 주시는데 이거 칼로 이렇게 팔려고 하시면 조금 힘드세요.
1: 그래서
0: 저는 예, 이렇게 이제 속 팔 수 있는 집에 아마 요런 틀 같은 거 있으시면 요거 쓰시면 되고
1: 네.
0: 파낸 속은 버리시는 게 아니고 다져서 속으로 다시 넣을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자 요거를 이제 찍어 주시는 거예요.
1: 속은 여기 넣을게요.
0: 네.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이제 보면은
1: 네.
0: 좀 가지가 끝으로 가면 좀 날씬해지는 거는 이런 자, 작은 걸로
1: 잡아드릴게요.
0: 예,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1: 네.
0: 강인 씨가 좀 작은 거 하시고 저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속을
1: 예.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0: 네.
1: 동그랑땡이 딱 틀이 있고
0: 네. 이렇게 하시고
1: 예.
0: 이제 해주시면 요 속 나온 거는 제가 이제 한번 썰어볼게요. 네.
1: 근데 가지의 수분이 굉장히 또 많다고 하잖아요.
0: 네.
1: 좋은 성분들도 많이
0: 그리고
1: 들어오고.
0: 이제 꼭지 부분도
1: 예.
0: 이제 버리지 마시고 다 이제 모아서 쫑쫑쫑쫑
1: 예. 쫑쫑쫑쫑
0: 예. 가지가 워낙 부드럽죠. 그래서
1: 예. 워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뭐 된장찌개나 이런 데 넣으셔도 되는데
1: 예.
0: 오늘은 이제 이거 다 넣을 거예요.
1: 가지 속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0: 네.
1: 가지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는 알고는
0: 네.
1: 있는데 어떻게 해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0: 네.
1: 어린 친구들이 가지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0: 그렇죠. 물컹물컹한 식감 예.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1: 예.
0: 이렇게 동그랑땡 하시면 가운데 이제 고기가 들어가니까 단백질은 익으면 식감이 좀 단단해지죠?
1: 네.
0: 그래서 가지하고 어우러지는 질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1: 네.
0: 이제 고기 양념 한번 해볼까요?
1: 볼까요?
0: 그래서 양념 재료는
1: 네.
0: 이제 간은 기본으로 약간의 이제 소금 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금 하시는데 이때 이제 여기에다 저 뭐 같이 넣냐면 간장.
1: 간장.
0: 간장이 좀 들어가면 감칠맛도 올려주고
1: 맞아요.
0: 돼지고기에서의 부족한 색감도 좀 살려주죠.
1: 그래서 간도 내주고.
0: 예, 소금, 간장, 그리고 이제 다진 마늘.
1: 네.
0: 마늘하고 돼지고기 궁합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늘도 해주시고 그리고 파.
1: 네.
0: 이것도 이제 다졌어요.
1: 지금 들어가는 재료들은 우리가 다 동그랑땡 만들 때 들어가는
0: 예,
1: 재료들이죠?
0: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랑땡 반죽하듯이 그리고 후추도 이제 해주시고
1: 근데요.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가지는 지금 꽤 양이 네, 되는 것 같은데
0: 네.
1: 속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0: 네,
1: 것 같아요.
0: 근데 거의 해보시면 예. 이제 분량 거의 딱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깨소금
1: 네.
0: 그리고 참기름까지.
1: 참기름까지.
0: 그래서 우리 일반 동그랑땡 반죽
1: 네.
0: 하듯이.
1: 요럴 때 이때 저도 이제 고소하게 참기름
0: 네.
1: 좋아하니까 많이 넣었다가
0: 네.
1: 뭉쳐지지가 않아가지고.
0: 맞아요. 그래서 양념하실 때 항상 참기름 제일 마지막에
1: 예.
0: 예, 여기에다가 이제
1: 네.
0: 제가 오늘 쉽게 하려고 이제 달걀을
1: 예.
0: 예,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제 깨서.
1: 예. 제가 방금 들었던 생각은
0: 네.
1: 아주 잠깐 달걀물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이렇게 잘 풀어지지 않을까
0: 네.
1: 들었는데 뭉쳐지지 않고
0: 달걀이 들어가면서 이게 제가 하나씩 손으로 모양을 빚어갖고 가지 안에 채우면
1: 네.
0: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번거롭잖아요.
1: 어, 오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0: 네, 예, 얘를 좀 약간 일부러 촉촉하게
1: 예.
0: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주시고
1: 점성
0: 그다음에
1: 만들게끔.
0: 우리 이제 가지
1: 예.
0: 이게 수분이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지까지 이렇게 넣어서
1: 아까 다져놓은
0: 예, 섞어주시는 거예요.
1: 아, 이 가지가 있었네.
0: 네.
1: 그럼 양이 딱 맞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가지 속에 채워서
1: 네.
0: 이제 지지시면 되는데 가지에다 이제 옷을 입혀야 되겠죠.
1: 가지 옷 문제.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 썰어놓은 거에 좀 쉽게 하는 방법.
1: 네.
0: 가루 날리자기 쉽게 하려고 저 비닐봉지 하나 주시겠어요?
1: 네. 여기서 또 나오는
0: 네.
1: 우리 비결이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비닐봉지 하셔도 되고 밀폐 용기에 넣고 흔드셔도 되세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침가루나 밀가루.
1: 부침가루, 밀가루.
0: 네. 그리고 이제 구멍 내신 가지를 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1: 오, 제가 생각하기엔 이 가지에 이 속을 채워서
0: 네.
1: 묻힐 줄 알았는데 지금
0: 네.
1: 색다른 방법으로.
0: 네. 이거를 이제 가루를 묻히지 않고 그냥 속을 채우잖아요.
1: 네.
0: 그럼 수분이 나와서 속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다 빠져나와요. 이게
1: 아.
0: 이제 비법이에요. 가루를 묻혀서 속을 넣으시는 거.
1: 왜냐면 빠져나오더라고요.
0: 어,
1: 미끄러지듯이.
0: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달걀물.
1: 예.
0: 이렇게 이제 달걀 하나 풀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1: 예.
0: 가볍게. 우와. 이제 꺼내주시면
1: 돼요. 진짜 이 요리 과정이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0: 네.
1: 선생님. 효율적으로.
0: 네.
1: 이거 손이 필요하신가요, 장갑이?
0: 네. 아니요. 이렇게 해서
1: 괜찮으세요?
0: 그냥 네, 수저로 하면 될 거예요.
1: 손에 묻힐 필요도 없이.
0: 네. 이렇게 해서
1: 떨어진 이제, 이유가
0: 네.
1: 그것 때문이었구나.
0: 네. 하시고 그다음에

0: 이제 여기서 옷을 이렇게 그냥 구멍 뚫리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요거 자체가 그냥 이제 가지 전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러게요.
0: 근데 이제 요거를 여기에서 고기를 채우시면 옮기실 때 힘드시니까
1: 네,
0: 달걀물을 예, 이렇게 묻히신 상태에서 팬에 놓으면서 고기를 같이 집어 넣을 거예요.
1: 아, 이 가지를 따로 넣고 그 네네, 위에다가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을 약간 좀 약간 질감 있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제 불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1: 이야, 이런 식 방법이 있었네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이제 불을 네. 켜주시고 이렇게 이제. 부침이나 지짐하실 때 특징. 처음에는 네? 프라이팬을 좀 강하게.
1: 처음에는?
0: 예, 좀 강하게 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이제 둘러주시고, 예? 가지부터 넣고, 가운데 구멍 안에 이제 이 고기 소를 채울 거예요.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가지 동그랗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이제 기름을 조금 이제 넉넉하게. 가지의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서 네. 이렇게 기름에 지지거나 구워드시는 조리법 좋거든요.
1: 맞아요. 이제 열을 가하면.
0: 예, 그래서 여름 내 이제 가지 무침들은 많이 드셨을 거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한번 전 동그랑땡. 그다음에 이제 불을 이제 중불로 이제 줄이시고.
1: 네, 열이 올랐으면. 예,
0: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꺼내서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소리가 약간 지글지글지글.
1: 중간에 이 고기 완자가 네. 들어가지 않은. 가지를 네. 올려볼게요. 근데 이제 껍질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0: 그쵸.
1: 있으니까 더 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0: 맞아.
1: 것 같아요.
0: 아마 이렇게는 안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1: 네. 저는 기억이 없어요.
0: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먹거든요. 구워서도 먹고
1: 네.
0: 이렇게 해서 먹으면 한 끼 반찬 또 근사하게 또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다가
1: 네.
0: 이제 양념 해놓으신 이제 고기를 이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채우지 마시고
1: 네 저도 같이 네,
0: 같이 돼요? 같이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지시고 남은 거는 그냥 한 수저씩
1: 따로 동그랗게
0: 네, 그냥 동그랗게 예.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 나는 속 채워놓기가 좀 너무 어렵고 힘들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가지 오늘 사실 이제 가지 소를 안 넣고 하셔도 되거든요. 가지 속 부분 파낸 거.
1: 네네.
0: 그러시면 양이 딱 맞고 저는 이제 다 넣고 남는 거는 몇 개 그냥 동그랑땡처럼 그냥도 부치니까.
1: 아, 선생님 이렇게 먹게 되면 있잖아요.
0: 네.
1: 아이들이 먹고 나서 엄마 이게 뭐야?
0: 네.
1: 얘기했을 때 이거 가지야 하면은 네. 가지에 대한 기억이
0: 맞아요.
1: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매번 가지를 찾을 것 같고.
0: 그래서 물컹한 식감 때문에 싫어하니까 이렇게 단단한 단백질 식품들 같이 이제 해보시고.
1: 네.
0: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을이니까 새우도 괜찮아요.
1: 아, 들어가는 재료가.
0: 네.
1: 새우도 괜찮고, 사실 오징어도 괜찮죠?
0: 네, 오징어도 괜찮고. 근데 오징어는 이제 좀 단단하니까.
1: 예,
0: 좀 잘게.
1: 잘게.
0: 예, 썰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채워주세요.
1: 이야. 이렇게 빗지 않아도 네. 너무 편하네요.
0: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넣은 것부터 이제 뒤집어 주시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이렇게 눌러서.
1: 아, 한번 뒤집고 나서는?
0: 네, 가볍게 이제 속이 잘 밀착되도록.
1: 눌러주는데.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주시고.
1: 근데 이때 불세기는 변함 없는
0: 네,
1: 거죠?
0: 네, 불세기 중불에서 약불 사이 계속 유지해주시고.
1: 네.
0: 너무 세면은 이제 가지의 수분이 채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또 이제 탈 수도 있고 또 너무 약하면 가지의 수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1: 예.
0: 식감이 좀 떨어지니까 중불에서 약불 사이. 그리고 이제 이것도 너무 여러 번 뒤집지는 않으시는 거.
1: 아, 그냥 또. 많이 뒤집지 않고 네. 한 번에 뒤집고
0: 네 그리고 이제 하시다 또 달라붙을 수 있어요. 익으면 떨어지니까
1: 네.
0: 막 서로 붙었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 진짜 말씀하신 네. 대로 안에 있는 그 완자가
0: 네.
1: 빠지지 않네요.
0: 네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뒤집어서 네. 이렇게 눌러 보면은 이게 단단해지면서 가지가 익었으니까 또 말캉한 식감까지 같이 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1: 아, 맞아,
0: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으셔서.
1: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눌러 보시면은
1: 네.
0: 이렇게 단단해졌어요. 다 익은 거예요.
1: 그러게요. 네.

0: 그래서 아, 간식으로도 좋고 네. 야식으로도 좋고
1: 야식으로도
0: 네.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요.
1: 어,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그냥 뭐 밥으로 드시면 이제 밥 반찬 되는 거고요. 뭐 네. 간식도 되는 거고. 그래서 예.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0: 정말 먹음직스럽게 네. 그냥 그 이름 그대로 동그랑땡.
1: 네, 가지 동그랑땡. 네.
0: 이것도 있잖아요. 요즘 도시락 싸서 네.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1: 어, 맞아요.
0: 그래서 이거 가지 동그랑땡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갖고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가지로 동그랑땡 만들어 먹을 생각을 못 하셨어요.
1: 네, 보시고 그냥 있는 재료들 어렵지 않게. 네. 아마 냉장고 열어보시면은 가지, 그리고 가지 살 때 저희가 가지를 한 개씩 사지 않아요.
0: 맞아요.
1: 그쵸? 그래서 여러 개 사서 맨날, 아우, 이걸로 또 뭘, 남은 걸로 또 뭘 해 먹지?
0: 처치곤란이라고 네, 맨날 얘기하고.
1: 그래서 처치곤란이시니까, 이렇게.
0: 이렇게 하면은 보시고. 또 먹고 싶어서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예. 온 가족이 함께 네. 즐길 수 있는.
1: 이렇게. 이렇게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0: 이야. 자, 이렇게 온 가족 누구나 좋아할 가지 동그랑땡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가지 동그랑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지는 1cm 두께로 썬 뒤 속을 파내고 다져주세요. 다진 돼지고기에 소금, 진간장, 다진 마늘, 다진 대파, 후춧가루,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섞다가 달걀과 다진 가지도 넣어 섞어줍니다. 비닐봉지에 부침가루와 속 파낸 가지를 넣어 골고루 묻혀주세요. 이렇게 가지에 부침가루를 묻혀야 고기소가 잘 달라붙어요. 부침가루를 묻힌 가지에 달걀물을 묻혀줍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가지를 올려 부치다가 고기소도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묻혀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가지 동그랑땡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총각물을 깔끔하게 즐기는 비법, 새콤달콤 입맛 돋우는 총각물 짱할지 재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1: 네, 이제 가을이 오니까 네. 이제 김장 재료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도 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총각물들 많이 드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철 재료들 갖고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각물 이제 준비를 했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다가 청양고추 좀 넣으면 네. 이제 칼칼한 맛 살릴 수 있고요. 이제 절인 물은 이제 식초 네. 그리고 설탕, 간장 그리고 이제 천일염 좀 넣으시면 네. 이제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이제 장아찌를 만들 수 있습니다.
0: 네. 어디에나 잘 어울릴 것 같은 메뉴인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네. 총각무가 있는데.
1: 네. 이제 총각무 혹시 이제 계절에 따라 총각무가 좀 구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네. 때는 초록무라고, 예, 좀 아까 매운맛은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무 이렇게 보시면은 좀 구입하실 때 좀 매끄럽고.
0: 네.
1: 예, 그리고 이제 잔뿌리 많지 않은 거, 그런 거 구입을 하시고요.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청을 너무 두껍게 긴 거 이제 안 남겼죠. 그래서 반을 이렇게 이제 가르시는 거예요.
0: 반을 가르고.
1: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청 길이가 너무 길다. 그럼 네. 먹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한 손가락 비율이 만약에 한 5, 6cm 정도 이렇게 자르시고 1분을 이렇게 남기시면 드시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께를 한 0.3에서 한 0.5 정도. 네. 자, 이렇게 0.3 그리고 0.5 미만.
0: 오늘은 이렇게 약간 얇고 네. 길쭉하게 써주시는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이렇게 하면은 좀 숙성이 빨리 돼요.
0: 아.
1: 그래서 3일 만에 예.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0: 간도 잘 배이고.
1: 예, 간도 잘 배이고 그냥 드실 때 일부러 더 자를 필요 없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썰은 게 네. 저쪽에 이제 준비가 됐어요.
0: 네,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1: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네, 썰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
0: 네.
1: 그다음에 작물 이제
0: 네. 예.
1: 그래서 이제 재료 굉장히 간단하죠.
0: 예.
1: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3컵, 1kg 기준 하시면
0: 네.
1: 물을 이제 3컵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설탕, 이제 물량의 절반,
0: 예.
1: 이제 1컵 반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간을 천일염으로 이렇게 네. 소금간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간장 같이 들어가면 장아찌가 간장이 들어가야 깊은 맛도 있고
0: 네.
1: 훨씬 더 이제 맛있으니까 이제 간장까지 같이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팔팔팔 끓이시는 거예요.
0: 근데 근데 이거는 왜 같이 안 넣으시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이제 식초는 처음에 같이 넣게 되면은 좀 신맛이 좀 많이 날라가요. 아. 그리고 이제 장아찌 국물 만드신 거를 오늘 팔팔 끓으면 한 김 식혀서 부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끓고 나서 소금과 설탕에 다 녹은 다음에 식초를 넣고 불 끄시고 식히시면 좀 빨리 식기도 하고 신맛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0: 그것도 비결이네요.
1: 네네.
0: 자, 지금 이제 설탕이랑 간장 네. 가라앉아 있는데.

0: 네. 선생님, 완벽하게 처음부터 다 녹여야 되는 거예요?
1: 끓으면서 이제 녹기 시작을 하니까 네. 이렇게 처음에 올리시고 온도가 올라오면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저어서 네. 중불 정도에서 이제 은근하게 끓어서 설탕 소금이 다 녹았다. 팔팔팔 끓었다. 그럼 불 끄시면 되고요. 네. 요거 이제 끓어야 되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통에다가 물을 한번 담아볼까요? 장아찌 같은 거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이제 드시는데 너무 맨손으로 막 많이 만지시면 네. 또 이제 저장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주시는 거예요.
0: 이런 거 담아줄 때 네. 뭔가 저축하는 느낌이 든다고.
1: 그렇죠. 이거 하면 뿌듯해요. 네. 예. 그래서 아 내가 또 요긴하게 밑반찬 하나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 드시니까.
0: 근데 저희가 크기도 네. 거의 한입 크기로 네. 썰었기 때문에 따로 자를 필요 없이.
1: 그렇죠. 이거를 통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리 빨리 숙성을 해도 한 2주, 3주 이상 네. 그 정도 있어야 이제 드실 수 있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해서 드시면은 3일 차부터는 이제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장아찌 특징이 좀 발효와 숙성이 되면서 좀 더 깊은 맛이 나긴 하니까 예, 예. 예, 좀 더 뒀다 드시면 좋긴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0: 아, 요 정도 한번 넣어보고요. 네.
1: 그래서 이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이게.
0: 어쨌든 내려가죠.
1: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작물 1kg랑 해서 이제 분량을 맞췄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양고추. 이제 위에다 그 고추가 약간 살균 효과, 항균 효과도 있어서 네. 위에다 얹어주셔도 되고, 맛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네. 아니면 중간중간 한켜 이렇게 섞어주셔도 되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고추를 위에다 이렇게 덮거든요. 예. 사이사이 이제 넣어주셔도 이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이 작물 끓었으니까 네. 우리 한번 식초 넣어볼게요.
0: 넣어볼까요? 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네.
1: 예, 네, 이렇게 이제 팔팔팔 끓었어요. 네. 그럼 이제 불을 끄시면서.
0: 끄고.
1: 예, 네, 식초를 이렇게 넣어서. 네. 이제 한김 식히는 거죠. 미지근해질 정도까지는. 네. 손가락을 담갔을 때 뜨겁지 않은 정도. 그래서 제가 미리 네. 식혀놓은 게 있어요.
0: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미리 식초를 넣고 네. 식혀놓은 네. 이 장아찌 국물이 있습니다. 네, 네. 요거를 이제 넣으면 네, 거죠?
1: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부어볼게요.
0: 아삭한 네. 식감을 네. 오독거리는 식감을 그렇죠. 느끼려면 네. 딱 맞는 양 같은데요, 선생님?
1: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거 다 안 차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요거를 뚜껑을 덮으실 때 이제 무거운 뭐 그릇이나 장아찌 돌 같은 거 있으시면은 네. 그걸 덮고 이렇게 돼서 이제 하룻밤이 지나면 요게 이제 쭉 작물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네. 높이까지 이게 물이 이제 닿으면서 네. 색깔이 좀 약간 흐려져요.
0: 아, 왜냐면 수분 나오겠죠?
1: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이제 보시면은
0: 자, 팔밤 된 게 있는데요.
1: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0: 이제 해볼까요?
1: 네, 무에서 수분이 좀 빠져나오고 이렇게 이제 색깔도 이렇게 이제
0: 방금 만든 거랑 너무 달라요.
1: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이 조금 색깔도 흐려지고 간도 네. 이제 싱거워졌거든요. 그래서
0: 그리고 뭔가 그 칼칼한
1: 네, 고추 이제 향도 올라오죠. 네. 그럼 요거를 따라서 그 다음 날 네. 하루 이틀 지나면 국물을 따라서 끓여서 식혀서 다시 부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3일 차부터 드시면 돼요.
0: 근데 한 번 더 끓이는 이유는 뭐예요?
1: 한 번 더 끓이면 무에서 수분이 빠져나서 작물이 좀 싱거워졌어요. 아. 예, 그래서 이거 한 번 끓여서 식혀서 이제 부어주시면은 네? 저장 효과도 훨씬 더 좋고요. 간도 훨씬 더 맛있습니다.
0: 이왕에 또 맛있게 네네. 드실 거면 한 번 더 그렇죠. 끓여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신 게?
1: 네.
0: 여기.
1: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번 더 끓인 게 수분이 좀 더 줄었죠.
0: 근데
1: 네.
0: 확실히 또 진해졌어요.
1: 네, 색깔이 좀 더 진해졌죠. 네. 이게 이제 수분이 빠져서 이 색깔. 그리고 요거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0: 맛이 싹 뱄는데요.
1: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담아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무청도 이제 그대로 익어서.
0: 예. 너무 좋네요. 네. 아니, 무청도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무도 이렇게 먹으면. 네. 그 맛도 너무 짜지도 않고.
1: 네.
0: 아주 새콤달콤한.
1: 새콤달콤하죠. 네. 그리고 그 예전에는 장아찌를 이제 오래 저장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간이 좀 셌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은 간은 줄이고 신맛 단맛으로 간을 얼마든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서.
0: 네.
1: 자, 이렇게.
0: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고.
1: 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이제 담아볼게요.
0: 국물까지.

0: 정말 이거 만들어두면 든든하겠어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또 이제 김치 대용으로도 드실 수 있고 예? 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0: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1: 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총각무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2: 총각무 장아찌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총각무를 반 가른 뒤 줄기 부분은 손가락 길이로 썰고 몸통 부분은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냄비에 물, 설탕, 천일염, 진간장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밀폐용기에 총각무와 줄기를 담고 어슷선 청양고추를 올려주세요. 끓고 있는 절임 국물에 식초를 넣은 뒤 식혀줍니다. 식초는 불을 끄고 넣어야 신맛이 유지돼요. 밀폐용기에 식은 절임 국물을 담고 뚜껑 덮어 3일 정도 냉장 숙성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으면 총각무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친숙한 재료들로 만들어 매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콩나물 두부 된장국부터 버섯과 콩나물만 있으면 오케이! 버섯 콩나물 무침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세트 구성으로 다양한 요리도 한 번에 뜨거워지지 않아 안전하고 나무 재질의 깔끔한 디자인, 뛰어난 열 효율에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다양한 세트 구성 18 편수 냄비, 22 양수 냄비, 26 프라이팬, 개별 냄비, 뚜껑까지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다양한 구성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 증정
4: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세트 구성으로 다양한 요리도 한 번에 뜨거워지지 않아 안전하고 나무 재질의 깔끔한 디자인, 뛰어난 열 효율에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다양한 세트 구성 18 편수 냄비, 22 양수 냄비, 26 프라이팬, 개별 냄비, 뚜껑까지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다양한 구성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 증정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5: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테리어 잡지를 만드신다고 해요.
6: 최대로만 해본 게 480억? 우리나라에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인테리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5: 오늘 최초로 집을 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7: 와, 너무 예쁘다.
5: 우와, 모든 곳이 다 아주 예쁩니다.
7: 작품인데요?
8: 저 이것 때문에 여기 살아요.
5: 아, 전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안 나가고 여기서 계속 있는다고.
7: 그 옛날에
8: 너무 많이 와서 경찰이 다 와서 입회하에 저희
7: 정도로요?
8: 네. 누구한테 얘기해요? 대통령한테 편지 써야죠.
5: 답이 왔나요?
9: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10: 안심이 안 되는데?
11: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0: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11: 식품 안심업소 몰라?
12: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액션!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13: 부모님, 이제 그 다음이.
12: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0: 떠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잇몸 튼튼 이가탄.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4: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우와, 6400km? 그럼 우리가 지구에 반지름 만큼을 달려온 거네요.
7: 장대한 협곡이 나왔습니다.
8: 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풍경입니다.
7: 83cm인데 지금도 말을 잘 타신대요.
9: 감사서 나간 지.
7: 우와.
8: 아, 오케이.

0: 협곡으로 쫙 빨려 들어가듯이 하이웨이가 빨라서 하이웨이가 아니라 높은 길을 달려서 하이웨이 같은
1: 두쿠공루,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속도로로 손꼽히는 길입니다. 그 길에 놓인 하늘초원 나라티는 카자흐족의 오랜 삼터. 그들과 함께 먹고
2: 이 카자흐식 섬합입니다. 말 좋다고 그 양 꼬리 부분에 기름, 다른 성분을 전혀 넣지 않고
1: 마시고
3: 저는
2: 올해
3: 9살입니다.
4: 진짜 맛있어요.
1: 초원의 밤을 보냅니다. 천상의 풍경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중국 신장 웨이월 자치구는 면적이 무려 한반도의 약 7.5배에 달하죠. 광활한 땅인 만큼 대자연의 수려한 풍광이 너무나 많은데요. 오늘은 그 비경을 찾아 두샨즈를 거쳐 나라티 초원으로 향합니다. 텐샨 산맥 북쪽 중가리아 분지에 자리 잡은 두샨즈. 알타이 산맥과 텐샨 산맥에 둘러싸여 있어

0: 로부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신장 지역의 각종 고속도로와 철도가 이 도시를 통과하고 있죠. 그 중에는 두샨즈라는 도시 이름을 널리 알린 도로가 있습니다. 사람들 줄 서 있는 것 보면 여기가 유명한 곳 맞나 보네요.
1: 두쿠 공루라고 하는데요, 중국말로. 그러니까 두쿠 하이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양 지명을 따서 두쿠입니다. 두쿠는 두샨즈하고 또 쿠차 사이에 난 길인데요. 이 길이 사실 엄청난 길입니다. 이 천산산맥, 그 커다란 천산산맥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길인데 그 협곡을 따라 난 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매우 아름답지만 또 위험하기도 한 길이라 매년 6월에서 9월, 그러니까 눈이 적은 시기만 개방을 하는 길입니다.
0: 이곳이 신장 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217번 국도의 남쪽 구간인 두쿠 공로의 시작점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요렇게 사진을 찍나 봅니다. 평생 동안 딱 한 번은 달리고 싶은 두쿠 공루는 중국인들도 꿈꾸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랍니다. 그 꿈의 여정을 지금 달려가 볼까요? 총 길이 561km로 곳곳에 빼어난 경관을 품고 있는 두쿠 공루는 텐산 공루라고도 불리는데요. 때마침 제 눈앞에서 텐산 산맥이 어서 오라 손짓하고 있습니다. 두쿠 공루를 진입하는 길에는 자전거 여행자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대자연 속에서 모험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 중국 라이더들 사이에선 성지로 여겨진다네요. 얼마 가지 않아 진풍경이 나타납니다. 도로가 산허리를 휘감아 도는데 그 모습이 장관입니다. 곧이어 이어진 잿빛 협곡을 옥빛 물길이 적시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우와! 크아, 저 설산 눈녹음물이 이 협곡 따라서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0: 시원한 물소리에 절로 향하는 발걸음. 기세 좋게 흐르는 물은 빙하수. 막다 못해 시리도록 투명합니다.
1: 아하, 차가워. 우와, 얼음물이 얼음물 완전. 손시려요, 손시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게 되다니. 그러니까 10월부터 다음에 5월까지는 눈이 쌓여 있어서 못 들어오는 거죠. 지금 최적의 여행 시기입니다.
0: 인생도 여행도 타이밍이죠. 1년에 단 4개월만 열리는 귀한 풍경. 마음껏 즐기다 가야겠습니다. 계곡물의 근원지를 찾아가듯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온통 잿빛으로 뒤덮인 황량한 절벽. 문명의 입김이 닿지 않은 거친 풍경이 저를 태고적 시간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1: 협곡으로 쫙 빨려 들어가듯이 오다가 지금 하늘길에 접어들었어요. 와, 하이웨이 맞습니다. 하이웨이가 빨라서 하이웨이가 아니라 높은 길을 달려서 하이웨이 같아요.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0: 하늘길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은 여행자를 무화지경으로 만듭니다. 여름 한계절을 즐기는 건 저 양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나 봅니다. 사고가 난 모양인데요. 아, 차량 상태가 심각합니다. 좁은 고갯길이라 심심치 않게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사고 여파로 정체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늘길 풍경 감상을 위해선 각오해야 할 여행의 일부겠지요. 이럴 땐 차라리 자전거가 유리해 보입니다. 구불구불 연결된 도로는 그야말로 천상으로 향하는 길. 눈앞에 장엄한 협곡길이 펼쳐집니다. 협곡 사이사이 시시각각 다른 모습들이 새롭게 태어나는데요. 그게 또 절경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두쿠 공로를 달리다 보면 하루에 사계절을 여행하고 40리마다 다른 풍경을 만난다고 합니다. 새로운 비경이 나타나면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지요. 이 풍경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쳐 갈 수 있겠습니까?
1: 이야.
2: 최근에 최근에 조지동
1: 이야, 저 이 천산 산맥이 보통 폭이 좁으면 300km, 넓으면 400km까지 돼서 그 한반도의 그 동서의 폭을 넘거든요. 산맥 자체가 길이로는 중국 영토만 1,700km, 전체로 2,500km, 어마어마하죠. 그 사이를 통과하다 보니까 뭐 고속도로라도 100km로 달려도 3시간이지만 산길을 시속 40km씩 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게 바로 이렇게 곳곳의 명소에서
0: 하늘길이 열리는 여름에 두쿠공로에 오시길 추천합니다. 생애 한 번쯤은 꼭 달려봐야 할 도로입니다. 풍경에 반해 사람들이 몰려드니 자연스레 휴게소가 세워졌는데요. 휴게소 맛집 들리는 재미가 또 쏠쏠하죠. 양꼬치를 비롯해 각종 먹거리를 파는데 뭘 먹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1: 이串多少钱?
2: 8块.
1: 8块.
2: 네. 现穿的 양로.
1: 아, 요즘 비싸긴 하네요. 이거. 이 운송비 때문에 그런지. 어, 저거 아래쪽에서는 저 3원인데 지금은 8원 받고 있어요. 그래도 먹고 싶어.
2: 是韩国的韩国的嗯你们这这么风景好的地方风景好吗昨天这里在下雪这边对下雪昨天就来了昨天就来了没有生意生意不好了吧对就是呀昨天就来了천상의
0: 풍경도 식후경이겠죠.
1: 장사 잘 된다. 非常好吃非常好吃啊
0: 양꼬치만큼 좋아하는 것이 이 만두인데요. 우리로 치면 피가 좀 두꺼운 군만두 정도? 양고기 소도 아주 실합니다.
1: 저 물에 그 양이 이 좋은 풀과 이 좋은 물을 마셔서 그렇게 좋은 맛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비싸게 팔아도 이해해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0: 비싼 가격에는 풍경값까지 들어가 있어요.
1: 이 웅장한 대자연과 함께 양꼬치를 해발 3,300m에서 먹는 양꼬치 맛이
0: 양꼬치 맛을 살려주는 멋진 풍경 맛집. 하지만 여기서 먹다 보니 음식은 뒷전. 하염없이 풍경만 맛보게 됩니다. 두쿠공로를 달리다 보면 풍경 좋은 곳마다 자리한 휴게소를 만날 수 있는데요. 정상부근 휴게소는 한여름에도 눈이 다 녹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선 빙하 체험까지 합니다. 출발할 때와는 완전 다른 계절. 이 길에선 하루에 사계절을 만나는 게 과장이 아닙니다. 터널을 지나면

0: 또 어떤 풍광이 나타날까요? 잠깐의 암전 후에 마치 마술처럼 바뀐 푸른 초원. 그야말로 변화 무쌍합니다. 두쿠공로의 출발점인 두샨즈를 출발해 약 200km를 달려왔는데 내내 차창 밖의 풍광에서 두 눈을 떼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푸른빛이 그득한 고산 초원이라니 이백이 쓴 산중 답속인의 한 구절이 절로 떠오릅니다. 비에요 티엔띠 페이런지엔 다른 세상이 있고 인간 세상이 아니구나. 높은 천산산맥이 기후를 바꾼 것인데요. 푸른 초원이 펼쳐집니다. 두쿠공루의 하늘 초원 나라티로 가는 길. 나라티 초원으로 가는 여행객이 머무는 도시 이리 신위엔인데요. 여행객이 늘어가면서 이곳도 커져간다고 하네요. 드넓은 평원을 품고 있는 이리 신위엔. 비옥한 평원에는 밀,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데요. 지금은 대표적인 여름 작물 밀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1: 이곳이 해발 1800m고요. 북위 43도 지역입니다. 천산산맥 사이에 고산 평원. 예전부터 이 지역을 두고 농경민과 유목민들이 각축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농경민들은 북위 30도를 축으로 생활터전을 만들어 왔고 유목민들은 북위 50도를 축으로 유목을 하며 생활했다고 해요. 이 지역에 처음 내려와서 산 민족은 아리안족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스키타이인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유목민 대표 흉노족과 농경민 대표 한족들이 이 지역에 쟁탈전을 벌이게 되거든요. 저는 여기 와보니까 눈으로 보고 이해가 됩니다.
0: 텐샨 산맥 사이에 놓인 넓고 기름진 땅. 이리강 협곡의 황금빛 평원이 얼마나 탐났을까요? 역사의 부침에도 이 땅은 여전히 너그러운 품으로 삶을 꽃피웁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에 휘파람이 절로 나옵니다. 대지의 따스한 온기를 받으며 작은 위로를 얻습니다. 여행이 선사한 충만함입니다.

0: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라티 초원으로 향합니다. 중국의 대표적 관광지로 지정된 나라티 초원. 입장권 유효 기간은 48시간인데요.
1: 나라티 초원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관람차를 이용하는 방법. 이 경내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입구에서 관람차로 갈아타고 다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승용차나 혹은 7인승 이하의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차량 대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1일 300대로만 제한을 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0: 텐샨 산맥 중부에 자리한 나라티 초원은 평균 고도가 1800m인 고산 초원입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는 6월부터 9월까지가 여행 최적기죠. 이때 유난히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진 명소인가 봅니다. 흰 나뭇잎이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분위기까지 풍기는데요. 인생 사진을 위해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 꽃이 달린 듯 하얀색 나뭇잎이

0: 신비로워 보이는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인지 궁금해 자세히 보러 갔는데요. 그런데
1: 가짜였어. 아, 이럴 수가. 가짜 단풍잎이었어요.
0: 최고의 초원에 가짜 나무라니 환상이 확 깨집니다. 인조 잔디도 아니고 인조 나무라니. 하지만 감쪽같이 속을 뻔한 잘 만든 신비로움이네요.
1: 헐, 여기 진짜 헐이다. 헐.
2: 겉에서 보니 상당히 자연스러운데 안은
0: 한번 속으니 다 의심스럽네요.
1: 얘야, 나랑 놀자. 일로 와.
0: 이 양은 진짠가? 진짜인 것 같죠?
3: 从新加坡好不容易来，从韩国好不容易来，只要盘新疆的小羊呀。怎么这么干净啊？啊，因为它才出生六天。哇。对，它其实还有一个香味，闻一下。哦，
2: 진짜.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니?
1: 우와, 태어난 지 6일 됐대요. 씻기지도 않았는데 정말 그 어린 아이에서 나는 아주 좋은 냄새 있죠? 애기 냄새 나네.
0: 오. 사실 이 양은 관광객들 촬영용입니다. 한 사람당 10위안, 우리 돈으로 1,900원을 받는다네요. 현지에 사는 어린이들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답니다. 여기 동생과 함께 나온 소녀는 집에서 만든 음료수를 가져왔는데요.
1: 말젓이래요, 말젓.
0: 말젓을 발효시킨 요구르트라는데 말젓은 처음 먹어봅니다.
1: 와, 독특한 맛인데. 시에나 아이스. 와, 독특하다, 보이다. 어, 수완, 요다 수완.
4: 아, 안에 수완 才是好的.
1: 이 무슨 昨天挤的吗?
4: 昨天挤的就那样子，马奶就是这样子.
1: 怎么什么时候能发酵? 这个才过了一天，哪有时间发酵啊？可以，我们一直打打打可以。打什么？对。 이 신맛이 나면서 강한 신맛. 근데 강한 화면 가스가 나올 것 같은 강한 신맛이 나는데 짠맛은 아니네.
0: 아이들은 카자흐족인데 방학이 되면 여름 목초지인 이곳으로 와서 지낸답니다. 집이 빠오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1: 바이바이. 아이고. 반응이.
0: 볼거리가 넘친다는 나라티 초원. 서둘러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나라티 초원의 총 면적은 약 1,85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3배에 달하는 크기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죠. 징기스칸의 군대가 여기까지 와서 이름을 붙인 태양이란 뜻을 가진 나라티는 초원과 설산, 숲 등이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을 뽐내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유목민 카자흐족의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어 여름 휴양지로 인기가 많답니다. 나라티 초원에는 다채로운 투어 코스가 있어서 초원 관광, 생태 관광, 하이킹, 말타기 등을 즐길 수 있죠. 전 조금 한산한 곳을 찾아 초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나라티 초원에서 카자흐족이 사는 구역입니다. 카자흐족 전통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는 체험하고 싶지 않아 여기로 왔는데요.
5: 你好, 你好.
0: 식사 준비가 한창인 이곳. 오늘은 특별히 말린 말고기를 이용해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카자흐족이 키우는 가축 중 으뜸으로 치는 말은 고기도 귀한 대접을 받는데요. 말린 말고기로 어떤 요리를 만들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0: 말린 말고기를 넣고 푹 끓인 후 고기는 꺼내고 그 육수에 국수를 삶습니다. 미리 주식인 이들은 국수나 빵을 우리네 밥처럼 먹죠. 손님을 반기는 전통을 가진 카자흐족. 덕분에 저도 초대를 받아 함께 점심을 먹게 됐는데요. 제가 먹을 복은 타고났습니다.
1: 몽고 사람 같다고.
0: 어른 공경과 손님 대접을 중시하는 카자흐족 풍습은 식사 자리에도 나타납니다. 연장자가 칼을 들어 고기를 자르고 식사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손님은 따로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먼저 먹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1: 이 세 개가 조합이 끝내줘요. 그러니까 이 카자흐식 삼합입니다. 이게 일종의 훨씬 맛있어요. 요 양초 꽁 하죠.
2: 네.
1: 삼합. 이 계절에 말고기, 겨울에는 양고기.
0: 낯설어할 이방인 손님에게 음식에 대해 친절히 알려주는데 요 녀석도 손님 대접을 하고 싶나 봅니다. 얼굴에 개구장이라고 써 있죠? 요즘 한창 말썽을 피운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데 이건 또 뭐 하는 걸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포대 안에 말젓을 저어서 발효시키는 거였답니다. 주로 어린 아이와 여자가 담당하는데요.
1: 벌써 냄새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마신답니다. 말젓하고 그 양꼬리 부분의 기름, 그 두 가지만 가지고 다른 성분은 전혀 넣지 않고 예, 만들어서 매일매일 수시로 마신답니다.
0: 500번 이상 저어야 말젓이 잘 섞여서 크무즈가 좋은 맛을 낸답니다.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유목민이 먹는 전통 발효 음료죠. 영양가가 높고 소화가 잘 되는 크무즈는 유목민들에겐 우리네 된장처럼 집마다 맛이 다르답니다.
1: 아, 이것도 집집마다 달라요. 이건 훨씬 마일드한 부드러운 맛이에요. 맛있다, 이거는. 제가 적응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그러네. 어쩐지. 그러네. 여기 자연 발효돼서 알코올이 좀 있대요. 아, 어쩐지 제가 자꾸 마실수록 이 막걸리랑 비슷한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0: 여름철에 많이 마시는 크무즈는 체력을 보충하는 데 좋은데요. 그래서 도시락처럼 싸가지고 다닌답니다. 양치러 떠나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담은 것. 초원으로 한 번 나가면 며칠씩 머물기도 한다는데 오, 앞니를 덮은 황금 장신구가 멋진데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식사 후 한가한 빠오의 풍경. 그런데 쉬는 것도 잠깐이네요.

0: 사자의족은 노래와 음악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연과의 조화,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노래는 카자흐족 삶의 일부분인 셈이죠.
1: 와,
2: 你厉害，你唱歌也好，什么都好。你也太像了。不会，不会，不会弹。啊，我老公也会。老公也会啊，老公不在。不在。我这是回门过来，第一次在家住。嗯，是这样子。是吗？我结婚之后就是这样子。是吗？对。
1: 남편분이 더 잘한다는데요.
0: 고된 유목 생활을 위로해 준 카자흐의 노래. 초원이에 꽃핀 유목민의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1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에도 지금은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나라티 초원을 걷다 보면 예전과 다른 뜻밖의 풍경들을 만납니다. 길게 줄을 선 관광객들의 모습은 참 낯선데요. 최근 나라티 초원에 생긴 또 다른 사진 촬영 명소랍니다. 한 유명인이 다녀간 이후 SNS에 올리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답니다.
1: 살면서 듣게 될까.
0: 그래도 초원 한편으로 느껴지는 바람의 숨결은 여전합니다.
1: 세월 가면
0: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에서 아련한 그리움이 피어오릅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발길을 옮기는 양떼들. 소박하고 평화로운 풍경은 제 마음속에 품었던 그리움입니다.
3: 여름은 매력적이고 겨울은 감동적이고 또 봄철은 산뜻하고 뭐 이렇게 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엔 또 가슴이 뛰는 또 느낌이 다사계절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도 한 곳만 추천을 하라면 그래도 여름이죠. 초원은 여름의 초원이 가장 그 초원 자체의 대표성을 띠잖아요.
0: 초원의 자연이 가장 빛나는 여름.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오에는 퇴근한 가족들이 돌아와 있습니다. 쿨바잔씨의 여동생. 참 명랑해 보입니다. 아스 이모는 최근 K-POP에 쏙 빠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는데요. 한국 사람은 제가 처음이랍니다. 초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온 아이들로 시끌시끌한 저녁 시간. 저에겐 손님 방을 내주었는데요.
4: 아고.
0: 고산이라 여름 밤에도 추운지 이불이 두껍습니다.
5: 레바.
1: 来.
5: 鞋子咋说?
1: 谢谢.
5: 鞋子.
1: 鞋子.

0: 鞋子 신발
1: 신발 나 쿠저
2: 쿠저 바지
1: 바지 아까 바지
2: 对对对对
1: 바지 어어然后是 帽子
2: 모자
1: 모자
3: 다시 찾아온 아스이모. 알고 싶은 한국말이 너무 많은가 봅니다.
1: 저는
2: 올해 9살
1: 입니다.
2: 저는 올해 9살입니다.
3: 한국의 겨울이 궁금하다 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제가 꼭 K-POP 스타 같습니다. 이번엔 쿨바잔 씨가 제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천둥번개가 쳐서 괜찮은지 보러 온 곳이라는데요. 얼마 전에 근처에서 낙뢰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도 나라티초원은 주변에 산과 나무가 많아 그쪽으로 번개가 떨어진다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그런데 야식은 못 참죠. 사실 낮에 초원 구경하느라 저녁도 못 먹었거든요.
2: 별을 보며 라면을 한번 먹어보려 했는데 천둥번개가 심하게 치는 관계로 지금 실내에서 어쩔 수 없이 실내에서 아쉬움을 달래겠습니다.
3: 장거리 운전에 고생하는 운전기사와 함께 라면을 먹는데요.
4: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3: 초원에서 빗소리 들으며 먹는 라면이 진짜 꿀맛입니다. 며칠 동안 양고기, 말고기만 먹었더니 속이 느끼했었는데 얼큰한 라면 국물에 속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2: 봐봐.
3: 번개를 동반한 비가 무섭네요. 초원에 별 헤는 밤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습니다. 다음 날, 밤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초원의 아침을 맞습니다.

0: 그 사이 하나둘 깨어난 가족들은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며 저마다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 기상을 애타게 기다린 이가 있었습니다. 아스이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제 배운 한국어를 복습하며 저를 기다렸다네요.
1: 신발을
2: 잘한다. 발음도 어렵고 하나도 자기들이랑 연관된 연결된 발음도 없고 뭐 글자도 적기도 힘들고 아주 어떤 거는 좀 제가 볼 때 암호처럼 적고 있어요. 그래도 외워내는 게 대단하네.
0: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정이 정말 가득한데요. 열심히 하는 모습에 왠지 제가 다 뿌듯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스이모가 가지고 싶어 했던 걸 가져왔습니다. 1,000원짜리 상장이라 해야 할까요? 외국 돈은 처음 보는 거라 이것도 신기한가 봅니다. 챙기는 모습도 야무집니다. 시간대가 제각각이라 아침 식사는 각자 알아서 먹는데요. 이미 식사를 끝마친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남자 아이들은 관광객 체험용 말을 이렇게 타고 가고요. 여자 아이들은 새끼 양을 챙겨가 기념 촬영을 합니다. 깨끗이 털을 빗은 어린 양들도 함께 가는 출근길. 이웃집 친구들과 한 차로 떠난답니다. 저도 아스이모와 함께 초원 명소에 왔습니다. 아스이모가 어떻게 일하나 궁금도 하고 응원차 온 것인데요. 학기 중에는 언니와 함께 인근 도시에 지내며 학교에 다닌답니다. 그러다 여름방학이 되면 아스이모도 여기 다른 아이들처럼 초원에 머물며 집안일을 돕는데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에겐 사진 찍는 손님이 찾아오는데 아스이모에겐 아직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3: 有点有什么困难的？对，你刚才说的那个也可以。就是吃饭问题。吃饭问题。对。吃饭问题怎么解决？你肚子饿的话呢是忍着，或者就是有时候别人会给零食。
0: 한글 공부할 땐 그렇게 활발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풀이 죽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 안쓰럽습니다.
2: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그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일단 성인이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한번 1년 정도 한번 있어보겠다는데요.
0: 한국어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한국에서 꼭 보면 좋겠네요. 나라티 초원을 나오는 길, 길 옆에 뭔가가 있어서 자세히 보니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족 전통 방식으로 채취한 벌꿀은 나라티 초원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벌꿀이라는데요. 여름에는 나라티 초원의 주변은 온통 야생화 천국이 됩니다. 특히 고산지대의 독특한 야생화들이 자라 꿀맛에 향과 맛을 더합니다.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나라티 초원에서 무공해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벌꿀은 점성이 무른 것이 특징인데요. 꿀맛은 어떨까요?
2: 맛있어. 야생화인데 어찌 보면 여러 꽃이 섞여 있는 그 잡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향기는 뭐 특별히 뭐가 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맛은 훨씬 좋습니다. 우선 색깔도 좀 색깔 진하죠. 이거 보세요.
0: 채집한 계절과 꽃에 따라 묽은 흰색부터 진한 호박색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답니다. 지금 한창 꿀을 채취하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양봉하는 곳으로 가려니 벌들이 너무 많아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벌은 검은색을 싫어한다 해서 검은색 옷으로 중무장하고 벌들에게로 갑니다. 벌통 하나에 여왕벌이 잘 있는지 혹은 새 여왕벌이 생겼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2: 좀 다르네. 여왕벌.
0: 여왕벌과의 교배를 통제해 일벌들이 꿀을 저장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여왕벌을 왕농에 넣어 격리하는 것이죠. 꿀을 효율적으로 수확하고 벌들의 과도한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벌통 안을 점검한답니다. 그런데 벌들이 제게 너무 달려들자 아저씨가 뭔가를 가져왔는데요.
1: 뉴풍 마풍마.
2: 마풍지마. 말똥을
1: 다시 연출해 주시마.
2: 이게 말똥. 아, 이것만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죠. 한번 이거 들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0: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알고 보니 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색을 보면 더 공격한답니다. 나라티 초원의 대자연이 선물한 벌꿀. 초원에 또 다른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서역에서 만난 천상의 초원 나라티. 이 초원 너머엔 또 어떤 풍경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하면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 원 증정.
2: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3: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0: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3: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

0: 그냥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상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상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상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2: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3: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0: 한 달 나비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3: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상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상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4: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5: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막판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의 구제 신청이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교육부는 전산 기록이 확인된 수험생만 구제하고 연장된 접수 시간의 경쟁률을 보고 낸 원서는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구제 기준을 둘러싼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성환 기자입니다.
1: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시스템 먹통 사태. 교육부가 내건 수험생 구제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에 오류 기록이 남아있고 해당 대학 원서를 작성, 저장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이력이 있으며 지원 대학과 전형, 학과를 모두 입력한 수험생입니다. 여러 대학의 원서를 저장해뒀더라도 마지막으로 작성한 원서 한 건만 입력했던 전형과 학과 그대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감 연장 뒤 공개된 경쟁률을 보고 지원할 곳을 고르는 일을 맡겠다는 겁니다. 마감 연장에도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은 1,200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 실제 구제 규모는 이보다 작을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연장된 1시간 동안 기존 마감 시각 기준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이 17곳이라며 이들 대학에 접수된 원서 가운데 불공정 의심 사례는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제 신청은 오늘 오후 6시까지 UA 어플라이 홈페이지 구제 신청 게시판에서 할 수 있고 구제가 인정되면 오늘 밤 10시까지 원서 접수와 전형료 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마감 시간을 지킨 수험생들 사이에선 구제 조치가 또 다른 특혜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시 결과에 따라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0: 네, 지난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는 전년도보다 3만 명이 증가한 약 50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N수생과 재학생의 성적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과 읍면 지역의 성적 격차도 여전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2: 2026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9만 4천 명. 이 가운데 졸업생의 비율은 32.6%로 전년도보다 2.1%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러나 재학생과 졸업생 사이 성적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졸업생의 국어 표준 점수 평균은 109.4점으로 재학생에 비해 13.3점 높았습니다. 직전 시험에 비해 격차가 0.2점 더 벌어졌습니다. 수학 역시 졸업생의 표준 점수 평균이 108.6점으로 재학생보다 12.1점 높았는데 최근 3년간 그 차이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진 가운데 재학생이 수시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N수생과 고3의 수능 성적 격차로 드러났단 분석입니다.
3: 수시의 비율 자체가 이제 80% 정도 수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무래도 자신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능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초점을 두고 아무래도 학습하다 보니 조금은 편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 시도별 차이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 학생들의 성적이 가장 좋았는데 국어와 수학에서 표준 점수 평균이 100점 이상인 곳은 서울이 유일했습니다. 전국 평균과의 편차는 지난 2024학년도 수능에 비해 국어는 1점, 수학은 0.4점 더 커졌습니다. 학교 소재지별로 봐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순의 계단형 성적 차이는 이번에도 유지됐습니다. 대도시의 국어와 수학 표준 점수 평균이 각각 98.9점과 99.1점으로 가장 낮은 읍면 지역 수험생의 성적보다 5점 이상 높았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0: 네, 지난 2월 독감에 걸리고도 쉬지 못한 채 출근한 유치원 교사가 숨진 뒤 교육부가 대체 인력 확보 대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전국 7개 시도에는 확보된 대체 교사가 단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다혜 기자입니다.
4: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20대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는 이후 지난 6월 교사가 병가나 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투입할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을 내놨습니다. 모든 교육청이 매년 대체 인력을 모집하고 근무 가능률과 시간 등을 미리 파악해 필요한 때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도 대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이 확보한 유치원 대체교사는 모두 190명입니다. 경기와 전북, 대구, 경남 등 7개 시도는 한 명도 없었고 부산은 7명, 대전은 5명에 그쳤습니다. 대체 인력 부족은 교사들의 휴가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23년 조사에서 유치원 교사가 연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대체교사 구인의 어려움으로 응답자의 29.9%가 꼽았습니다. 대체교사를 구하지 못하면 다른 교사나 보조교사가 업무를 떠안아야 해 동료들의 부담도 커집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협의해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 인력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때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교사가 아플 때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EBS 뉴스 강다혜입니다.

네, 2027학년도 수시에서 지방 국립대에 지원한 수험생 10명 중 4명은 등록금 지원 정책이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진학사 조사에서 지방 국립대 지원자 1,511명 가운데 42.2%가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고, 21.3%는 정책을 계기로 지방 국립대 지원 우선순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국립대 지원 이유로는 합격 가능성이 58.9%로 가장 많았고, 등록금과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응답이 4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대학 수학력 시험에서 적발된 부정행위가 모두 1,229건으로 2022학년도 208건에서 2026학년도 279건으로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시험 종료형 이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가 4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348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이미 치른 과목의 답안을 고치는 등 응시 방법을 위반한 사례도 28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생성형 AI에 의존해 학습할 경우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MIT 연구진은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의 답을 AI에 맡기면서 사고 과정을 생략하는 현상을 인지적 항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국 중고등학생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연구에서는 AI 활용 뒤 숙제 점수는 올랐지만 AI를 사용할 수 없는 시험 성적은 20%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16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왔다 내선주가 방송됩니다.
1: 메라바, 디르키와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인데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들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난 정말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두두두 거려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야생화 핀 거 보니까 진짜 알프스 와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린 시절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2: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여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열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냐? 아, 지금 먹어, 지금. 흔한 사과?
1: 사과 먹어야지.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는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4: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조용히 잘 있었어?
7: 이렇게 컸어.
6: 간다.
8: 아이고 참 진짜.
6: 사랑해. 하늘이 나요.
9: 좀 빨리 걸어봐요.
10: 빨리 걷고 있어요. 어떻게 좀 빨리 가.
11: 한 5년은 못 본 것 같아요.
10: 비행기만 타는 게 40시간이던데요.
12: 아, 여기다 KL705. 유럽을 경유해서 딸 집까지 가려면 3번 해야 돼.
10: 딸은 지금 브라질에서 살고 있어요.

0: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니까
1: 걱정보다는 즐거움이 앞서는 거죠.
0: 아, 우리 엄청 늦은데 왜 이렇게 꿈쩍거리고 다녀. 깐따한 비행기도 못하겠네 그냥.
2: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한국 같으면 그냥 막 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0: 아이고, 또 마음 불안하게 하네. 방송 안 하나? 야, 이거 너무 많다. 가방 다 짜파게티 뿐이네.
1: 연말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진짜 짜파게티가 한 가방 되겠네.
0: 안녕하세요, 김현순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채관입니다.
0: 흔들어 주세요. 왜 앞으로
1: 가세요?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0: 이렇게. 안 들어가.
1: 한국 짜파게티를 구하기도 힘들고, 값도 3~4배나 비싸서 구하기는 엄청 힘들대요.
0: 우리 이쁜 손주들이랑 사랑스러운 딸이랑 지금 브라질에서 지내고 있고.

0: 여기 상루이스는 브라질 북부에 있는 해양 도시고요. 과거 프랑스형으로 식민지였던 곳 중에 하나예요.
1: 이 시티 has about a million people. This city is by far the most developed city in the whole of the state.

0: 저는 브라질 4남매 엄마 박지혜입니다.
1: 미안해. 아, 그런 것 같아. 굿모닝.
2: 굿모닝.
3: 그대 뵈서. 브라질 4남매 아빠 필리페입니다. 콜로라 tá tendo uma. Uma palestra de um rapaz da Cidade Viva hoje.
1: Ah, tá.
3: É. Então, vamos subir então?
1: Chrome de recorrer a tudo.
4: Boys first.
3: Boys first, yeah.
1: Okay.
3: Bom dia, bom dia, bom dia.
1: Bom dia. Bom dia.
3: Bom dia, lindo, tudo bem?
5: Eu tô bem, meu lindo.
1: Samuel. Acordou?
3: Bom dia, meu lindo.
1: Tá, irana, irana, irana. Wake up.
6: Okay.
1: Let's wake the girls up. 가서 누나들 깨우러 가자.
3: 뭔지야, 멜린다.
1: 뭔지야.
3: 또
1: 뭔지야, 빠이.
5: 뭔지야, 멜린다.
1: 자,
3: 나 베이스 빠이. 뭔지야, 멜린다.
7: Hello.
3: 응?
1: Hello.
3: 뭔지야, 멜린다.

0: Papai chegou ontem à noite.
1: Because it's 10, 10시거든? 10시? 가자, 가자, 가자.
2: Wait.
0: Because children study in the afternoon.
3: I love that. That makes it so easy.
4: 우리 아이들 학교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오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 데려다주고 뭐 특별한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선택이에요.

0: let's say, perfect grades. It's like High School Musical and stuff like that.
1: Ready? Close the door.
2: Bye.
1: Bye bye. Bye
3: bye. Mom, you're not coming? You're not coming? Oh no, you are, you are, you are.
1: Say goodbye, bye
3: bye.
1: Bye bye. Bye. 다음에 say bye bye.
4: 저는 사실 운전 아직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이런 등하교랑 모든 일들을 사실 신랑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죠.

0: 사무엘도 누나 형들이 없으면 안 되는 항상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고 특히 다니엘하고는 껌딱지처럼
1: 말 세명

0: Pode sentar, e as crianças podem colocar a bandeira lá embaixo. Vamos preparar para a capela. Vou chamar o pastor Felipe, que já está entre nós.
1: Oremos. Bendito seja o Senhor, ó Pai, por esse dia e te glorificá-lo, assim como o Senhor merece.
2: He works there. He's a pastor. He since our school is like a Christian school, he's a chapel. He teaches during a little mini service every. No, for me it's only Thursday.
1: I am the chaplain of the school. I'm the school's chaplain. It's to oversee the confessional nature of the school, the confessional aspect of the school.
3: Talking about our, how we met, love story.
1: Love boat, on a love boat. We met on a ship called Doulos.
3: ...2008년에 필리핀 마닐라로 저희가 한 팀이 돼서 이제 그 선발대 팀을 가게 됐거든요. 제 눈에 그 당시에 20대 후반, 여기는 20대 초반 이랬으니까 아주 어린 동생이 아, 정말 잘 노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아마 이제 저희 신랑이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팀원을 통해서 들었어요.
1: They would refer to her as one of the best looking Koreans on board. So I like that. I like that better.
3: I like that. 그 말을 듣고 나서 좀 보는 눈이 좀 달라져서 동생이 아니라 리더로 보고 이렇게 3, 4개월을 지내보니까 언어는 다르지만 이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내가 생각해왔고 좀 꿈꿔왔던 같은 길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1: No, the Asia was, I didn't care. The Asia didn't care. Koreans have a superpower. They look young for a long time. You see my mother-in-law. You see her. You see how pretty she is. So it's good. It's good.
4: 처음 인상도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기준에 나는 사이를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잖아요. 첫째는 똑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둘째는 좀 결단성이 있고 확 여자를 리드하고 밀고 나가면서 박력 있는 남자. 다 마음에 들었어요.
5: 엉뚱하게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4: 한 5년은 못 본 것 같아요. 지혜가 그렇게 나가 있어도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은 꼭꼭 봤거든요. 이번에 터울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이들 너무 보고 싶고
5: 마음껏 놀아주고 싶어요.

0: 여섯 개.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요.
2: 마리아 좋아하겠다. BTS 신발도 있고. 할아버지가 가서 아이들 한글 좀 가르쳐줘요.
1: 그래요.
2: 한글 책도 가져가고.
1: 요건 뭐예요?
2: 아, 이거 뭐 BTS 뭐 CD 하는 거래요.
1: 아, BTS CD. BTS 오레오.
2: 아. 보라색이래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1: 그건 뭐예요?
2: 이건 다니엘이 좋아할 것 같는데.
1: 격파.
2: 바나나 케일.
1: 한 저도 좋아할 건데 애들이.
2: 에이, 이게 다 우리 손주들이 많아가지고 숫자가 가지고 가서 선물인데 한 개씩이나 먹고 못 먹겠네.
1: 어이구, 다 더 죽었어요? 어이구, 이거 터질 거 아닌가?
2: 그람스만 초과 안 하면 터져도 괜찮아. 아이고, 맞네. 와, 짐 다 쌌네. 아, 이제 우리 애들 보러 간다. 신도 엄청난 것 같아. 나보다 더 신나는 것 같네. 드디어 우리가 간다. 비행기 타러. 금방 도착할게.
1: 금방은 아니고 40시간 넘게 기다려.
2: 40시간?
1: 비행기만
2: 타는 게 40시간인데.
1: 시간이 더 이상 되는 거예요.
2: 집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암스테르담 공항까지 14시간, 약 12시간을 또 비행을 탔어요.
1: 걱정보다는 즐거움이 앞서는 거죠.
2: 예, 사라 마리아, 다니엘 사무엘. 볼 생각을 하니 힘들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빨리빨리 가네.
1: 아이고, 그래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또 고추장도 나왔어요. 참기름도 있고요.
2: 배고픈데 잘 됐네.
1: 네덜란드 항공에서 한국 비빔밥을 먹다니.
2: 한국에서 출발하니까. 이게 특별 메뉴겠지. 유럽 사람들한테는, 그쵸?
1: 맛있네요.
2: 맛있어요?
1: 네.

처럼 뜨거운 물이 나와서 설거지라면 진짜 빨리 될 텐데. 시원하다. 이제 아이들 다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빨래가 한가득이다. 빨래 많다. 옷은 이틀지, 수건은 이제 이번 주 거. 여기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한 사람당 위아래로 세 벌은 늘 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제 생각에는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0: 네, 인터넷이 좀 끊길 것 같아가지고.
2: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좀 빨리 걸어봐요. 빨리 걷고 있어요. 어떻게 더 빨리 가.
4: 누군가는 괜찮네. 나만 그래.
5: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6: 개병은 아니죠?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 도와드려.
4: 네. 아니, 마리아.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6: 어?
4: 다니엘.
7: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8: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9: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0: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9: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0: 네?
9: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0: 와.
9: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0: 어떻게?
9: 우리 집 보험 주치 우호주에 전화하세요.
8: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1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2: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0: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4: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5: 딥이라면 됩니다.
1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5: 됩니다.
1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5: 됩니다.
1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5: 되고요.
18: 지병이 있어도?
15: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8: 수술비도 된다고요?
15: 됩니다.
20: 암 치료비도?
15: 됩니다.
18: 진단비도요?
15: 되고요.
18: 병원 통원비도?
15: 네, 됩니다.
2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8: 입원 첫날부터?
15: 됩니다.
20: 1인실에 입원해도?
15: 됩니다.
2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5: 되고 말고요.
18: 감기로 입원해도요?
15: 돼요.
2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5: 되죠.
18: 디스크로 수술해도?
15: 물론 됩니다.
20: 이게 왜 된다고요?
1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4: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6: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5: DB라면 됩니다.
1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5: 됩니다.
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5: 됩니다.
2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5: 되고요.
18: 지병이 있어도?
15: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8: 수술비도 된다고요?
15: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15: 됩니다.
18: 진단비도요?
15: 되고요.
18: 병원 통원비도?
15: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8: 입원 첫날부터?
15: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15: 됩니다.
2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5: 되고 말고요.
17: 감기로 입원해도요?
15: 돼요.
2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5: 되죠.
1: 디스크로 수술해도?
15: 물론 됩니다.
2: 이게 모두 된다고요?
1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4: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2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

0: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바다가 건너 그리웠던 그 시절 추억을 찾아 떠나는 길이라죠. 무려 5년 만의 만남, 마음은 벌써 설렘으로 몽글몽글.
3: 유진이도 많이 변했을 것 같아.
4: 변했지.
5: 누구세요?
3: 아니, 친구예요.
4: 아니, 선후배예요. 한분 친구라고 그러고 한분 후배인 것 같은데. 네, 저희 1년 선배님. 와. 섬에 친구가 살아요. 얼굴도 볼 겸. 그래서 한번 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5: 친구 만나러 섬에 가는 기분이 어떠세요?
3: 아, 너무 좋죠.
2: 친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움 가득 안고 지금 친구가 사는 그 섬으로 갑니다. 대천항에서 뱃길로 50여 분을 달려 친구가 사는 섬 삽시도에 닿았습니다.
3: 아, 잘 있었어.
2: 우정 앞에선 세월도 장벽이 되지 않죠.
3: 아이고, 변하지도 않았네. 네? 어?
6: 안 변했어.
3: 아, 안 변했어.
4: 잘 지냈어. 잘 지냈어.
3: 잘 지냈지. 선수님 몇 년 만이니 너? 이게 한, 그게 한 4, 5년 됐다니까.
2: 오늘은 친구 따라 삽시도 여행하는 날. 하늘에서 보면 섬의 지형이 화살을 꽂아놓은 활처럼 생겼다 해 이름 붙은 삽시도. 친구 유진 씨가 태어나 20년째 지내고 있는 곳입니다.
3: 너무 좋다. 오래간만에 오니까.
7: 어, 선배, 우리 손자, 큰아들 아들.
3: 세상에, 어머,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겼네. 네. 어, 몇 학년이야?
7: 한 잔 드시라고
8: 드려. 2학년.
3: 중학교 2학년? 네. 어머, 세상에, 이렇게 할머니도 도와주고 기특하다.
7: 여기 할아버지한테도 인사해.
8: 어, 안녕하세요.
3: 네. 여기는 또 네. 할머니야.
7: 저 못생긴 남자애는 친구고요. 네. 여기 이쁜 우리 선배야. 1년 선배, 이쁜 선배는. 친구 같아요, 그냥 1년 선배라.
2: 나이는 달라도 같은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인연이 세 사람을 친구로 묶어주었다는데요. 틈날 때마다 동문 모임을 통해 추억을 이어온 친구들. 섬 생활로 얼굴 보기 힘든 벗을 위해 오늘은 특별히 친구들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3: 자기가 농사 지었어?
7: 네, 여기 빨간 감자.
3: 아,
7: 그럼
3: 아니 근데 맛있어. 쫀득거려. 맛있다.
7: 아니, 엄마 요놈의 자식이 아니야. 내 고무줄 끊은 놈일 거야. 맨날 하나 끊어지고 쬐끄만 게 없어지고 그랬거든.
3: 그래 맞아. 우리 놀 때
7: 얘가 그랬을 거야.
3: 얘 그렇고 또 나가.
7: 얘가 그러잖아. 고무줄 끊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나를 아마 좋아했었나 봐. 어릴 때 이쁘다 보니까. 그래서 고무줄 끊고 도망갔나 봐요. 내 생각에, 내 상상이에요 이거는. 기억에.
4: 초등학교 다닐 때는 좀 이쁘장 했는데 아, 지금은 그래요.
5: 그렇다는 게 뭐예요?
4: 뭐 보시다시피죠, 뭐.
2: 그나저나 추억 얘기하다가 하루 다 가겠어요.
7: 물들 가지고 가셔야 돼, 물.
2: 친구가 사는 섬은 어떤 곳일까요? 충남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삽시도. 유진 씨가 친구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섬의 보물이 있답니다.
7: 좋다 좋다. 싱그럽고.
3: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래.
7: 아,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금 지정됐어. 그러니까.
4: 여기 있네.
7: 이게 곰돌.
2: 수령 50년, 높이 8m의 소나무. 햇빛을 받으면 잎이 황금빛으로 빛나는데요. 엽록소가 적어서 잎이 노랗게 보이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나무라고 하죠. 유진 씨가 안내하는 삽시도 두 번째 보물.
7: 여기가 면삽지라는 곳이야.

0: 면삽지인데, 아, 물이 들어오면 한 저기 부락이 되고, 물이 빠지면 저렇게 섬이 하나 나와. 어. 물 빠질 때만 볼 수 있는 거야.
1: 아, 근데 멋있네, 산이. 네.
0: 우리 낚시하는 곳이고.
2: 여기가... 아, 여기까지 와서 낚시.
3: 썰물에는 삽시도와 하나가 됐다가 밀물로 인해 삽시도에서 면한다고 하여 면삽지라 이름 붙었다는 작은 무인도. 하루에 두 번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면 걸어서 섬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네요. 면삽지의 하이라이트는 초입에 있는 해식 동굴.
4: 어머, 와.
1: 야, 동굴이 어마어마하네.
3: 어린 날의 모험심이 되살아나는 순간. 폭포처럼 쏟아지는 빗줄기에 순수했던 그 시절의 설렘이 겹쳐집니다.
1: 나 이거 지금 이거 좀 맞아야 될 것 같아. 빨리 와봐. 죽인다. 와.
3: 오랜 산행으로 목마른 그 순간 친구들을 맞이한 건.
1: 야, 여기가 샘물이야?
3: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다는 동굴 안 약수.
1: 먹으면 약수물이네.
0: 약수물이지. 이물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물을 떠봐야 돼, 이 귀한 물을. 사실은 우리 이물을 좀 떠봐야 돼.
1: 괜찮네. 물맛도 괜찮네.
0: 이거 먹으면 젊어진대잖아.
1: 난 많이 먹을 거야.
0: 많이 마셔.
3: 친구 잘 둔 덕분에 오늘 한 살 더 젊어지셨겠네요. 눈이 행복했으니 이제 입이 행복해야죠. 삽시도에 왔다면 삽시도 법을 따르는 게 인지상정. 먹는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낚시의 참맛을 알려준다는데 어째 바다가 심상치 않은 것 같죠?
0: 물이 너무 탁해요, 지금.
1: 여기 낚시하면 뭐가 좀 잡혀요?
0: 삼치 나오고요. 네. 방어도 나오고 농어도 나와요. 그 고등어 새끼 나오고. 이거 뭔지 알아요? 지렁이. 살짝 올렸다 내렸다. 살짝 천천히요. 지렁이가 살살 움직이는 거죠.
3: 67년 인생 처음으로 낚시에 도전한다는 정희 씨.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5: 잡았다! 잡았다! 아, 나 잡았다! 이거 어떡해? 어떡해, 이거?
3: 눈먼 고기가 그것도 두 마리나 잡혔습니다.
1: 아, 낚시 처음 해보신 거 아니에요?
5: 처음이에요, 처음. 어머, 세상에. 그참 아저 두 마리나 잡았어. 한꺼번에 두 마리 잡았어.
0: 오등어네.
5: 오등어.
0: 오등어를 내가 두 마리 잡은 거야.
5: 오등어 새끼에.
3: 아쉽지만 놓아줘야죠. 그런데 오늘 나를 잘못 잡은 걸까요? 좀처럼 소득이 없네요.
0: 오늘은 아닌가 봐요, 날이.
5: 내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0: 그래?
5: 안 주시는 걸 어떻게?
3: 다음에 또 섬에 올 이유가 생겼네요.
1: 다음에는 투방을 갖고 와야지.
3: 섬까지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이대로 쫄쫄 굶길 순 없겠죠. 아들과 손주까지 대동해 보물 창고로 향합니다.
5: 이거 익은 거야. 이거 따봐 줘라.
0: 일요일 이거 따봐.
5: 아니.
3: 섬에서 텃밭 채소는 귀한 보물. 모두 손수 키운 거랍니다.
5: 여기 마트가 없잖아요. 사다 먹기 힘드니까 동네도 나눠 먹고 나도 먹고 손님들도 오면 막 주고.
3: 없는 게 없는 유진 씨의 마트. 그런데 사실 오늘 필요한 건 따로 있답니다.
5: 이거 됐어요. 딱 좋아요.
1: 그거 뭐 하시는 거야?
5: 이걸 따다가 이거 넣고 삼치하고

0: 우럭 넣어서 지져줄 거예요, 맛있게.
1: 늙은
0: 나는
1: 호박으로
0: 이것 좀
1: 친구들을
0: 가져가.
1: 위한 특별한 요리를 만들 거라는 유진 씨.
2: 이렇게.
0: 일단 잘라줘 보세요.
1: 그냥 얻어먹을 수 있나요? 친구들도 솜에 걷어붙였습니다. 유진 씨의 비법 양념에 늙은 호박과 참치를 듬뿍 넣고 팔팔팔 끓여주면 칼칼한 맛이 일품인 늙은 호박 참치조림 완성.
0: 아, 기대된다.
1: 드디어 친구들의 솔직한 맛 평가 시간.
0: 감사합니다.
2: 어우. 진짜 맛있다.
1: 그제야 유진 씨도 한술 뜹니다.
0: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1: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나누는 소중한 시간. 서서히 물드는 노을빛처럼 또 하나의 추억이 천천히 쌓입니다.
0: 비 오는 날 걸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초등학교 시절 생각나고.
1: 흐르는 세월 속 조용히 깊어가는 나이. 세상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0: 우리가 애들 다 키우고 시집장 가 보내고 이제 우리를 돌아볼 나이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이 좋아, 지금은. 너무 좋아, 행복해. 아니, 유진이가 여기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1: 그나저나 어쩌죠? 배가 끊겼다네요. 그래서 친구와의 추억 쌓기는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오늘은 갯벌로 향하는 세 사람. 어제 낚시의 아쉬움을 달랠 예정인데요.
0: 하나, 둘, 셋. 어머! 근데 얘네들 너무 빠르더라.
3: 빠르네요.
0: 아까 보니까.
3: 이런 거.
2: 하나, 둘, 셋.
0: 엄마! 엄마! 엄마! 얘 내진한 걸 익었다. 그렇게 때려갖고. 아이.
2: 아, 뜨거워.
0: 그러니까, 장갑을 만지.
1: 돌 틈에 숨은 귀를 잡는 건지, 내가 잡히는 건지 헷갈리지만, 하나, 확실한 건, 잡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것.
2: 하나, 둘, 셋.
0: 못 들어. 여기 엄청 큰 거 있어.
4: 아니, 뭐니?
0: 엄청 커. 도로 들어갔어. 시작.
4: 하나, 둘, 셋.
0: 야, 여기 병원 없어. 근데 이 밑에
4: 육지에 가서 쓰러져. 여기 병원 없어.
0: 엄마 여기 많아. 엄마나. 나 이거 처음에 짚는 게 너무 뭐라 할까 징그럽기도 한데.
4: 옛날에 내가 걔보다 빨랐거든. 근데 이제는 얘가 빨러.
0: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늙었나 봐.
1: 빠른 세월이 야속할 따름.
2: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이 조개 캐고 낚시 잡고 물 빠지면 또 낚시도 잡아요. 그 소라도 잡고. 그러니까 저 친구가 가자고 얘기 안 해도 내가 졸려서 와요. 그렇게 재밌어요.
1: 노동엔 노동요가 빠질 수 없죠.
5: 추억을 맺은 사람.
0: 아싸.
4: 아싸.
0: 그게
6: 강구도 아저씨 혼자서 가는.
1: 이러다가 오늘 또 배 놓치시겠어요.
0: 우리 이제 가자 그만.
1: 배 시간이 아무리 촉박해도 힘들게 온 귀한 친구들 그냥 보낼 수는 없죠. 친구들을 위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밥상의 메인 식재료는 삽시도 갯벌에서 직접 해온 바지락. 텃밭에서 키운 싱싱한 채소와 삶은 바지락을 아낌없이 넣고

0: 새콤달콤한 비법 양념에 조물조물 벙겨주면 바지락 무침 완성.
1: 기다려, 맛있게 튀겨줄게.
0: 친구들과 함께 잡은 귤은 튀김옷 입혀서 맛있게 기름에 튀겨냅니다.
1: 두 번 튀겨야 돼요. 네, 한 번 튀기면 딱딱해서 이에 껴요.
0: 두 번 튀겨 속까지 바삭한 유진씨표 귤 튀김. 여기에 시원한 바지락탕까지. 먼 길 떠나는 친구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겼습니다.
1: 맛있게 드세요. 네, 뭐 하는 거 없지만
2: 진수성찬이야. 네.
3: 그 야, 맛있게 떠는데.
0: 직접 잡은 거니 그 맛이야 두 말하면 입 아프죠.
3: 바지락으로 잡은 거.
1: 바지락 처음이지. 여기서는 뭐든지 잡아서 직접 잡아서 바로 해 먹으면 야채도 신선하지.
3: 가게 차려도 되겠다 이거.
2: 우리가 직접 잡았잖아요. 먹으면서 흐뭇하고 행복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이제 정말 섬을 떠나야겠어요.
4: 아유, 잘 가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 고마워요. 아니 덕분에 너무 잘 놀았어.
3: 갈게요. 덕분에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가네. 들어가.
0: 삶이 지치고 고단할 때 친구가 사는 그 섬으로 다시 놀러 가야겠습니다.

0: 사하라 같아.
1: 여기 보면 볼수록 놀랍다. 와. 와.
0: 너무 멋있는 풍경을 많이 보여줘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2: 대청도 사랑한다.
3: 청담을 도시 깊고 넉넉한 사이즈로 많은 양도 간편하게 열전도 빠른 3중 바닥 구조 다양한 여론 사용으로 편리한 12리터 대용량 저압 공선 냄비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4: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5: 비급여 항암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7: 암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5: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8: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4: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5: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친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요.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0: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목과 어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두 부위가 계속 아프신 분들의 상당수는요. 진짜 원인이 이 등, 정확히는 이 흉추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흉추, 등뼈가 굳고 뻣뻣해지면요. 목이 앞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어깨는 안으로 말릴 수밖에 없어요. 등을 풀어주지 않으면요, 이 목, 어깨 운동을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체형 자체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갈비뼈 문제도 당연히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등이 굽으면 우리 갈비뼈가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흉곽 전체가 이렇게 눌리면서 숨을 깊이 들어 마시기가 어려워져요. 갈비뼈 사이 근육이 뻣뻣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옆구리나 등 쪽에 콕콕 쑤시는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 이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굽은 등으로 가이고 흉곽도 뻣뻣해진 채로 자세 변형이 굳어져서 나중에는요, 이게 스트레칭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는 상태까지로 가게 됩니다. 우리 실생활 습관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의자에 앉을 때요, 이렇게 등받이에 허리를 기대고 딱 이렇게 똑바로 앉는 게 아니라 그 구부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마우스나 키보드 이렇게 하면서 모니터 보는 습관들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시죠? 이 흉추가 하루 종일 이렇게 굽은 자세로 고정이 되게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소파에 눕듯이 앉아서 이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배 위에 놓거나 이렇게 보시는 자세들 있잖아요. 등이 이렇게 완전히 말린 채로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몇 시간씩을 유지하게 되면 체형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서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습관도 우리가 우리의 등을 망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흉곽이다 보니까 호흡과 관련이 있는데요. 숨을 보통은 우리가 깊게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우산처럼 우리가 갈비뼈가 흉곽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폐 전체를 쓸 수 있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굳으신 분들은요. 특징적으로 보면 우리가 달리기 하고 나서 숨 차면 어떻게 숨 쉬죠? 막 이렇게 쉬잖아요. 습관적으로 숨을 가슴의 윗부분만 쉬고 그 갈비뼈가 굳어 있어서 흉곽이 더 굳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은 목 통증, 승모근 통증도 굉장히 심해집니다. 병원에서는요, 이렇게 통증이 심하면 염증 치료나 재활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이 체형이 잘못된 거죠. 굳은 거. 흉추가 뻣뻣하고 등이 굳고 말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이걸 펴주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국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일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굳은 흉추를 직접 늘리고 회전시키는 가동술 그리고 등을 펴주는 방향의 근육을 깨우는 이런 기능성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허리가 아니라요. 등 중간에서 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쓰면서 따라와 주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굽은 등을 펴주기 위해서는요, 흉추를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이번 운동은 굽은 등을 펴주는 흉추 신전 동작입니다. 폼롤러를 우리 날개뼈의 상단 쪽들 있죠. 우리가 이제 명치와 복장뼈 중간 정도 되는 위치에 놔주시고요. 겨드랑이 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다리 골반 넓이로 벌리시고, 그래서 복부는 너무 이렇게 들뜨지 않게 우리가 복부에 힘을 딱 주고 갈비뼈를 살짝 눌러놓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쭉 뒤로 넘어갔다가 올라오셨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후 내 가슴이 저 뒤를 바라보도록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일직선 정도 되는 선까지만 올라오시고 이렇게 동작을 한 2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여러분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너무 목에 힘 주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상체를 끌어올리시면 안 되시고요. 허리가 뜨지 않게 그리고 이제 복부에 힘을 주셔야 되는데 폼롤러가 좀 생각보다 딱딱해요. 그래서 골밀도가 떨어져 있거나 등이 많이 굽어져 있으신 분들은 이 폼롤러 자체도 아프거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건을 여러분들 우리 비치타올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접어서 한 주먹 정도 보면 더 크게 우리 이렇게 폼롤러 보면 여러분들 주먹보다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께 정도 되게 말아가지고

테이프 같은 걸로 고정하거나 고무줄로 고정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요. 우리 고양이 자세, 소자세를 반복하면서 우리 흉추의 가동성을 키워주는 동작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동작을 네발기기 자세, 골반 넓이 다리, 그다음에 골반 밑에 무릎, 어깨 밑에 손을 위치하신 다음에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호흡이랑 같이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정말 고양이처럼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수축을 후 당기면서 최대한 내등 가운데가 높아진다는 느낌으로 쭉 올려주세요. 복부가 납작하게 등으로 가게 이렇게 쭉 그리고 바닥을 밀어서 더더더 밀어서 내 등이 꼭대기까지 간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고 그다음부터 머리부터 차례차례 다시 한칸한칸 이렇게 세워주면서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쭉 바닥을 밀면서 복부 수축하면서 쭉 굽혀주시고 다시 머리부터 한칸한칸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을 할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증이 있거나 전방전이니까 굴곡이나 신전을 할때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너무 굽히거나 펴거나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등뼈 하나하나가 이렇게 우리 도미노처럼 차례로 따다다다다닥 숙여지고 다시 따다다다닥 이렇게 펴지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척추 주위의 기립근들이 심부 기립근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굳은 척추가 풀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칸한칸 움직이는 게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벽에 기대셔가지고 보통은 벽에 이렇게 무릎 세우고 기대시거나 양반다리를 하신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놓은 게 순서대로 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부터 차례차례로 떼진다, 떼진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숙였다가 다시 돌아갈 때는 여기서부터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 한칸한칸 이렇게 가서 붙는 느낌으로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동작은 우리가 좀 서서 살짝 골반을 뒤로 내민 다음에 팔로 I, T, Y자를 그려주는 운동인데요. 우리 등에서 여러분 할배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등을 넓게 잡아주는 근육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우리 몸을 가오리처럼 뒤에서 덮고 있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평평하게 우리 몸을 잘 잡아줘야지 우리가 등이 쫙 펴지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골반 넓이 서시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쭉 보내셔가지고 여기서 한 굽힘이 45도 정도 우리 상체가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날개뼈 이렇게 말려있지 않도록 쇄골을 넓게 해주고 턱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딱 당기셔서 어깨와 기라인이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옆에서 보시면 제 골반, 갈비뼈, 어깨, 귀가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쇄골을 넓게 펴시고 날개뼈 사이에 살짝 근육의 긴장감을 가지신 상태에서 뒤로 팔을 쭉 뻗어주세요. 그래서 약간 로켓처럼 이렇게 아니죠? 자, 뒤로 쫙 뻗어서 5초 정도 유지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러분들 힘이 굽으면 안 돼요. 딱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옆으로 벌리실 건데 어깨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굽혀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벌리면 뒤에서 보면 T자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Y자. 45도 정도로 팔을 뻗어 올려주실 건데,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정렬 맞추시고, 복부 힘딱 주시고, 이 상태에서 귀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동작을 할때 여러분들 실수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무릎이 튀어나간다. 이러면 무릎이 아픕니다. 엉덩이를 뒤에 의자가 있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작을 하는 동안 자세가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나가고 어깨가 구부러진 채로 동작을 하시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부와 우리 턱 앞에까지 딱 일직선을 유지하시고 동작을 할때잘 올라가지 않아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 좀 우리 상체가 굳어있는 어르신들은 이런 자세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그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셔서 어깨는 넓게, 고개는 길게, 목은 길게 뽑으신 상태에서
말리지 않도록 운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작을 하는데 팔을 다 뻗으니까 저는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팔꿈치를 굽혀서 동작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좀 길이가 짧아지니까 부담이 덜 가거든요. 본인의 통증과 수준에 맞게 조절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흉추 가동성 운동인데요. 오픈북 엑서사이즈. 우리, 가슴을 열어주는 오픈 체스트 운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치 책을 펴는 동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요가 블럭이나 수건을 머리맡에 대주시고요. 우리 무릎은 고관절과 90도, 90도로 굽혀주시고, 양손은 어깨 높이에서 앞으로 뻗어주실 거예요. 자, 준비 자세는 이렇게 되고요. 자, 마시고, 1단계는, 손을 이렇게 90도, 우리 가슴이 일직선이 되는 천장까지만 이렇게 열어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줘서 우리가 요 명치 윗부분만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골반 쪽은 앞쪽을 향할 수 있게 복부와 내전근 이런 쪽에 힘을 줘야지 몸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슴을 돌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열어줄 때 이렇게 같이 돌아가거나 다리가 벌어지면 운동의 효과가 제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고정. 그다음에 요 위에 배꼽 위에 명치 부분만 차례차례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1단계는 천장까지. 자, 2단계는 우리 시선도 눈을 따라갑니다. 복부와 하체는 고정한 채 가슴이 쭉 열리면서 쭉 천장으로 우리 상체가 천장을 보는 방향까지 쭉 갑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마시고 갈비뼈가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느낌으로 후. 그래서 다시 천장으로 돌아왔다가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단계 천장. 자, 2단계 하체 고정한 상태로 자, 흉추 위 가슴이 돌아간다. 그 상태에서 크게 호흡. 다시 천장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상체가 굳어 있으면 팔이 잘안 펴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팔을 굽혀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손머리 뒤를 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그러니까 레버가 짧아지기 때문에 훨씬 운동에 집중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손머리 뒤를 하시고 동작을 하셔도 됩니다. 자, 잘 따라해 보셨나요? 목과 어깨가 자꾸 아프신 분들, 사실 오늘 등을 풀어주신 게 진짜 해결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자, 등이 펴져야지 내 목과 어깨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허리 통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온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눈꺼풀 떨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눈을 뜨고 싶은데.

자꾸 눈이 선생님 깜빡깜빡거려요. 아니면은 눈꺼풀이 떨려가지고 불편해요. 눈을 뜨고 싶은데 눈을 뜰수 없어가지고 계단을 헛딛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시면은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눈꺼풀이 어떠한 원리로 떠지고 또 감기는지 그걸 이해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은 눈을 뜨는 근육이 있고 또 눈을 감게 하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마를 제가 올리면은 눈이 떠지죠. 이마근이 있고요. 또 그리고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육이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검판이라고 하는 딱딱한 눈꺼풀과 붙어가지고 요 근육이 수축하면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리면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근육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눈을 꼭 감았을 때 미간에 인상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요 미간에 있는 눈썹 주름근 또한 눈을 감게 하는 데 사용하는 눈 둘레근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눈을 감게 하는 근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눈꺼풀 연축이란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 하는데요. 눈꺼풀 연축은 말 그대로 내가 원치 않아도 눈을 감는 근육이 자꾸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하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자꾸 눈을 이렇게 깜빡 깜빡 감긴다고 오십니다. 내가 뜨고 싶어도 자꾸 눈이 감기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뜰 수가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운전하다가 자꾸 이렇게 눈이 감기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십니다. 보통은 발병 초기는 40대에서 50대 중년 이상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보통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밝은 빛을 볼때 눈을 장시간 사용할 때도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뇌의 기저귀란 부분에서 이런 눈꺼풀의 움직임을 조절을 하는데요.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꾸 내가 원치 않아도 눈을 감는 근육에 힘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 눈이 감기는 경우죠. 사실 감별을 해야 될 것, 이것과 구분해야 될것 가장 흔한 것이 눈꺼풀 떨림입니다. 눈꺼풀 떨림은 양쪽 눈에 오지는 않고요. 보통은 한쪽 눈에 이제 윗눈꺼풀이나 아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거는 보통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젊은 분들한테 많이 오십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밤새 공부를 하시거나 이럴 경우에 미세하게 눈꺼풀이 떨린다고 오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그네슘을 복용해 볼 수도 있고요. 마그네슘을 먹어도 계속 눈꺼풀이 떨려서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보톡스를 맞아볼 수 있습니다. 보톡스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름 핀다고 생각하시는데 맨 처음에 실제로 보톡스가 발견된 것은 이제 1979년에 안과사에서 발견된 거고요. 안과사가 이 눈꺼풀 연축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것들이 2000년 들어서 피부과에서 주름 피는 데 응용하게 된 것이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눈꺼풀 연축 또 눈꺼풀 떨림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톡스로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눈이 떠지지 않을 때에 제가 안검 연축인가요? 아니면 근무력증인가요? 물어보십니다. 근무력증이란 병이 있는데, 근무력증은 우리가 차에 기름이 없는 것처럼 신경이 근육에 휘발유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병이 바로 근무력증입니다. 그러니까 차에 휘발유가 없으면 차가 안 가는 것처럼 근육이 잘안 움직이는 것이죠. 근무력증은 기본적으로 마비에 의해서 눈이 안 떠지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안검 연축은 마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감는 근육에 힘이 너무 강해서 눈이 안 떠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안검 연축은 눈을 감는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눈이 안 떠지기 때문에 이런 미간이나 이런 데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주름이 생기면서 눈이 안 떠지면은 그건 안검 연축이고요. 그리고 근무력증은 눈을 뜨는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눈을 뜨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마 쪽에 주름이 많이 생기면은 그것은 근무력증일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차이. 눈썹에 주름이 많이 있으면은 안검 연축, 이마에 주름이 많이 있으면은 근무력증을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 것은 이제 반 얼굴 연축인데요. 반 얼굴 연축은 말 그대로 얼굴의 반쪽이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꺼풀 연축과 다른 거는 눈꺼풀 연축은 두 눈이 이렇게 감기는 건데, 반 얼굴 연축은 한쪽 눈꺼풀과 한쪽의 안면이 같이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증상이 이렇게, 이렇게 반쪽 증상으로 오십니다. 원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얼굴 쪽 감는 신경은 7번 뇌신경입니다. 이 7번 뇌신경이 뭔가 눌리는 것이죠. 종양에서 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7번 뇌신경을 주변에 지나는 혈관에서 눌릴 수도 있습니다. 뭔가 7번 뇌신경이 이렇게 눌리는 경우에는 한쪽 얼굴만 압박에 의해서

깜빡깜빡거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반 얼굴 연축은 저희가 뇌 영상 검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해서 혹시라도 이 7번 신경 주변으로 해서 혈관이 눌리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이 7번 신경을 누르는 혹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메이그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메이그 증후군은 눈꺼풀 연축처럼 양쪽에 오는 것인데 눈꺼풀만 감기는 것이 아니라 요 입까지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오십니다. 눈을 감으면서 동시에 입도 떨립니다. 이렇게 오시죠. 이게 심해지면은 어떤 분들은 이 밑까지 내려와서 목소리까지 떨립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변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사실 삶의 질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목소리가 변했어요. 이것 때문에 어깨도 떨려요. 목 근육 떨려요.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 긴장 이상증의 한 종류라고 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내가 원치 않아도 근육의 긴장이 변해서 떨리고 조절되는 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인은 뇌 기저액 쪽에 있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의 한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눈뜨기 행위 상실증, 말이 좀 어려운데요. 말 그대로 눈을 뜨고 싶은데 그 행위가 잘안 되는 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환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 눈뜨기 행위 상실증 환자분이셨는데요. 50대 남자 환자. 재미난 것은 제가 환자분께 물었습니다. 눈을 뜰수 없으니 불편하시겠네요. 그래서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환자분께서는 저는 눈을 뜰수 없어서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TV는 어떻게 보시나요? 물어보니까 환자분 대답이 고개를 기울이면 눈이 떠집니다. 정면에서는 눈을 뜰 수가 없는데, 그래서 눈이 감겨서 자꾸 이마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눈이 잘 떠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 긴장 이상증의 한 종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눈을 뜨려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을 감게 하는 근육은, 다 풀어줘야 되고, 눈을 뜨게 하는 근육만 수축을 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그런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눈을 뜨려는 힘과 동시에 눈을 감으려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눈이 안 떠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재밌게도 고개를 기울이거나 아니면은 얼굴을 만지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속임수라 하는데요. 감각 속임수 또한 운동 속임수를 합니다. 뇌에서 착각을 일으켜서 그런 근육의 조화가 다시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허밍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특두부를 만지거나 아니면 아까 그분처럼 고개를 기울이면은 눈을 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뜨기 행위 상실증이라고 하시고요. 그분은 그래서 다른 데에서 보톡스도 맞아봤고 여러 약물 치료했지만은 효과가 없어서 저한테 오신 분이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하면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마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수술을 하셨던 분이시고 경과는 지금 매우 눈을 잘 뜨시고 다시 직장도 가지시고 행복하게 잘 생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톡스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보톡스의 치료인데요. 보톡스를 맞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을 감는 근육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눈 뜨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보톡스 효과는 영구적으로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2, 3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2, 3개월마다 반복적으로 맞는 것이 단점이고요. 눈꺼풀 연축, 그 다음에 반얼굴 연축, 그리고 눈뜨기 행위 상실증, 요세 가지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눈꺼풀 연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톡스 주사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해볼 수가 있는데요. 눈을 감는 근육을 수술적으로 다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반얼굴 연축은 그 원인 자체가 7번 신경과 혈관이 눌리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서로 떼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관과 신경 사이에 작은 스펀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과 신경이 서로 붙지 않게 해주는 그걸 우리가 미세의 감압수를 하는데 그런 뇌수술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끝으로 눈뜨기 행위 상실증은 저희가 눈꺼풀에 있는 건판과 또 눈을 들게 하는 이마의 근육을 서로 근막으로 연결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꺼풀 올링근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마를 통해서 눈을 들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개를 근막으로 연결해주면은 환자분들께서 이마를 통해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의 기능은

0: 눈은 괜찮고 시력이 좋아도 이 눈꺼풀이 기능이 안 좋으면은 기능적으로는 실명이랑 같습니다. 내가 잘볼수 있지만은 눈이 감겨서 못 뜨는 경우에 넘어질 수도 있고 계단을 헛디뎌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치료법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과에 오셔서 저희가 정확한 또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복시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 저희가 우리 소중한 눈잘 관리하셔서 100세 시대 오래오래 눈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한희입니다. 자, 3강에서는 척추통증에서 가장 대표적인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을 같은 질환으로 알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이 두 가지 질환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차이에 따르는 치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질환이 아닌가 싶은데요. 허리 디스크는 사실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추간판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디스크의 겉 표면에는 질긴 섬유륜으로 된 섬유질의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말랑말랑한 젤리와 같은 재질의 수액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하는 역할은 척추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면서 완화되는 완충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충격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퇴행성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디스크가 압박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의 겉표면인 섬유륜이 찢어지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수액이 흘러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거나 척추 사이에 있어야 할 디스크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면서 신경을 누르게 돼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라는 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다리저림, 엉치 통증, 방사통과 같은 허리 통증 외에 다리저림과 발통증 등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운동신경이 마비돼서 보행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척추 협착증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몸에 있는 척추 구조를 한번 짚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는 척추뼈의 앞부분인 추체와 디스크, 뒤쪽에서는 척추뼈의 뒷부분인 추궁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사이의 공간이 척추관입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이 통로가 바로 척추관입니다. 퇴행성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면 후관절이나 황새인대와 같이 척추관을 둘러싸는 부위가 비호화되고 두꺼워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신경이 꽉 눌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게 만약에 척추관이 눌리는 게 아니라 가지 쪽으로 눌리게 되면 추관공 협착증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마디가 굵어지는 현상이 누구나 나타나는데 이 현상이 척추에서 나타나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척추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넓고 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충분하게 되는데 척추관이 많이 좁아져 있게 되면 원래는 동그란 원처럼 보여야 할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세모 모양으로 바뀌면서 신경을 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게 되면 허리 디스크와 동일하게 허리 통증, 엉치 통증, 다리 저림을 유발할 수 있으나 심하게 지속적으로 눌리게 되면 운동마비와 보행장애, 이상감각증 등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와 증상은 유사할 수 있어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척추에서 적응을 하거나 통증에 둔감해져서 신경이 눌린다 하더라도 초반에는 심한 통증을 별로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감각이 무뎌지면서 그제서야 내원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신경 증상으로 감각이 둔하거나 껌이 발바닥에 붙은 것과 같은 이상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환자는 통증 자체는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인지가 적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협착증 역시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초기라면 주사치료에도 잘 낫게 되고 보행까지 개선시킬 수가 있지만 신경이 오래되어 이미 신경통이 남아버린 경우와 여러 마디 협착증으로 인해 신경 눌림증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는 보행 장애가 생겨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을 간단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우선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20에서 4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 척추관 협착증은 조금 더 나이가 드신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증상학적으로는 허리 디스크는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 또 누워 있을 때와 같이 자세를 유지할 때, 또 그리고 거기서 변경을 하려고 할때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움직이지 않으면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착증이 수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디스크가 같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자세 유지하고 변경할 때의 통증이 수반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걸을 때는 어떨까요? 신경이 좁아진 협착증은 증상이 악화되는 반면에 디스크는 걷게 되면 증상이 완화되게 되고 디스크를 유지하고 변경할 때 디스크는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걸을 때도 차이가 좀 있는데 디스크는 조금 걸으면 통증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협착증은 걸으면 걸을수록 통증이 악화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는 굽힐 때 통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급성 디스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분들이 허리를 이렇게 붙잡고 허리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의자에 앉지 못하고 진료를 보시는 경우들도 간혹 계신데요. 하지만 협착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증가하고 숙이게 되면 또 통증이 감소되기 때문에 진료를 보러 오시면 허리를 굽히고 걸어 들어오시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또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디스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리나 다리 저림과 같은 증상이 주증상이 많은데 협착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엉덩이,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말초신경염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말초신경염과 발 증상을 호소하는 협착증 환자는 보행 장애와 함께 잘 낫지 않는 경과를 보이고 오래된 협착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을 수술을 반드시 꼭 시행을 해야 할까요? 허리 디스크는 수술을 해야지만 완치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수술하면 완치가 아닙니다. 디스크 수술은 섬유륜이라고 하는 디스크를 수액을 싸고 있는 단단하고 질긴 섬유질이 찢어지게 되면서 대부분 이 부위를 통해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신경관이 많이 좁아진 경우라면 주위의 후관절 일부를 절제하여 신경 공간을 뚫어주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척추의 허리 디스크가 수술한 다음에 무리한 운동을 시행해서 허리의 움직임이 많게 되면 이렇게 불안정증이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의 재발이 되기 쉽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재활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두 달간의 운동 자제 후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척추의 안정성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수술 전에 신경학적 증상이 심해 신경회복이 더딘 경우라면 걷기 운동을 통해 신경회복을 시행하고 척추의 움직임을 줄이는 재활까지 병행하는 것이 치료에서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재발하면 또 수술을 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태가 있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완치가 가능한 상태가 있습니다. 급성 추간판 디스크 탈출증은 90%의 환자에서 3개월 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신경학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 치료를 통한 회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수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신경과 관절 통증으로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으신데 이분들은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만성 통증화한 것이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통증 의학적인 관점에서 만성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는 통증 중재적 시술과 적절한 약물 치료를 우선 제공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생활 습관이나 근력, 자세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들이 있어서 증상이 만성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증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면 또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은 X이고, 다양한

주사와 시술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지만 재발의 위험도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척추는 치아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치아도 썩은 치아를 아무리 잘 치료해도 양치질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다시 같은 부위에 충치가 나거나 임플란트를 했다 하더라도 염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척추도 동일한데요. 우리 척추는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하중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거나 장시간 서 있는 상황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올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척추 주변을 보좌하는 근육이나 인대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동일하게 잘못된 자세를 반복한다면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허리디스크는 치료 후 재활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술을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평소 생활 습관이 올바르지 않으면 다시 재발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올바른 재활 치료와 뭉치는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3강.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 그리고 수술 후 재발이 되었을 때 반드시 수술이 답은 아니라는 점이 인지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4강에서는 어떤 환자분들이 척추 수술 후에 재발이 잦고 또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의 재발이 잦은지에 대해서 케이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정희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호주의 시드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대양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를 말하고요. 육대주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를 말하는데요. 호주는 그 자체가 고립된 섬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오세아니아 대륙입니다. 호주의 면적은 774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한반도의 35배,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70배가 넘습니다. 섬과 대륙의 기준이 되는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216만 제곱킬로미터이니까요. 그린란드보다도 무려 3배가 더 큽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제작된 지도로 보면 그린란드가 훨씬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호주가 더 큽니다. 그래서 호주는 형태상으로 보면 섬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작은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시드니는 대륙이면서 국가인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지만 호주의 수도는 아닙니다. 시드니를 호주의 수도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와 멜버른 사이에 위치한 캔버라입니다. 호주의 영어 이름은 오스트레일리아인데요.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와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호주라는 이름은 오스트레일리아를 가차 문자로 읽으면 호사 테라리아주가 되는데요. 앞의 호자와 맨 뒤에 주를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이 작명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시드니를 여행하기 전에 호주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좀 알고 가야 되는데요. 호주에는 기원전부터 원주민인 애버리진이 고유한 문화를 만들면서 살아왔습니다. 애버리진은 4만 년 전부터 호주 대륙에 정착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부족입니다. 그러다가 유럽인들에게 호주 대륙이 발견이 된 것이죠. 호주는 1606년에 네덜란드인에게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건국한 나라라서 영국인들이 최초로 발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유럽에서 맹위를 떨치게 되자 기세에 눌린 유럽의 소국가들이 바다로 새로운 땅을 찾으러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향신료와 황금을 찾으러 뉴기니 방면으로 탐험을 나섰습니다. 이러다가 지금의 타스마니아 섬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한때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갔던 바로 그 타스마니아 섬입니다. 섬의 이름은 섬을 발견한 사람이 타스만이라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타스마니아로 불리게 된 것이죠.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곳에서 황금과 향신료가 발견되지 않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소홀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영국 정부의 명령을 받은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이 인데보호라는 배를 타고 1770년 호주 대륙의 남동쪽 해안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호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제임스 쿡은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호주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은 호주의 건국기념일이고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휴일인데요.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는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건국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침략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점차 호주의 날,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주를 죄수들이 만든 나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1788년 700여 명의 죄수가 정착한 이후에 계속해서 죄수들이 유입이 된건 맞습니다. 그런데 1868년에 마지막 죄수들이 오는 것을 끝으로 죄수의 유입은 끝나게 됩니다. 막을 내리게 됩니다. 80년 동안 호주에 유입된 총 죄수의 수는 16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호주에 이민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죄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 호주는 다문화 국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호주 전체 인구의 약 14%가 아시아인입니다. 한때 백호주의를 표방했던 호주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간략히 호주의 역사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시드니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니는 볼 것으로 넘쳐나는 여행지지만 시간이 없어서 딱한 군데만 볼수 있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추천합니다. 스토리텔링으로 넘쳐나는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랜드마크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있다면 시드니에는 단연코 오페라 하우스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1950년까지 시드니는 황량한 식민지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오페라 하우스 하나로 도시를 넘어 한 나라의 이미지까지 바꾸어 버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오페라 하우스지만 단순히 오페라를 공연하는 장소가 아닌 문화를 창조해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기라성 같은 성당이나 도시가 즐비한데 1973년에 완공된 건축물이 2007년에 이미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덴마크의 건축가 예른 우손의 작품입니다. 1957년 국제 콩쿠르에는 무려 32개국 233개의 작품들이 출품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 경쟁을 뚫고 당당히 당선된 것이 바로 예른 우손입니다. 예른 우손의 나이가 그 당시에 38살이었는데요. 나이로 보면 상당히 신진 건축가였던 것입니다. 1954년 뉴 사우스 웨일스 주정부는 전 세계의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시드니에 복합 문화 공간을 디자인해달라 이런 공모를 했는데요. 당대의 유명한 건축가였던 르 코르비지에, 필립 존슨, 알바 알토 같은 거장들이 이 공모에 출품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예른 우손은 오렌지 껍질을 벗기다가 이 디자인을 고안해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역사를 바꾸는 아이디어가 고작 귤을 까다가 만들어진 것이죠. 참 역사를 바꾸는 것은 순식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심사위원들 중에 예른 우손의 디자인은 실현 불가능하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격 처리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 당일날 교통 체증 때문에 늦게 합류한 세계적인 건축가 핀란드의 에로 사리넨이 나머지 심사위원을 강력하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작품을 왜 탈락시키느냐? 그러면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예른 우손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성공과 실패는 당선과 비당선은 종이 한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에로 사리넨은 그 유명한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여곡절 끝에 착공을 했는데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1959년 착공 당시에는 초기 계획상으로는 건축비가 700만 불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4배가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공사 기간도 처음에는 3년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14년이나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건축비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호주 정부에서는 복권까지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그냥 철거하자.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철거하자는 그런 여론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예른 우손은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1966년 총괄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비난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 없었던 것이죠. 원래 우소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계속 비난하고 철거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호주를 떠난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착공 14년 만에 1973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이미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개관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연간 3천회 이상의 공연이 이루어지고요. 1년 방문객만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5,200만 명이 공연을 관람했고요. 1억 2천만 명의 관광객이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내부를 보지 않고 그냥 외부만 보고 간 사람까지 따지면 아마 수억 명에 이를 것입니다. 한때는 철거하라는 비난까지 받았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지금은 투자 대비 수익률은 정말 계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대성공을 거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 오페라 하우스 이사회는 1990년 말에 예른 우손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냅니다. 우손도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예전엔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2004년 연회장 내부를 우손의 설계로 개조하고 우손 룸이라고 명명해 주었습니다. 우손은 2003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의 문화와 먼 미래를 내다본 위대한 걸작이라는 찬사를 보냈고요. 프리츠커상 수상자이며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게리는 예른 우손이 1950년대에 상상할 수 없는 환경과 최고도의 공법을 조화시킨 20세기 최대의 걸작을 탄생시켰다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심각한 계획의 오류를 보여주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인류가 지켜야 할 위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시드니 여행을 권합니다. 위대한 건축물을 품은 아름다운 항구가 귤껍질처럼 신선한 아이디어를 우연히 답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 시드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저 남미 대륙으로 내려가서 항상 탱고의 선율이 도시를 감싸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떠나볼까 합니다.
1: 전화를 한번 줘. 엄마?
2: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3: 디스크 파열입니다.
2: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4: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5: 1577-1791.
6: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7: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4: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91
4: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4: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91
6: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9: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테리어 잡지를 만드신다고 해요.
10: 최대로만 해본 게 485? 우리나라에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인테리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9: 오늘 최초로 집을 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11: 너무 예쁘다.
9: 우와, 모든 곳이 다 아주 예쁩니다.
11: 작품인데요?
12: 저 이것 때문에 여기 살아요.
9: 아, 전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안 나가고 여기서 계속 있는다고.
12: 그 옛날에 너무 많이 와서 경찰이 다 와서 입회하에 제쳐요.
11: 이 정도로요?
12: 네. 누구한테 이게요? 대통령한테 편지 써야죠.
9: 답이 왔나요?

0: 어떻게 불러요? 한 친구가 없는데.
1: 한옥기 없으니까 기타 칠 일도 없더라고.
2: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새들의 날개 죽지 위해.
3: 저는 제가 음악 끝날 때까지 그 곡을 라이브로 못 해볼 줄 알았어요. 아, 고양이 매. 이거는 하덕기와 같이 하는 건 그냥 음반으로 끝이구나.
4: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0: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1: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0: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렌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2: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1: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2: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0: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국어 교과목을 맡은 국어 선생님, 남인애입니다. 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조금 많아요. 우선 결혼식 날 있었던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결혼식 날 몇 가지 이유로 멘붕이 왔었는데, 우선 속눈썹이 떨어졌어요.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속눈썹이 이렇게 막 덜렁덜렁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로드를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좀 아실 거예요. 게다가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와 있었어요.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25년 전 그 친구예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왔어요. 자, 세 번째. 여기만으로도 조금 제가 멘탈이 흔들기 시작했는데, 저희 주례사 선생님이 시인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친구였고, 저는 시를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례사 선생님이 이제 덕담을 해주시잖아요. 신랑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법학이란 인간의 법 아닌가. 근데 신부 남인의 양은 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시학이라는 것은 하늘의 법이다. 그러니 법학하는 신랑보다 시학을 공부하는 신부가 더 멋진 걸 공부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눈동자가 막 흔들리면서, 졸지에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이긴 멋진 시학을 공부하는 신부가 돼갖고 저희 시어머니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이 얘기인즉슨,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우리 선생님에서 우리 선생님이 하실 법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선생님 시인이셨거든요. 시를 쓴다고 해서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자부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공부한다는 신부가 대단하다라고 약간 힘을 실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힘을 너무 많이 실으셨어요. 시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저는 가족 중에 시인이 있는데도, 아, 시인은 항상 좀 흥미로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시로부터 언제 멀어졌냐면요, 노래하는 시가 읽는 시가 된 다음부터 시하고 좀 멀어졌어요. 태초의 시는 노래였거든요. 근데 그 태초의 노래하는 시가 대중가요 가사에 남아있습니다. 최백호 가수님의 나를 떠나가는 것들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잘 가라 나를 떠나가는 것들. 그것은 젊음, 자유, 사랑 같은 것들. 잘 가라 나를 지켜주던 것들. 그것은 열정, 방황, 순수 같은 것들. 나를 떠나가는 것들. 저는 이 가사가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이 노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를 부른 분은 가수님이시지만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시인이세요. 내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니요, 이렇게 되는 구절인데요. 시를 읽을 때도 좋지만 가수님 목소리를 타고 이렇게 들려오면 태초의 노래는 시였구나, 아, 시는 아직도 노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작사가 분들은 시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가 시를 쓰는 걸 저희 엄마가 싫어했던 이유는 딱 둘이네요. 첫 번째,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시를 쓰면 시만 쓰지 왜 꼭 술을 먹으면서 시를 얘기를 해야 되냐. 술이 싫으니까 시가 싫다. 또 하나, 시를 쓰면 뭔가 돈이 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안 된다. 반대 주장, 저희 아버지, 시인 나태주는 시라는 걸 어떻게 돈으로 생각하니? 두 분이 맨날 이렇게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싸우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외모는 좀 많이 차이가 나지만 미스터 선샤인에서 저희 아버지 같은 시인을 발견하고 맙니다. 요즘 왜 변시들은 그렇게 잘생긴 분들이 많을까요? 변우석, 또 잘생긴 분이 변요한 씨인데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변요한 씨가 맡은 역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문필가인데, 나는 원체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오. 달, 별, 꽃, 바람,
농담 그런 것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저분은 시인이구나. 대사를 쓰신 분은 시인이 뭔 줄을 아는구나. 달 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별 윤동주가 그렇게 사랑했죠. 꽃 김춘수가 그렇게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바람 농담 이렇게 무용한 것들을 사랑한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에요. 이 무용한 것들은 밥이 되어 오지 않지만 왜 좋을까요? 쓸모없는 쓸모. 이 무용한 것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예뻤을 때 제가 예쁜 줄을 몰랐어요. 20살 때 사람들이 너는 참 예쁜 나이구나 라고 해도 예쁜 줄을 몰랐어요. 지금 제가 20살 청년들을 보면 어머 예뻐라 라고 하면 본인들은 자기가 예쁜 줄 잘 모릅니다. 근데 돌이켜 지나가면 청춘이 예뻤던 이유는 그게 순식간이라서 그래요. 순간이라서 그래요. 이 순간을 시로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찰나의 나를 스치고 갔던 어떤 감정이 스냅사진처럼 단 한 번 찍을 수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오 멋있다 아 그랬구나 이 사진이 너무 좋은 느낌 가져보신 적 있죠? 그런 스냅사진의 역할을 바로 시가 합니다. 나를 스치고 공중으로 산산이 분해서 사라지는 감정 순간, 시간, 기억 그거를 잡아서 내 앞에 다시 현현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나 잡는 게 아니거든요. 시인들은 살금살금 가서 휙 낚아채려고 항상 준비를 해요. 저희 아버지는 머리맡에 항상 종이하고 연필을 두고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괴로워하세요. 아, 내가 어젯밤에 어떤 시를 꿈속에서 쓴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19절을 꿈에서 썼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꿈속에 있는 19절을 못 잡더라도 내가 걸어가다가 지나가다가 순간 훅 어떤 거는 잡아서 언어로 포착해서 내가 시로 만들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사는 아주 이상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아 저런 게 바로 시구나 라는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시는 내 마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에요. 내가 훅 포착한 어떤 장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훅 포착한 거예요. 내 마음하고 네 마음하고 일치하는 게 쉽습니까? 이심전심, 네 마음 내 마음 같은 마음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조금 묘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요. 빗방울 떨어지는 게꼭 하늘이 흘리는 눈물같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슬프면 새가 운다고 하고요. 내가 기쁘면 새가 노래한다라고 얘기해요. 어머, 새들마저 나를 축복하나,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 시라고 하는 것은,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자화하는 거예요. 세계를 나라고 하는 렌즈로 훅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시는 세계의 자화, 그 결과물이야 라고 말하는 건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학자들과 이론가들이 이미 한 말이에요. 에밀 슈타이거라고 굉장히 유명한 한 분이 시의 기능을 아주 기가 막힌 단어로 표현을 하신 게 있어요. 시왜 읽어? 시가 뭐가 좋아? 이해도 잘안 듣고 60편 중에 한편 정도밖에 마음에 안 드는데 한 편만 나의 마음에 들어도 신받다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회관 때문입니다. 회자가 한자인데요. 돌아올 회자예요. 감은 서정시가 뭐라고 했어요? 감정을 풀린다 그랬잖아요. 감정을 풀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감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회감이라는 굉장히 고급진 단어. 이게 바로 시의 기능입니다. 회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영화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수지 씨하고 이재훈 씨하고 두 배우가 각각 20살 때 청춘 시절에 만났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인데 고백을 못하고 끝난 애잔한 첫사랑이에요. 근데 이 첫사랑이 이제 자랐어요. 사회인이 됐어요. 20살 이제 어린 친구들이 아니라 조금 나이가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운전을 해요.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옆에 첫사랑이 아닌 다른 결혼할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라디오를 탁 켜죠. 근데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첫사랑 그녀와 이어폰을 하나씩 나눠 들었던 바로 그 노래거든요. 제가 노래 준비했어요. 노래 주세요.

라디오를 트는 순간 이 노래가 우연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옆에는 결혼할 여자분이 앉아있는 이 남자 주인공은 20살 그때 첫사랑에 빠져있던 과거의 나로 훅 들어갑니다. 훅 들어가요. 저한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3월달 두 번째 주에 남자친구한테 차였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3월이 되면 바람의 냄새가 바뀌는 거 아십니까? 3월에 바람 냄새가 바뀌었네? 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차였던 3학년 그 봄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옵니다. 연어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나의 감정이 집 나갔던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던 까먹었던 어떤 감정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건축학개론에 있었던 남자 주인공은 노래 하나를 통해서 20살 본인이 잠시 다시 왔다가 간 거예요. 이럴 때는 첫사랑 그분이 생각나겠죠. 회감, 잊었던, 나를 지나갔던 과거의 어떤 감정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시들은 누군가를 잃었을 때, 특히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던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던가 하는 시인데, 그 시를 읽을 때 나도 그 사람의 부모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내가 약간 빙의되듯이 그 감정이 돌아온다. 읽을 때 다시 돌아온다. 내가 살았었던 그 시절이 다시 한번 나한테 왔다 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젊어지려고 회춘을 하려고 그렇게 본인한테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어떤 백만장자 이야기가 기사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젊은 시절을 다시 한번 살고 싶어. 그러면은 나한테 그 시절을 회감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시를 갖고 있으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그런데 여러분이 까먹고 있었던 어떤 순간을 돌려주는 게 바로 회감이다. 이게

우리가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마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지나간 과거가 내 눈앞에 다시 돌아온다? 아주 순간이지만 저는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어서 아직도 시를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편의 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박목월 시인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 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구에 그들은 떼를 지어 몰려 있었다.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자, 지금 조치원에서 공주로, 공주에서 온양으로 충청도 지역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있는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파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마 고독한 모습. 중요한 건 이 구절이에요.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분은 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한두 그루입니까? 수많은 나무 중에서도 묵직하고 외로워 보이고 침울한 어떤 몇 나무들을 발견했어요. 왜 발견을 했을까? 본인과 아마 닮아 있었을 거예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본인 눈에 이미 그런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밖에서 발견을 한 거죠. 이분은 외로워 봤고 고독해 봤으니까 외롭고 고독한 나무들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시인의 발견이라고 하는데 이 시인은 이걸 발견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내면에 나무를 심었거든요. 저 시를 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사실 공주라는 단어였어요. 거기가 제 고향이거든요. 근데 저 시를 읽고 나니까 저도 다닐 때 외롭고 묵직하고 좀 쓸쓸해 보이는 나무들이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더 다정하게 보이고 나 같아 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조금 더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가 외롭다는 걸 네가 발견했는데 그게 위로가 돼? 돼요. 왜냐? 외로움의 침울함의 감정의 의미를 내가 잘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본인 스스로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시구절을 보면서 아, 이거 내 마음과 비슷한데 내 마음 조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시 읽는 것은 나를 두드려서 내 안에 있는 나를 깨워주는 역할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시가 하나 있어요. 한민복 시인이라고 우리 자연을 조금 더 사랑할 수는 없을까? 이걸 정말 몸소 실천하시는 어떤 시인이신데 이분의 성선설이라고 하는 시예요. 우리는 성선설, 성악설을 윤리나 도덕 교과서와 연계 지어서 생각하지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줄 몰랐어요. 저는 이것을 시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님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제목이 성악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고마워 한 달, 엄마 고마워 두 달 해서 꼭 열 달을 헤아리기 위해서 손가락이 10개래요. 그러면 저는 제 손을 볼 때마다 이렇게 세면대에 손 씻고 나서 이렇게 씻을 때마다 어머, 저 시가 생각나요. 나 손가락 10개지? 맞아. 나는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할 정도로 착한 인간이야. 인간은 다 착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합리적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가 인간은 착하다, 착하게 태어난 존재야 라는 믿음을 실어주는데 굉장히 큰 지지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두드리면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게 하는 게 바로 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올 여름휴가를 포기했어요. 우선 바쁘기도 하고 큰애가 수험생이거든요. 근데 여름휴가를 포기하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남들 다 갈 때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미련하면서도 현명한 그런 정신승리 같으면서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관련된 시를 읽는 겁니다. 이원아 시인이라고. 그럼 이 제주에서 혼자 사는 이분을 상상하면서 저는 이 시를 읽는 거예요. 왜? 휴가를 못 가니까요. 6월의 제주, 종달리에 핀 수국이 살이 찌면, 그리고 밤이 오면 수국 하나를 따서 착즙기에 넣고 즙을 짜서 마실 거예요. 수국의 즙 같은 말투를 가지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수국을 감시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면 제 마음은 살랑살랑 저 시를 따라서, 수국의 냄새를 따라서 제주도에 갑니다. 방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렇게라도 갔다 오면 훨씬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고마워, 좋아,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 마음이 좀 지옥이었어, 이런 얘기는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 힘들다는 얘기를 어디서 속 시원히 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학생 중에서는 저한테 와서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특징이 엄마한테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걱정하니까, 다 컸는데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밥 먹었니? 밥 안 먹었는데. 먹었어. 잘 지내? 감기 걸려서 약 먹고 있는데. 잘 지내. 괜찮지? 상사한테 깨졌는데. 괜찮아. 전화 끊고 우는 경우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저희 엄마한테도 그렇거든요. 왜냐? 엄마한테 얘기를 해봤자 저희 어머니는 너무 연로하셨고, 내가 아프다고 해도 걱정만 하실 뿐이지 서울까지 올라오시느라 엄마가 병날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가끔은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런 시를 읽어요.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강 시인의 괜찮아 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첫애를 낳았는데 애가 우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운 바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얘가 밤에 그렇게 웁니다. 초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화가 나다가 지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속이 상합니다. 그때 발견한 시예요. 한강 시인의, 이분은 소설가이기도 해요, 한강 시인의 괜찮아 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강, 괜찮아. 태어나 두 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두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서른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사실 우는 게 애기 언어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왜 그래 라고 하지 않고, 괜찮아, 아가 괜찮아. 이게 아가한테 하는 소리겠어요? 본인한테 하는 소리예요. 괜찮아. 아가도 위로하고 자기도 위로하듯 괜찮아 라는 말을 계속했더니 기적처럼 아기가 울음을 그치더래요. 저는 이분을 매스컴에서만 보고 소설책에 있는 저자 프로필로만 봤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도 왜 그래 왜 그래 울다가 괜찮아 괜찮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아이를 못 봐서 쩔쩔맸던 저를 좀 용서하게 됐고요. 그때 사실은 내가 조금 힘들어서 상처를 입었었구나,
30살에 미네야, 넌 그때 애썼구나 라고 저를 좀 다독이게 됐어요. 이렇게 본인하고 비슷한 어떤 아픔을 찾아서 나의 상처하고 이렇게 직면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냥 묻어뒀던 게 아니라 너는 그 당시에 충분히 애썼어. 너도 그 마음이었잖아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 초보 엄마로서 이런 똥멍청이 남이네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생각을 이 시를 통해서 좀 바꾸게 됐어요. 여러분 읽으신 것들이 일상에 깔려 있는데 일상에 있는 것을 그냥 다 주워서 쓴다고 해서 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시는 제작 기법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시 쓰는 걸 배우는 게 어려운 것도 시가 사실은 어려운데 멋있는 것도 저는 은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너는 볼이 장미빛 같구나. 볼은요 풀이 아니에요. 식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의 볼은 장미구나. 너는 장미 같은 볼을 가졌구나. 직유, 은유 이런 기법이 들어가면 내게 여기에 이미지적으로 빨간색 예쁜 장미물이 든다라고 상상이 되거든요. 전혀 관계 없었던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은유라는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유가 시인들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맨날 하던 말을 그냥 하는 것은 남들 했던 거 재탕 삼탕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없었던 이미지, 없었던 상상력,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어떤 구절 같은 걸 생성하려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은유가 바로 그런 걸 해줘요. A하고 B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A하고 B하고 은유로 끈을 묶어주는 순간 어떤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죠. 고영민 시인의 출산이라고 하는 시가 한 편 있어요. 근데 이 시를 보시면 이 내용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화구가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다. 분쇄사에 손을 거친 어머니는 작은 오동나무 함에 담겨 있었다. 함은 뜨거웠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 어머니 장례를 치렀어요. 3일장이 끝나고 화장터로 갔나 봅니다. 관이 들어가고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함에 담겨서 다시 어머니의 뼈가루가 함에 담겨서 돌아온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써요. 어머니를 받아 안았다. 갓 태어난 어머니가 목 없이 잔뜩 으깨진 채 내 품 안에서 응애 첫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출산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가슴 아픈 장면이 뭔가 신선하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어머니의 죽음을 이건 어머니의 또 다른 탄생이야. 그 사람은 내 안에 다시 태어났어. 라는 구절로 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것과 이것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내는 아주 묘한 힘이 되어진다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 시에 대해서 그래 좋은 점 다 들었다 이거야.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팁은 없겠니?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자, 저는요 플레이리스트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제가 운전할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자아가 조금 쪼그라들 때, 막 위축이 될 때, 막 하현우의 돌덩이 막 이런 걸 들으면서 막 그래 넌 할 수 있어 막 이런 플레이리스트가 있고요. 그런데 음악에만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USB 폴더에 시의 플레이리스트들을 모아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릴 꿀팁이에요. 이유 없이 힘이 빠질 때 남한테 가서 어떤 나 힘든 얘기 하기 싫을 때는 여러분 힘들 때 읽는 시 플레이리스트를 열어보세요. 그 중에서 몇 편이 여러분을 토닥토닥 해줄 거예요.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다고 하는데 나 혼자 괜히 망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뒤돌아서서 제 USB에 있는 내가 못났을 때 읽는 시 내 친구들을 열어봅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때 읽는 시를 읽습니다. 황인숙 시인의 강이라는 시입니다. 나한테 침도 피도 튀기지 말라. 인생의 어깃장에 대해
저미는 애간장에 대해.

딱해질 것 같은 머리에 대해, 치사함에 대해, 웃겼고 웃기고 웃긴 몰골에 대해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라. 당신이 직접 강에 가서 말하란 말이다. 강가에선 우리 눈도 마주치지 말자. 제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을 때 저는 이 시를 읽습니다. 누가 막 얘기를 하고 나면 다 듣긴 들었는데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어? 나는 어떡하지? 다 들었는데 저 사람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갔는데 나는 약간 뭐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럴 때 이 시를 읽습니다. 강에 가서는 눈도 마주치지 말자. 이 소리를 아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하고 이 시를 읽으면서 푸는 거예요. 혼밥을 해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지금 이 시를 패스를 할 겁니다. 없으시죠? 저는 사실 혼밥을 좋아해요. 혼자 밥 먹는 게 가끔 편리하기도 한데 가끔 혼자 먹는 게 맛이 없고 입안이 서걱서걱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혼자 먹는 밥 플레이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수건 시인이라는 분이 쓰신 혼자 먹는 밥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분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되게 자주 놀러 오셔서 술을 아버지랑 같이 드셨었던 제가 아저씨라고 불렀던 그 시인분이십니다. 근데 아, 아저씨 혼자 먹으시면서 좀 외로우셨구나. 저는 이제 그분의 얼굴도 알고 목소리도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하다. 숟가락 하나, 노젓가락 둘, 그 불빛 속 딸그락거리는 소리. 그릇 씻어 없다 보니 무덤과 밥그릇이 닮아있다. 우리 생에서 몇 번이나 이 빈 그릇을 엎었다 뒤집을 수 있을까? 창문으로 얼비쳐 드는 저 금은딸, 방금 깨진 접시 하나. 전 어떤 구절이 좋았냐면 무덤과 밥그릇이 닮아있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아마 연세가 좀 드셔서 내가 노년과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혼밥을 하셨었나 보다. 나는 30년 후에 40년 후에 저 마음을 이해하게 될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죠. 이것이 바로 혼밥에 대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혼밥 너무 좋은데 혼밥이 정말 나는 싫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의 시의 플레이리스트는 내 취향껏 꾸미시는 거예요. 남이 이건 좋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좋다라고 하는 걸 나를 중심으로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시인 중에서 클래식 음악을 이분만큼 즐겨 듣고 잘하시는 분은 없다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신 분인데 시에는 이분 시에는 그래서 음악 같은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시는 이분이 김종삼 시인이 왜 김종삼 시인인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시입니다. 제가 시가 뭐예요? 라고 대중들께서 물어보실 때 시인은 시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시예요. 제목이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전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 있음으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시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어. 당신 안에 시인이 있어. 우리가 바로 시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멋진 시인들의 멋진 시를 제가 아주 빙산의 일부만 읊어드린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가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근처에 있어. 시가 어떤 작용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걸 갖다 줘. 시는 열어보면 그 안에 조그만

0: 보따리가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하셨으면 저는 오늘 너무 만족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1: 이어서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가 방송됩니다.
2: 브라질에 드디어 도착했다.
3: 너무 많이 커버렸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려고.
4: 아이고, 누구만은 괜찮네. 나만 그래.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5: 개병은 아니죠?
6: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도와드려.
4: 다니엘, 마리아.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5: 어?
4: 다니엘.
7: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카드를 두 장이나.
8: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7: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9: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7: 안돼.
9: 뚱뚱시키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7: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10: 데라데라 뿅크크!
11: 내가 박인 신호대사니!
10: 그만 읽을까?
7: 잠깐!
9: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10: 나 파김치 됐어.
1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13: 2번 신나고 재미나라. 와!
10: 안돼.
9: 손이 크다. 손이 크다.
10: 내가 무슨 짓을 할 거야.
14: 놀이터에서 놀아요.
15: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4: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5: 멋있겠는데?
14: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5: 거기서!
14: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5: 안 돼, 토끼야!
14: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응.

0: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강이 출발, 루기 출발, 타요. 차가운 이 알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1: 배고픈 대왕 문화.

0: 태풍이 세서 걱정이야.
1: 오늘 밤에 통과할 것 같아.
2: 커다란 바위가 무너졌어. 고고 가디언도 태풍이 부서지는 거 아니야?
1: 걱정하지 마, 핑. 고고 가디언은 나만큼이나 튼튼하니까. 헛!
3: 그것보다 바다 생물들이 다칠까 봐 걱정이야.
0: 응, 날이 밝으면 나가서 점검해보자. 태풍이 지나갔으니 바다 친구들이 괜찮은지 살펴봐줘.
1: 난 핑이랑 산호초 마을을 살펴볼게.
2: 토모와 핑의 산호초 대탐험.
3: 그럼 나는 비버브랑 바위 지대를 살펴볼게. 어때, 비버브?
4: 띠띠띠.
0: 비키, 바위 지대는 먹을 게 부족하니까 챙겨가는 게 좋겠어.
3: 알았어, 그럼 갔다 올게.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걸. 흩어져서 다친 동물들이 있나 찾아보자.
4: 리!

0: 아직 파괴하지 마. 나 배고프거든.
1: 꼼짝마.
0: 내 다리 당장 놔줘.
1: 네가 먼저 비비를 놔주면.
0: 그럼 이 공격도 막아보시지.
1: 어? 그래, 이거야. 버비, 후. 너희들도 다리를 하나씩 잡아.
0: 어? 어딜?
1: 버비. 좋았어. 어? 다리가 하나 남았잖아.
0: 너무하네. 밥 먹는데 자꾸 방해하고. 빨리 먹어버려야지.
1: 이런, 저 다리도 높게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2: 아! 다위지대는 먹을 게 부족하니까 챙겨가는 게 좋겠어.
1: 아, 그렇지? 대왕무라야, 너 개도 먹을 수 있다고 했지?
0: 당연하지. 근데 왜 또 방해하려는 거지?
1: 아니, 이거 봐라. 꽃게 쿠키 비싸.
3: 오, 꽃게다.
1: 비비, 괜찮아? 버비, 비비.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 근데 문어 다리가 왜 네 개지? 여덟 개여야 하는데?
3: 맛있어, 맛있어.
1: 대왕문어야, 너 다리가 바위에 깔렸구나.
0: 맞아. 어젯밤에 태풍 때문에 바위가 무너져서 깔렸어. 그 바람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어찌나 배가 고프던지.
1: 그래서 비비를 먹으려 했구나.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를 불러줘. 우린 바다 생물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거든.
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라고?
1: 응. 얘들아, 같이 바위를 치워주자. 비!

0: 고마워 얘들아. 아까는 먹으려고 해서 미안해.
1: 비비 비비. 아직 배가 고프구나. 자, 많이 먹어. 꽃게 쿠키 발사.
0: 우와, 고마워 얘들아.
2: 어린 하프물범의 첫 바다 탐험. 극지방에 도착했어. 오늘 극지방 탐사도 한번 잘해보자.
1: 좋아.
3: 아, 너무 추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4: 극지방이니까 당연하지.
2: 핑은 추위를 정말 많이 타는구나.
1: 어? 얘들아 저기 봐. 트로우돈이랑 드로마에오사우루스네.
5: 안녕 얘들아.
6: 응? 안녕.
1: 넌 누구야?
2: 응, 우린 고고다이노. 으아, 눈덩이가 말을 해.
4: 뭐?
1: 눈덩이가 아니야. 나는 하프물범.
5: 귀여워.
1: 아직 솜털이 빠지지 않은 걸 보니 아기인가 보구나.
4: 응?
2: 부모님은 어디 계셔?
4: 나 혼자야. 부모님은 바다로 떠났어.
2: 뭐?
1: 놀랄 거 없어. 원래 하프물범은 독립을 빨리 하거든. 아기 하프물범은 먹이를 찾으러 혼자 바다로 떠나야 해.
2: 어? 아직 아기인데 혼자 간다고? 대단하다 너.
4: 아니, 난 못 가.
2: 왜?
4: 난 수영해본 적도 없고 바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걸 너무 무섭단 말이야.
2: 걱정 마. 바다는 아름다운 곳이거든.
1: 맞아. 그리고 하프물범은 훌륭한 수영선수라고. 자연스럽게 헤엄칠 수 있을 거야.
4: 그래?
0: 응? 고고다이노잖아? 얘들아, 안녕!
2: 어? 해철코 아저씨!
0: 무사히 착륙.

0: 나와 개찰코 아저씨를 구하자. 비키와 핑은 하품물범을 구해줘. 응?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1: 비키 렉스파워 변신!
2: 도모 블루파워 변신!
3: 핑 그린타워 변신!
4: 난 수영 못한단 말이야.
0: 개찰코 아저씨, 제발 진정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4: 얘들아, 얼른 도와줘.
0: 어서 빨리 끌어올리자. 넥스, 슈퍼갈고리 발사.
2: 토모, 파워 불도저.
0: 도모, 지금이야!
4: 살았다.
1: 하프불범아, 어디 있니? 하프불범아! 핑!
3: 위키!
1: 핑, 아기 하프불범 봤어?
2: 못 봤어. 헤엄도 못 추는데 어떡해.
1: 빨리 흩어져서 찾아보자.
5: 나 이제 헤엄 잘 쳐!
1: 하프불범아!
2: 너 어떻게 된 거야?
5: 물살에 쓸려가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저절로 헤엄을 칠 수 있게 됐어.
2: 대단하다.
1: 역시 하프물범이야. 본능적으로 수영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 빨리 친구들에게 가자. 걱정하고 있을 거야.
5: 알았어. 그럼 하프물범 나오신다.
4: 미안, 나 때문에 다들 고생했구나. 난 이만 가볼게. 다들 또 보자.
6: 안녕히 가세요.
0: 그나저나 하프물범이 수영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야.
1: 얼마나 잘하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2: 나도 하프물범 수영하는 거 보고 싶다.
0: 그럼 우리 같이 바다 모험하는 거 어때? 하프물범은 바다가 처음이니까 우리가 바다를 소개해주자.
6: 응, 좋아.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이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볼래? 소리 소리 마술이 소리 소리 마술이

멋짐!

이제부터 진짜 마술입니다. 3, 3,

날 줄 모르는 거야? 걱정 마, 내가 알려줄게.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는 게 좋겠는걸?

Ha ha ha!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날아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자꾸 떨어지기만 하면 어떡해. 셋, 둘,

귀염둥이, 정신 차려야지. 이제 떨어진 게 없기다.

아파. 이런 방법들을 써보는 건 어떨까?

잘 준비된 거 맞지?

0: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2: 모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3: 얼리면 더 맛있어.
4: 정진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산소.
0: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10 달려 세워봐.
2: 10 하나, 10 둘, 20.
0: 나머지 수를 세워봐.
5: 1, 1, 2,
2: 1, 2, 3, 1, 2, 3, 4.
0: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같이 세워봐.
2: 10, 20, 21, 22, 23, 24. 우후! 우리도 너처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시?
0: 내가 도와줄게. 탐험하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 거기로 가면 될 거야.
6: 기본 자세. 너비, 높이, 개소. 전환, 회전, 전환, 회전. 안녕, 친구들. 직사각형 세상에 온 걸 환영해.
0: 숫자마다 어떤 직사각형이 되는지 알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5: 맞아. 나도 11개씩 두 줄로 세워 직사각형을 만들고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 11씩 둘로 나뉜다는 걸. 복귀!
2: 우와, 12야! 너는 다양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구나.
6: 나는 슈퍼 직사각형이니까 하루 종일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5: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네. 나 같은 슈퍼 직사각형은 좀 달라. 정신없이 빠르거든. 하!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6 곱하기 3, 9 곱하기 2, 18 곱하기 1.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솔직하게 대답해봐. 너무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0: 23과 24가 진정한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래?
6: 당연히 그래야지. 지금 필요한 건?
5: 매트!
6: 그리고 두 장의?
5: 두루마리!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6: 먼저 기본 자세를 찾아야 해. 최대한 넓게 만들었다가 최대한 높게도 만들어봐. 있는 힘을 다해 뻗어보는 거야.
2: 23 곱하기 1. 내가 직사각형이 됐네. 진짜 넓은 걸?
6: 이제 최대한 높이 하늘에 닿을 만큼.
2: 1 곱하기 24. 길고 날씬한 직사각형. 지금까지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0: 더 만들 수 있어?
1: 같이 찾아보자. 몸을 최대한 구부려봐. 발가락이 닿을 만큼. 한번 두 줄 너비로 해서 만들어볼래?
0: 우와, 해냈어. 이제 2 곱하기 12야.
2: 나는 안 돼. 그래도 괜찮아. 재미있으니까.
1: 이제 4줄 너비로 만들어봐. 그 다음에 4줄, 또 5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자세로 돌아오게 될 거야.
0: 3줄 너비, 직사각형. 4줄 너비, 직사각형. 5줄 너비.
3: 어우, 이런. 잘하고 있었는데.
2: 실망할 거 없어, 24. 나는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그 후로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는걸.
4: 계속해봐. 시도해보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법. 회전, 6줄 너비.
2: 안 되네.
0: 오, 됐다! 6 곱하기 4! 벌써 몇 개를 만든 거야?
4: 이제 7줄 너비, 8줄.
2: 안 돼,
3: 안 돼,
2: 안 돼.
0: 됐다! 또 성공이야! 8 곱하기 3!
4: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3: 안 돼, 안 돼, 안 돼.
0: 포기하지 마, 24. 계속 해보자. 야호! 12 곱하기 2! 그리고 24 곱하기 1! 처음 자세로 돌아왔어.
4: 너무 잘 만들잖아. 우리보다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아.
1: 슈퍼 직사각형보다 더 대단한 이름을 만들어야겠어.
0: 바로 그거야. 내 스스로 찾아냈어.
5: 내 이름은 24. 그리고 난 슈퍼 두퍼 직사각형이야. 내 배열 화면을 봐봐. 회전 전환, 회전 전환, 회전 전환. 난 하루 종일 직사각형을
1: 만들 수 있어. 밤새도록 말이야.
6: 23, 너는 어떻게 됐어?
2: 처음 자세가 전부야. 그게 다였어.
4: 정말? 그 블록들로 아무 직사각형도 못 만들었다고? 역사에 남겠구만.
2: 그래도 괜찮아. 직사각형다운 숫자도 있고 아닌 숫자도 있는 거지.
0: 그래도 괜찮아. 나도 내 자신을 찾았거든.
7: 내 이름은 23. 난 나라서 정말 행복해.
4: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거야.
8: 하하하하.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9: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Exciting!
8: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and a yellow ducky.
9: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and a red bucket.
8: Oh.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a yellow ducky, and a yellow lemon.
9: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a red bucket, and... Oh, what else can I color?
8: Oh, I can help.
9: Red? Oh, what's this? Is it an apple?
8: I think it might be a hat.
9: No, it's a ball.
8: Whatever it is, it'll be happier being yellow.
9: No, red's much more exciting. Red!
8: Yellow!
9: Wow!
8: Amazing!
9: Is that what happens when our colours mix?
8: There's only one way to find out. Yellow and...
9: Red!
8: Mix to make orange!
9: Whoa!
8: Hello! You're the same colour as this.
9: I am. It's an orange. It's a fruit with the same name as me. It's full of energy. Basketballs are orange, too. Hop, hop, hop. Wanna play?
8: Oh, yeah. Yellow to red.
9: Red to yellow.

0: 버스.
1: 버스.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우의 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은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0: 게임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1: 이제 레시피 스탯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0: 안 돼!
1: 뚱뚱치킨 슈퍼잭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0: 백합한 탑!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미미 쇼핑백에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유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 까, 치마, 에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미미 쇼핑백.
1: 콩트라빗 드럭스 하우스.
2: 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날. 콩트라빗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1: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2: 스톱, 친구들 어서와.
1: 미끄럼틀 타고 슝.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귀염 포착 콩트라빗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 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 책들. 우리 말엔 관용어라는 표현이 있지. 어려운 관용어를 쓰면 친구들이 동화책을 엉망진창 읽을 것이야.

0: 그러게 무슨 치킨이니? 기대된다.
1: 어, 난 여기 찾아볼게.
2: 어? 간 떨어진 놀부?
3: 처음 보는 도마인데?
0: 하. 에이, 그냥 흥부놀부 얘기겠지? 읽어보자.
1: 그래. 어디 어디?
4: 제비몰.
5: 옛날에 욕심 많은 형 놀부와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6: 형님, 올해 흉년이 들어서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졸졸 굶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갚을 테니까 쌀 좀 빌려주세요.
4: 나도 빌려주고 싶은데 그 우리도 쌀이 부족해서 말이야.
6: 예? 아, 여기 쌀 많잖아요.
4: 아, 이거?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떡 만들어 먹을 쌀이고, 아, 그리고 요거는 쌀국수 만들어 먹을 쌀이고, 아, 요거는 쌀과자 만들어 먹을 쌀이지?
6: 아, 형님! 어린 조카들이 쫄쫄 굶는다는데 그냥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4: 맡겨놨어! 맡겨놨냐고? 아주 그냥, 그리고 내가 순순히 빌려주면 내가 놀부겠냐?
6: 제발요. 저희 이러다가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7: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크크크크크크크.
3: 입에 거미줄을 쳐?
0: 갑자기 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7: 무슨 말이긴? 내가 심어놓은 과녀머지. 젖어라 뿅크크. 아이고 이럴 수가. 네 입에 거미줄이 젖었어?
6: 예?
0: 우와, 입에 거미줄 친다는 게 진짜 거미줄을 친다는 말인가 봐.
3: 그런가?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어?
7: 그 뜻을 못 알아내면 마법은 안 풀릴 거다.
3: 거미가 입에도 거미줄을 치나?
0: 글쎄. 아! 거미한테 물어보자. 잠시만. 하! 동기리 동동! 거미야! 안녕! 거미야, 혹시 거미는 입에도 거미줄을 쳐?
8: 뭐? 입에 어떻게 거미줄을 쳐? 우린 주로 아무도 없거나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거미줄을 치지. 그런데 입은 계속 먹어야 하니까 거미줄 칠 틈이 없어. 뭐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입 벌리고 있으면 칠 수 있을지도. 거미 거미 거미 거미.
0: 아무것도 안 먹고?
3: 아, 입에 거미줄을 치다. 입에 거미줄을 칠 정도로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굶었다는 뜻?
0: 아, 그럴듯한데?
6: 아유, 배고파. 아, 형님, 일어나 진짜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3: 쫄쫄 굶게 생겼어요.
4: 아이고, 거미줄이.

0: 휴, 다행이다.
1: 이렇게 쉽게 뜻을 알아내다니. 아우야 몰라, 아우야 몰라. 하지만 다음 건 너무 어려워서 절대 모를걸. 으앙! 아니 누가 예의 없이 이런 경적 소리를? 아이고 뭐야?
2: 아이 형님이셨구나.
1: 흥부? 아니 아유 가난하고 착하기만 한 네가 어떻게 이런 고급 차를?
2: 아 제가 제비 다리를 고쳐준 적이 있는데요. 그 제비가 이듬해 봄에 박씨를 가져온 거예요.
1: 박씨?
3: 흥부는 놀부에게 박씨를 심었더니 금은보화 가득한 박이 열려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2: 그럼 저는 애들 데리러 키즈카페 가야 해서 다음에 봬요 형님.
1: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파.
4: 크크크크크크크크.
5: 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똥 마려운가?
6: 배탈 난 거 아니야?
5: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흥부가 부자가 됐는데 놀부는 왜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야?
6: 그러게. 우리 그냥 다른 거 읽을까?
5: 그럴까?
1: 그래 그래 그만 읽어. 계획대로 잘 되고 있구만.
7: 잠깐! 멈추면 안 돼! 관용호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5: 이번에도 크크의 방해?
6: 그래서 놀부가 배탈이 났나 봐.

0: 뭐?
1: 우리 이분을 모시고 가자.
0: 누구?
1: 가면서 알려줄까? 딩기리 딩기리 딩딩딩 동화책 속으로.
2: 아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아이고 배 아파라.
1: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의원님 의원님.
3: 아유 이런 이런 이런 배가 얼마나 아프시오?
2: 그대가 배가 아픈 건 맞지만 그 누구?
3: 난 조선 최고의 의원 허준이요. 자자자 일단 누우시오.
2: 내가 그렇게 해서 아픈 게 아니라.
1: 아유, 누워요서.
2: 그게 아닌데. 이런 이런.
3: 눈은 정상. 머리도 정상. 똥을 많이 참았소?
2: 안 참았어요.
3: 그렇다면 진단 결과 배는 정상이요.
1: 에? 정상? 근데 왜 배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2: 아니, 아유, 내가 그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흥부가 부자가 돼서 심술이 나서.
4: 심술이 난데 왜 배가 아파요?
2: 어? 그러니까 그 배가 이제 그 배가 아니라.
3: 심술이 나면 신경을 많이 써 배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 그래서 실제로 배가 안 아파도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
2: 맞아. 흥부가 나보다 부자가 돼서 아이고 배 아파라.
4: 아이고 심술이 난다 심술이 나.
1: 똘부님 진짜로 아픈 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2: 다행이게 뭐가 다행이야. 아이고 질투나. 아이고 질투나.
5: 흥미진진해지는데.
6: 안돼. 이러다 나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아우배야 헤이 그건 안 되지. 이까
2: 아이고 그 박 참 크다 커. 응? 내가 이 박을 어떻게 얻었냐고. 나도 제비다리 고쳐줬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박 한번 잘라볼까나.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아이고 말이라. 아이고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6: 뭐?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2: 도도도도도도도 도깨비!
6: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지. 간 떨어져라! 영끄끄!
2: 아이고! 가슴이!
7: 내가 왜 떨어져 나왔지? 난 놀부님 몸속에 있어야 하는데.
2: 저게 내 간? 아이고 내 간이 떨어지다니.
1: 놀부님.
2: 아이고 내 간.
1: 어서 간을 다시 넣어야 돼. 붙여라. 안 들어가지?
6: 간 떨어지다. 그 뜻을 모르면 간은 영영 안 붙을 것이다.
7: 뭐? 난 몰라.
4: 그럼 넌 도깨비가 아니라.
2: 맞아.

0: 내가 도깨비인 줄 알았니?
1: 크크. 이번에도 문제를 낼 건가?
0: 아, 문제를 내면 정답을 아는데 내가 문제를 내겠니?
2: 왜? 문제가 너무 쉽나 봐.
0: 아니거든. 나 문제 엄청 어렵게 내거든.
1: 어, 그래? 그럼 내보시든가.
0: 쨍! 좋다. 간 떨어지다. 이 뜻은 뭘까? 아이고 좋다.
3: 1번 엄청 기쁘고 신나다.
4: 아, 정신. 아이고 깜짝이야.
3: 2번 깜짝 놀라다.
4: 깜짝 놀랐어. 아이고 깜짝이야.
1: 뭐지? 아, 놀부님이 알 것 같은가? 놀부님.
5: 네, 가.
2: 어떡하지? 아, 간이 알지 않을까?
6: 제가요?
1: 간님, 언제 놀부님 몸에서 떨어졌나요?
6: 그니까.
4: 슬근, 슬근,
6: 톱질. 놀부님이 신나게 톱질을 했는데.
4: 톱질.
1: 그럼 1번. 신나고 기쁘다. 아니야.
6: 그런데 각이 갈라지며 도깨비가 나오자
4: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6: 분명 에그머니다. 이렇게 놀란 다음에 애가 나왔어요.
1: 아하, 놀란 다음에.
2: 그렇다면 정답은 2번 깜짝 놀라다.
0: 정답은 2번.
1: 와!
3: 옛날 사람들은 간에서 용감함이 나온다고 생각했지.
4: 아이고 깜짝이야.
3: 간 떨어지다는 순간적으로 용감함이 사라질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뜻이지.
4: 아이고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2: 정말 깜짝 놀랐네.
6: 오!
1: 놀부님 정신 차리세요.
4: 간 내 간이 다시 붙은 거야?
2: 네, 이제 걱정 마세요.
0: 이번에도 동화책 못 읽게 방해할 수 있었는데 이게 다 간 때문이야.
7: 간 때문이야.

0: 형님, 괜찮으세요?
1: 아이고.
2: 그 후로 홍보와 놀부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3: 어, 해가지고, 아이고, 간대 문이냐?

0: 이러다 다들 유명한 작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너무 배가 아플 것 같아.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1: 배가 아파요.
2: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3: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4: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철원 감전되고 말았어요.
5: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6: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0: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오?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 진짜 맛있겠지? 와, 진짜 맛있다.
2: 떡볶이.
3: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 바쁘려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스마트 타이어 빅매트. 친구를 스캔하면
8: 타이어 부를 거야 해.
7: 일단 성공. 퀴즈를 스캔하면 사슴에 주차해줘.
9: 사슴.
7: 동물도 영화도 600여개 사운드로 놀면서 배우자. 스마트 타이어 빅매트.
10: 그래미 트랙스. 거침없는 액션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구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아, 대박. 이걸 끼면 투명인간이 되는 거야? 아무도 날 못 본단 말이지. 그렇다면?
1: 오!

0: 완전 재밌었네.
1: 어? 아, 목마르네.
2: 그냥 건너.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1: 그래, 아무도 안 보니까 건너도 되겠지.
2: 내가 좋아하는 과자다. 딱 한 개만 가져가자.
1: 그래, 나는 지금 투명인간이잖아. 안 돼, 남의 걸 가져가는 건 나쁜 짓이잖아.
2: 괜찮아, 안 들키면 되지.
1: 아무도 모른다고 도둑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2: 아무도 모르니까 해도 되는 거지.
1: 아무도 모른다면 양심을 지켜야 할까?
3: 이게 사람이 원래 아무도 안 봐도 계속 숨기고 있으면은 마음이 뭔가 불편하거든.
4: 그치, 약간 양심의 가책 이런 거지.
5: 간접TV 떠들린다고 신고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3: 사장님이 안에 없죠.
5: 아니, 없어도 막 길거리 막 간접TV 막 이렇게 상담 보도를 딱.

0: 너무 막 가버리면 이제 나는 그 깔끔하게 계산을 하자라는 의견은 마음속에 약간 양심, 아까 말했던 양심이라는 말 같고, 두 번째 그냥 훔쳐도 되라는 말은 이제 나쁜 짓 해가지고 교도소 간 사람이 텔레파시로 야 너도 교도소 와 빨리, 그러니까 빨리 훔쳐봐, 약간 그런 말 같다.
1: 네가 방금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게 양심이 아니라 이타심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반대말은 이기심이 생기지.
0: 그래?
1: 그래서 처음에 네가 양심을 따르자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타심이고, 양심을 따르지 말고 그냥 나의 이득을 취하자, 이거는 이기심.
2: 솔직히 후자는 자신의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심과 욕망.
3: 학교가 끝나고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갔는데 막 껍질이 다 벗겨진 상태로 누가 만지고 있는 거야. 이제 찢어지기도 했고 좀 뭐가 묻어있기도 한데 이걸 안 말해주면은 내 양심에 좀 찔리는데 이건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 아니야, 지우야. 넌 지금 학원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잖니. 빨리 가야 해. 이런 식으로 나는 마음의 소리가 조금 들렸던 것 같아.
0: 내가 딱 피아노 학원에 한 시간을 채워야 됐어. 아니라, 그래도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면서 돈을 쓰셔가지고 하셨는데, 피아노 학원은 가야지. 나중에 놀 기회가 올 거야. 라는 마음의 소리랑, 아이라, 그거 하나 빼먹는다고 너 큰일 안 나. 그냥 오늘은 즐겁게 놀아. 이런 마음에. 그런데 두 번째가 좀 유의할 게, 걸리면 등짝이고, 안 걸리면 꿀인데.
2: 야, 너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4: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없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변 환경이나 자기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이나 막 생각들에서 따서.
2: 엄마, 아빠랑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다 도와주든 내 생각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
0: 스스로 쌓아가는 거라 생각해.
4: 만들어가는 거지.
5: 주인공이 도둑질은 나쁜 거야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랬어도 얘가 망설였을까?
4: 그럼 망설이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0: 이게 뭐지? 맛있겠다. 먹어야지.
1: 냠냠.
4: 그런 개념이나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생각 같은 거나 결정을 내릴 지식이 없으니까 못하겠지?
0: 학습 데이터가 없어.
6: 후천적? 그럼 후천적이 그냥 후천적 만능이지네.
1: 근데 사람들은 양심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거부터 좀 따져봐야지. 나는 일단 아무도 모르고 적발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뭘 훔치고 나갔어. 그러면은 나는 마음 한켠에 일단 불편하고 무어지고 적발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서.
6: 그럼 나는 그럼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
4: 응, 당연하지.
6: 왜 불편한데?
1: 애초에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 사고 나가는 게 규칙인데 그걸 지키지 않았으니까, 원래 만들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난 그래서 마음이
6: 그거는 불편이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 아닐까?
4: 처벌에 대한
6: 불편과 두려움이랑
4: 두려움이지.
6: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근데 애초에 훔치면 안 된다의 이유가 처벌이 있으니까 안 훔치는 거거든? 싱가포르가 엄청 깨끗하잖아, 그 도로랑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깨끗하냐면은 그냥 그껌 씹어도 경찰서에 잡혀가고, 아니 짬뽕 안 치고 껌 씹어도
2: 그러니까.
6: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 정도로 처벌이 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서 안 해. 근데 그 처벌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안 뺏을 이유가 없잖아.
0: 나도 동의하는 게, 내가 만약에 양심이 세상이 없어지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자, 봐봐. 훔쳐도 상관이 없지. 그러면은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산할 이유가 없어. 어차피 필요한 건 훔치면 돼. 그럼 나중에 세계는 망하겠지. 생산자가 아예 없어지니까.
4: 마비효과처럼? 그럼 처벌로 인하여 양심을 지키게 된다는 거야?
6: 왜냐면 모든 생명체들은 불이익을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양심을 지키게 되는 거지.
4: 그러면 내가 도둑질해서 그 주인의 것을 앗아간 건 주인한테 손해를 안기는 거잖아. 솔직히 타인한테 피해를 입히는 건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봐. 그래서 나는 안 훔칠 거야. 현금으로 내가 애기 때 계산을 많이 했거든? 1,700원? 그 정도짜리 물건을 계산했는데, 2,000원 냈으니까 300원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400원은 실수로 적어려가지고 나는 그냥 100원 다시 돌려드렸어.
5: 양심을 지킨 게 후회됐어?
4: 솔직히 나는 양심을 지켰다는 것 자체로도 약간 보람이 느껴져서 모범시민 막 그런 착한 사람이 된것 같아가지고.
0: 똑같은 경우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한점에서 돼지바가 600원이거든? 계산을 딱 했는데 거슴전이 원래 100원으로 400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기계가 100원 3개랑 500원을 하나 뱉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기계에 쑤셔놨거든? 그러면 난 일단 100원의 경제적 손익을, 손실을 봤어. 하지만 내 양심을 지켰다는 것에 좀 더 좋은 감정이 들었어.
4: 우리 둘의 경우는 사장님께 이익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사회적인 이익으로도 칠 수 있지 않을까?
0: 그치. 그게 이익을 위한 그냥.
4: 그치, 공통체에서의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양심이니까.
2: 양심은 약간 세계에 선포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는 법 같은 거예요.
6: 하긴 나 자신도 사회니까.
5: 양심을 지키는 거는 나를 위한 거야? 사회를 위한 거야?
6: 모두를 위해서.
2: 모두.
6: 이건 딱히 말할 필요는 없는 게.
4: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답이 간단 명료해.
2: 공리야.
4: 나도 결국 사회고. 사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2: 내가 사회고 사회가 나다.
4: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없어요?
1: 주머니에 뭐가 있어?
2: 초코볼? 초코볼? 자.
7: 힘을 원하십니까?
6: 가자, 우리 잡종로 가자, 100%!
2: 야, 왜 잡종로야?
6: 살았어! 야, 안 보여! 야, 어디 갔어?
4: 어디 갔어?
1: 알았어, 얘!
6: 아무도 없어!
1: 야, 알니까 욕을 내 거!
6: 야, 누가 때렸어!
4: 와!
6: 이거 살았어!
4: 국가에다가 기증하겠습니다.
2: 바로 그냥 금판정사한테 가가지고 한 돈에다 70만 원으로 두둑하게 돈 챙기겠습니다.
6: 이따가 쓸 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4: 친구 놀래키는 데 쓸 것 같은데.
5: 네? 아니에요.
4: 음성 변조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8: 숙제를 버릴 것입니다.
4: 모자이크랑 음성 변조 꼭 해줘야 돼요.
9: 이어서 수상한 방송국이 방송됩니다.

0: 그만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3: 2번 신나고 재미나다. 와!
0: 안 돼!
1: 소리 크다.

0: 새로 리뉴얼된 크리스탈 레진 아트! 투명 레진을 넣은 다음에 이 스티커만 넣기만 해도 뚝딱 만들어지는 거지. 정화 시켜주겠습니다. 와, 캔디 귀엽다. 디저트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다.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수께 치킨! 크크크!

안녕하십니까. 열기도 더해지고 불쾌지수도 높고 끈적끈적한 여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상을 힘들게 만드는 건 바로 모기. 하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모기에 물리지 않은 여름철 모기부터 벗어나는 방법만 연구해 오신 달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10년 동안 모기에 물리지 않은 달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혹시 맞으십니까?
1: 맞습니다. 제가 그 모기 피하기 달인입니다.
0: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인데요. 아직도 한 번도 모기에 물리신 적이 없으십니까?
1: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물릴 일 없습니다.
0: 대단한 자신감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도 그 비법을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1: 물론이죠. 저를 따라해보시죠. 먼저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대로 잡아보세요.

0: 선생님 저 죽을 것 같은데요.
1: 무기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하고 찾아옵니다. 성충 암컷 모기의 수명은 약 2, 3개월 정도. 그동안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지 않으면 모기는 우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2: 그 말씀은 죽으면 모기에 안 물린다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닌가요?
1: 비슷합니다. 다음 방법입니다. 자, 잠시만요. 네. 자. 자, 여기에 누우시지요.
2: 아, 여기에요?
1: 네.

0: 선생님, 이건 무슨 방법인가요?
1: 두 번째 방법, 나를 대신해 모기에게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뷔페를 두고 굳이 이 작은 모기장을 뚫고 들어올 모기는 없죠. 그렇게 하면 모기도 배부르고 나도 꿀잠 자고 일석이무 럭키 모스키토입니다.
0: 그럼 선생님 말씀은 제 피를 내어주고 선생님은 편하게 주무시겠다는 얘기신가요?
1: 이가 빠르시네요. 뭐 하시는 겁니까?
0: 제가 가질 수 없다면 다 부숴버리자는 방법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 위험해서 안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만
2: 제발 알려주세요.
1: 생화학 전쟁을 일으킨다.
0: 생화학 전쟁?

0: 이번에야말로 정말 모기를 피할 방법을 찾으신 것 같은데요. 이건 뭔가요?
1: 양말 좀 벗어주시겠어요?
0: 양말이요? 알겠습니다.

0: 혹시 방귀 가능하십니까?
1: 네, 가능합니다.
2: 완성됐습니다. 21세기는 화학전이지요.

0: 모기도 깊이 향은 창을 두른다. 내가 모기 깊이 제그 자체가 되는 것인지요. 아, 이건 그냥 화생방인데요, 화생방. 이건 모기 깊이 제가 아니고 그냥 사람 깊이. 어디 가세요? 아, 선생님! 선생님! 또 다른 방법은 없으신가요?
1: 예! 방법이야, 백만 스물 한 가지 정도.
2: 엄마 왔다. 어머, 이게 뭐야? 어? 아, 왜 이렇게 집을 어질러 놨어?
3: 엄마, 오셨어요?
2: 이게 무슨 냄새야? 창문부터 열어야겠다, 창문부터.

0: 뭐? 왜?
1: 아닙니다, 어머니.
2: 안녕, 자기들. 오늘도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자기들을 위해 켰어.
3: 안녕. 오늘도 신나게 고민 상담 시작해볼까?
2: 응? 호미가 왜 자꾸 짖냐고? 아, 그게 아니고. 오늘은 아주 귀여운 게스트 진자와 희망이와 함께할 거야.
3: 우와, 희망이 진자와 너무 귀엽다.
2: 호미야, 매너 좀 지켜줄래? 우리 친구들과 초면이잖니.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셔.
3: 미안해.
2: 좋아, 그럼 희망이와 진자가 화내기 전에 시작할게.
4: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2: 오, 그럼 고민 상담소 렛!

0: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득하죠? 제일 중요한 게 있잖니. 한 생명이랑 가족이 될 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책임감. 우리 자기들이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가지고 고민 상담하는 거겠지?
1: 말해 뭐해. 그럼 우리 자기들 믿고 해결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이 책임감을 우리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하지 않니? 말로만. 그렇다고 그냥 냅다 데려와? 강아지를 입양하면 어떻게 책임질 건지 먼저 보여주는 거잖니. 먼저 바로 이 강아지 인형으로. 주변에 강아지가 있다면 직접 보여주면 되지만 다들 우리 희망이와 진저가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쭈꾸 밥 먹자.
2: 아, 맛있다.
1: 맛있어.
2: 아우, 델리셔스.
1: 아, 좋아, 좋아. 우리 쪼꼬, 밥 먹었으니까 언니랑 산책 가자.
2: 멍멍, let's go.
1: 아, 좋아요.
2: 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
1: 냄새 마음껏 맡아.
2: 큰가.
1: 마음껏 느려.
0: 멍멍멍. 어우, 내가 산책 하는 것 같네. 멍멍멍멍멍.
1: 좋았어. 어, 우리 쪼꼬. 응가 말했구나.
0: 어? 쿵쿵쿵쿵쿵쿵. 어? 어디에 싸지?
1: 우리 쪼꼬.
0: 아우, 시원해.
1: 우리 쪼꼬 똥 닦아요.
0: 멍멍멍멍.
1: 언니가 치워줄게요.
0: 쾌변했다.
1: 봉지를 뽑아서. 자.
0: 우후미, 센스 짱.
1: 잘 펴서 깨끗하게 뒤집어서. 자, 아이고 잘했어. 우리 쪼꼬. 자, 이번에 끈갖고 놀기. 물어. 자. 어, 아우, 지금 어떻게 해? 아이고, 고무줄놀이 줄넘기지.
2: 안아주세요.
0: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방법이 있지.
1: 웬만하면 통할 텐데 무슨 방법이야, 호빵아?
0: 바로 청소. 보통 털 때문에 입양을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잖니. 평소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야.
1: 그걸로 될까?
0: 되지.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이지. 청소를 너무 열심히 했네. 아, 책임감도 보여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리라고. 성공률이 2배.
1: 그래도 부모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지. 반려견은 아니지만 몰래 데려와서 키울 수가 있어.
0: 뭐? 몰래? 호미야, 그런 방법은 절대 안 돼. 근데 대체 뭘 데려온다는 거야?
1: 사실 여기도 아까부터 있었어. 얘도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잘 안 보이려나? 우리 세바스찬. 이리 와, 소개해 줄게. 얘는 세바스찬인데. 잠깐, 어디 있지?
0: 어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대체 누굴 부르는 거야? 근데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니? 뭐야? 잡았다. 날파리가 날아다녔어.
1: 왜? 우리 세바스찬. 우리 세바스찬 델리도 빅토리아 루이 1세가. 우리 세바스찬 델리도 빅토리아 루이 1세가.
0: 이름 되게 길다. 혹시 그 키울 수 있다는 게 그 이 세바스찬이야?
1: 얘 또 어디 갔니?
0: 명복을 빌어주자.
1: 어디 갔어?
0: 잘 가라.
1: 여기 붙어있어.
0: 착한 자기들은 절대 네버 따라하지 마세요. 반려동물은 반드시 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책임감을 갖고 입양하도록 하세요.
1: 세바스찬 엘리노 빅토리아 루이 1세. 세바스찬 엘리노 빅토리아 루이 1세.
3: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0: 명복을 빌어주자.
2: 잠깐 잠깐, 너도 고민이 있다구?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2: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2: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또 보자.
2: 안녕.

0: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 전 페퍼예요. 이건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퍼 피그.
2: 형들, 떡볶이 먹자.
3: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진짜 대박이네.
3: 진짜 맛있겠지.
4: 대박, 너무 맛있는데?
5: 쫄깃쫄깃하네.
4: 너무 커.
6: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 스마트 타이어 빅맨.

0: 있지?
1: 팔팔의 가족이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이죠. 팔파와 조지는 얼른 마당에 나가서 놀고 싶었어요.
0: 엄마,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아침을 다 먹은 후에 나가서 놀도록 하렴.
3: 조지, 그렇게 급하게 마시면 안 돼.
1: 조지는 주스를 너무 급히 마셔서 깔꾹질을 시작했죠.
0: 이제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조지가 딸꾹질을 멈춘 다음에
0: 이제 조지 딸꾹질 멈췄어요. 조지 멈춘 거 맞지?
2: 그래, 이제 나가서 놀아도 좋아. 조지 잘 데리고 놀렴.
1: 팔팔은 조지랑 마당에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0: 조지, 내가 공을 던질게. 그럼 네가 잡는 거야. 조지, 딸꾹질 좀 그만해. 조지, 이제 네가 공을 던져. 그럼 내가 잡을게. 조지!
1: 저런. 딸꾹질 때문에 공놀이가 잘 안 되는군요.
0: 조지, 내가 딸꾹질 멈추게 해줄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해. 머리를 문지르면서 배도 같이 문질러. 좋아, 이제 딸꾹질 멈췄지. 이번에는 눈을 감는 거야. 그리고 뱅뱅 돌아. 세 바퀴만.
1: 팔파가 말한 대로 했지만 조지는 딸꾹질을 계속했습니다.
0: 또 생각났다. 딸꾹질을 할 땐 깜짝 놀라게 하면 멈추게 된대. 조지, 내가 깜짝 놀라게 해줄게. 하지만 울면 안 돼.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았지? 일부러 널 놀라게 하려는 거다.

0: 페파, 동생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면 안 돼. 조지는 아직 어리잖아.
1: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딸꾹질 멈추게 하려고 그랬어요.
2: 조지가 딸꾹질을 멈췄네요. 페파 아빠가 주스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0: 조지, 그렇게 빨리 마시면 또 딸꾹질을 하게 돼.
1: 전 다 커서 조지랑 달라요. 주스를 빨리 마셔도 딸꾹질 안 해요.

0: 자전거 경주.
1: 날씨가 좋은 어느 날, 팔팔한 조지는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습니다.
2: 호박이 아주 잘 자랐네요.
1: 팔팔 아빠가 호박을 잘 키웠습니다.
3: 내가 기르면 호박이 잘 자라지. 내가 호박 파이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
0: 조지 힘내! 데니, 수지, 레베카!
1: 강아지 데니, 양 수지, 토끼 레베카도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세발 자전거를 탔고요.
4: 내 동생은 너무 느려.
5: 저기 호박이 있는 데까지 경주하자.
4: 저건 우리 아빠가 아끼는 호박이야. 호박 근처에 가면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 해. 호박 깨지면 우리 아빠가 속상해 하실 거야.
5: 걱정 마, 페퍼. 경주 시작!
1: 페퍼와 친구들은 자전거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3: 얘들아, 호박 조심해라.
5: 1등이다!
2: 페퍼, 조심해. 아빠 호박이 있어.
4: 아빠, 죄송해요.
0: 조지 좀 봐. 조지가 꼴찌다. 아, 조진 아직도 아기 자전거를 탄다?
5: 네 자전거도 아기 자전거인데 뭐.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잖아.
4: 난 보조바퀴 없는 자전거 타는데. 네.
6: 나도야.
5: 나도. 다시 언덕 위로 올라가자. 페파, 너도 갈 거지?
4: 아니, 난 그냥 여기 남을래.
6: 네. 나중에 만나.
4: 안녕.
1: 팔팔은 자전거에 있는 보조바퀴를 떼고 싶었죠.
4: 아빠, 자전거에 달린 보조바퀴 떼고 싶어요.
3: 떼어내고도 탈 수 있겠니?
4: 그럼요.
3: 알았다, 페파. 보조바퀴를 떼어주마.
1: 아빠는 팔팔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떼어냈습니다.
2: 정말 보조바퀴 없이도 탈 수 있겠니, 페파?
4: 네!
2: 두 발은 탄 적이 없잖아.
4: 그래도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뭐가 웃기다고 웃어?
1: 보조바퀴 없는 자전거를 타긴 쉽지 않죠.
3: 아빠가 좀 도와줄까?
4: 네, 아빠 도와주세요.
3: 알았다. 자, 앞을 보고 출발!
4: 손 놓으시면 안 돼요.
3: 걱정 마, 꽉 잡고 있으니까.
2: 페파, 아주 아주 잘 타는구나.
4: 손 놓지 마세요.
3: 계속 그렇게 가라.
1: 페파는 보조바퀴 없이 혼자 자전거를 탔습니다.
4: 아빠, 손을 놓으셨잖아요.
3: 한참 동안 너 혼자 자전거 탄 거 아니?
4: 정말요?
2: 그래, 정말 잘 타더구나.

0: 부딪히겠다.
1: 내가 1등이다.
2: 팔팔은 앞을 안 보고 달렸어요. 아, 저런. 아빠가 아끼는 호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1: 아빠, 호박을 깨뜨려서 죄송해요.
3: 괜찮다, 페퍼. 우리 페퍼가 안 다친 게 제일이지. 자전거를 탈 땐 앞을 잘 보고 타야 해.
1: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할게요.
4: 그래.
3: 어쨌든 호박이 깨졌으니까 이걸로 호박빵을 만들어야겠다.
1: 호박빵 좋아요.
5: 아빠가 기른 호박이 아주 크지. 호박빵을 만들면 모두 실컷 먹을 수 있을 거야. 야호!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무서워? 무서워!
1: 오늘은 으스스한 냠냠시티.
2: 그때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0: 레스토랑 문 닫을 준비하라니까 불 끄고 뭐하고 있어?
1: 이근
0: 어서 마무리해!
2: 어서 마무리해! 탄탄! 뭐하는 거야?
3: 이건 악령 들린 핸드폰이야!
2: 으이그, 이건 그냥 영상이잖아!
3: 악령 들렸다니까!
2: 탄탄!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겁먹지 않아! 으악! 히어로 옆에다!
4: 슈퍼잭, 지금 도시에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2: 응? 어? 냠냠시티 공원이잖아! 탄탄, 어서 출동하자!
4: 공원 근처에 악당이 있다는 정보도 있으니까 조심해요!
2: 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귀엽다는 말이야! 이곳에 레시피스톤이 있단 말이지? 레시피스톤의 힘으로 세계 최고의 몬스터가 되면...

0: 여기에 레시 피스톤이.
1: 가보자.
0: 공원이 좀 이상한데
2: 뭔가 무서워.
0: 슈퍼히어로는 무서워하지 않아.
2: 아우 깜짝이야. 슈퍼잭? 슈퍼잭 정신 차려. 슈퍼잭 너 기절했었어?
0: 아니야 난 슈퍼히어로야. 이런 거에 기절했을 리가 없어.
2: 아닌데 분명히 정신을 잃었는데.
0: 그럴 리 없어. 난 겁먹지 않아. 봐봐.

0: 좋아. 이제 방해꾼들은 다 쫓아냈으니 편안하게 레시피스톤을 찾아볼까?
1: 아, 무섭다!
0: 응? 뭐지? 쟤들은 뭐야?
1: 찾았다!
0: 레시피 스톤! 방해꾼들이 아직 남아있었냐?
2: 어? 저게 뭐지?
3: 이 공원에 장난가라!
2: 어? 어? 지금 먹구름이 말했어!
3: 그 돌을 놓고 어서 살았잖아!
4: 엄청 푹신해.
5: 진짜네.
3: 가지러. 장난치지 마. 난 무서운 먹구름이야.
2: 우와, 아기 꽃이 피었어.
4: 귀여운 먹구름이야.
3: 이것들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번엔 진짜 무서울 거다.
2: 야!

0: 있지?
1: 그런 것 같아.
0: 휴, 겨우 싸돌렸네.
1: 슈퍼잭, 이거 봐. 이 송파 너무 폭신한다.

0: 내 손에 들어왔구나. 레시피 스톤. 잘했다 소파.
1: 저건 우리 레시피 스톤인데.
0: 어떠냐 내 오싹오싹 장치들이.
2: 아,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아픔만 나온다.
3: 그래 하나도 안 무서워.
0: 아직 덜 무서운 모양이네. 그럼 더 많이 무섭게 해줄게.
2: 아니다 괜찮아. 조금 무섭긴 했다 그치.
0: 내 오싹오싹 장치에 최고 파워를 보여줘봐.
2: 있는데?
3: 어? 새로운 폭죽인가 봐.
2: 저 불꽃들이 점점 커지는데.
0: 내 오싹오싹 장치를 무시할 대가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달려봐. 빨리빨리. 야, 덜컹거

그게 없으면 오싹오싹

0: 이제 뭐해?
1: 약점을 어? 찾아! 아하! 슈퍼잭 방법을 찾았어!

0: 20%! 성공이야!
1: 휴! 다 치웠다. 그래도 공원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공원을 이렇게 만든 녀석은 어디 간 거야?
2: 저거 보자! 저거 보자! 저거 보자!
1: 아기 괴수 대소동!
3: 여기는 구구족의 커다란 채소 농장.
1: 네? 호박이 몽땅 없어졌다고요?
4: 구구 구구구 구구구.
1: 다른 농작물도 몽땅 사라졌어. 라는데.

0: 채소들을 몽땅 훔쳐갔어 라고 하셔. 이상한 녀석들?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걱정 마!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그릴 수 있어! 라고 했어.
1: 정말? 그럼

0: 이게 뭐야? 엄청 못 그렸잖아!
1: 사인해 줄까?
0: 잠깐. 근데 넌 어떻게 다 알아듣는 거야?
1: 얌튜브에서 보고 배웠어.
0: 뭐야? 둘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2: 잭, 농장에 도둑이 들었나 봐. 슈퍼잭이 출동할 때야.

0: 이리비!
1: 안 돼, 안 돼! 잠깐만! 레오 박사님, 배부르면 얌전할 거라면서요! 지금 이게 얌전한 거예요!
2: 이 괴수 대비과에 분명 조종 방법이 있을 텐데. 어디 있지? 찾았다! 괴수를 조종할 수 있는 방법! 무서운 괴수를 길들여 조종하면 난 천하무적이다! 지금은 비록 아기 괴수지만 나중에 뭐 거대한 괴수가 될 테니까. 그러려면 우선 아기 괴수야.
0: 삐삐삐삐.
2: 이제 내 마음대로 괴수를 조종할 수 있다.
3: 박사님 만세!
4: 빙글빙글 돈다.
5: 저게 뭐야?
6: 틀림없어. 구구정 농장의 채소야.
7: 도둑들이 흘린 흔적이야 싶어지.
5: 이걸 따라가자.
2: 좋네. 절대 부서지지 않는 초강력 딸랑이가 필요해. 일단 연구실로 돌아가자.
8: 어? 박사님, 여기에 이렇게 놔두고 가도 돼요?
2: 걱정 마. 딸랑이가 없으면 아기 괴수를 쉽게 다루지 못하니까. 그리고 괴수를 환하게 하면 잡아먹힐걸?

0: 여기만 슈퍼지.
1: 도둑 맞은 호박이야. 그런데 도둑들은 어디 있지?
2: 어디 있지? 어? 이게 뭐지?
3: 아기 괴수들은 둥글게 생긴 것들을 좋아한다.
1: 아, 알았다. 얘는 아기 괴수야. 혹시 그 책에 지금 이걸 멈출 방법은 안 쓰여 있어?
3: 없어.
1: 그만해.
3: 빅빅은 슈퍼잭이 좋은가?

0: 바위 밑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1: 커다란 바위? 이 바위가 확실해. 어서 들어보자.
2: 들어보자.

0: 하나, 둘, 셋! 빅빅빅빅!
1: 배고파서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2: 나도.
1: 힘이
2: 장사네.
3: 이번엔 절대 부서지지 않아. 아기 괴수야, 일어나야지.
4: 응? 없는데요?
3: 글쎄, 어디 간 거야? 슈퍼잼? 왜 우리 아기 괴수랑 같이 있는 거야? 또 내 계획을 방해하려고. 안 돼!
0: 레오 박사?
3: 슈퍼잭, 우리 아기 괴수랑 뭐 하는 거야?
0: 우리 아기 괴수?
3: 그래, 나랑 세계를 정복할 비장의 카드. 내가 걔 길들이려고 구구종 동작물까지 다 훔쳐서 먹이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0: 에? 채소 도둑이 너희들이었어?
1: 빅빅.
3: 아기 괴수, 당장 이리 와. 나랑 함께 세계를 정복하자.

0: 빅빅한테는 이리 와라고 하지 말아야지. 슈퍼잭 저기 봐. 빅빅이 아기 달랑이 때문에 신났어. 진짜 신났네. 근데 어디 가는 거야 빅빅? 빅빅 그쪽으로 계속 가면은 경영진지야. 빅빅 이쪽으로 가면 안 돼.
1: 진정해 진정해.
0: 막을 수가 없어.
2: 빅빅은 너무 힘이 세.
3: 슈퍼잭 아까 찾은 레시피 스톤이 있잖아.

0: 빅빅
1: 나랑 공놀이 하자.
0: 빅빅 빅빅 슈퍼잭 준비됐어?
1: 응, 맡겨둬. 난 히어로라고.
0: 그럼 부탁할게, 슈퍼잭.
1: 빅빅을 멈출 방법은 이것뿐이야.
0: 빅빅
1: 잘한다, 빅빅. 또 해봐.
0: 빅빅.

걱정 마, 나만 믿어. 빅빅이 멈추질 않아. 빅빅.

Hey.

0: 그만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1: 2번 신나고 재미나라. 와!
0: 안 돼!
1: 마법! 속이 크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화재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화성구입니다.
1: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어 쓸 일이 생각보다 많죠. 근데 영어라고 하는 건 저는 단어가 기본인 것 같아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장의 폭도 넓어지고 들었을 때 이해되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어와 함께 재미있는 영어 공부 해볼 건데요. 그 공부 도와주실 김지원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와 AI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지원쌤입니다.
1: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오랜만에 뵙고
2: 네, 됐는데. 오랜만에 또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
1: 재밌는 영어 시간. 저 영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단어가 사실 외우는 게 쉽진 않았어요, 학창시절.
2: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영단어를 오래 네. 기억하고 또 재밌게, 어떻게 보면 재밌게 학습할수록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AI랑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1: 아, 오늘 강의는 저도 특별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가장 먼저 어떤 걸 해보면 될까요?
2: 여러분 평소에 유튜브 영상 꽤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1: 네, 너무 많이 봅니다.
2: 네, 근데 그 유튜브 영상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영상들 아마 여러분들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본 그 영상을 재미를 넘어서 그 안에서 봤던 단어를 직접 한번 유튜브에서 뽑아가지고 외워도 보고 플래시 카드도 AI로 만들어보는 걸 먼저 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게 될 AI 툴은 제미나이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EBS에서 재미있게 봤을 만한 영어 동화가 담겨있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볼 겁니다. 이 유튜브 영상의 주소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미나이로 돌아와서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플래시카드 만들고 단어 뽑아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프롬프트 한번 써볼 건데, 자, 선생님은요 요렇게 프롬프트를 써보았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에서 핵심 영어 단어 10개를 뽑아달라고 했고요. 네. 각 영단어를 자세히 공부할 수 있게 설명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단어가 있고 설명만 있고 하면 좀 공부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1: 그렇죠.
2: 전 또 선생님이니까 네.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영어 단어뿐만 아니고 한국어 뜻,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가서부터 너무 중요한 영영풀이, 그리고 해당 단어가 들어간 예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전부 넣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 플래시카드 퀴즈를 만들어달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캔버스라는 기능을 켜두었어요. 네. 우리 한번 봤었던 기능인데요. 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 친구를 켜게 되면은 이제 정말 우리가 직접 좀 클릭도 하고 재밌게 좀 놀아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1: 오, 뭐가 나왔는데요?
2: 네. 네, 뭐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vocabulary notes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한번 노트가 떠 있는데요. 그리고 네. 그 아래 퀴즈까지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프롬프트대로 나왔죠?
1: 네.
2: 영어 단어 뽑았고, 한국어 뜻 나왔고, 영영풀이 나왔고, 예문도 나왔습니다.
1: 영영풀이까지, 어허.
2: 여러분,
1: 그랬으니까.
2: 영영풀이가 귀찮을 수 있어요, 보기. 네. 안 보고 싶을 수 있는데요.
1: 네,
2: 여러분이 중학교에 가서 실질 학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에도 이 영영풀이를 보고, 그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차치하더라도 원래 영어 공부에서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영영풀이를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미래를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2: 자, 이렇게 The Elephant's Child라는 제목이네요. 핵심 네. 영단어 10선 해가지고 10개의 영단어를 뽑아주었습니다. 오, 실제로 뭐 이런 거, set off 이런 거 굉장히 교과서가 좋아하는 find out 너무
1: 많이 봤다.
2: 네, 너무 많이 본 이런 친구들이 나오게 됐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뜨죠. 열기 누르시면 오호라,
1: 오호라.
2: 이번에는 퀴즈가 나오게 퀴즈다.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두 가지 색을 가진이란 뜻을 가진 영단어는 무엇일까요? 알면 누르시고 모르면 힌트를 누르십시오. 힌트에 자전거의 bicycle의 by가 뜻하는 게 둘이래요.
1: 두 개 다 my 누르면, 고르면 되는 거죠?
2: 그렇죠. my colors 나오고 이렇게 해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맞춰보고
1: 이렇게 알려주는 건 되게 재밌네요.
2: 그쵸,
1: by가 그쵸.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는
2: 정확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또 이렇게 뭐 일단은 눌러볼까요? 아무거나? 아니겠죠. 답 이렇게 나오고요.
1: 파이썬이 네. 비단뱀이라는 걸 오늘 알았어요. 저 코딩할 때 정말 많이 썼는데
2: 아, 그쵸,
1: 이게 비단뱀이었군요.
2: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것이죠.
1: 네네.
2: 우리 지금 이렇게 맞추고 틀리고에 따라서 이렇게 OX 지금 X가 몇 개고 이렇게 맞은 게 몇 개인지도 나오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가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1: 네.
2: 자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아래 보이죠, 여러분? 네. 우리가 방금 전에 넣었던 영상이 뭔지가 여기에 있고요. 네. 누르면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1: 바로 볼 수가 있네요.
2: 네, 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나왔던 건지도 확인을 해가면서 한번 또 쭉 보고 그 다음에 퀴즈도 풀어보고 하면서 이 영상 하나를 가지고 이제 정말 알차게,
1: 알차게
2: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1: 이렇게 스토리와 함께 제가 그쵸? 기억을 하다 보면
2: 정확하죠.
1: 이 기억이 정말 오래 갈 것 같아요.
2: 정확합니다. 네.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게 이 방법의 특히나 큰 장점이겠죠. 선생님은 여기서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간 걸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공부에 게임이 결합이 되면 정말 공부하는 게 아니고 게임하는 것처럼 단어를 또 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AI가 나오면서 이 친구가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만 말해도 그 목적에 맞는 어플 게임 같은 걸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먼저 필요한 건요. 이 오늘 나왔던 이 영단어 10개 있잖아요. 네. 요거를 가지고 진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러려면 이 자료가 필요해요.
1: 네.
2: 그래서 드르르르르르르 끝까지 드르륵 하면 오 끝났다. 여기까지 나오면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미나이 새 창을 열어줄 거예요. 새 채팅 눌러주시고 채팅. 방금 전에 드르르륵 해왔던 거 그대로 붙여넣기 할 겁니다. 이렇게 자료가 와악 해서 자료가 나왔죠?
1: 네.
2: 자, 이 상태로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뭐다? 영어 단어 자료만 준 것이다.
1: 네.
2: 이걸로 어플 만들어달라는 건 따로 얘기하겠죠?
1: 네.
2: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 프롬프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초등 고학년용 영어 단어 학습 어플을 만들어달라고 한 거고요.
1: 네.
2: 10문제를 진행할 거고 정답 4개 중에 1개를 고르는 방식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보상. 지금 게임이니까 우리 또 문제 풀고
1: 뭐가 있어야 또 힘이 납니다.
2: 네. 그 뭐를 여기서 선생님은 한번 보물상자라는 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상자가 좀 시시하다 하면 다른 걸 넣으셔도 좋아요.
1: 네.
2: 자, 그렇게 하고 맞출 때마다 금화를 한 개에서 다섯 개 랜덤 지급하는 걸로.
1: 어허. 아, 정해진 개수를 주는 게 아니라
2: 우리가 게임하면서 틀린 단어가 있다면 단어장에 자동 저장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틀린 것만 다시 푸는 기능도 꼭 필요하겠지요. 자, 이렇게 할 거고 요 아래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로컬 스토리지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방금 전에 게임한 기록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세 개를 맞고 한 개를 틀렸어.
1: 네.
2: 근데 이런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해줘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채팅창 나왔다 다시 들어오면 다시 1단계부터 해야 돼요. 제일 싫죠.
1: 그런 거는 정말 싫어요.
2: 네,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친구를 넣어둔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엔터 누르면 이제 이 친구가 또 뚝딱뚝딱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영단어 앱을 만들어줄 겁니다.
1: 아, 신기하다. 뭔가 나왔어요.
2: 좋습니다. 자, 뭔가 나왔어요. 자, 제목이 확실히 Elephant Child에 맞게 뭔가 귀엽고 신선한 친구가 나오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 영단어 게임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선생님이 한번 직접 해보시죠.
1: 좋습니다.
2: 뿅뿅.
1: She likes to 땡땡땡 up on the sofa with a good book.
2: Oh my god, 좀 어려운데요?
1: She likes to. 이거밖에 될 게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2: Curl, 요거는 약간 몸을 이렇게 마는 겁니다. 우리 머리에 컬을 준다고 하잖아요. 꾸불꾸불
1: 네.
2: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1: We need to 땡땡땡 early to avoid the traffic. 이거는 뭔가
2: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1: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체증 실행이 싫으면 네. 빨리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2: 그렇죠. 빨리 출발해야 된다 정도로 맞겠죠.
1: 그러면 어울리는 게 set off가 네. 되겠습니다.
2: 정답입니다.
1: 네.
2: 이제 금화를 얻게 되는 이런 방식의 게임입니다.
1: 그럼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2: 예. 학습 완료에서 떴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그럼 홈으로 돌아가게 하면 네 단어장 보기를 클릭하면요. 오늘 틀렸던 단어들이
1: 우와.
2: 나오게 됩니다.
1: 우와. 아, 요렇게 제가 좀 헷갈렸던 것들이 모여있네요.
2: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예문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단어의 영영풀이도 지금 같이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다시 풀기, 틀린 것만 다시 풀기 누르면요. 실제로 틀린 것만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
1: 우와.
2: 자, 이런 식으로 풀면 지금 그리고 있자. 위에 금화가 이렇게 쌓이고 있잖아요.
1: 네. 네. 혹시 뭐 나중에 뭐 엿으로 바꿔 먹는다든가
2: 스스로와의 약속도 해볼 수 있고요.
1: 맞습니다.
2: 내가 금화 100개 모으는 날에는 뭐 친구들이랑 마라탕을 먹으러 가겠어. 뭐
1: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2: 가능하죠.
1: 이런
2: 가능하죠.
1: 거 좋은 거
2: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재미있게 그럼으로써 오래 기억하게 할 수 있는지 AI를 활용하는 영단어 공부법을 쭉 살펴봤는데요.
1: 나중에 재밌었다면 본인이 더 변형해서 막 게임을 더 어렵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해볼 법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2: 안녕!

16일 EBS 뉴스입니다. 수술이나 응급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어 헌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헌혈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특히 헌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20대 인구가 저출생으로 감소하면서 앞으로 혈액 수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0: 네, 혈액 수급 상황부터 앞으로 필요한 대책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권소영 혈액관리본부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혈액 수급이 어렵다는데 오늘 기준으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혈액은 좀 어느 정도입니까?
1: 네, 저희가 저혈구 농축액 기준으로 보통 5일분 이상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을 때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0시 기준으로는 혈액 보유량이 4.01분으로 현재 혈액 수급 2기 단계 중에서도 관심 단계에 해당합니다. 혈액 수급 2기 단계는 이제 저혈구 제제 보유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5일분 이상이면 적정, 3일분 이상, 5일분 미만이면 관심,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면 저희가 이제 주의, 그리고 경계,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1일분 미만이면 심각 단계에 해당합니다.
0: 지금 현재 관심 단계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여기서 만약에 혈액 보유량이 더 떨어지면 실제 병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1: 네,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인 그 이제 주의 단계까지 내려가게 되면 의료 현장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수술은 진행되겠지만 이제 급하지 않는 수술은 일정이 좀 연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성질환 환자처럼 정기적으로 이제 수혈이 필요한 그 분들의 치료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혈액관리본부에서는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5일분 이상의 혈액 보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은 장기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그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0: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헌혈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20대인데 저출생으로 젊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혈액 수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1: 네, 우리나라 헌혈자 중에서 이제 10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5년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53%로 그 젊은 연령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10대, 20대 헌혈 참여를 이제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분들의 이제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하는 동시에 30대 이상 중장년층까지 헌혈 참여 기반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와의 이제 소통 방식도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의 참여 환경을 이제 확대하고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나 콘텐츠를 개발해서 헌혈이 일상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30대 이상의 참여를 좀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직장이나 중장년층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실까요?
1: 네, 직장인 그리고 중장년층의 참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헌혈 공과 제도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한다든지 또 이제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헌혈 유공패 이제 포상제도 운영 그리고 다회헌혈자 대상으로 국민 훈포장 추천 등 헌혈자 예우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헌혈의 접근성을 보다 이제 좀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

0: 어머니 보다 쉽게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헌혈의 집과 헌혈 버스 운영을 확대 개선하는 등 이제 헌혈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장기적인 혈액 수급 대책의 핵심은 저희가 이제 위기 때만 부탁드리는 헌혈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헌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헌혈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런데 헌혈을 하고 싶어도 내가 헌혈을 해도 되나?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나이나 체중, 건강 상태에도 어떤 헌혈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0: 네, 헌혈하기 위해서는 이제 헌혈자와 수혈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은 16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하시고요. 체중은 남성은 50kg, 여성은 45kg 이상이면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령에 따라서 헌혈의 종류나 그 이제 참여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혈압과 혈액 비중 등 건강 상태가 양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복용 중인 약이나 최근에 예방 접종, 뭐 해외 여행 이력 등 이런 이제 사항들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기준들은 헌혈하시는 분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 수혈받는 환자에게 안전한 혈액을 이제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헌혈 전에 문진과 상담 그리고 간단한 건강 검진을 통해서 헌혈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또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1: 네, 복용하는 약이나 예방접종도 다 영향을 미치네요. 그러면 내가 헌혈할 수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0: 네, 나도 헌혈할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헌혈 기준은 저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CRM 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헌혈의 집을 방문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전국에 153개 헌혈의 집과 91대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서 헌혈에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또 하나 궁금한 게 건강 문제입니다. 혹시 피를 뽑으면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0: 네, 피를 뽑으면 이제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또는 이제 헌혈을 하면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헌혈 자체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헌혈로 줄어든 혈액 성분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헌혈 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정해진 헌혈 양과 그리고 이제 그 헌혈 간격을 지킨다면 건강한 분에게는 일반적으로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헌혈 후에 일시적으로 이제 어지럽거나 약간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헌혈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죠.
0: 네, 헌혈 전에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요. 헌혈 후에도 혈액 검사 결과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관리 본부에서는 추가적인 혈액 검사 그리고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는 복합 비타민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등 이제 헌혈자분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혈을 건강한 분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참여하는 건강한 나눔의 실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긴 연휴에는 헌혈 참여가 줄어서 혈액 수급이 또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나라에서는 매 7초마다 한 단위의 혈액제제가 수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명절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수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혈은 치료를 이어가고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소중한 희망이 되겠습니다. 특히 추석과 같은 긴 연휴에는 헌혈 참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혈액은 장기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연휴 그 전후에도 꾸준한 헌혈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이번 연휴를 앞두고 한 번쯤 헌혈을 떠올려 주시고 가까운 헌혈의 집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됐습니다. 헌혈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생명 나눔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분한 분의 따뜻한 관심과 그리고 무엇보다 참여가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헌혈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저출생과 고령화로 헌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또 꾸준한 참여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네, 전국의 교육 현장 소식을 빠르고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지역교육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진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충청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라고 하죠.
1: 네, 오늘도 이 충남대 대학 본부 앞에는 그 통합에 반대한 학생들이 놓아둔 과잠 점퍼가 줄지어 있는데요. 이 충남대와 국립공주대는 지난 8일부터 4일 동안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충남대에서 통합안이 부결됐습니다. 충남대 전체 찬성률은 47%에 그쳤고, 특히 학부생의 91%가 반대표를 던진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면 공주대에서는 교원과 직원, 학생 모두 과반이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이두 대학은 막판까지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통합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하고 대표 주소는 대전에 두되 이 대학 통합 본부는 대전과 공주에 각각 두는 절충안까지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충남대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이 통합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투표 부결 이후에는 충남대 연구 산학부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잇따라 사의를 밝혔습니다.
0: 그런데 충남대가 대학 통합을 추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통합을 시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이 핵심은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인데요. 이 글로컬 대학은 지역 대학 혁신을 위해서 5년 동안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학령 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과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대학을 통합해서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높이려는 겁니다. 이 충남대도 앞서 2022년부터 한밭대와 통합을 추진했는데요. 이 통합을 전제로 2024년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까지 받았지만 교명과 캠퍼스 운영, 그리고 유사학과 통합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번 충남대와 공주대 역시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만큼 올해 말까지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원금 총액의 절반이 삭감되고 이후 60일 안에도 신청서를 내지 못하면 협약이 해지돼서 이미 받은 사업비도 정산 절차를 거쳐서 반환해야 합니다.
0: 네, 글로컬 대학을 계기로 대학 통합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1: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대학 통합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컬 대학 가운데 통합 모델로 선정된 사례는 모두 9건인데요. 이 가운데 5건은 이미 통합을 마쳤습니다. 국립 안동대와 경북 도립대는 지난해 국립 경북대로 출범했고요. 이 강원대와 국립 강릉 원주대도 올해 통합 강원대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 내년 3월에는 부산대와 부산교대, 그리고 조선대와 조선간호대도 각각 통합대학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반면 충청권은 통합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 역시 이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에 선정됐지만 이 절차가 늦어지면서 지난달 한 차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대학은 내년 3월 행정통합을 먼저 하고 또 2028년 3월까지 학사통합을 마치는 단계적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는 교수와 직원, 학생 대표가 통합 논의를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다만 이두 대학은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였을 뿐 현재 통합 논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고요. 결국 이 대학 통합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 충청권에서는 구성원 동의와 대학 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0: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전남과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두 지역의 교육청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모의고사를 도입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전남과 광주에서 각각 치르던 고3 수능 모의평가를 하나로 통합해서 내년 9월부터 전남 광주 지역 연합 학력 평가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여러 시도에서도 자체 모의고사를 치러왔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답안을 채점하고 점수만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전남과 광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내년부터는 지역 전체 응시 결과를 전산으로 직접 분석해서 개인별 성적표까지 제공합니다. 이런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0: 그러면 전국 수험생과 성적을 비교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1: 네, 그건 아닙니다. 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은 이 전남과 광주 응시생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전국이 아닌 지역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이 학교에는 문항별 정답률과 영역별 성취율 등 분석 자료도 함께 제공되는데요. 이 시험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그리고 사회, 과학탐구 등 수능 전 과목을 평가하게 되고 이 성적표 역시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비슷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0: 네, 첫 시험이 당장이 아니고 내년 9월이네요. 혹시 9월에 치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내년부터는 이 평가원이 주관하는 9월 모의평가가 8월 말로 한 달 앞당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수시 원서 접수 이후부터 수능까지 이 공교육 모의평가는 사실상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단 한 차례만 남게 되는데요. 이 전남광주교육청은 이 사이 비는 9월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석 연휴가 끝난 뒤 9월 마지막 주 이 평가를 치를 계획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 전남 광주는 이제 서울하고 이렇게 이제 격차도 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우리 지역만이라도 이렇게 좀 양질의 문제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희 그 공교육에서 제공하고 싶은 겁니다.
0: 네, 당장 내년부터 시행인데 준비 상황 어떤지 궁금합니다.
1: 네, 먼저 출제 인력부터 꾸리는데요. 이 전남과 광주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나 수능 출제 검토 경험이 있는 교원은 모두 3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두 지역 인력을 함께 활용하면 그동안 출제 인력 부족으로 제외됐던 일부 탐구 과목까지 전 과목이 출제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년부터 탐구 영역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바뀌는 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 교육청은 합숙형 출제와 검토 체계, 그리고 전산 채점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약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내년부터는 고3부터 시작하고요. 또 2028학년도엔 고1, 고2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2029학년도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에 이어서 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직접 출제하는 주관 교육청이 되는 것도 목표입니다.
0: 네, 지역 대학은 생존을 위한 통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고 또 지역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공교육 평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역 교육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네, 9월 16일 수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4: 메라바, 디르키야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인데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들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두두두거려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야생화 핀 거 보니까 진짜 알프스 와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린 시절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5: 현재 저희는 이 재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아동의 수를 최소 17,0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식간에 집과 학교를 잃었고 식량이 부족하고 또 깨끗한 식수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장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네팔 정부 당국과 또 현지 파트너와 협업해서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긴급구 키트와 아동보호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긴급구 물류창고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물품을 한 장으로 실어 날리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정에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6: Save the Children은 마지막 한 아이라도 더 끝까지 현장에 남아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월 2만 원의 긴급 구호 정기 후원으로 재난 속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1899 0218 Save the Children.

0: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 토지의 지필을 마무리한 곳 원주.
1: 박경 선생님은 원주에 내려오시기 전부터 원주를 참 좋아하셨고요. 사랑하셨어요.
0: 원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또 하나 바로 이 오칠입니다.
2: 원주가 오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원주가 옷의 성지예요, 성지.
0: 벌써 4대째 대를 이어 전통 방식 그대로 한지를 만드는 이들도 있죠.
3: 우리나라의 그 전통이 없어지면 진짜 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명맥을 이어줘야 앞으로도 후세들이 이어가고 그래야 그 얼이 살아있다고.
0: 원주가 품은 문학과 전통의 세계를 만나볼까요? 오늘은 원주의 문화와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도심으로 가봅니다. 푸른 산과 강을 품은 도시 원주.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원주가 문학창의 도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곳이 그 출발지랍니다. 공원 안쪽에 자리한 동상, 어디서 본 듯한 분인데,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한 박경리 작가시군요. 이곳은 박경리 작가를 기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문학공원입니다. 토지를 비롯해 작가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에 문학공원이 생긴 이유가 있답니다.
1: 토지는 5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하고 5부가 5부로 되어 있는데 1, 2, 3부는 서울에서 12년 동안 집필하셨고요. 4부, 5부를 이곳 원주에서 집필하셨어요.
0: 1969년 집필을 시작해 1994년 탈고를 하기까지 장장 25년간 써내려간 대하소설 토지.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온 고난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죠. 공원 안에는 박경리 작가의 생전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약 18년간 머무르며 생활했던 옛집입니다.
1: 네, 이곳이 바로 선생님의 집필실이자 침실입니다. 이곳에서 소설 토지의 4부, 5부 집필하셨고요. 1994년 8월 15일 새벽 2시에 바로 소설 토지의 마지막 장 원고지에 끝자 쓰신 토지의 산실입니다.
0: 박경리 작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집필실을 비롯해 후배 문인들이 머물렀던 사랑방도 그대로 남아있죠. 원주의 옛집은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 그리고 어머니, 할머니로 살았던 삶의 흔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차 마시며 창밖으로 정원을 바라보고 한자 한자 원고지를 채워갔던 그 시절의 작가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 하네요. 자, 이번엔 마당을 한번 둘러볼까요?
4: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0: 박경리 작가가 손수 일구고 가꾸던 텃밭도 있습니다.
4: 토마토, 가지, 고추 같은 거 이렇게 다 직접 심으셔가지고 직접 또 해결하시고.
0: 그리고 크고 작은 돌을 빼곡하게 채워 넣은 이것은 연못이랍니다. 어린 손자들이 마음껏 물놀이를 하라고 직접 만든 거라네요. 박경리 작가가 원주로 거처를 옮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손자들 때문이었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을 돌보고 텃밭을 가꾸며 가축을 기르기도 했었죠. 분주한 삶을 살면서도 펜을 놓지 않고 25년에 걸쳐 마침내 토지를 완성해낸 박경리 작가. 그에게 원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1: 사실 박경 선생님은 원주에 내려오시기 전부터 원주라는 이름이 참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원주를 참 좋아하셨고요. 사랑하셨어요.
0: 한 명의 생활인으로 그리고 작가로서의 삶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문학공원. 방문자들에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네요.
5: 늘 느끼는 거지만 선생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검소하게 사시던 모습, 그리고 생명사상을 실천하시던 곳, 또 끊임없이 작가의 삶을 멈추지 않고 하셨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저도 이제 문학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본받아야 될 정말 귀감이 되는 선생님의 모습을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0: 원주를 문학의 도시로 나아가게 했던 작가 박경리. 원주가 사랑하고 원주를 사랑했던 박경리 작가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 이곳 원주 박경리 문학공원에 오셔서 선생님의 치마폭에 한 번씩 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스한 선생님의 치마폭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원주 문학의 향기를 느껴봤으니 이제 원주가 가진 보물을 만나볼까요? 바로 이곳에 귀하고 특별한 것이 있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들. 빛깔과 문양은 제각기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오칠로 완성해낸 작품들이란 것입니다. 오칠 작업을 준비 중인데요.
2: 아, 이게 오칠이에요. 흑칠이라고. 원래 나무에서 나오는 게 생칠이거든요. 그거를 정제를 하면은 이게 철분은 가루를 넣으면 이렇게 흑칠이 나와요.
0: 온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으로 만들어지는 오칠. 그 역사는 무려 4천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구력이 필요한 물건에 천연 도료인 오칠을 사용하던 칠기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쪼개 껍데기로 문양을 만들어내는 나전 작품에도 오칠 입혀주는데요. 숨죽인 채 작업에 임해야 하는 오칠 작업. 그만큼 집중력과 섬세함이 필요한 예민한 재료랍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 공예인 오칠, 원주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2: 원주가 오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네, 최고로 좋은데 여기가. 원래 이북 태천이 최고였는데 그 다음 원주거든요. 그래서 원주가 옷의 성지예요, 성지.
0: 옷의 성지라 불릴 만큼 옷나무가 많이 자라는 원주는 국내 최대 주산지이기도 합니다. 오칠의 재료가 되는 수액은 8년 이상 자란 나무에서만 채취하고 있는데요. 주성분인 옷산 함량이 많아 국내뿐 아니라

0: 이라 해외에서도 고품질로 인정받는답니다. 방수, 방충 효과뿐만 아니라 광택제로서도 역할을 하는 천연 도료 옷. 오랜 세월이 지나도 빛을 발하는 훌륭한 재료죠. 하지만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을 드려야 한답니다. 옷질이 끝나면 작업장 옆에 자리한 건조장으로 옮겨주는데요.
1: 이 여름에는 문을 빨리 안 닫아요. 건조가 빨리 될까 봐. 나는 항상 살아있는 질이라고 해요. 옷질을. 그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건조되고 난 뒤에부터 칠이 퇴보가 돼요. 근데 옷질은 건조가 되고 난 뒤에부터는 다시 거꾸로 살아나요. 그래서 이 질은 항상 살아있는 질이라 그래요.
0: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빛을 발하는 것이 옷의 매력. 그야말로 나무든 조개 껍질이든 재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박규래 씨도 그 매력에 빠져 원주 옷질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여기 내가 원주에 올라온 지가 82년도 올라왔어요. 82년도면 지금 40년 됐죠, 그죠? 내 고향에서 산 세월보다 여기 산 세월이 더 많아요.
0: 옷을 칠한 후 건조시켰던 나전칠기 작품을 꺼내오는데요.
1: 이게 이제 하루 저녁에 건조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자개 두께보다도 한 단 더 위에 칠이 올라올 때까지 칠을 해야 되니까는 매일매일 갈아서 칠하고 갈아서 칠하고 그게 칠과 나전이 수평이 될 때까지.
0: 칠하고 다시 닦아내고 수차례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만 비로소 옷칠 작품이 완성된답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작업이죠. 그날 저녁 원주 옷문화센터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옷칠을 배우고 있는 수강생들인데요. 6개월 동안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이랍니다. 수강 신청 때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수업이라네요. 이번은 뭘 만들고 계실까요?
2: 작아서 힘들어요. 소품으로 조금 붙이려고 만드는 중이에요.
0: 매주 시간을 들여 원주 옷칠을 배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3: 요즘 이렇게 막 빨리빨리 뭐든 만들어내는 시대인데 이거는 좀 느림의 미학 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다 자연에서 오는 거잖아요. 나무도 자연, 옷도 자연, 나전도 자연에서 오는 거라서 그런 거에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0: 매번 수업이 기다려질 만큼 재미를 느낀다는 수강생들. 배우면 배울수록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답니다.
1: 나전이 이렇게 선간 쪽으로 이렇게 훑어내면은
4: 힘들죠. 힘든데 저는 이거를 이제 몇 년 하는데 원주가 나전 칠기 특화된 고장이잖아요. 원주 시민으로서 이거는 하나 체험하는 게 시민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어디 다른 데 가서는 못 배우잖아요. 그쵸. 저도 원주 시민이 갖는 자부심이 하나인데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재밌어요.
0: 옷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군요. 원주의 옷칠 문화는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이어갑니다. 원주의 옷만큼이나 유명하다는 또 하나? 은은한 불빛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 등들은 모두 한지로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심지어 이 인형들도 한지를 재료로 사용했답니다. 각양각색 고운 빛깔의 종이들은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낸 원주 한지인데요. 이 한지를 벌써 4대째 만드는 곳이 있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풍경의 한지 공방. 한쪽에서는 한지를 뜨고 또 한쪽에서는 말리느라 분주해 보이는데요. 한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좋은 재료겠죠? 여기 쌓여있는 이 나무 더미들이 한지 재료라는데요.
5: 이게 우리나라 저 국산 그 박나무인데 겨울에 이걸 벗겨가지고 말려서 저장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이걸 써요.
0: 추운 겨울철에 베어낸 당나무 껍질이 품질이 좋고 한지를 만들기 좋답니다. 그런데 원주 한지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5: 강원 가명이 원주에 있는데 그 가명 쪽에서 이제 그 우리 전국적으로 한지를 그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마 그 관장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뭐 납품을 한다든가 뭐 이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 앞에 그 앞에가 그 인쇄소가 많이 발달이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원주에 당나무를 갖다가 그 만드는 종이가 좋다.
0: 강원도 지방 행정의 중심지였던 원주. 강원 가명과 같은 행정기관은 물론 원주 지역 내에 들어선 사찰들에서도 한지가 대량 소비되어 있었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원주의 특산물로 당나무가 기록될 만큼 원주는 당나무와 한지 생산에 중심지 역할을 했었죠.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5: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전통 방식으로 옛날부터 그 백닭을 잿물에 삶아서 잿물에 삶은 백닭을 그걸 갖다 이제 그 개울가에다가 그 이렇게 가서 많이 이렇게 펼쳐놓으면 일광표백이 돼, 이게 햇빛에 지하수물을 올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 저 일광표백을 시키는 거예요.
0: 잿물에 삶아낸 당나무를 세척한 후 2, 3일 정도 햇볕에 말려주면 섬유가 손상되지 않고 광택이 유지된답니다. 한지는 하얀 색깔 때문에 백지라고도 불리는데요. 100번 손이 갈 만큼 과정이 많다는 뜻도 있다는군요. 그런데 뭘 그렇게 밟고 계신가요?
5: 예, 이건 지금 그 한지 뜰 때 첨가제로다가 닭풀을 넣어요, 닭풀을. 이 닭풀 물을 넣는데 그 점액을 걸러서, 예, 그래가지고 한지 만들 때, 예, 같이 첨부해서 같이 뜰, 저 종이를 만들, 한지 만드는 거예요.
6: 뭐가 끈적끈적한 게 있네요.
5: 예, 이게 있죠. 이게 있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0: 닭풀은 황초큐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점액질을 말합니다. 한지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재료인데요.
5: 이거를 지금 이제 그 닭 섬유를 풀어 놓은 데다가 예, 그 황초큐 딱풀을 부어서 이제 저어줘야 돼요. 예.
6: 왜요?
5: 이게 이제 골고루 분산되라고.
0: 비단은 500년을 가지만 한지는 1000년을 간다.

0: 편지를 만들어 왔다는데요.
1: 저도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한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좀 배워서 그 황해도 뿐인데 그러니까 원주에 정착을 해가지고 원주에서 한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지를 만드시면서 이제 저한테까지 전수를 해서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3대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0: 한국전쟁 당시 원주로 내려와 가업이던 한지 만들기를 이어갔던 아버지. 장응열 씨 역시 그 뒤를 이어 원주에서 한지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배를 이어온 가업을 물려줄 준비를 하는 중이랍니다. 4대째 원주에서 한지를 만들어갈 사람은 바로 사위와 딸. 대나무 틀을 잡고 한지를 떠온 지 어느덧 9년 차에 들어선답니다.
2: 제가 뜬 종이는 아닌데 이제 노란색 종이가 한지가 말려지고 있었어요. 어머님. 근데 그 색이 너무 예뻐서 그래 이거를 하다 보면 보람은 있겠다. 저 종이가 내가 만들어놨을 때 보람은 있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
0: 남편 손을 이끌고 아버지 한지 공방으로 찾아온 사람 딸 유나 씨인데요. 어렵고 힘든 작업. 하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유나 씨에게 한지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답니다.
3: 그냥 제가 6살 때인가부터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아빠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힘드니까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같이 그냥 스며들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딱히 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100번의 손길로 한 장의 한지를 만들어내는 한지장의 길. 대대로 지켜온 전통의 재료와 방법으로 한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꿋꿋이 지켜가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1: 우리나라 이제 전통 방식이 이런 없어지면 우리나라 혼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또 원주에 또 이게 원주 한지가 이렇게 또 명맥을 이어줘야 앞으로도 후세들이 이어가고 그래야 그 얼이 살아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이제 그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의 그 전통이 없어지면 진짜 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0: 꼭 지키고 싶은 우리의 전통 문화와 기술. 그 명맥을 잇기 위해 묵묵히 길을 걷고 있습니다. 원주가 가진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는 이들. 문학으로 꽃 피우고 전통으로 혼을 잇는 도시 원주입니다.
4: 이 치악산에 사찰을 지려고 오셨는데 이 대웅전 자리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여기에 9마리 용이 살고 있었답니다.
5: 마을 안에 아무 탈 없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0: 진흙 속에 있었던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1: 이 진동을 주면 파장을 주면 쫓겨요.
2: 황토물에 키우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0: 손님들이 하는 게 사찰 음식이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건 다 해요.
1: 이왕하는 거 이렇게 식탁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2: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사온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0: 우와.
3: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테리어 잡지를 만드신다고 해요.
4: 최대로 많이 해본 게 480억? 우리나라에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인테리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3: 오늘 최초로 집을 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5: 너무 예쁘다.
3: 우와, 모든 곳이 다 아주 예쁩니다.
5: 작품인데요?
6: 진짜 이것 때문에 여기 살아요.
3: 아, 전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안 나가고 여기서 계속 있는다고.
5: 그 옛날에
6: 너무 많이 와서 경찰이 다 와서 입회하에
5: 저희 정도로요?
6: 네. 누구한테 얘기해요? 대통령한테 편지 써야죠.
3: 답이 왔나요?

0: 저희는 이 재단으로 인해서 영향받은 아동의 수를 최소 17,0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식간에 집과 학교를 잃었고 식량이 부족하고 또 깨끗한 식수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장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네팔 정부 당국과 또 현지 파트너와 협업해서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긴급구 키트와 아동보호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긴급구 물류창고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물품을 한 장으로 실어 날르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정에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1: Save the Children은 마지막 한 아이라도 더 끝까지 현장에 남아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월 2만 원의 긴급구호 정기 후원으로 재난 속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3: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4: 오빠는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3: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엄마, 내가 우리 집 만들어 볼게.
6: 어릴 적 만들었던 첫 집 기억하시려나?
5: 그러면 거실은 파란이야. 화장실은 이런.
7: 저는 집을 처음 지어보는 거거든요. 블럭 개념으로 위아래 앞뒤 좌우 맞추면 되겠다.
6: 그런데 진짜 집 짓기는 블록 쌓기 놀이가 아닐 텐데.
7: 와이프한테 처음에 500이면 될 거야 했던 건 거기까지였는데 이제 그때부터입니다.
6: 500만 원으로 집 지어보겠다는 호언장담. 그래서 얼마나 들었어요? 그 집 짓기는 했어요? 1억 원 미만으로 지은 집 찾아 강원도 홍천으로 갑니다. 소장님, 어디 가셔요? 힌트는 들어보시고 가셔야지.
8: 아, 오늘은 건축비가 4천만 원인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9: 건축비 4천만 원이요? 그 가격이 안 되는데?
8: 속이 훤히 보이는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9: 속이 훤히 보이는 집이요? 설마 비닐하우스 아니죠?
6: 고민 소장님 추리에 저도 한 표요. 요즘 같은 건축 고물가 시대에 무슨 수로, 대체 무슨 수로 건축비 4천만 원짜리 집을 지어요?
9: 야, 저 집이구나. 와, 정말 안이 훤히 다 보이네. 야, 내장까지 다 보이는 집이네, 내장까지. 와, 근데 이거 너무 시원한 것 같은데. 저 카페 아니야?
6: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카페가 아니라 집이라고요? 아, 속이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이유가 있겠지. 주인장들 어여 불러봐요.
10: 아유, 계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2: 네, 안녕하십니까?
11: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13: 이상하리 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9: 오, 이상하리 하우스요?
13: 네네.
9: 오, 집 모양 이상해서 이상하리인가요?
13: 그건 아니고요.
11: 저희 그 가족 이름을 따서 네. 지었어요. 이!
13: 상!
9: 아니, 근데 이 4천만 원에 집을 지으셨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에요?
13: 4,500쯤 들었던 것 같습니다.
9: 아니, 뭐 4,500이라도 그렇죠. 지금 저는 되게 작은 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집도 2층 집에 꽤 규모가 있는데.
13: 저희 집은 이런 식으로 큐브 형태에서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었습니다.
9: 아, 그래요?
13: 네.
9: 큐브로 조립을 했다고요?
13: 약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 오.
6: 블록 쌓듯이 사각 박스를 쌓았다는 얘긴데, 아우, 참 세상은 넓고, 담구할 집은 많아요.
12: 안녕하세요. 4천만 원짜리 집을 디자인한 아내 이민경입니다.
7: 아내의 디자인으로 이 집을 직접 시공한 남편 선상석입니다.
14: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뭐 집을 4천만 원에 지을 수가 있어요?
7: 큰 틀에서는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거의 다 직접 했죠, 저희가.
12: 남편 지인분들이 와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그냥 고기 구워줬어요.
14: 아, 고깃값만 들어가고? 네.
7: 생각보다 식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6: 아내가 직접 디자인을 했고요. 남편은 그 디자인 바탕으로 설계 시공을 했답니다. 아니 근데 그 고생길을 왜 선택하셨을까?
7: 제가 몸빵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살 수가 없잖아요. 과는 건축과를 나왔는데 이제 사실 조금 학교 다닐 때 좀 날탱이긴 했어요. 제가 공부 열심히 날탱한 게 약간 요즘 말로 뭐죠? 양아치인가?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쪽이었는데 그래서 겨우 그냥 졸업만 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식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정보가 없어요.
6: 학식 없이 지었다고 겸손을 떠하시니 이 집 더 궁금해지는데요.
15: 야 그러면 하나씩 좀 파헤쳐 볼까요? 들어가서.
7: 네, 알겠습니다.
15: 오픈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이쁘죠? 아 이거 아닌가요? 아 여기인가? 아 여기 이쁘구나. 아 예예. 예.
6: 그럼 지금부터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이상하리 하우스의 내부를 샅샅이 탐구해 봅시다. 엄마야, 어이구 기대 이상인데요. 없을 것 빼고는 다 있네 뭐. 거기다 아주 깔끔한데 그냥 날림으로 지은 집이 아닌데요.
15: 야, 아 이게 정말 4천만 원대 집이에요?
7: 아 네.
15: 와 믿기지가 않네. 오. 오, 있을 거 다 있는데요, 정말?
7: 나중에 이제 꾸민 거는 와이프가.
12: 네, 제가 다 꾸몄어요.
15: 야, 이거 불가능한데?
6: 이게 하나, 둘, 셋, 삼면이 다 폴딩도어인 거죠? 안에 들어보니 확실히 알겠네. 벽은 뒷면 분. 아니, 이런 집을 어떻게 4천만 원대에 지었대요?
12: 처음엔 500만 원이면 된다고 했었어요.
15: 아, 누가요? 누가 그런 거지? 아, 그래요?
7: 이제 폐기 처분 하자고 결정난 구조물을 저희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조립해서 짓게 됐었습니다. 그거 예를 들어 또 이거 에어컨 같은 경우도 사실 당시 달려있던 거였거든요.
15: 에어컨도 달려있던 거예요?
7: 네, 이게 냉난방인데.
12: 이 2층도 다
15: 있던 거예요?
12: 네.
15: 와. 아니, 그러면 하신 게 뭐예요?
6: 이 집 원재료인 컨테이너들은 원래 전시장을 만들 때 썼던 거래요. 근데 이렇게 가져다 써도 되는 거예요?
7: 통째로 그냥 여기 행사장이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거 물건 쓰지 않겠습니다 하면 통째로 그냥 쉽게 말해서 쪼그라뜨려서 휴지통 버리는 것처럼 그 행사가 끝나면 전시장은 전량 다 대부분 90% 이상은 폐기입니다.
6: 엄마, 진짜 다 버린다고요? 이 멀쩡한 걸? 아, 그래서 컨테이너 집을 지으신 거구나. 대체 뭘 하는 분들이길래 이런 고급 정보를 알고 계셨을까요?
7: 저는 전시 쪽에 설계 시공 담당했던 쪽에 있었습니다.
12: 저는 이제 3D맥스로 전시장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하면 여기서 이제 시공을 하고 있어요.
6: 모터쇼부터 말만 하면 알만한 유명 업체들의 전시를 도맡아 한 부분은 전시 후 버려지는 폐자재들이 너무 신경이 쓰였대요.
7: 저희가 철거업체 불러서 이걸 다 깨끗이 털어주면 이 건조만 그 당시 50만 원인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냉난방도 그 당시에 이거 있던 거였는데 이거 에어컨 업체에도 불러다가 이거 좀 가져가라 했더니 저희는 그래서 최소 100만 원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대당 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철거 다 해간 조건이고.
15: 이게 그러면은 몇 개가 결합돼서 조합돼서 만들어진 거죠?
13: 아, 네네, 맞습니다. 오. 처음 저희가 일단은 저희 건물 구조물로는 한 네 동 들어가 있고.
15: 네 동?
13: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데크로 한 동. 네. 그 다음에 그 계단 쪽, 계단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 계단까지 하면 총 여섯 동 합쳐진 컨테이너입니다.
6: 그러니까 이상아리 하우스는 폐 컨테이너 여섯 동을 재주껏 쌓고 붙여서 만든 2층 집. 원래 모습을 살리다 보니 삼면이 유리인 독특한 형태를 갖추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컨테이너 한 동씩 꼼꼼하게 담그어 봅시다. 이쪽은 빈 컨테이너가 아니었나 봐요.
15: 여기가 아까 화장실이던데 맞나요?
13: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여기는 원래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었는데.
6: 아무것도 없기는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건가?
15: 아니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물 공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이제 부엌도 그렇고 이제 화장실도 그렇고 물 공간이 잘 이제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원래 돼 있던 건가요?
13: 아니요, 원래는 똑같이 컨테이너 그냥 비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이거는 여기 현장에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주방부터 해서 이쪽 벽까지 창고까지는 사전에 만들어 와서 기본 골조만 네. 여기 가서 앉히고.
6: 갖다 놓기만 하면 공간이 나눠지고 외벽이 막혀 조립될 수 있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온 거래요. 상석 씨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13: 네, 포닝 동호나 이런 게 원래는 지금 이 위치가 다 아니었는데 큰 틀에서는 공장에서 거의 다 해왔어요.

0: 아니, 처음 언뜻 봤을 때는 다 신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한 번씩 썼던 것 같기도 하고.
1: 캐비넷 이쪽 그 뒤에 있는 수납장. 그다음에 이것도 저희가 그 뭐냐 전시에 갖고 왔었고.
0: 오, 테이블도요?
1: 테이블은 저희가 신혼 때 샀던 거.
0: 아, 그래요?
1: 이쪽으로 그냥 옮겨놨는 거고.
2: 이것도 보시면 그렇게 남편이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콘센트를 만들어놔서. 오. 이제
1: 저 콘센트도 전시장에서 뜯은 거 이제 철강하게 해서 가져다가 여기서 저희가 직접 네. 타공해가지고. 가스레인지는 제 친구가 이제 기증 아닌 기증을 했고
0: 네. 전부 좀 기증 아니면 재료력이네요. 아니 누구 거 뭐가 있어요 지금. 저 책상 하나. 네, 이야 괜찮다.
3: 집만 재활용 하우스가 아니네요. 이 아일랜드 조리대도 원래는 공고함 출신. 이 집에서 새 물건은 명함을 못 내민대요. 다 재활용인데 어찌 이리 티가 안 나 그래?
0: 대나무 안은 뭐예요?
1: 이쪽은 저희 비밀의 공간입니다.
0: 오, 네. 두 분의 침실인가요? 이쪽으로? 선생님 아.
3: 응? 여기는 또 뭐 하는 곳이래요? 침대, 윈도우, 시트까지? 애들 침실인가요? 아니면 놀이방? 정체가 뭐래요?
0: 야, 무슨 완전 캠핑카네요. 대박. 아니, 이게 일종의 뭐 거실? 침대도 있네? 뭐예요?
1: 아이들을 따로 이제 재워야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이 있는 공간에서 재워야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름 분리를 해보자.
0: 아, 이걸로?
1: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것도 자꾸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연치 않게 전시하고 남는 커튼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이용해서 분리하자.
0: 우연 맞아요?
2: 또 이제 공간을 분리해서 약간 방처럼 쓰고 싶은데 네. 벽으로 하는 건 너무 답답한 것 같아서 이제 담양에서 네. 정말 이제 사다가.
0: 이거 사오셨어요?
1: 아, 예, 이건 샀습니다. 와.
3: 큰 커튼과 새 대나무의 조화로운 만남으로 1층에서 이 공간이 유일하게 아이들 숨을 공간이래요. 그래, 애들은 본부 좋아하거든요. 애들 아직도 딱이네. 애들은 저기 숨는다 치고 이 폴딩 도어가 난 아까부터 엄청 신경이 쓰였거든요. 이거 단열은 괜찮아요? 안 추워요?
0: 밖에서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던데. 아니 뭐 날씨 좋은 날에야 다 좋지만 야 이거 뭐 너무 춥지 않을까? 여름에 또 너무 덥지 않을까? 단열은 되나?
1: 처음에 이제 그 있던 걸 가져다 쓰자라는 취지다 보니까 단열이나 뭐 그건 사실 고민하진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약 캠핑용으로 쓰려다 보니까
2: 싱크대
0: 물이 거.
2: 얼어서 바닥까지 다 얼고 그다음에 네. 정말 신기한 건 물방울이 이렇게 튀는 모양으로 얼었더라고요.
3: 바깥도 아닌데 어찌 이렇게 실감나게 얼었대?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강원도 추위를 너무 만만하게 보셨구나. 결국 상석 씨는 바닥에 온도를 까는 걸로 급한 불은 껐대요. 근데 문제는 또 있었다네요.
1: 한 겨울에 이제 이렇게 그 당시 이 바닥이 없을 때 네,
0: 온돌이 없고
1: 네, 온돌이 없을 때 이거 히터로만 쓰니까 이제 공기는 엄청 뜨겁잖아요. 밤 되니까 이게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로 현상이 여기서 어나 봐요.
2: 네. 다른 사람이 비 세! 이래가지고,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세! 이러고 이제 봤는데, 뚝뚝뚝뚝.
1: 저희 이제 계단에서 막 올라오는데, 진짜 비 오는 것처럼 두두두두 이렇게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 지붕이 없으니, 바깥 찬 공기랑 집안 더운 공기가 맞닥뜨려 만들어낸 인공비. 결국, 복합 패널로 지붕을 덮고 나서야 결로로 내리던 비는 그쳤답니다.
0: 근데, 한편. 여름 무지 덥죠.
2: 네, 여름에 많이 더운데 네. 이제 폴딩도 이쪽도 열고 저쪽도 다 열고 하면 이제 네. 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시원하고 괜찮아요.
0: 이게 다 열어놓으면 벌레들 그 다 어떻게 감당해요? 특히나 밤에 막 불도 못 켤 것 같은데요?
2: 이 폴딩 도어를 다 오픈을 하면 네. 벌레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요.
0: 네. 거짓말 같은데.
2: 맞아요.
0: 진짜예요?
2: 네. 네.
0: 그래요?
1: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람 굉장히 많이 불고 여기 딱 지금 꼭지점 집인지 바람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여름에는 말한 대로 문 열어놓으면 진짜 많이 시원한
0: 편이에요. 계곡 바람이 부니까 네. 괜찮다.
3: 여름이 짜

0: 낡은 강원도의 안성맞춤인 집이네. 한 옥들창처럼 문만 열면 세상 풍경도 바람도 모두 내품 안에. 그렇게 많은 집을 구경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개방감 있는 집은 또 처음 봅니다.
1: 이 집을 그 짓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시 코로나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비싼 걸 다들 하고 싶어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주변 사람, 와이프 지인들도 너뭐땅 알아봐 주면 안 되냐, 근처에 없냐, 그럼 집도 해주면 안 되냐, 막 그래서.
0: 전시장 폐자재로 친구 집까지 지어준 거야? 어우, 나도 이런 친구 갖고 싶어요, 진심으로. 근데 친구 집 짓는 데는 얼마나 들었대요?
1: 다 해서 그냥 기초부터 다 해가지고 한 5천에서 5,500그 사이였던 것 같고, 한 집은 저희가 그한 4천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건축 자재들도 남은 것들 버리려면 또돈 들이고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도 요즘에 최근에 많이들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짓겠다 마음먹으면 안될것 같고, 저희처럼 처음에 땅 사고 뭐 필요한 자재들 계획해서 사전에 이렇게 조금씩 갖다 놓을 수는 갖다 놓고, 그냥 발품 발휘하면, 요즘 분들은 하도 이제 검색들 잘 하시니까.
2: 꼭 전시 쪽이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인테리어 쪽도 또 버리는 것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모델하우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쪽에서도 자재를 찾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손품, 발품만 제대로 팔면 우리도 싸게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머, 이집더 땡겨요. 그렇다면 2층도 탐구해 봐야지. 이 계단도 상석씨 작품? 재활용치고는 너무 완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2층은, 어머, 호텔이네, 호텔. 너무 근사하게 자려놨다. 이걸 누가 건축비 4천만 원대로 지은 집이라고 믿겠어요? 아, 2층에 올라왔으니 2층 컨테이너 구조체들도 뭘로 채웠는지 살펴봐야지. 이쪽에도 문이 달렸네요. 그렇다면 여기도 공장에서 설치해서 가져온 건가요?
3: 아니, 근데 유일하게 노란 벽이 있는데, 야, 참 특이하다. 뭐가 있을까?
2: 비밀의
3: 아, 그래요? 비밀의 문?
0: 엄마야, 아니, 이 노란 벽이 벽이 아니라 진짜 문이라고요?
3: 오, 와, 신혼방 같다.
0: 아, 영락없이 호텔방이네. 아우, 다 트여서 어디서 주무시나 했더니 여기서 주무시는구나. 어머, 좋아요. 아유.
3: 야, 여기서 보니까, 오, 이쪽 풍광이 진짜 좋은데, 야, 여기 누워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2: 네. 네, 여기 누우면 이쪽 풍경도 굉장히 좋아요.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3: 그래요? 한번 누워볼까? 아이고, 손님처럼 누워도 되죠?
4: 아, 네. 편하게 누우시면
3: 와,
4: 됩니다.
3: 야, 편하다.
1: 저희가 밤에.
3: 오! 와, 야.
0: 문이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면 벽이 됐다가 나가면 창이 됐다가 이게 침대에 눕기만 하면은 보이는 풍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1: 밤에 엄청 별 좋을 때는
3: 네.
1: 정말 잘 때도 별
3: 야,
1: 좋거든요.
3: 대박. 와.
2: 코너 라운지 뷰입니다.
3: 완전 5성급 호텔인데요?
5: 네. 감사합니다.
1: 자주 시간 되면 놀러 한번 오십시오.
3: 진심이죠?
1: 네, 그럼요.
0: 호텔 침실 지나 마지막 공간 탐구하러 갑니다. 자연의 품에 제대로 안길 수 있는 공간. 어, 발코니로구나.
3: 이야, 어우, 풍경 좋다. 와.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0: 이것도 상석 씨가 데크 깔고 난간까지 직접 작업한 작품이래요. 민혁 씨 좋겠어요. 금손 남편 두셔서.
2: 저희 집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있으면 되게 미러볼 속 안에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눈이 막 흩날리는 모습이랑 이제 앞에 눈이 쌓인 그런 모습들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3: 아, 그래요? 그거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겠는데요?
2: 네, 맞아요. 겨울왕국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0: 야, 눈 날리는 이 풍경을

0: 남 한 점 맞지 않고 구경할 수 있는 집이 어디 흔한가요? 설중 커피라 안 마셔봤으면 말을 마세요.
1: 아니 근데 처음에 이 저렴한 집 찾아서 왔는데 이렇게
2: 네네.
1: 쭉 돌아보니까 사실 저렴한 집이라기보다는 되게 정말 이 낭만적인 집 같이 보이는데.
2: 저기 여기가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펜스 유리랑 이런 것들도 그 전시하던 그 있었는데 재사용은 못 되고 근데 마지막에 그 창고 일부 정리한다고 하실 때 아, 그럼 이 창문을 제가 가져가면 안 되냐. 그래서 이거는 한참 전에 제가 미리 갖다 놨었거든요. 이거 계획하기 전에.
1: 그랬구나. 아니, 사실 이 건설 현장에 이 폐기물이 엄청나고 거든요.
3: 맞아요.
1: 예. 네. 그리고 잘 분류도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재활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으면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2: 네.
1: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되게 유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쓰레기라고 그냥 폐기해버렸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집, 절대 만날 수 없는 풍경.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진짜. 이런 집을 만날 날이 오다니. 자연의 품 안에 투명하게 안길 수 있는 이 집이 지구를 구하는 집이지 뭐예요. 싸게 지은 집 찾으러 왔다가 오늘 아주 귀한 집 구경했습니다.
1: 지금 농촌에 계신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양이 준다는 얘기는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짓는 방법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건축은 어떻죠? 이렇게 시공비가 많이 올라간 시대에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약간 조립하거나 아니면 반가공한 상태에서 현장 조립을 하고 현장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형태의 집들이 굉장히 보급될 거다. 혹은 대중화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억 미만으로 지은 집이라는 제목 하에 나가지만 그런 어떤 단초들이 자생적인 단초들이 오늘 보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2년을 지었는데 아직도 할 일이 남았어요?
4: 파리 생각은 어때?
3: 그러니까 누가 노랑색으로 칠했어. 정우가 밖에서 봤을 때 이마트 같대.
4: 근데 나는 밤에서 볼때 좋아 보이던데? 잠깐만요.
3: 전에는 은색이었거든요. 아직 마감이 안 되긴 했었는데 이제 아직 색깔 안 정했었는데 노랑색으로 이렇게 칠해버려가지고.
5: 아빠 미안해.
4: 알았어.
6: 뭐 하고 계실 때 가장 기분이 좋고 행복하십니까?
4: 이 집에 있을 때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어쨌든 현장 출신이니까 어쨌든 제가 뭐 싫다 싫다 하긴 해도 이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좋긴 좋아요. 그 하고 꾸미고 가꾸고.
3: 그리고 평소에 디자인할 때도 남편이 디테일 생각하지 말고 그려. 내가 다 알아서 풀어줄게 하고선 현장에서도 다 만들어줘요, 그거를.
4: 그래서 안 했는데 뭐 하더라고요.
0: 꿈만 꾸었더랬죠. 가진 돈 없으니 집 짓는 일은 가진 건 많은 사람들이나 해내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 집 싸게 지어 좋고, 쓰레기 줄여서 더 좋고. 두분참 큰일 해내셨습니다. 세상에 무심코 버려지는 무언가를 다시 돌아보게 해 주셨으니 말이지요. 이번엔 충북 괴산으로 갑니다. 오, 20가 뺨치는데요. 소장님 벌써 오셨네요. 근데 오늘은 힌트 안 물어보시네. 뭐 알고 오셨나 본데?
1: 아, 이비석이구나.
0: 집 찾는데 비석은 왜요?
1: 오늘 이 비석 앞으로 오라고 한거 맞죠?
6: 네, 맞습니다.
1: 아, 4, 5랑. 야, 이름 한번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6: 오늘 가셔야 될집 이름이 4호랑 숲집입니다.
1: 아, 이게 집 이름이라고요?
0: 얼마나 대단한 집이길래 비석에 이름까지 새겼대요? 비석에 새겨져 있던 사우랑 숲집을 찾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1: 아, 여기 뭐가 있긴 하네? 호랑숲. 이 집인가? 근데 아까는 사호랑이었는데 왜 사호로 바뀌었지?

0: 호정 할 때 호가 아니라 호랑이 할 때 호네. 뭔 사연이 있는 걸까요? 주인장들은 아시겠지?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3: TV에서 봤는데.
2: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1: 안녕하세요.
3: 건축팀이에요, 소장님.
1: 아, 그래요?
3: 오늘 이렇게 보니까 건축탐구 집 짓는 거 실감이 막 확 나네요.
1: 아니, 근데 그나저나 네. 그 집 이름이 네. 사호랑 숲.
3: 그쵸.
1: 맞나요?
3: 맞아요. 저희 애한테 제가 간판을 좀 써달라고 했더니 자기 귀에는 사호랑으로 들렸나봐요, 그게. 그래서 애가 사호랑 숲이라고 써서 네. 주는데 제가 이렇게 발음을 해보니까 이 뭔가 입안에서 뭔가 도는 느낌이 너무 따뜻해서. 안녕하세요. 사호랑 숲의 여신.
2: 자칭?
3: 자칭 아니고. 여신인 이현주라고 합니다.
2: 사호랑 숲의 남신.
3: 남신.
2: 네. 머스민 최용주입니다.
3: 아, 제가 여기가 진짜 황량한 밭이었거든요. 근데 제 손으로 진짜 다 이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는 신적인 문제다. 신이 직접 일을 하진 않잖아요. 남편 진짜 재능이 네. 많더라고요. 뭐, 돌도 다 쌓고, 뭐, 포크레인도 할 줄 알거든요. 배워가지고. 이게 뭐라고 해야, 전천후 잡도.
2: 아유. 잠깐만.
0: 여신 옆에 전천후 잡부라. 남편이 직접 집을 지은 거는 아닌데 반지경에 가깝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하셨대요. 그럼 지치지 아무뇨. 그렇게 완성한 집이 이 삼나무 집인 거죠.
1: 아니, 근데 소문을 듣자니 이 건축주가 직접 설계하셨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선생님께서.
2: 아닙니다.
1: 아니에요?
3: 네.
1: 오, 그러면 우리. 네.
3: 제가 설계를.
1: 아내분께서. 그럼 원래 설계를 하시나요?
3: 아유, 파워포인트로.
1: 예?
3: 파워포인트로 했어요.
1: 파워포인트요?
0: 모는 종이 손글씨에 엑셀까지는 들어봤는데, 파워포인트는 처음이네요. 왜 건축사무소에 안 맡기시고요?
3: 설계를 또 물어보니까 뭐 10평짜리든 20평짜리든 한테 1,000만 원 이상해서 간다는 거예요. 6,000만 원짜리 집을 짓는데 1,000만 원을 설계비로 한다는 게 이게 뭐가 좀 아니다 이거는.
1: 아, 그럼 도대체 총 예산이 얼마였던 거예요?
2: 계약서를 쓸 때는 6,000으로 계약을 썼다가
1: 6,000.
2: 네, 나중에 이제 네. 마무리됐을 때 다시 쭉 뽑아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 8,000만 원.
3: 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진짜. 6천에서 8천 됐다는 거야. 아유.
1: 아, 더 낮출 수 있다?
3: 더 낮출 수 있었는데. 제가 독하지 모질지 못해서 지금 8천 된 거예요.
1: 지금 모질게 들려요.
0: 산골짜기 동네 땅 사서 처음에는 조리식 농막 하나 들여놓자 했답니다. 근데 비탈길이라 조립식은 못 들어온다는 결론. 결국 농막 짓는 목수들 불러다가 25평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대요. 직접 설계도 싸게 지은 비결 잘 지어졌을라나?
1: 와, 대반전. 와, 멀쩡하네. 예쁘네요, 심지어.
3: 아, 그럼요.
1: 이야, 오, 이거 완전 북유럽이네요.
0: 농막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크기. 깔끔하게 잘 지어놓으셨네.
1: 와, 어제 자작나무로 이렇게 화사하게 마감을 하셨어요.
3: 저는 이 집이 네. 그냥 밖에도 안에도 나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무 속에 살고 싶었거든요.
0: 산골짜기에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나무집 하나 짓고 사는 게 부부의 꿈. 그래서 이 땅에 원래 있던 나무들도 하나도 안 베고 그냥 집을 지었대요.
1: 아까 25평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3: 맞아요. 여기는 15평이고.
1: 네? 어디가 10평이 어디가 더 있죠?
3: 나머지 10평은 밖에 있습니다.
2: 네, 데크가 여기. 10평입니다.
1: 데크 10평이요?
3: 네.
1: 근데 우리 그거 보통 그냥 외부로 해서 면적에 안 넣는데.
3: 아, 저희가 이 대지를 네. 아까 많이 전환하고 싶다고 해서 면적은 넓혀야 되는데 건축비를 올릴 수가 없어서 이 데크까지 건축 면적으로 산입시키기 위해서 좀 넓혔습니다.
1: 아, 그래서 지붕을 설치를 또 하신 거구나.
3: 네네네.
0: 다들 어떻게든 꼼수라도 써서 넓게 짓고 작게 신고할 방법만 생각들을 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특이하시다.
1: 근데 사실 현실은 좀 반대 상황인 게 이제 건폐율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데크는 어떻게 해서든 외부 면적으로 하려고
3: 그렇죠.
1: 우리들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케이스는 완전 반대네.
2: 저희는 어떻게든 저기를 건축 면적에
1: 넣어야 하는
3: 많이 넣기 많이 넣어서 많이 대지로 바꾸겠다.
1: 괜찮, 비용 절감할 때 좋은 방법인데요.
0: 넓은 집 지어봐야 풍경을 가로막기나 할 뿐 BPR 작은 오두막 한 채 지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게 두 분의 로망이었대요. 그러니 데크는 거거익선. 이게 비용 절감 노하우자 초대형 데크의 탄생 비화랍니다.
2: 집을 처음부터 큰 집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었었죠. 저희 땅 같은 경우는 이제 착용을 할 수 있는 뭐 뷰가 나오는 땅이라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벽에 막혀 있는 것보다는 데크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풍경을 보는 게 되게 잘 어울리는 불멍하기 좋은 공간이에요.
0: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데크부터 구경해 봅시다. 진짜로 크기는 크다. 비닐까지 둘러쳐 주셔서 텐트 같아요. 어, 불도 있고, 야 낭만 있어요.
1: 데크 이 정도면 이 뒤에는 이제 번듯한 한 50평 집.
3: 아, 그렇죠.
1: 1, 2층 집 있으면 한 이 정도 면적을 할애하는데.
3: 정말 고민했는데,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 네, 특히 난로가, 네. 야, 우리 부장난 좋아하잖아요.
3: 네.
2: 이 난로도 새로 산 건 아니고, 캠핑 다닐 때 들고 다니던
1: 아,
2: 거를.
1: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저 집에 들어올 때 유심히 본 게 있거든요.
3: 아 보셨어요?
1: 네. 어 되게 세련된 디자인을 잘하는.
3: 진짜 보셨구나.
0: 텐트처럼 꾸민 데크 옆에 러닝머신 맞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는 분들이 이곳 또에 갖다 놓으셨대.
2: 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또 저. 멋진 풍광을 보면서 이 러닝머신을 뛰는 게 또
3: 그게 로망이야?
2: 나름의 로망일 수 있죠. 네.
3: 아, 도시에서도 러닝머신을 안 하는 거지. 시골에서 러닝머신을 해.
0: 아내 효은주 씨 취미는 자연을 그리기. 그리고 남편 용주 씨 취미는 자연을 보며 제자리 달리기. 웃음을 안 되는데 왜 이거 웃기는 걸까요?
3: 저는 여기서 끄적이는 거 좋아합니다. 네.
4: 그리고 어떤 분은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3: 이 앞산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 2%는 이해할 것 같아요. 아, 저 산을 바라보면서 러닝머신 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제가 한 2%는 이해가 가요.
0: 러닝머신은 아직 도시티 못 벗은 용주 씨의 자연 관망법. 이 윈도우 시트에는 아내 효은주 씨만의 자연 관망법이 담겨 있대요.
1: 야, 아까 들어올 때부터 눈에 확 띄던데, 오, 이 현관에서부터 이 바로 보이는 창도 창이지만, 야, 이 밑에 윈도우 시트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3: 네. 한번 앉아보시죠.
1: 아, 앉아볼까요?
3: 네.
1: 오, 야, 너무 좋다. 넉넉하네요.
3: 아, 네? 처음부터. 조금 네.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싱글 침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사이즈를 잡았었고요.
1: 아, 싱글 침대.
3: 네. 그리고 네. 앉았을 때 이렇게 발이 네.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
1: 아.
3: 그래서 이건 소파로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양쪽에 이렇게 책장을 둬서 약간 서재 같은 느낌도 제가 내고 싶었어요.
1: 아, 그래요. 야, 아, 싱글 침대 하니까 딱 한번 오, 이렇게
3: 네.
1: 되나?
3: 네, 네, 네.
1: 야. 어 자세 나오는데.
3: 아, 자세가 나오죠.
1: 야, 근데 모든 걸 이렇게 합판으로, 자작나무 합판으로 네네. 만드시기가 이게 비용상.
3: 아, 제가 보니까 네. 이것도 외려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1: 어, 그래요?
3: 왜냐면은 같은 소재로 일단 썼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공정을 뭐 도배라든지 이런 공정을 더 추가했었으면은
1: 네.
3: 별도의 또 도배사 선생님이 오셔야 되고 막 하니까 같은 목수분들이 가구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니까 한 번에 날 잡아서 오시니까 조금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네. 이런 재료비도 절약할 수 있고.
0: 아, 재료의 통일이 시공비 절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이군요. 덕분에 윈도우 시트는 풍경까지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일석사조, 아니 오조의 공간으로 거듭났죠. 창의 시작은 효은주 씨가 정성으로 가꾼 이 정원이었답니다.
3: 땅을 구입하고 나서 부쩍 이제 정원이나 이런 데 관심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시크릿 가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나만 볼 수 있는 시크릿 가든.
0: 디귿자 부엌 역시

0: 정원 때문에 탄생한 설계. 부엌 일을 하면서도 이 풍경을 놓칠 수 없었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자연을 내 눈안에. 이 풍경 보겠다고 내려온 건데 보기 못하죠. 근데 그 욕심이 화를 불렀대요, 글쎄.
1: 대면형 주방을 또 꿈꾸면서 했는데 진짜.
2: 왜요? 좋은 것 같은데요?
1: 여기가 바람길이었어요.
2: 아, 여기가.
1: 여기가 골짜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통하는 건데 저거를 풍경을 보겠다고 픽스창으로 한 게 너무 더워서.
0: 바람은 자고로 맞바람인데 픽스창으로 대놓고 그 길을 막았으니 갈 길을 잃죠. 바람이 돌고 돌아 나가질 못하니 집이 덥지 안 더워요. 결국 20평 좀 넘는 집에 에어컨만 두 대. 근데 바람 말고도 안 도와주는 게 또 있었답니다.
1: 제가 결정적으로 여기가 이제 정남향인데요.
2: 네.
1: 남향이면 다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마가 없는 남향이어서 빛이 너무 깊게 들어오더라고요.
2: 그건 그렇네.
0: 이 빛 때문에 명당에서 불편한 자리로 전락한 곳도 있대요.
1: 오늘은 버섯 크림 스파게티입니다. 여기 너무 눈부신데? 근데 시골상 세워야 될 것 같아. 응?
3: 가려줄게.
0: 용지씨 너무 낭만적이다. 근데 여기서 점심은 안 되겠다. 그죠?
2: 눈부셔서 어디서 저 아래서 앉아 드시는 거예요?
1: 저희가 거실하고 다이닝룸이 여러 개가 있어요.
2: 네? 아니 오늘 저 비용 집 온 거 아니었어요?
1: 아니에요. 저희 집이 450평이라니까요.
2: 네? 여기 완전 부잣집이네.
1: 그럼요.
0: 25평 집이 언제 450평으로 둔갑을 했대요?
1: 소장님 여기가 저희 다이닝룸이에요.
2: 이게 뭐예요?
1: 450평 다이닝룸이에요.
2: 좋긴 한데 룸은 아니잖아요.
1: 이게 앞에 있는 1000평 밀밭. 이게 밀밭이에요.
2: 이게 밀밭이에요?
1: 네. 나중에 미리 막 바람 따라 막 물결 치고 여기 위에서 나무 그늘이 떨어질 때 저희 뭐 한 1500평 가까이 되는 다이닝룸에 있는 거죠.
2: 너무 표현이 멋있다. 집이 뭐 정작 클 필요가 없네요. 별로 두 분한테는.
0: 이 집에는 지붕 없는 다이닝룸이 3개나 된대요. 자연이 만들어주는 나무 그늘 따라 자리를 옮기는 작은 수고만 감내하면은 450평 집을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죠.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고 지은 집이니 이건 수고로움이 아니라 계산된 축복이라고 말이죠.
1: 자연에 있어 보니까 어느 계절에 어느 시간에 어디에 바람이 들고 어디에 해가 드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거실이 꼭 이렇게 딱 고정돼 있을 필요가 있나?
3: 그러니까 저희는 45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0: 450평 집에서 공간을 나누는 거는 벽이 아니라 풍경. 25평 집은 지붕이 있는 나무방 하나인 셈이었네요.
4: 원래 그 집은 직업은 뭐예요?
1: 저는 공무원이고요.
3: 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0: 부부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도시에서 도망치는 방법은 짐 싸들고 자연으로 떠나는 것뿐이었대요. 그 속에서는 숨 쉬는 것 같았답니다.
1: 철저하게 의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오시면 거기서 무리한 주장, 막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일단은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속으로는 정말.
3: 속 얘기라.
1: 네. 여기 완전 가게죠, 여기는. 여기는 저를 어떻게 할 사람은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도시의 삶은 저는 을입니다. 여기 오면 갑이지만.
3: 나는 언제 갑이 되나?
1: 그러네. 갑이 되는 적이 별로 없네.
0: 갑을 사랑하시니 별 수 있나요? 이 집 때문에도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건탐 명패를 단 걸 보니 이 나무가 이 집 대문 맞네.
3: 저희가 이 집 지을 때 좀 이 감나무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2: 이 나무 때문에 애를 먹어요?

0: 왜요?
1: 처음에 이제 기초 공사를 할때 레미콘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 감나무 때문에 이 폭이 좁아가지고 레미콘이 들어오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포크레인으로 길을 닦았는데 레미콘이 와가지고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트럭으로 콘크리트를 받아가지고 날랐어요. 그때부터 이제 일정이 막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이 기초 공사가 약간 좀 난립이 돼버렸죠.
2: 나무를 베지 않겠다는 일념에 굴착기로 콘크리트 기초를 완성했더니 범퍼 자국이 천지.
3: 원래 컨셉이 이 땅에 그냥 나무집이 하나 딱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모르니까. 그냥 집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목 공사를 한 거죠.
2: 자연에 집한채 얹으면 그만이라는 낭만적 사고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죠. 결국 순서가 바뀐 토목 공사 때문에 기초가 묻혀서 문제가 생겼대요. 나무는 습기에 약한데 땅에서 습기가 올라오는 거죠. 벌써 나무 색이 많이 변했네.
0: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빗물을 맞다 보면 나무가 좀 젖고 이제 마르고 뭐 이러는데 저 아랫부분이 그 바닥을 치는 비가 되게 많아요. 의외로. 튀어서 올라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단차가 있고 그리고 그 밑을 이제 저렇게 단단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제 쇠석이나 콩자갈 같은 거 있죠. 깔아주면 오염이 훨씬 덜해요.
3: 아, 자갈이 더 낫구나.
2: 그러나 감나무를 지키기로 한건 일말의 후회도 없답니다. 그것이 원래 이집 지은 부부의 철학. 이번에는 나무집, 아니, 나무방의 화장실을 탐구하러 갑니다. 화장실에도 그늘지고 습한 게 문제가 되었다는데, 뭔 문제일까요?
0: 와,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된것 같은데.
1: 저희 집에 욕실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0: 왜요? 뭐 물이 샜나? 문제 없어 보이는데?
1: 막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0: 벌레요?
1: 네, 그게 알고 보니까 흰개미였습니다.
0: 흰개미요?
1: 네.
2: 습하고 그늘진 환경 덕에 나무 속에서 무사히 알을 깐 흰개미들이 장골한 거래요.
1: 근데 그 날벌레들이 그냥 검은색으로 일반 날벌레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흰개미인지도 몰랐죠. 저희는 흰개미는 흰색이라고 생각했기
3: 그리고
1: 때문에.
3: 개미가 날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2: 천년 고찰도 무너뜨린다는 흰개미 박멸을 위해 결국 전문 방역팀까지 불렀답니다.
3: 너무 좋았어요. 흰개미가 이 집의 끝에, 끝부분에 있었거든요. 만약에 집 가운데 쪽에 이 흰개미가 있으면 더 많이 이렇게 퍼졌을 텐데, 집 끝에 있었기 때문에 끝부분만 좀 정리를, 그러니까 뜯어내고 하는 부분이 좀 적었죠. 제가
0: 네.
3: 계속 아, 잘못된 것만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잘한 것도 있어요.
0: 그래요?
3: 네.
0: 다 잘한 것 같은데. 또 있나요?
3: 네. 아!
0: 와, 여기 드레스룸이구나.
2: 유일한 방을 옷과 각종 공구들에게 내준 이유가 있답니다.
3: 저희가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씻을 때, 바로 현관에 이렇게 욕실이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뭐 작업복을 꺼내거나 아니면 각종 충전기들, 그 기계들을 사용하는 이런 배터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깥에서 이 안쪽까지 안 들어오고 여기만 사실 왔다 갔다만 해도 돼서 요거는 제가 진짜 잘한 것
0: 일종의 약간 머드룸 같은
3: 같아요.
0: 거
3: 네,
0: 얘기하시는
3: 맞습니다.
0: 거군요.
2: 종일을 밖에서 일하는 게 대부분인 시골살이에서 흙을 집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는 비일비재한 일. 그래서 머드룸 같은 공간이 필수라는 거를 현주 씨는 기억해 두었던 거죠. 거기다 450평 숲집 짓겠다 마음 먹었으니 더 절실했던 공간. 방 하나쯤 양보하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었대요.
0: 당신의 집에 대한, 나만의 집에 대한 그 정의를 좀 새롭게 내렸던 것 같아요. 저런 생활 하다 보면 안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 야, 밖을 방으로 생각하자. 이거 하나로 많은 비용들이 절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싸고 좋은 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요구를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쓰겠다고 하면은 자기의 요구 상황을 그 정도에 맞춰야 돼요. 사실은 자기 요구사항을 그

0: 대로 좀 조절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불편함은 다른 것들로 좀 해결해 가는 식으로 처음부터 완벽한 집, 완벽한 설계, 내가 꿈꾸던 모든 로망을 갖춘 집 이렇게 접근하면 엄두가 안 날 것 같거든요.
1: 네, 집을 잘 지은 걸로. 네.
2: 백인 백색 얼굴이 다 다르듯 좋아하는 집의 기준도 다 다른 거죠. 다 가질 수 없는 게 인생사. 결국 좋은 집은 나한테 맞는 집 아니겠어요? 싸게 집 짓는 비결이 뭔가 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힘이었네요. 포기랑은 분명히 다른 말. 당신만의 집을 짓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0: 남편이 저한테 미짓을 하고.
1: 집이라는 것이 한번 짓게 되면 고칠 수도 없고 다시 철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 그 뜨거운 여름에 올라가면 지붕 시멘트가 닳아서 뜨끈뜨끈해요.
2: 남들보다 훨씬 많이 안다고 시작을 했는데 집을 직영으로 짓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3: 남한테 맡겼으면은 이만큼 들 돈을 이만큼으로 이 퀄리티의 집을 만들어.
4: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5: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하면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 원 증정.
6: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7: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8: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7: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4: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5: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하면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 원 증정.
6: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7: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8: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7: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4: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0: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2: 메라바. 티르키야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인데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들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난 정말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두두두거려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야생화 핀 거 보니까 진짜 알프스 와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린 시절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3: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지금부터 집중!
1: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 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0: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경험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2: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3: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4: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3: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오늘의 주인공은 예비역 특전사 김권수씨. 강아지와 사랑에 빠져 무려 20마리의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진돗개입니다. 20년 넘게 진돗개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는 권수 씨.
6: 한번 키워보시면은 아주 정말 이제 그 매력에 빠집니다. 전통 진돗개를 좀 보존하고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5: 20마리 진돗개들의 먹는 것부터 자는 곳까지 꼼꼼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돗개들에게 애정을 쏟다 보니 이제는

0: 모두 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중 유독 마음이 쓰이는 나쁜 손가락이 있습니다. 무리에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견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뾰리. 심지어 보호자에게도 곁을 주지 않습니다.
1: 지금 저 한 1년 6개월 됐는데 저를 아직도 따르지 않아요.
0: 평소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1: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0: 산책조차 할 수 없는 뾰리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북 보은의 깊은 산속. 1200평의 넓은 부지에 터를 잡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기독교를 사랑하는 남자, 예비역 특전사 김권수입니다. 반갑습니다.
0: 26년 동안 특전사로 복무했던 권수 씨.
1: 이제 그 대문에서 들어오는데 이제 사과 바오는 1200평을 지금 하고 있어요. 뉴질랜드 사과고 이제 기독교 아이들 돌보는데 견사 관리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 제가 약 한 300평 정도. 이제 암컷은 제일 견사라고 해서 칸칸이 해서 열두를 키우고 있고요. 수컷들은 이제 원래는 밖에 있었어요. 묶고 키웠는데 이제 애들이 목줄하고 키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2견사를 요번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약 한 500만 원 정도 제가 이제 예산이 들었는데
0: 1200평 부지에 사과 과수원과 넓은 견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권수 씨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는데요.
1: 나무 한 그루 다 구매해서 심고 돌 갖다 석축 제가 직접 다 잡고 하나하나 다 제가 일구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이 모든 것이 20마리의 토종 진돗개를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1: 정말 세계 어느 품종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그 외형과 성품을, 좋은 성품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고. 오래 두고 보면 볼수록 다 멋있어요.
0: 과연 진수 씨는 토종 진돗개의 어떤 매력에 빠진 걸까요? 진돗개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진도군 일대에서 길러온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53호. 보호자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심이 강하고 귀소 본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2: 팔려간 진돗개가 주인 찾아 돌아간 실제 이야기입니다. 살아서는 버리지 못할 그리움.
0: 당시 보호자였던 할머니를 찾아 300km나 되는 거리를 되돌아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머니와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한 단짝임을 증명한 백보.
1: 세계 어떤 여러 품종들은 한 가지만 잘하는 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골든리버는 좋은 성품, 착한 성품 때문에 장애인 안내견으로 쓴다거나 또 예를 들어 피플은 경비견, 로트와일러 경비견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진돗개는 다양한 어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개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진돗개는 1등은 아니지만은 2등 아니면 3등 정도 하는 골고루의 특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돗개가 잘만 그 견주분이 관리하시면은 애견 생활하는 데는 정말 최고의 명견이다 이렇게 저는 자부합니다.
0: 진돗개에 매료된 권수 씨의 원래 직업은 특전사였습니다.
1: 88년 3월 8일 날 입대했다가 제가 2013년도 3월 31일부로 전역을 했습니다.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하고 싶었고 근데 제가 이제 부딪혀 함께 강화 사고로 몸을 좀 많이 다쳐서 또 부대나 전우들한테

0: 믿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역하게 됐어요.
1: 훈련 도중 낙하산 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전역하게 된 권수 씨.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고향에 내려와 쉬면서 다행히 건강은 회복했지만 외로울 때가 많았다는데요.
0: 제가 고향이라는 데를 왔는데 저희 또래들이 또 여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적응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달랠까 생각하다가 진돗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됐습니다.
1: 그렇게 진돗개와 만나게 된 권수 씨. 토종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져 진돗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다양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진돗개들. 검은 줄무늬가 있는 호구부터 가장 대중적이며 귀소 본능이 뛰어난 백구와 황구 외에도 내눈박이, 흑구가 있습니다.
0: 저는 이제 백구, 황구, 내눈박이, 흑구 이렇게 갖고 있어요.
1: 그중 권수 씨네 집을 지키고 있는 경비견 백두부터 보실까요?
0: 일로 와, 일로 와. 백두, 일로 와.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조금 이제 외부인이 오면은 뭐 물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게 조금 잘 짓고 또 이렇게 경호견 역할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똑똑하고. 네. 앉아. 그렇지. 손. 손. 그렇지. 점프. 아, 옳지. 됐어.
1: 용맹한 백두는 이 집의 지킴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잘생긴 태백이. 야, 걸음걸이부터가 늠름한데요. 내눈박이의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답니다.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영리하고 용맹합니다. 날쌘 몸놀림을 보여주는 태백이. 종종 라이벌인 경비견 백두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는데요. 둘이 마주치자 냉랭한 분위기가 감도는데 위풍당당하게 다가오는 태백이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백두. 그리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기선을 제압하는 태백이. 과연 둘 사이의 승자는? 여유로운 표정의 태백이를 슬슬 피하는 백두.
2: 서열 의식이 강해갖고 슈퍼트리키는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야, 한번 붙어봐. 아, 이게 나.
1: 서로 힘겨루기 중이라는데 기세 등등한 태백이에게 기가 눌린 듯 잠시 후퇴하더니
2: 살벌하죠.
1: 다시 다가가는 백두.
2: 가자. 안돼, 가자.
1: 하지만 단번에 으름장을 놓는 태백이를 피해 줄행랑치며 꼬리를 내립니다.
3: 아, 한국이야, 한국.
0: 사람마다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싸워서 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듬직한 외형, 탄탄한 체형. 이런 진돗개가 좀 좋지 않나. 제 취향에는. 여기 바닥에서 엮어진 오는 높이를 최고라고 해요. 요 최고가 이제 암개는 45에서 48, 숫개는 48에서 5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요 앞다리부터 뒷다리까지는 최장이라고 해요. 근데

0: 여기 보면은 정사각형을 이루는 개가 가장 이상적인 개다. 이 얘가 이제 보면은 이 두상하고 등선이 이렇게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니까 이 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사. 그러니까 그 소가 뿔이 향하듯이 이렇게 향하고 있죠. 그죠? 진돗개의 귀는 앞으로 향한다.
1: 차나 깨나 진돗개 생각뿐이라는 권수 씨.
0: 진돗개가 잘 보존이 돼서 후세에도 좀 남겨졌으면 좋겠는데 혈통 보존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남은 인생을 보호 육성해서 또 좋은 분들께 이렇게 보급을 하면 참 좋지 않나.
1: 진돗개들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챙기는데요. 진돗개들에게 생고기를 먹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2: 일로와, 일로와. 얼씨, 야, 일로와.
0: 자, 이제 진돗개는 늑대하고 유전자가 가장 많이 닮아있는 개량하지 않은 개예요. 그래서 사실 사료에 뭐 고기 성분 있는 물은 그런 사료도 있지만은 어쨌든 삶은 고기든 사료에 들어있는 그런 것보다는 이 신선한 그 생육을 공급을 하면은 가장 그 우리 반려견이 건강한 것 같아요, 진돗개. 그리고 뭐 모질이라든가 이런 그 신체적인 그런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로 와.
3: 이렇게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주세요?
0: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3: 아, 일주일에. 네.
1: 그리고 진돗개들이 넓은 견사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견사 환경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이곳의 진돗개들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녀석들을 보살피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권수 씨. 오늘은 수컷 견사를 만드는 날. 손수 견사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3: 이게 뭐예요?
0: 아, 이게 그 장비를 요 안에다 넣어갖고 그 이동하는 화물 박스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애들 이제 개집 용도로 하우스를 좀 사용하려고 좀.
1: 저 큰 걸 혼자 옮기시는 거예요? 우와, 힘 좋으시다. 무더위에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옮기려면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하지만 뭐든지 척척 해내는 권수 씨.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3: 안 들어가셨잖아.
0: 아, 네, 안 되면 대기해라. 네, 이거 목재는 좋은 게 겨울철에 따뜻하거든요. 뭐 별도로 안 깔아줘도 되고 뭐 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좀 깔아줘도 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목재 소재가 적합한 것 같아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1: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견사를 만드는 권수 씨. 뭐든지 대충하는 법이 없습니다. 밑그림부터 그리고 톱으로 능숙하게 잘라내는데 이마에서 땀방울이 비오듯 합니다. 권수 씨는 진돗개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0: 박수 한번 쳐주세요.
1: 직접 만들려고 하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0: 이게 힘든 거 고생은 순간이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고생해서 아이들이 행복하면 좋죠.
1: 서서히 완성되어가는 견사.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0: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이팅! 힘내고 안 되면 되게하라!
1: 그런데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네요. 잠시 쉴 틈도 없이 쏟아지는 빗줄기. 권수 씨는 간신히 우비만 걸치고 살을 챙겨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사과 과수원. 긴 배수로에 쌓인 토사들을 바쁘게 삽으로 퍼냅니다.
0: 배수로가 흙이 차여있는지 뭐 토사 같은 게 막히면 또 물이 안 빠지거든요.
1: 비 때문에 1년 사과 농사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거친 비바람에 쓰러진 나뭇가지를 보니 그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10월 수확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마음이 쓰이는데 쓰러진 나뭇가지들을 임시방편으로 묶어 고정시켰지만 악천 후에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0: 이 가지가 부러지니까 우선 이렇게 고정해놓고 비 그치면 좀 고정해야 될 것 같아요.
4: 비 오면 이거 사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0: 지금 거의 한 주먹만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무게를 못 느끼고 가지가 다 부러져요. 떨어지고 낙가되고 그래서 제일 걱정이 많고 이 사과농사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뭐 재해 피해가 또 많고 병충해도 심하고 그런 것 같아요. 또. 농민들이 참 많이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은 거를 제가 농사지면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1: 또다시 마음이 급해진 권수 씨. 어디로 가는 걸까요?
0: 아니 출산한 아이가 그 진주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지금 비 와갖고 혹시라도 애들 좀 이상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진주야, 어, 나왔네. 우리 진수입니다. 진수, 새끼난 애들 아버지인데 이제 요거 둘이 이렇게 신방 꾸려갖고 요번에 이제 번식을 해서 예, 새끼가 있어요. 나와, 나와. 들어가.
1: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진돗개 새끼들이 있는 공간으로 갑니다.
0: 진주야. 어디 보자. 어. 한번 시켜갖고 올게.
1: 아이고, 너네들이구나.
0: 두 마리 출산했습니다. 그게 수컷.
1: 아, 귀여워라. 요즘 권수 씨는 이 녀석들 때문에 행복하다는데요. 황구인 진수가 부견. 흑구인 진주가 녀석들의 모견입니다. 새끼들 돌보는 재미에 푹 빠진 권수 씨. 녀석들이 눈에 아른거려 자꾸 들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0: 뜨거운 물 나온대. 뜨거운 물 나온대.
1: 따뜻한 물로 새끼들의 목욕을 시키는데 어리둥절해하는 진돗개 남매. 그런데 두 마리는 굉장히 적게 나왔네요.
0: 근데 진돗개 애들은 새끼를 이렇게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안 낳아요. 뭐 두 마리, 세 마리, 많이 낳을 때는 한 다섯 마리도 낳는데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이 엄마가 깜댕인데 흑군데 이게 내눈박이가 나왔어요. 이제 아버지 혈통에 이제 내눈박이가 있거든요.
1: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진돗개 새끼들.
0: 지금 이제 한 13일 정도 됐죠. 아직 이제 엄마 젖도 더 먹고 그래야 돼요. 근데 아주 건강하고 이제 그 이 생이라고 하는데 황구는 이렇게 조금 검은 빛이 도는 게 조용해 좋은 아이고 그게 이제 내눈박이잖아요. 내눈박이는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거는 내눈박이 고유의 그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아주 색깔이 이쁘게 내눈박이가 잘 나와서 아주 사랑스러운 애들. 장수하게 그렇게 생활하기를 간절히 조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새끼 진돗개들은 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가 언제 왔냐는 듯 날이 개었습니다. 오늘은 3개월 동안 임시 보호했던 미진이를 돌려보내는 날. 꽃단장을 하는 미진이.
0: 할머니 말 잘 듣고 미진이.
5: 그리고 얘는 왜 갑자기 꽃단장 해주시는 거예요?
0: 아, 그래도 오래간만에 이제 할머님 댁에 가는데, 원 주인 댁에 가는데 그래도 이쁘면 좋잖아요.
1: 몇 년 전 이웃 할머니에게 입양 갔던 미진이. 3개월 전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곳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할머니가 퇴원하셨다네요.
6: 엄마, 미진이 좀 있으면 미진이 온대. 엄마 얼마만에 보는 거야?
7: 두 달 반. 두 달 됐네.
6: 두 달 반. 한 3개월은 다 됐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희 엄마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어느 자녀분이 케어를 할 수 없어서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급하게 하고서 엄마를 좀 돌보러 제가 내려왔어요. 지금
8: 병원에서 많이 보고 싶으셨죠?
9: 보고 싶으면 오든 못하는 거 앉아도 나가도 못 해놓고도 꽉 들어서
1: 퇴원 후 미진이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할머니. 아픈 몸을 이끌고 미진이를 마중하러 갑니다. 미진이도 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과연 미진이는 3개월 만에 만나는 할머니를 반길까요?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미진이가 왔습니다.
10: 오늘
6: 미진아
10: 이리 와
1: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는 미진이. 그 모습에 할머니도 반가워서 눈시울을 붉힙니다. 휠체어 주변을 맴돌며 반겨주는 미진이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는 할머니.
10: 아이고 아파.
0: 건강하시고요.
10: 아이고, 네, 너무.
0: 좀 좀 찾아뵐게요. 그래. 건강하세요. 미진이가 이제 앞으로 행복하려면은 그 어르신이 좀 건강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반려견이 우리 순수 토종진돗개가 참 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오랜 시간 어르신 곁에서 서로 윙윙하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 집에 돌아오자마자 농사일을 시작하는 권수 씨.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0: 저는 이제 그게 몸에 뼈에 이렇게 아주 그냥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군생활 자체가 제가 특전사에서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나와서도 몸을 가만히 편하게 두면은 저는 조금 뭐 이게 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고 네. 저는 열심히 막 땀 흘려 일하지 잠도 잘 오고 또 건강도 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행복한 것 같아요.
1: 땀 흘려 일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데요. 20마리의 진돗개와 행복을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0: 하지만 진수 씨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요. 아직도 이곳에 적응하지 못하는 진돗개 뾰리. 하루 종일 견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조금 가는 듯 하다 멈추길 반복하는 뾰리. 결국 산책을 거부하는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산책을 시도해보는데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는 뾰리. 결국 얼마 가지 않아 가던 길을 멈춰섭니다.
1: 저도 조금 무서워하고 막 그 전에는 산책에 가면은 막 꼬이시고 막 앵기고 막 했는데.
0: 그러니까 얼마 전까진 괜찮았다는 거죠? 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기 시작한 건 견사를 이동하고 난 다음부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뾰리가 전에 살았던 견사로 찾아가 봤습니다. 왠지 편안해 보이는 녀석.
2: 뾰리가 살던 곳인가요,
1: 여기가? 예, 예, 여기가 그 입양해서 한 4개월 전까지 여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0: 이곳에 오자마자 과수원 옆 견사에서 혼자 지냈던 뾰리. 그곳에선 보호자와 잘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 과수원 옆이다 보니 살충제를 살포하면 뾰리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견사를 옮기게 됐다는데요. 그 후로 견사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뾰리. 도대체 무엇이 녀석을 공포에 질리게 한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뾰리를 견사 밖으로 꺼내보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며 권수 씨를 피해 달아나는 뾰리.

0: 불러.
1: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녀석. 다가가면 도망가고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걸 멀리서 지켜보는 권수 씨.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게다가 다른 진돗개들에게 공격까지 당하는데.
0: 하지마.
1: 급하게 뜯어말리자.
0: 비올. 비올. 옳지.
1: 견사로 들어가 버리는 뾰리. 권수 씨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2: 일반 애견인 분들을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얼마나 좀 힘드실까. 이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동기가 뾰리입니다. 어쨌든 해결 방법이 저로서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1: 나름 진돗개 전문가인 권수 씨도 겁에 질린 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데, 과연 설쌤이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0: 있을까요? 유리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설쌤의 방문이 간절한데요. 저 멀리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1: 아유, 반갑습니다.
2: 아, 안녕하세요.
1: 구결.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아, 잘 뵙겠습니다. 야, 과수원도 있고. 안녕? 마중 나왔어? 안녕?
1: 빛납니다.
2: 빛나?
1: 11살.
2: 11살이에요?
1: 네.
2: 어, 근데 너무 동안인데요?
1: 아, 그래요.
2: 아니, 원래 이제 진도들도 소형견은 아니기 때문에 예. 다른 대형견들보다는 수명이 좀 더 길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그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11살처럼 전혀 안 보이는데?
0: 설쌤, 감사해요.
2: 다른 애들도 많은 거잖아요.
1: 예, 그렇죠.
2: 한번 올라가서 다른 예. 친구들도 봐볼까요?
1: 3일 날 출산해가 두 마리 출산했어요.
2: 아!
1: 예, 한번 보여드릴게.
2: 와, 어떡해. 와, 너무. 안녕.
1: 여기 수컷이고, 여기 암컷이고.
2: 사회화 좀 하자. 야, 근데 야, 너무 그런 거 치고 성장이 아주 괜찮은 거 아니니? 아니, 두 마리밖에 안 태어나서 예. 애들이 다 터덩터덩하네요.
1: 확실히 건강 상태, 발육 상태가 좋아요.
2: 네, 좋네요. 이게 새끼가 많으면 지들끼리 싸우느라.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렇게 포동포동 하는데 지금 배가 그냥 내 한 손에 안 들어와. 13일 되니까.
3: 저 건강하죠?
0: 이번엔 설쌤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뾰리를 만나볼 차례.
2: 저도 같이 들어가서 봐도 되나요?
1: 예, 예. 뭐 공격적인 성격은 전혀 없어요.
4: 보면은 괜찮은데
1: 많이 말랐거든요.
4: 네네.
0: 설쌤을 보자마자 견사로 숨어버리는 뾰리.
4: 아, 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게 있겠네요. 성격이?
1: 저도 무서워. 애들하고도 친화력이 좀 안 되고. 그리고 산책하면 막 쳐가려고 막 이렇게
4: 팡팡 치죠.
1: 예, 예.
4: 네. 팬이 보는 건데 예. 지금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보이는 게 있어요.
1: 예.
0: 사회성이 없어 보이는 뾰리.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먼저 설쌤과 진돗개들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2: 이 진돗개라는 개가 예. 사실 상당히 매력적이면서도 예. 또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잖아요.
1: 예.
2: 그리고 국기원인데. 사실 진도라는 종은 자연 발생 종이잖아요.
1: 예, 그렇죠.
2: 많은 외래종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부러 막 네,
1: 개량해서
2: 개량하고 똑같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영어로는 인브리딩이라고 하는데 근친교배를 계속 시켜서 만든 종이라고 한다면
1: 네.
2: 진돗개는 진도라는 이 섬이라는 특성상 네. 그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 아이들끼리 교배하다 보니까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 외래종들보다는 훨씬 더 다양성이 많은
1: 네.
2: 약간 그런 걸 느꼈거든요.
0: 다양한 생김새의 진돗개들. 개성 넘치는 외모뿐만 아니라 영리함과 충성심을 갖춘 명견인데요.
2: 외모도 막 진짜 막 딱 정형화된 게 아니고 색깔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좀 더 다양하고 뭔가 더 자연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와서 직접 보니까.
0: 그런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져 20년 동안 진돗개만 키우고 있는 권수 씨. 하지만 뾰리를 만나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또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했던 게 자꾸 부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눈빛이 좀 겁이 잔뜩.
2: 맞아요.
0: 새끼 때 입양한 뾰리. 과수원 옆 견사에서 혼자 있을 땐 보호자와 잘 지냈는데 암컷 무리가 있는 견사로 옮긴 뒤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 아까 얘기했던 어렸을 적 경험 부족으로 인한 감각 박탈 증후군. 애기 때 오기는 했는데 우리 보호자님이랑은 잘 알지만 저 견사에서 생활하는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나보지 못한 거죠. 근데 지금 뾰리는 불안 반응, 그러니까 두려움, 공포로 인한 불안 반응까지도

0: 있고 그로 인한 약간 지금 상태로 보면 사람으로 보면 약간 우울 성향까지 있어 보입니다. 네.
1: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녀석. 과연 뷰리의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0: 그래서 보통 두려움이나 공포가 만성화되면 불안이 돼요. 근데 저 지금은 만성화가 돼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불안까지 갖고 그 불안이 약간의 우울 성향을 한 것 같은데 아마 거의 활동을 안 할 것 같은데.
1: 현사에서조차 거의 움직이지 않는 뷰리. 하루 종일 누워서 시간을 보냅니다.
0: 근데 그래도 희망적인 건 3개월이면 제가 지금까지 많은 봤던 아이들 중에 그렇게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요? 저기 간 지 3개월이면?
1: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말에 다시 희망을 걸어보는 권수 씨.
2: 도와주는 강아지.
3: 네.
2: 원래 그 강아지랑 미리 친해져 있으면 가장 좋은데 네. 그게 아니라면 좀 친해질 수 있는 애들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과 활동하게 하는 게 또 진짜 실제로 솔루션에 있거든요. 네.
1: 하지만 소심한 뷰리에게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0: 저희가 다 암컷만 있잖아요.
3: 네.
0: 근데 사실 암컷 애들이 암컷 친구들을 더 라이벌로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컷 아이들 사이에서 약간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보고 싶거든요.
1: 먼저 뷰리와 친해질 만한 수컷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과연 뷰리는 둘 중 누구에게 관심을 보일까요?
4: 진수는 좀 성격이 좀 상란자 이렇게 듬직한 면이 있고
0: 네.
4: 그러기에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장수 같은 좀 기질이 있어요.
0: 진수랑 태백이랑 싸웠는데요? 확실히 암컷이 들어오니까 네.
1: 뷰리를 가운데 두고 흥분하는 두 마리 수컷.
5: 잔잔한 호수에 지금 뷰리가 돌을 던졌어. 뷰리가 얼굴은 계속 태백이 쪽을 보기는 하는데.
1: 오, 뷰리의 행동을 보니 태백이가 마음에 든 것 같습니다.
4: 진수를 저쪽 그 암컷들 있는데 지금 빈 공간에 넣어놓고 네. 태백이하고 둘이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5: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너무 수컷 둘이 있으니까 네, 과흥분이 있으니까 한번 진수만 우선 빼고 한번 볼까요?
4: 네, 알겠습니다. 네.
1: 뷰리의 관심을 받지 못한 진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이제 견사에 남은 건 태백이와 뷰리인데요. 과연 태백이가 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5: 얘네 둘이 뭔가 관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1: 서로를 응시하는 태백이와 뷰리. 한참을 그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견사문을 열어주자마자 밖으로 나오는 태백이.
5: 관심 가지는지 보고 싶어.
1: 바로 뷰리에게 갑니다.
5: 어? 반응이 나쁘지 않은데?
1: 계속해서 뷰리의 주변을 맴도는 태백이와 달리 옴짝달싹하지 않는 뷰리.
5: 제가 그러면 저희 하나만 확인해볼게. 여기다가 좀 최대한 많이 뿌려놓고 예. 이 안에다가도 뿌려놓고요. 밖에다 얘 태백이 밖에다 한번 뿌려볼게. 태백!
4: 태백아!
5: 다 나갈 준비하세요. 태백!
1: 그리고 뷰리가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설샘.
0: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야. 보호자님이랑은 분명히 지금 위치만 바꿔.

0: 것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다 빠져보자. 우리 다 빠져보고
1: 과연 제작진이 빠진 상황에선 뮤리가 움직일까요?
2: 간식 먹는다.
1: 드디어 간식을 먹기 시작한 뮤리.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돌아다니며 먹이를 먹는 뷰리. 오, 점점 태백이와도 가까워지는데요.
0: 좀 괜찮지 않았어요, 방금 반응?
3: 제가 먹여주니까 둘이 먹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요. 그냥 둘이 같이 먹었어.
4: 우리 아예 뒤로 빠질게요. 그리고 아예 그냥 못 보고 10분 뒤에 올게요.
1: 이번엔 권수 씨가 견사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평소와는 달리 편안하게 누워있는 뷰리. 이젠 권수 씨가 주는 간식을 받아 먹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수 씨를 피해 달아나던 뷰리.
5: 세월, 일로.
1: 다가가면 더 멀어지고 공포와 불안에 떨던 뷰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권수 씨의 옆에 누워 그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녀석.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견사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뷰리.
0: 와, 좋다, 좋다. 와, 좋다. 와, 고장님한테 간다.
6: 그렇지. 야, 됐어, 됐어.
0: 됐어?
6: 네. 이거. 그냥 꾸준히 하면 돼요.
1: 이젠 보호자가 주는 간식도 받아 먹고 태백이와 놀러 나가기까지 하는데요. 야, 뷰리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0: 네, 저희 뷰리 너무 좋은 모습 보여서 방금처럼 태백이랑 더 친해지게 하면 점점 좋은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암컷 친구들이 너무 무서웠고 또 어렸을 때 경험 못해본 저희 제작진들이 너무 무서워서 더 이렇게 불안한 모습 그리고 우울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것만 딱 빼주니까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서 저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모습을 뷰리가 그 첫 단계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잘하실 거라서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2: 앞으로 좋은 모습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2: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0: 그렇지.
1: 바로 놓지 않고 이빨을 드러내고 오래감 대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고 있다가도 그냥 탔는데 그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오! 오! 물렸다 어떡해!
2: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0: 네.
1: 진흙 속에 있었던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2: 이 진동을 주면 파장을 주면 쫓겨요.
3: 황소문에 키우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0: 손님들이 하는 게 사찰 음식이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건 다 해요.
1: 이왕하는 거 이렇게 식탁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2: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사온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3: 우와,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 친구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은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1: 개타입으로 빠른 흡수.
0: 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2: 난방구는 붙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5: 상쾌
4: 통쾌. 변비엔 메이킨.
1: 바다와 함께 걷는 길, 빛으로 물드는 풍경, 그 모든 순간을 걷고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V5. 기아. Movement that
1: inspires. 이름값 한다는 것은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것. 그렇기에 타협하지 않는다. 5일 밤낮 정성을 다한 깊이. 대한민국 판매 1위. 기력회복의 힘. 광동경호권. 역시 이름값 합니다.
2: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에 기대하는 방향이라. 앞으로 기대하는 콘텐츠 방향 분석해줘. 영어로.
3: With emotional truth.
4: 과정은 짧게, 결과는 확실하게. 구글 AI 프로.
5: 센시아 너무 좋죠. 서 있는 게 일이라 다리가 정말 붓고 아팠었는데 다르더라고요. 관리한 만큼 달라지니까 걱정이 없던데요.
6: 약해진 장맥벽을 탄력 있게 센시아.
5: 다리가 편하니까 하루가 정말 편해져요.
7: 확실히 가볍네.
8: 보통 공원과는 다릅니다. 여름철 단 석 달만 가능. 여러 마을의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 반짝 마을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먹는 재미와 보는 재미는 덤. 공원의 맛은 몸치인 저도 춤추게 하는데요. 공원에서도 넘치는 인심. 이곳의 자랑인 특이한 우수를 만납니다.
9: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진짜 맞을까요?
8: 튀르키예 흑해공원의 석달살이. 짧지만 넉넉하고 훈훈한 그곳으로 지금 떠납니다. 전통적으로 농업과 목축이 발달한 튀르키예 북동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목과는 조금 다른 고원의 계절 이동 목축 문화를 만나러 갑니다. 여정의 시작은 기대순입니다. 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체리가 유럽에 처음 소개된 곳이자 전 세계에서 품질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헤이즐넛의 주요 생산지입니다. 기레순주의 괴렐레는 위치상 흑해 서쪽이지만 동부 문화권에 속합니다.
10: 흑해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피데입니다. 피데는 오스만 제국 이전부터 아나톨리아 반도 전역에서 먹던 전통 음식인데요. 특유의 배 모양으로 만들어진 피데를 튀르키예 전역에 알린 것은 흑해라고 할 수 있죠. 마침 이곳에 오래된 피데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8: 몇몇 특별한 미식 스타일의 피데 요리는 만들어진 도시명을 본다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괴렐레 피데입니다.
10: This is... 여기 정말 배 모양의 피데가 있네요.
8: 어딜 가나 주문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 그곳의 대표 메뉴를 시키면 됩니다. 돌을 얇고 납작하게 만든 빵 위에 갖가지 다진 고기를 올리고 덮어준 뒤 달걀을 풀어 발라줍니다. 해덕 연료는 헤이즐넛 껍질. 15분이면 완성되죠. 뚜껑을 살짝 열어 달걀과 버터를 넣고 약간 더 익혀주면 끝. 과거 마을 사람들이 장날이면 재료를 챙겨와 동네 빵집에서 함께 구워 먹던 게 발전했습니다.

0: de bu şekilde yapılmak zorunda.
1: 육즙이 흘러내리지 않게 가두려고 고안해낸 방식이라고 합니다.
2: 껍질부터 뜯어서 찍어서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1: 게렐레 피데는 포크나 칼을 쓰지 않고 손으로 찢어 먹는데요. 그래야 빵의 바삭한 질감과 따뜻한 온도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2: 치즈의 고소함과 이 달걀 노른자의 담백함이 풍미를 극대화해줍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냥 봤을 때는 이거 단순한 맛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왜 여기서 유명한지 알 것 같습니다.
1: 소박하지만 푸짐하고 재료는 적은데 맛은 뛰어납니다. 게렐레 피데 꼭 한번 맛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떠납니다. 비와 눈이 많이 내리는 튀르키예 북동부. 가파르고 험준한 흑해 산맥 곳곳에 넓고 평평한 수백 개의 고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 와, 구비구비 험한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갈수록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고원 위에 올라온 사람들은 첫 서리가 내릴 때까지 약 3개월간 고원에 머무른다고 하는데요. 물론 날씨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름 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궁금해요.
1: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보통 10월부터 겨울이 시작되고 이듬해 봄까지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환상의 낙원으로 변모하죠. 바로 야일라입니다. 튀르키예어로 고원 목초지를 뜻하는데요. 보통 여름에만 열리기 때문에 계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축을 몰고 이사와 보통 석 달을 삽니다. 마을별로 이동하는 야일라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이어온 흑해 북동부의 전통 생활 방식입니다. 깎아지를 뜻한 절벽과 평평한 지형으로 이루어진 코치두즈 야일라는 리즈에서 가장 큰 고원 중 하나입니다. 아래 대여섯 개의 마을의 주민들이 올라와 야일라 주민 수가 600명이 넘습니다. 약 15년 전에 도로가 생기며 차량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2: 와, 드넓은 초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이곳은 코치두즈입니다. 코치는 튀르키예어로 수컷냥, 뉴즈는 평평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코치두즈, 수컷냥들의 평평한 초원이죠. 옛날부터 이곳 사람들은요, 마을에서 가축들을 몰고 이쪽으로 올라왔는데요. 와, 저도 이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고원의 삶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1: 공기가 서늘하고 도로가 한적합니다. 여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 분위기입니다.
2: 소가 있어요. 내려봐.
1: 자이데 씨는 7월 초에 이곳에 왔다는데요.
2: 캔디 기디오.
1: 매일 소 풀을 먹이고 젖을 짜 유제품을 만드는 게 일상입니다. 소는 두 마리. 자급자족 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바이라 씨는 기억이 안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름이면 여기서 살아왔답니다.
3: 80세 falan oluyor. Dedemden babama sonra

0: Aşağısı akır. Üstü odalar.
1: Evet. Burası taş gibi, burası ahşap gibi.
0: Evet, buraların zaten şey odur. Yağmur alan bölge olduğu için alt tarafı taştan yapılıyor. Üstü ahşap olarak. Genellikle zaten çoğu öyle.
1: Gerçekten öyle.
0: Evet.
2: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돌로 막고 숲에서 얻기 쉬운 나무로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0: özellikle burası yayla. Yayla olarak yazlık 2 ay falan kalırız burada. İnekler iyi oluyor. Çocuklar için iyi. Bizim için sıhhat bakımı da burası. Havası güzel. O yüzden yazları geliyoruz buraya.
2: Su yomurul 먹이고 젖을 짜는 건 아랫마을에서와 똑같은데 우유가 풍부해졌습니다. 5kg 우유 짜면 3kg 카이막이 나온대요. 야니 야 çok fazla.
3: 야 çok fazla. Hayırlı. 10kg kadar sarılıyor ama yağı yok. Burada organik olduğu için böyle oluyor.
2: 소가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적으면 우유의 질도 좋겠죠. 그래서 야일라에 옵니다.
1: 근데 카츠킬로 치고요?
2: 가축이 내뿜는 열이 난방 효과가 있어 외양간을 집 밑에 둡니다. 야일라 집은 대부분 작고 구조가 단순합니다. 집이 아늑한데요. 난로가 만능입니다. 물을 데우는 역할도 한대요.
1: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따뜻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생활을 하셔야 하니까 여기서 음식도 만드시고 차도 만드시고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오, 여기 보니까 진짜 전기로 사용하는 게 없네요. 이게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겠는데요?
3: 우와!
1: 내 타플!
3: 우와! 이친데 수안다 욕!
1: 주안요!
3: 심디 야른 거야자즈 부른 이친에. 야른 게스 Evet, burası da odamız. Çocuğumuz da var, beşiğe de yatırıyoruz.
1: Beşik var.
3: Beşiğimiz var, çocuğa da.
2: 방이 두 개. 어린 손주들과 함께 지냅니다. 갓짠 우유는 바로 가공에 들어갑니다. 고산지대라 오래 보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15년 쓴 우유 분리기인데요. 원래 통나무에 우유를 넣고 매달아 흔드는 방식이었는데 기계화로 편리해졌습니다. 저온에서 우유를 기계에 넣고 한참 돌리면 우유와 지방이 분리돼 나옵니다. 처음 보는 거라 아주 신기합니다. 물 같은 우유가 먼저 나오고 지방이 나옵니다.
1: 카이막은 조금 더 점성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나오네. 와, 지금 나오고 있어요.
2: 야일라의 청정초지에서 먹고 자란 소와 양의 원유는 유지방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분리된 지방층이 카이막인데요. 이틀 동안 응축해 버터를 만듭니다.
1: 와, 삽사르.
3: 네, 삽사르.
1: 이렇게 보여줌.
3: 무가다 살. 아마 오르가닉이 있는데, 히치 피시 없어. 사드즈 카이막. 와. 나 얍돔 자만, 부추직 아스 아이란이 올려. 아이란도 키우러서 양이 앞으로.
1: 무나스 무카다르.
3: 네, 올려 올려. 중키 해리에드 지책. 지책 양이보. 해리에드 지책.
1: 완벽하게 유기농. 꽃이랑 이런 풀들만 먹고 자란 소가 만들어낸 우유로 만들어서 그런지 색깔이 달라요.
3: 이 정도만 줄게.
2: 유지방만 걷어낸 카이막. 맛은 어떨까요?
1: 뭔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근데 단맛이 없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0: 같아요. 부드럽고 크림 같고.
1: 차선. 축소되네. 미스.
0: 미스.
1: 축사.
0: 축사. 매님 심각하다리 예든 갈막 데미시.
1: 어. 그렇게 대유로스. 베슬라 엄마들 kişilere satıyoruz.
0: 어.
1: Alıyorlar parayla. Onlar da yiyorlar. Herkes olmayan kişilere veriyoruz. Olanlara bak bak bak.
2: 야일라는 노부부와 어린 손주들의 피서지입니다.
3: 결혼.
0: 결혼. 아.
3: 뭐 애 걸음은?
0: 어.
3: 뭐 기지 얼음.
0: 스승 오르무스 나르데 베키?
3: 오르 교대.
0: 교대.
3: 네.
0: 우리 아가미요 뭐.
3: 우리 알아다 별 저쪽들 어디서 이제 gelirler.
0: 아.
3: 이 결혼을 테크를 기다려. 저저버디다 잡다.
2: 바쁜 자녀들의 육아를 도와주면서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나니 일석이조입니다.
4: 불칸.
2: 자이데 씨가 흑해를 대표하는 향토 요리를 해주신다는데요. 버터를 넣고 타지 않게 계속 저어준 뒤 치즈를 넣습니다. 신선한 고원 치즈와 버터로 만든 롤라마입니다. 흑해 지역 양배추의 일종인 카라라하나 요리까지. 제가 튀르키예에서 7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먹었던 음식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처음 먹는 것들도 있어요. 무흘라마는 치즈가 늘어나는 맛이죠. 먹기 전부터 재미있습니다.
3: 갈까나 가다 루스하고 이래. 버터로 예제엑스.
2: 보통 흑해 고원의 아침 식사로 먹습니다. 고원의 깊고 풍부한 맛을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다네요.
3: 오.
0: 치즈가 정말 쫄깃쫄깃하고요. 이 버터의 풍미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맛하고 다른 것 같아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오, 뭐네?
1: 버터쇼.
0: 쇼.
2: 이것도 꼭 먹어봐야 한다는데요.
0: 오!
2: 강낭콩 장아찌입니다. 껍질까지 그냥 먹는답니다.
0: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튀르키예에서는 파슬리에라고 해서 이 콩을 먹거든요. 근데 이걸로 만든 피클은 처음이에요, 저도. 근데 오, 약간 맵고 마늘 맛도 나는데 이거는 한국 사람들 진짜 좋아할 맛이에요.
1: 많이 얍듬. 많이 얍듬. 비벨다 벤틱듬, 까치 비벨다 벤 얍듬, 파솔리아다 벤 얍듬, 투슈슨다 벤 얍듬.
2: 따뜻하고 열량이 높은 소박한 가정식은 고원지대의 서늘한 날씨를 이겨내기 위한 지혜. 가족끼리 둘러앉아 나누는 훈훈한 일상을 저도 맛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는데요.
1: 막 애자는 코디 심지 세리비에레 건들며. 세림 불다 야트레제 뱀밤샴 세림이 사프레디제 가만메. 비에레 기트메티오.
0: 아, 개칭된 뭐 뱀 물다 갈라비들미.
1: 물다 갈라지.
0: 오, 저한테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셨어요. 절대 저를 보내시지 않겠다는데요.
2: 마을의 전통 가옥이라면 손님 방이 따로 있을 수 있는데 야일라는 한철 거주지라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0: 아주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침대를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밖은 되게 추워요. 근데 여기 있으면 따뜻할 것 같아요. 오늘 밤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2: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처럼 후근하고 따뜻합니다. 잠도 잘 올 것 같습니다. 코치두즈의 아침. 아래 대여섯 개 마을의 주민들이 올라와 여름 한철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삽니다. 집은 목축을 하는 주민들에게 정부가 할당을 해줍니다. 마을에 물레방아가 3개, 물이 풍부해 전기는 수력 발전으로 자체 생산합니다. 요즘은 소 몇 마리만 데려와 먹을 만큼의 유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예전보다 여유롭게 고원 생활을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5: 이거는 오투 레제트야. 오. 레제트 그러면 햅도가 하이발라 라하트 ediyor.

0: 이만한 천국이 없어서 소들은 머물지 않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걱정은 없습니다. 훌륭한 GPS가 있죠.
1: 에비부르레 ne kadar sis olursa olsun kendiler bildikleri gibi eve geliyorlar. Ve biz de onları bulmak için o boynundaki çanlar var ya. O bütün hayvanların çanları hepsi değişik.
0: 평화롭게만 보이는 풍경인데 소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를 풀어놓고 자이레 씨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부지런함은 고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나무를 이만큼이나 해오셨어요. 보이는 건 초원뿐이지만 주변 산자락과 계곡에 나무들이 있답니다. 한쪽이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코츠즈 공원. 차 재배로 축산 농가가 줄어들면서 공원에 올라오는 소와 염소도 확 줄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바위 틈에 풀도 먹겠다고 소들이 산비탈까지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배를 불린 소가 집에와 저녁에 먹을 간식입니다.
2: 가장 독사드 옷날 카치균이에요? 메셀라?
3: 메셀라, 비유크트도무스 İki akşamda bitiriyorlar.
2: Oo, gerçekten evet. Mi? O kadar çok yiyor bu kadar.
3: Evet, çok yiyorlar, çok. Oo. Biz her gün gidiyoruz.
2: Her gün?
3: Her gün gidiyoruz.
0: 잘 먹으면 또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소를 생각하는 마음이 꼭 어린 자식을 키우는 듯 합니다.
4: değişik çiçekler işte. Bunlar yedikleri zaman sapsarı oluyor tereyağı.
2: Evet.
0: 자이데 씨는 35년 전 결혼한 후에 나일라 생활을 처음 경험했다는데요. 세탁기나 청소기 등 편리한 가전제품이 없고 전부 몸을 움직여 일해야 하지만 이곳에 오면 기분도 좋고 새로운 활력이 생긴답니다. 알수록 참 매력적인 야일라입니다.
5: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6: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7: 먹는 즐거움
6: 이가탄탄 이가탄
0: 15년 전 도로가 생기기 전까지 8시간을 걸어 올라와야 했다는 코츠두즈 차가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새로 지은 집들도 많아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창했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옵니다.
2: 와, 역시 고원 날씨가 변화무쌍하네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0: 마을 구경을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있을까요?
2: 어, 저기 근데 말이 있어요. 오. 메라바.
8: 메라바.
2: 대답이 뭐?
8: 대답이.
2: 뭐 어떡해?
8: 대답이 우구라마에 잡으시러 미소.
2: 아, 여러분들.
0: 한눈에 봐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랫마을이라면 병원에 가든 수의사를 부르든 할 텐데 여의치 않습니다.
2: 말이 다쳤나 봐요, 지금. 붕대를 감고.

0: 고 있는데 붕대 사이로 피가 스며나오고 있습니다.
1: 코스트 위친 엔펙션 어두시고 슈가 가발케미인데 아시텐토누 델레로나 오 엔펙션 드나가달 인디 심지 드나가달이 캐스팀 도라듬 테미즈데딤 가는 아크팀 야구레시 데디미스 도알 안티비오틱
2: 오체키유르다
1: 비티셀비 테다위구레롬 션
3: 민간요법으로 주로 쓰는 약초라는데요.
1: 무 자골레시. 니리 öldürdükten sonra kendiliğinde yapraklar yumuşuyor. Ondan sonra tedavi yapmak istediğin yere bandajını yaparsın. Tamamen enfeksiyon için en keskin ilaç. Bu tavsiye ederim.
0: Peki bu şey enfeksiyonlara iyi gelir demiştiniz ya.
1: Evet.
0: Bu insanlara da iyi geliyor mu?
1: Kesinlikle.
4: Aynen.
1: Tabii ki. Ormanlarda, Boğaz Yaylası'nda çobanlar giderdi, bacaklarını keserlerdi, elini keserlerdi. İlk tedavi ilacı bu.
0: Şimdi itki batırmayan ama hepsinde anlıyor.
3: Hangukedo 있는 질경입니다. 천연 응급처치와 영양 공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라일라에서 많이 이용한답니다. 아무쪼록 말의 상처가 잘 아물기를 바라겠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제 비로 바뀌었습니다. 고원의 날씨 변덕은 흔하다는데 구경하러 나선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마침 밖에 나와 계신 아주머니를 만났는데요.
0: 오시보고.
5: 저리야 갈래요? 차이 차례 모토라는 갤.
0: 와 감사하게도 이 비가 오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이름 이름이?
5: 갤. 나도 맥이야네. 나도 맥.
0: 와 좋습니다.
5: 갤.
0: 와 나도.
5: 벤 size çay yapayım, çay ısmarlayayım size.
0: 아, öyle mi?
5: Evet.
0: 오, 뭐 하고도 이 gelir.
3: 고원에서 항상 난로를 켜놔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날씨가 바뀌니까 금방 쌀쌀해져요.
5: 그쯤 오고르켄 güne korali. 쉐이 vardı, hocası vardı.
0: 오.
5: O hoca benim kızım oraya götürecekti.
0: 오.
5: Tekvando.
0: 아, 태권도.
5: 아마 işte bizimkiler izin vermediler.
0: 아.
5: Babası izin vermedi.
3: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특히 반가워하셨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부터 준비해 주십니다. 차는 튀르키예에서 가장 일상적인 환대의 표현입니다.
0: Siz arkadaş mısınız?
5: Biz üçümüz kardeşiz.
0: Kardeş.
5: Ablam, onun da eri burada yanında. Birlikte oturuyoruz.
0: Böyle yağış günlerde ne yapıyorsunuz? Neler yapıyorsunuz?
5: İneğimizi sayıyoruz. Makine vuruyoruz. Ondan sonra oturuyoruz, yemek yiyoruz, eğleniyoruz, gezmeye gidiyoruz. Benim o bizi satıdayım.
3: Kapçagi diron han acosi.
5: Bunlar canım. Eşim.
0: 아, 남편분이시래요.
3: 딸의 한국행을 반대했다는 분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방에 가시더니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고 편안해 보입니다.
0: 예날에 시스 예린이스데 오무 야피요 böyle yemek hazırlamasını.
5: Hazırlamasını seviyor. Yemesini de çok güzel seviyor.
0: 아, 헬스 yapıyorsunuz. 와. 이제 yaylada mı böyle yapıyor yoksa aşağı inince de böyle?
5: Aynı.
0: Her zaman.
5: Yemek konusunda aynı.
6: Köyde de aynı, burada da aynı. Değişen bir şey yok. Mutfakta çıkmam yani iş olsa.
0: Gerçekten mi?
6: Tabii.
0: 와. 주방에서 절대 안 나오신다고 하네요.
7: 와.
3: 튀르키예에서 주방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좀 새롭습니다.
0: 무네? 특히?
5: 백메스.
6: 다음 백메스.
0: 다음 백메스.
6: 다음
5: 백메스.
6: 수삼단 çekiliyor. Bekmezden karıştırıyorsun.
0: 아, 뭐는 ne faydası var?
6: Sabahları çok güzel gidiyor kahvaltıda. Akşama tok tutar, akşama kadar.
0: Oo, sabah akşam ikisinde.
6: Akşam da yiyebilirsin, sabah da yiyebilirsin ama en sevdiğimde sabah yiyoruz biz.
0: 아.
3: 페크메스는 과일 즙을 끓여 조려 만든 당밀입니다. 전통적으로 설탕이나 첨가물을

0: 넣지 않아 천연 감미료 역할을 합니다.
1: 이게 깨 만든 거랑 포도 시럽을 섞어 먹는 거라서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요. 오, 근데 진짜 맛있어요.
0: 요구르트는 신선한 우유를 짜서 아저씨가 직접 발효시켜 만들었답니다.
1: 와, 이 요구르트는 조금 달라요. 이거 되게 부드러워요. 크림 먹는 거랑 비슷한데요? 와, 이거 지금까지 먹어본 요구르트 중에서 진짜 제일 맛있어요. 와, 이렇게 살면서 요구르트를 원래 좋아해서 많이 먹었는데 이거는 다릅니다. 이게 고원의 맛일까요, 이게?
0: 고원에 머무는 동안 이웃과 함께 버터와 치즈를 만들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단합을 다집니다. 주민들에게 고원은 일터이자 여름을 나는 집이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공간입니다.
2: 신디 아샤다 시작올리우 교회대 시에데 시작올리우 루투베트 var, 시작 var, 텐리우스 buraya geliyorsun, hiçbir şey yokmuş gibi hayatına devam ediyorsun.
3: Tatlı uyuyorsun, yemeğini güzel
2: yiyebiliyorsun. Gece uykunu tatlı oluyor. Yediğin yemeğin tadını çıkarıyorsun. Yemek yiyorsun, dokanmıyor.
0: 거절을 못해서 계속 먹는데 이러다 금방 살찔 것 같아요.
1: 와, 진짜 맛있는데 아버님이 계속 주시네요.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먹느라고.
0: 제가 처음 튀르키예에 반한 게 현지인들의 따뜻한 마음이었는데요. 그런 정을 또 한 번 진하게 느낍니다. 개는 듯 싶다가도 거치지 않는 구름. 고원의 날씨는 정말 예측 불가입니다. 이럴 때 코치즈에서는 날씨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바일라 씨가 저를 데리고 호수를 찾았습니다. 코치즈 고원의 명물인 아달르 호수입니다. 길이가 약 1km로 움직이는 지형으로 유명합니다. 호수에 크고 작은 풀섬이 떠다니는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1: 와, 진짜 신기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기 잔디가 이렇게 떠다니나 봐요. 그래서 잔디가 이쪽으로 붙으면 맑은 날씨, 저쪽에 붙어 있으면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래요. 에페키 오자만 무균 하바 나서 오자.
4: 무균 하바 카팔리 오자.
1: 카팔리 오자.
4: 네, 오타랍다 지금 무균. 쟤네 지면들 오타랍다. 하바 카팔리 오자.
0: 아직까지 부초는 전혀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이는데 과연 예보가 맞을지 지켜보겠습니다.
4: 자, orada bir tatlı ilica var, su çıkan. Bu muhitteki, bu yerlerdeki en güzel su, en tatlı su, en soğuk su orası.
0: 몸에도 좋다고 소문이 나서 고원에 오면 사람들이 꼭 마시고 간답니다.
4: 아, 수는 멀게지 불었어.
1: 오, 수발.
0: 바위 틈새나 안반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인데요. 한눈에 봐도 아주 깨끗합니다.
4: 수는 어저리 çok soğuk oldu. Yemek yersen bu suda bir bardak iç 5 dakika sonra tekrar acıkırsın. O kadar özelliği var yani bu suyun. Bu suyu içmezse de kimse gitmiyor burada. Az az iç o zaman.
1: Tamam.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무슨 차가운 수급이? 너무 차가워요.
4: 이리메세나 가다 뵙게지.
1: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얼어붙었어요. 얼음물 같아요. 물맛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걸 먹으면 그렇게 몸에 좋대요. 와.
0: 이 물을 마시면 금방 배가 고파진다고 해서 이곳 사람들은

0: 소화를 도와주는 효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물 한 컵을 다 드시네요.
1: 이 보내시면 물.
2: 어서
3: 이제
2: 좋아.
0: 좋다는데 한 번으로는 아쉽죠. 기분 탓일까요? 아까 할머니 집에 들러서 먹었던 게 다 소화된 것 같습니다.
4: 오, 진짜 아달리 호수의 그 예보가 딱딱 맞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름이 이쪽으로 점점 더 몰려오고 있어요.
0: 제가 오기 전날까지 날씨가 아주 화창했다는데 아쉽습니다. 잔뜩 흐리던 날씨는 결국 다시 비를 뿌립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고온 사람들은 뭘 할까요? 서둘러 소를 모는데 어린 친구입니다.
4: 내려봐. 너무 피었어, 신데?
5: her gün
4: sen mi yapıyorsun?
5: Arada sırada. 7 yaşından beri buradayım.
0: 방학 때마다 고원에 올라온다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왔답니다.
4: 시즌에 빈디스?
5: 네. 빈디스 할아버지는 아까지.
4: 아. 와. 오늘 내일에 가려요, 오자
5: Bunlar bizim tam oturduğumuz evin tam altında kalıyorlar.
4: Aa, altında ağır.
0: Asli'yi 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4: 아!
0: 어미소와 큰 소는 풀을 뜯으러 나가고 어린 송아지들만 남아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듯 소를 매는 것도 능숙합니다. 아슬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고모 할머니입니다. 방학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내면서 부모님만큼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2: 야야 gelince ben bunların hatırı için zaten yaya geliyorum. Burada bize yardımcı oluyor.
0: 아슬리가 자기 방을 구경시켜 주겠다는데요. 케이팝의 인기가 고원까지. 대단합니다. 넓진 않지만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은 10대 여학생의 방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휴대전화는 있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그만의 재미가 있답니다.
5: 엄청 seviyorum bunu.
4: Ne yazıyorsun orada?
5: Burada ailemizin adları. Adı. Aslan Gumba, Esra Gumba, Eslem Gumba, Hazal Gumba, Bütün Gumba. Kedimiz var. Kalbimiz. Burada en güzel şeyi her şey.
4: Her şey.
5: Evet. Yani köydeki gibi her şey. Burada da her şey. Yani bir sıkıntısı yok. Köyde nasılsa burada da aynı. Sadece buraya tatil geçirmek için geldik. Yani inekler falan olduğu için. Daha her yerini çizeceğim.
0: 이런 생활이 불편하기보다 재미있다니. 아슬리의 고원 생활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5: 정말 çok kolay çizdim. B yaptım. Burada B var. Burada O var.
0: 다시 돌아온 숙소. 저녁에는 바일라 씨 부부가 저와 갈 데가 있답니다. 코츠주즈 고원 내에는 상업시설이 거의 없는데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산장 형태의 숙소입니다. 고원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원하면 빠질 수 없는 툴룸의 연주가 흥을 돋웁니다.

0: Bu da üfleme yeri. Diyafram gibi geri gelmiyor nefes.
1: 가죽 주머니에 공기를 저장해 일정한 압력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소리가 굉장히 크고 잘 퍼져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춤추는 공동체 행사에 쓰입니다. 출름 소리가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호르몬으로 화답하죠. 소리와 몸짓이 하나가 되는 흑해 고원의 공동체 문화입니다.
2: 여기 마을 분들이 제가 온다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래요. 이 호론 춤 같은 경우는 결혼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추는 춤인데 제가 손님으로 왔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안다는데요. 저도 이 흥을 느껴봅니다. 자칫 밋밋할 수도 있었던 고원의 하루가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순간 축제가 됩니다. 더위를 피하고 쉬면서 힐링할 수 있는 야일라의 새로운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이제 다음 여정을 떠납니다. 2,000m 안팎의 많은 고원이 여름 한철 열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볼거리가 있다는 하드르가 고원으로 갑니다. 넓고 완만하게 펼쳐진 하드르가 고원. 트라브존과 기레순의 경계선에 위치하며 여러 지역 주민들이 함께 교류하는 흑해 고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 지붕이 없는 야외 모스크가 있습니다.
3: 튀르키예에는 어디를 가든 곳곳에서 모스크를 볼 수 있는데요. 지역마다 그 모습도 다르고 시대마다 건축 양식도 달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모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붕이 없이 야외에 있는 모스크는 저도 처음 보는데요. 와.
1: 이런 모스크 보셨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넓은 잔디로 이루어진 야외 기도 공간입니다. 메헤메트 2세가 예배를 드린 역사적인 장소라고 전해집니다. 메헤메트 2세는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걸까요?
4: 타리히 1453 yılında Fatih Sultan Mehmet Han kara yoluyla Trabzon'u fethe geliyor. Askeriyle beraber konaklıyor. Musalla'da burada namaz kılıyor ve buradan Trabzon'a yoluna devam ediyor.
1: 당시 제대로 된 모스크 건물이 없어 기도할 장소를 돌로 표시하고 예배를 드렸다는데요. 그것이 56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고원이 열리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5: Yani biz mesela ta Gümüşhane'den 1,5 saate toprak yollardan buraya geldik. Sırf burada bugün cuma namazı kılmak.
2: Gerçekten mi?
6: Bursa'da.
2: Bursa'da?
7: Daha rahat ediyorsun. Mesela bak şu anda hava bozuk. Evet. Hayatta yağmur yağarken şey, namaz kılarken yağmur yağmamış buraya.
1: 신성한 곳이라 예배 중에는 내리던 비도 멈춘다는 소문. 과연 사실일까요? 예배를 지켜보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행 때마다 건축을 보는 게 좋아 모스크를 꼭 가는 편인데 건축물이 없으니 좀 어색합니다. 야외 잔디밭이지만 모스크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습니다. 벽에 난 작은 돌계단은 인파가 많을 때 밟고 넘어가는 용도입니다.

0: 겨울이면 눈에 파묻히기 때문에 여름 한철에만 예배를 드립니다. 중간에 건물을 세우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기로 했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남녀 공간이 분리돼 있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살짝 비가 내렸는데요. 다들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배 중엔 비가 오지 않는다는 속설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 모스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1: 예, 왔던 söylüyor ki burada cuma diyelim ki cuma namazı kılınırken yağmur yağmaz inancı var ama bu bizim İslam dini açısından çok doğru bir inanç değildir. Daha sonra böyle halk kültüründen bize gelmiştir. Bugün gördüğünüz gibi hava hafiften de olsa biraz ıslandık yani cuma kılarken. Dolayısıyla dini de sahih kaynağından öğrenmek gerekiyor.
0: 고원 이동 목축 문화가 피어낸 야일락. 아직 못 들은 얘기가 더 많아서 다음에 또 와야겠습니다.

0: 바나나. 오, 다시 끼워드림.
1: 한나니 꽃잠이 꽃잠이 되는 나는 아이디 아이디 꽃잠이 꽃잠이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3: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테리어 잡지를 만드신다고 해요.
4: 최대로만 해본 게 480억? 우리나라에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인테리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3: 오늘 최초로 집을 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5: 너무 예쁘다.
3: 우와, 모든 곳이 다 아주 예쁩니다.
5: 작품인데요?
6: 저 이것 때문에 여기 살아요.
3: 아, 전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안 나가고 여기서 계속 있는다고.
6: 그 옛날에 너무 많이 와서 경찰이 다 와서 입회하에 제
5: 저희 정도로요?
6: 네. 누구한테 얘기해요? 대통령한테 편지 써야죠.
3: 답이 왔나요?
7: 나중에 드디어 도착했다.
5: 너무 많이 커 올랐어.
6: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요.
8: 아이고. 누구만은 괜찮네. 나만 그래.
9: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10: 깨병은 아니죠?
11: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 도와드려.
8: 다니엘, 마리아,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11: 어?
8: 다니엘.
12: 현재 저희는 이 재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아동의 수를 최소 17,0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식간에 집과 학교를 잃었고 식량이 부족하고 또 깨끗한 식수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장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네팔 정부 당국과 또 현지 파트너와 협업해서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긴급구 키트와 아동보호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긴급구 물류창고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물품을 한 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정에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13: Save the Children은 마지막 하나이라도 더 끝까지 현장에 남아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월 2만 원의 긴급구호 정기 후원으로 재난 속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스님이 네. 직접 농사지으시는 연잎.
1: 스님의 공양간에서는 연꽃잎마저 맛있는 음식이 된답니다.
2: 국수는 먹어도 돼요?
3: 네, 먹어도 돼요. 꽃으로 싸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2: 스님 김밥 장사 오셔야겠어요.
1: 맛의 조화를 찾고 지혜를 터득하는 수행의 과정. 스님에게 연은 뿌리부터 꽃잎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깨달음의 양식이라죠. 마음을 담아 짓는 성원 스님의 연 공양 이야기입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불가의 오랜 가르침이 있지요. 들녘 진흙밭에 연꽃이 향기롭게 피어나던 날, 지자와 함께 연밭을 찾은 성원 스님을 만났습니다.
3: 꽃은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펴야 되는 애니까 이건 잘라도 돼요. 그래서 봤잖아, 길게 자르는 거. 그 정도로 이렇게 자르고, 또 이제 연잎도 좋은 거는 차로 만들 때는 이렇게 잘라야 돼. 차로 만들 때는 이게 잘라야 되는 게 이 두꺼운 부위가 안 볶아져. 차로 만들 때는.
1: 농사 일도 스님들에게는 하나의 수행.
3: 그렇게 해서 접어.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1: 연 하나도 쓰임에 따라 다루는 법이 제각각입니다. 연 농사를 지으며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성원 스님은 절집보다 연밭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지요.
3: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26년째 하는데 요거는 이제 올해 4년 차고 여기서도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좋은 거는 좋은 거를 이걸 이제 연잎밥용 이런 거는 이제 쌈용 데쳐서 쌈으로 먹어도 되고 생으로 먹어도 되고 여기 한번 뜯어서 드셔보세요.
4: 선생님 이거 그냥 먹어도 네. 되는 거예요?
3: 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돼요.
4: 거미줄처럼 이게
3: 이런 게 이제 섬유질이에요.
4: 아
3: 이제 뮤신이라고도 하고
4: 섬유질이라고. 일단 식감은 되게 부드러운데 근데 되게 좀 쓴데
3: 네, 쌉쌀하죠. 근데 여기 이제 데치거나 이제 반찬으로 만들면 이게 맛있어요.
1: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 지기까지 사나흘 남짓 시기에 맞춰 쓰임을 달리한답니다.
3: 얘는 이제 화분이 이제 100% 살아났기 때문에 이건 꽃차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것도 이제 2일째 되는 애들은 이제 꽃쌈. 쌈으로 먹으면 또 기가 막혀요. 이제 이게 뭐 아무 때나 먹어도 그 이제 이상이 없어요. 탈도 안 나고. 예.

0: 향이 진하고 쌉싸름하다네요.
1: 근데 꽃잎에도 섬유 성분이 많아서 좀 질게.
0: 여는 뿌리부터 씨앗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약재와 식재료로 쓸 수 있다는데요.
1: 지금 이제 요거는 대공이 부드러워서 이건 반찬으로 해서 먹어도 돼요. 이걸 이제 잘게 썰어서 데쳐가지고 샐러드, 무침으로 가도 되고 장아찌로 해도 되고. 얘도 이제 뿌리처럼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 이걸 이렇게 해서 캄보디아나 미얀마에서 이렇게 칼자국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근데 이게 저기 몇 겹만 하면 안 끊어져요. 또 엄청 질게요. 이거 몇 겹으로 겹치면 실도 만들어서 이제 옷도 만들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0: 성원 스님은 지난 26년간 연 농사를 지으며 연의 효능과 생태를 공부하고 연으로 석 박사 학위까지 받으셨답니다. 그야말로 연 전문가시죠.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수확한 연을 챙겨들고 절집으로 향합니다. 인천 강화도에 스님의 수행처 선원사가 있습니다. 33년째 주지로 몸담고 있는 곳이죠.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스님, 꽃 많이 따셨네요.
2: 안양에서 왔어요. 아이고, 열꽃 좀 많이 따셨네.
1: 올라가셔서
3: 너무 행복해요.
1: 같이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전하세요. 네.
0: 도량 뒤편에는 선원사지가 있습니다.
1: 여기가 고려시대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선원사 절터입니다. 내가 왔을 때는 그냥 산이었어요. 민동산.
0: 불교의 역사가 깃든 사찰이 흔적만 남은 채 방치된 모습이 안타까웠답니다. 선원사를 복원하는 일이 승려로서 소임이라 여기고 사적 앞 필가에 신문지를 깔고 처음 불사를 시작하셨다지요.
1: 불교의 꽃이라고도 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좋아하신 상징의 꽃이기도 한데 그 한 송이 연꽃이나 연잎에 불방울이 흡수가 안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에도 어떠한 물방울도 흡수가 될 수 없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는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0: 그간 힘도 들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진흙밭을 일구어 끝내 선원사 도량을 피워낸 성원 스님. 정성 들여 가꾼 연으로 공양을 준비합니다. 김밥을 만들 참인데요. 은은하고 맑은 향을 더한 연꽃 김밥이랍니다.
1: 꽃으로 싸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3: 꽃순을 먹어도 돼요?
1: 네, 먹어도 먹는 거죠.
0: 큼지막하게 썰어 간장에 졸인 두부를 올리고 연잎으로 마무리.
4: 스님 김밥 장사 오셔야겠어.
5: 연구를 많이 하셔요. 진짜 애쓰셔요.
0: 사람을 이롭게 하는 식재료라 자부하며 대중이 친숙하게 연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그간 많은 고민을 해오셨다는데요. 이번엔 초밥입니다.
1: 일식집에서는 네. 이렇게 이제 이거 해가지고 회나 이제 회 위에 올리거나 하나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요 꽃술도 좀 넣고 연잎도 넣고 이게 조금씩 만들죠. 송편이나 만두 싼다고 생각하죠.
0: 식초와 설탕, 소금으로 간을 해 속재료 넣고 단단히 뭉친 밥을 연꽃잎에 돌돌 말아내는 연꽃 초밥. 보살님들에게

0: 이제 입이 호강할 차례.
1: 최고야.
2: 역시 만들었어도 맛있어.
3: 네. 이게 향이 진짜 똑똑해. 전 순대 처음 먹어보는
4: 바짝해져. 예, 했는데.
5: 너무 맛있다.
3: 꽃하고 면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겠다. 진짜 신기하다.
1: 상상보다 더 맛있어.
0: 낯선 시선으로 시작해 감탄으로 끝나는 맛. 편견을 내려놓으니 달리 보입니다. 이 또한 스님이 전하고자 한 깨달음일 터.
6: 여기는 이제 주로 연근을 캐는 그 연방.
0: 연을 캐는 방법도 남다르시답니다.
6: 뿌리가 옆으로 이제 생기는 것을 이제 발로 더듬어서 이제 생긴 애를 캐는 건데.
0: 진흙 속에서 가로로 길게 뻗어 자라는 연근의 성질을 이용해 찾아낸 지혜라지요.
6: 얘는 지금 줄기부터 잡힌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줄거리가 여기서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큰 게 있을 거예요.
0: 발로 진흙을 파헤치고 물 위로 끄집어 올리기를 한참. 드디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6: 이게 보물 찾은 기분이죠. 이게 이렇게 큰 거를 장비 없이 발로 캐고 손으로 캘 수 있다는 게 이게.
0: 올해 첫 수확한 햇 연근. 스님께서 연의 남다른 정성을 쏟게 된 건 심장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면서부터였다죠.
6: 30대 유언장을 썼는데 지금 내가 66세까지 30년을 더 살았어요. 숨도 안 쉬어지고 말도 못했어요. 의학이 50% 나를 고쳤고 연근 연잎이 50% 나를 고쳤다 이렇게 생각하죠.
0: 10살 되던 해 동자승으로 출가해 수행과 불사에 전념하다 건강을 잃은 뒤에 대중의 몸을 이롭게 하는 것 또한 수행자의 길이다 여기고 연밭을 일구며 밥상에 올릴 방법을 찾으셨답니다.
6: 얘는 연꽃차, 얘는 연잎차.
0: 땀 흘린 후 마시는 달달한 커피 한 잔도 그냥 드시는 법이 없습니다. 연잎 커피엔 연 줄기가 짝꿍.
7: 하하, 이게 진짜 빨대네.
8: 아, 잘 빨려요.
7: 예, 예, 커피 맛이 더 좋아요. 아,
8: 커가지고.
7: 아, 맛있다. 야, 이제 빨대 요거 써야 되겠네, 앞으로.
0: 그만큼 다양한 시도를 해오신 거죠. 햇 연근도 수확했겠다. 그 맛 한번 봐야죠.
6: 연근 조림을 할 건데요. 20분 내로 끝내는. 그래서 이제 오래도록 졸이지 않아도 연근은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0: 연근 고추장 조림을 만든답니다. 이때도 연잎차가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데요.
6: 고추장에도 섞어야 되고.
0: 물 대신 연잎차를 섞은 조청과 고추장을 넣은 후 텁텁함을 잡아줄 생강청을 더해서 15분간 졸여주면 매콤하면서도 아삭한 맛이 일품인 연근 고추장 조림 완성. 어린이들 입맛은 카레 맛으로 잡습니다. 연잎차에 강황가루.

0: 풀어 간장과 들기름 더한 뒤 10분만 졸이면 끝.
1: 자, 그럼 한쪽 드셔보실래? 뜨겁지 않을까?
2: 진짜 아삭아삭하네요. 네. 근데 소스는 네. 카레 소스는 엄청 꾸덕해요. 네. 이거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밥도둑일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간장을 조금 더 많이 줄이면 그냥 간식으로 샐러드 개념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0: 밥도둑은 이게 끝이 아니라죠. 부드러울 때 채취한 연 줄기와 연잎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피클로 만드는데요.
1: 12시간 내로 먹어요. 간이 금방 배. 얘는 그 스펀지 마냥 모공들이 많으니까 그 스며드는 게 빠르죠.
0: 새콤달콤 아삭한 맛이 별미랍니다. 연잎을 갈아 만든 칼국수까지 더해 또 새로운 연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3: 이게 좀 더 맛있어요.
1: 나도 이게 맛있어. 우리 앞으로 이걸 주로 해 먹자. 기도 법회까지 해도 되겠어요. 백중 때 요리를 내놔도.
0: 대중과 함께 맛볼 생각에 더욱 기대된다는 성원 스님.
1: 뿌듯하죠. 내가 수확해서 만인들을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거 이상 좋은 일은 없죠.
0: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번뇌로 가득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롯이 걸어온 수행자의 길입니다.
4: 나무를 68년째 가꾸고 있잖아요. 그 좋아하시는 거야. 오셨으면 자꾸 또 오시는 거야. 까꿍하까 이런 식으로.
5: 이왕 하는 거 이렇게 식탁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어떻게 먹어요? 눈요기만 해도 이거랑. 아이고.
6: 삼도만유씨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솥에 전골 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전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0: 기억이 없으니까 기타 칠 일도 없더라고.
1: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새들의 날개 죽지 위해.
2: 저는 제가 음악 끝날 때까지 그 곡을 라이브로 못 해볼 줄 알았어요. 아, 고양이 매, 이거는 하드띠와 같이 하는 건 그냥 음반으로 끝이구나.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4: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아,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안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6: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7: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8: 인사돌 스위스 쿤모커가 획득.
5: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0: 오늘은 서울입니다. 네. 대한민국 뭐 대표 부촌 한남동에 왔습니다. 한남동.
1: 이 아파트가 한남동에서도 네. 유명한 아파트인데.
0: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그 유명한 인테리어 잡지를 만드신다고 해요. 네. 오늘 최초로 집을 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1: 여기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네. 빨리 한번

0: 가보고 싶습니다.
1: 가보시죠.
0: 와, 근데 정원 너무 예쁘다. 여기, 여기, 잡아주셨어, 눈.
2: 이 집인 것 같아요.
0: 뭔가 문이 열려있는 거 보니까.
2: 문이 열려있는 거 보니까.
0: 한번 들어볼까요?
2: 한번 들어볼게요. 뭔가 네. 예사롭지 않습니다. 집이
0: 인테리어의 포인트 색상부터 남다른데요?
2: 우와
0: 너무 예쁘다.
2: 뭔가 좀 다르죠 느낌이.
0: 약간 막 카페 같기도 하고. 예. 와, 뷰.
2: 우와. 와, 뷰가 엄청나네요. 여기 높아서.
0: 아니, 이런 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장난 아니네요, 여기?
2: 뭔가 하나하나 다 아주 예쁩니다.
0: 네. 공간마다 네. 다 특색이랑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서.
2: 예쁩니다.
0: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1: 예. 여기 이리로 오시죠.
2: 이리로 오세요. 이 집과 너무 잘 어울리는 분이신데요?
1: 오늘의 백만장자시군요.
0: 그러고 싶어요. 아,
1: 잡지의 여왕이라고 들었거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여왕이면 좋은데 온갖 잡일을 다 하니까 네. 무술이 좀... 그렇지만 뭐 한 일 오래 했다고 네. 불러주신 줄 알겠습니다. 이영혜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3: 예, 반갑습니다.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인테리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세대로만 해본 게 480억?
0: 땅이 400평이고

0: 저의 청춘을 다 바쳐 이제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1: 선생님께서 잡지를 오래 만드셨다고요?
2: 네, 벌써 50년 됐어요. 50주년이에요, 올해. 네.
3: 여기 잡지들이 좀 있는데 네.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이고 여기 인순이 선생님 계시고 아이고, 우리 고 안성기 선생님도 계시고
2: 그러게요.
0: 안성기 씨 경우나 인순 씨 모두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고 우리가 그때는 시리즈로 행복한 가정을 보이자가 표지의 개념이었었거든요.
3: 이 잡지 알죠?
1: 너무 잘 알죠. 저희 집에 늘 10권 이상씩 쌓여있어요.
2: 이 잡지나 수준 높으시군.
3: 네. 저도 잘 알고 있는 잡지입니다. 사실 예전에 그 미용실, 은행
1: 네.
3: 이런 곳에 늘 이제 비치가 돼 있었던 그런 잡지죠. 제가
2: 구독을 하셨어야지.
1: 여기 보면 사주 오행 인테리어 이런 것도 다 써 있네요.
2: 왜 오행이라는 게 많으면 눌러주고 적으면 채워주는 거잖아요. 네. 아,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잠깐 와보세요.
1: 강아지가 누워있더라고요.
2: 아, 보긴 보셨네.
1: 네, 기분 들어올 때.
2: 우리 집에 여자가 셋이 살아요. 저하고 고양이 두 마리도 암놈이에요.

0: 그래서 좀 이 강렬한 숙기 네. 이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네. 이거
1: 그럼 이 집은 진짜 그야말로 우리 잡지가 총망라된 그런 집 아닌가요?
2: 그 인테리어 팁이 여기 곳곳에 숨어 있을 것 같아요.
0: 네, 애썼습니다.
1: 아, 아니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저희 이제 책상이 가운데 딱 눈에 띄는데 책상을 이렇게 거실에 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0: 왜? 저 요리 좋아하는 사람은 부엌이 제일 크고
2: 제일 잘 꾸며놨어요.
0: 그 부분 제일 신경 쓰잖아요. 또 뭐 악기 하는 사람은 악기를 제일 중심에 놓는다든지 그거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3: 인테리어 한다는 거는 표정을 만드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공간을 꾸민다? 인테리어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잖아요.
1: 집에서도 일을 계속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제가 뭐 애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일하는 게 제일 즐거운 일 중에 하나죠.
1: 아까부터 이게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네. 뭔가 이게 스피커 같기도 하고
0: 그 흡음재면서 펜던트예요.
1: 아~ 네. 흡음재를
0: 왜냐하면 벽을 다 뜯어냈잖아요. 그럼 소리가 반사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 부엌 요거하고 네. 요거가 같은 건데 네.
1: 인가요?
0: 저... 저게 저거하고 이거하고 예, 똑같이 예, 예.
2: 원래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0: 네, 저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 벽에 달면서 네. 그림을 그린 거죠. 작가하고 인원을 해서. 네.
1: 이 집에서 그러면 좀 가장 좀 값이 나가는 게 이 흡음재는 아니죠?
0: 아니, 숫자로 세는 값이 있을 거고
2: 네.
0: 가치로 세는 값이 있을 텐데 네. 뭐 어느 쪽이든 한번 찾아봐 보세요.
1: 아, 예,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찾고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2: 아... 아, 어렵다.
0: 저는 이 작품도 참 좋아하는
2: 왠지 작품은 아닐 것 같아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저 그림.
2: 그림이요?
1: 왜냐하면
0: 맞아.
1: 여기가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이 밖에 뷰를 보면서 차도 한잔 하시고 이런 공간인데 어떻게 보면 저 벽에 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저 그림. 예원 씨는요?
2: 저는 저쪽에 있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1: No, no. 아, 어이없는 선택을.
0: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시는
2: 왠지. 아,
0: 1년 만에 제가 돈을 모아서 산 작품이기도 하지만.
1: 아, 저게.
0: 근데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 비싼 작품이 되었어요. 눈이 좋아요. 숫자로 생각하니까 두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2: 네.
1: 아, 그래요?
2: 야. 두 번째로 비싼
0: 그럼 두 번째.
1: 가장 비싼 건 뭔가요?
0: 오케이. 제 성격이 급하니까. 네. 이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이에요.
1: 아, 테이블이.
2: 이거예요?
0: 네.
1: 아, 이게... 예. 저희가 몰랐는데 저쪽 끝에 보니까 약간 자개가.
0: 아유, 장모님.
1: 네, 자개가.
0: 맞아, 맞아.
2: 아, 이거를 왜 몰랐을까?
0: 오칠한 거예요. 오칠에 잠깐 앉아보세요.
1: 네네.
2: 아, 오칠을 하셨구나.
0: 오칠은 하는데, 오칠은 예, 왜?
4: 튼튼한 거죠, 손님. 예.
0: Don't worry, be happy. 그 오칠은 왜 옻나무에서 나오는 생칠 있잖아요. 네. 그걸로 만드는데 이렇게 색을 내려면은 알료를 섞어서 요즘은 색을 내요.
2: 수저나 이런 데 하시는 건 봤는데 이렇게 큰 테이블에 오칠하신 건 처음 봐요.
0: 아, 그 고궁이라든지 오칠하는 거는 천년을 견디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럭셔리 제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3: 럭셔리는 꼭 그 비싼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정신과 어떤 태도로 또 뭐 한땀 했어야 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럭셔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미의식으로 다시 만들어내면 한국적 럭셔리를 너무나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잠자가치가 엄청난 나라다.
0: 이 정도 돈이 한 1억쯤 됐는데
1: 이 집에서 가장 비싼 건 이거였네.
2: 그러니까요.
1: 테이블이. 이게 겉으로 보면 플라스틱 같은데 만져보면 나무입니다. 나무.
2: 자세히 보니까.
1: 예, 예.
0: 옷이라는 거는 방수대지, 방충대지, 방염대지, 방부대지, 방자 들어가는 건 다 돼요. 이걸로 저는 우리나라 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이나 무슨 중동의 부자한테 팔면 좋겠다.
2: 가치가 있죠.
0: 여기뿐만 아니라 저 부엌에도 제가 오칠을 전부 하고 디자인을 새로 이제 부엌에 맞춰서 했거든요.
2: 주방도 한번 구경 가볼까요? 네.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색감도 예쁘고.
0: 주방에.
1: 아, 여기도 오칠을 다 하셨네요.
0: 다 오칠했어요. 네. 식품 같은 것들에 이게 좋고 한국적 그 럭셔리에 대한 거를 실험해 본 거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2: 진짜.
0: 우리 이거 제가 아침에 삶아놨는데.
2: 여기 오칠 그 테이블과 잘 어울리는 바구니.
0: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1: 네. 아, 예.
0: 이 감자 이게 홍감자라고.
1: 네.
0: 강원도의 고냉.
1: 저는 조그만 걸로 하나.
0: 고냉대. 속에도 노랗잖아요?
1: 네, 좋습니다. 네.
2: 저 옥수수 진짜 좋아해요.
0: 나도.
2: 저도 옥수수 진짜
0: 조금만
2: 좋아해요.
0: 조금만 하세요. 그리고 얘도 좀 해요.
2: 토마토 주스인가요?
0: 드셔보세요.
2: 건강한. 엄청 진한 토마토 주스. 맞죠?
1: 이 컵도 조선시대가 아니라 삼국시대에 드라마에 보면 그 삼국시대 이런 데에서 술 이렇게.
2: 술잔.
1: 이렇게 나오거든.
0: 아, 역시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바구니라든지. 아, 우리 고양이가 저기 있어요.
2: 아, 고양이 소리구나.
1: 아, 저기. 꼬리가. 아, 깜짝이야. 나 요즘 뭔가 해서 꼬리가. 아니,
2: 어떻게 잠깐만. 이렇게 높이 있을 수 있죠?
1: 아니
2: 어떻게
1: 온 거야? 난 이게 인테리어인 줄 알았는데, 꼬리가. 안녕. 아, 그래. 아, 그래. 꼬리 한번. 아, 꼬리 들어. 알았어. 아,
2: 오빠지. 귀여워. 깜짝 놀랐어요.
1: 알았어. 침착해, 알았어.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지금 요 위에, 이 집 고양이가.
2: 양이가 있어요.
1: 네, 울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그럼 요쪽 거실.
0: 울고 있는 게 아니고 웃고 있는 건데.
1: 네. 아까 봤던 요 우리 선생님의 좀 쉬시는 여기 저희 한번 앉아봐도 될까요?
2: 와, 네. 여기 뷰가.
1: 이야, 뷰가.
2: 선생님 여기 작품인데요?
1: 여기는 뭐
0: 제가
1: 그냥.
2: 너무 예뻐요.
0: 가장 우리 집에 백만장자가 어울리는 그 제목이 어울리는 곳이 여기 아닐까요?
5: 맞아요.
4: 진짜 커다란 액자를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럼 난 진짜 이것 때문에 여기 살아요. 오래 살고 좋아요. 있어요.

0: 정말 먼데 산까지 지금 보이거든.
1: 매번 바뀔 거 아니에요, 액자가 또. 해 뜰 때. 저 산이 딱 나타가 아주 붉은색에다가 일초일초 올라오면 매일 봐도 매일 경이로워요.
0: 보통 우리가 한강뷰가 보이는 집에서 이런 뷰가 안 나오죠?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쪽은 동쪽을
1: 딱 동쪽이야. 이렇게 한강 라인으로 쭉 보이는 게 너무 멋진 거
0: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저 반대쪽으로 가면 우리가 익숙한 또 뷰가 나와요.
1: 맞아요. 강남이 보여요.
0: 그러니까 양쪽으로 한강뷰를 즐길 수 있는. 쭉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오다가 맞아, 꺾어지고 맞아. 이렇게 돼서 딱 요 자리에 저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혼자 보기 아까운 그런 뷰입니다, 정말로.
1: 좋은 게 보여드려서 좋네.

0: 그러면 방으로 한번 방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네, 네. 네.
0: 여기가 안방이군요.
1: 네. 아. 아늑한데요, 선생님?
0: 아우, 여기도 근데 와. 뷰가 뷰가 너무 좋은데 다른 곳에 비해서는
1: 화려하진 않네요.
0: 화려하지 않네.
2: 편하게 얘기했어요. 네. 별로다 이 얘기잖아요.
0: 아니. 별로다가 아니라
2: 별로다인데 네. 원래 침실은 열안하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색은 썼어요.
0: 커튼.
2: 커튼이 황토빛 주홍이죠. 네. 그다음에 그린이 서로 보색 대비잖아요. 제가 신경을 썼고
1: 확실히 색 조화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2: 우리 집의 주조색이라고 할까?
1: 네. 욕실도 한번. 네.
0: 자, 이쪽이 아마 욕실 정도 될 것 같은데.
2: 제가 얘기한 주조색.
1: 네, 좋아하시는 색.
2: 주조색.
0: 네네. 네. 여기가 이제 욕조죠?
2: 네.
0: 아니, 근데 저기 다 들어가시죠.
1: 괜찮으세요?
2: 강은 씨는 발만 담그고 심지어 저도 발만 담궈요. 네. 저기 이제 샤워가 있으니까 충분히 담그려면 이제 사우나 가면 되고.
0: 아, 샤워가 저기서 저는 못하겠네.
1: 구조가 특이하네요.
0: 왜냐면 여기 올라가야 되니까. 네.
2: 뭘 그렇게 엄살을.
0: 아니, 저는 저기 뭐 샤워가 불가능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올라가면
2: 대기할까요?
0: 같이 한번 올라오고.
1: 만날 것 같은데? 헤드랑?
0: 그게 아니라.

0: 안 닦긴 하는데.
1: 안 닦긴 하는데.
0: 안 닦긴 해도.
2: 물을 하기가.
0: 물을 하기가 쉽진 않네.
1: 잠깐, 아니, 거기서 내다보는 네. 저 풍경이 저는 너무 좋아서.

0: 그 저 아래 도로도 너무 좋고요. 네네. 마을 보고 어떤 때는 여의도에서 왜 저 불꽃놀이 하는 게 여기서 보여요. 그럼 내가 그 자세로 멍 좀 때리죠. 그땐 정말 내가 너무 너무 좋다.
1: 근데 이렇게 좀 계단 했으면 불편하실 것 같은데.
0: 근데 약간 주의를 줄 수 있는 걸 저는 항상 조금을 만들어요.
2: 좀 신경 써서?
0: 네. 매일 오르내리는 이 작은 시련, 네, 네. 작은 훈련을 저는 이걸 통해서 아, 오늘도 난 아직 괜찮아. 만약에 여기를 못 올라가면 저는 그날 늙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저 자신을 자꾸 강화하는.
1: 작은 시련.
0: 작은 시련을 네. 극복하는. 네, 좋은데요? 그런 공간이에요.
1: 작은 시련. 작은 시련.
0: 일로 오세요. 여기 안쪽...

0: 들어가요?
1: 어디 가야 돼?
0: 여기는
1: 욕실 문.
0: 일로 오세요.
1: 여기는 욕실 문.
0: 어? 어? 우와! 아니!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1: 이렇게 양쪽으로.
2: 여기 없던 건데 제가 쪽 문을 낸 거거든요. 네, 네.
1: 아니, 그리고 재미도 있고요.
0: 맞아요. 네. 재밌어요. 선생님, 근데 제가 아까부터 눈여겨본 게 구두 굽이 엄청 높은데요?
2: 내가 얼마나 작아. 그러니까 전 무조건 사면 6cm 이상 사요.
1: 다른 신발도 다 굽이 좀 있을까요? 있나요?
2: 당연하죠. 한번 아유, 열어보세요. 네. 아, 정리 더 해놨어야 되는데.
0: 오, 아, 진짜 높은 거 신으시는 거죠.
2: 그죠.
0: 근데 이런 거 너무 패셔너블한데요?
2: 나 운동화조차도 난 그렇게 높은 것만 찾는다니까.
1: 근데 이제 저기 뭐야 좀 갈수록 힘드시지 않나요? 굽이 높으면 좀.
0: 2차다 2차.
2: 아
1: 걱정이 되네. 네.
2: 집에 와서 발을 막 발 마사지를 해줄 때가 많은데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나는 못 내려오겠어.
0: 포기할 수 없어요 힐을.
2: 할 수 없어요.
0: 그럼 이 신발을 신고 이제 출근을 하시는 거죠?
2: 출근하니 오늘도 간다.
1: 자, 그럼 우리 이제 사옥으로 한번 네. 이동해 보시죠.
0: 가보시죠.
1: 가시죠.
0: 같이 한번. 예.
1: 여기가 이제 사옥이군요.
2: 네, 맞습니다.
1: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 네 동이나 되네요.
0: 건물은 하나인 거죠?
2: 하나인 거죠, 네.
1: 들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0: 들어가시죠. 어디로 갈까요? 네.
2: 들어오세요.
1: 아.
0: 와.
1: 아유, 뭐, 너무 예쁩니다.
2: 우리 회사입니다.
0: 회사 같지가 아, 않아요. 네. 되게 드라마 세트장처럼.
2: 그래도 회사예요. 일해야 돼,
0: 회사긴
2: 우리.
0: 하죠.

0: 사옥이 굉장히 좀 특이하고 멋있습니다. 일부러 좀 이렇게 지으신 건가요?
1: 아니에요. 이거는 승효상 선생이라고 아, 예, 예. 건축가로서는 우리나라에서
0: 너무 유명하신,
1: 유명하신 분이고 네. 이걸 맨 처음에 같이 지은 친구는 제 남친, 남사친인데 저한테 판 지는 한 7년 그렇게 됐어요.
0: 이 건물은 엄청나게 네. 그 비싼 건물이에요. 왜냐면 그 건물이 네 개 동으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네. 땅이 엄청 넓습니다. 아,
1: 올랐을까요?
0: 네. 여기에 이렇게 넓게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50년 동안 인테리어 잡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잡지를 만들어 오신 잡지의 여왕, 우리 이영애 대표님. 맨 처음에 어떻게 잡지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1: 원래는 잡지는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지만 네. 제가 책 좋아하고 네.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네. 국민학교 교실 하나가 도서관이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책을 내가 다 읽었어. 그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잔다크, 무슨 나폴레옹. 나를 조금만 더 넘어갈 수 있으면 큰일을 하는구나를 느꼈던 것 같죠? 네.

0: 그럼 나는 뭘 해서 좀 큰 인물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1: 제일 좋아했던 게 그림. 내가 이렇게 그림 잘 그렸어요. 쫙 그리고 있으면 동네 애들이 삥 눌러서 나 그리는 걸 봐.
2: 그때 우리나라에 디자인이란 역사가 짧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0: 그러면 과연 백지 수표에 얼마를 적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1: 기꺼이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오 안에 예.
2: 예, 적어보겠습니다.
0: 4만 7천 원?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1: 거기서 1년쯤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 형의 너 좋아하는 잡지가 나왔어. 이라는 잡지가 나왔어. 근데 제가 하나 사서 주소를 보고 신당동이었는데 거기 제가 쫓아갔죠.
3: 그 잡지사예요?
1: 잡지사에. 저 그때 너무 좋았어, 그거 보고. 너무 놀랬어. 기쁨의 놀라움. 찾아가서 이 잡지는 제가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신 만큼만 주면 됩니다. 자기 반만 줄 수 있대. 반이면은 4만 얼마잖아요. 그래서 서로 씨름하다가 3천 원을 내가 더 깎아줬어. 그래서 4만 7천 원이 제 월급으로 결정된 그 숫자예요. 인사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 월급 주세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네. 숫자잖아요.
3: 네, 네. 첫 월급.
1: 첫 월급. 긴 여정을 가게 네. 한 첫 숫자예요.

0: 그 제가 청소부터 인쇄소 가는 것부터 글 쓰는 것부터 편집 디자인 하면서 취재도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1: 다하셨네요.
0: 그러게 저에게 다 맡기고 가다시피 했어요.
2: 근데 그 당시가 이제 70년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잡지가 잘 팔렸나요?
0: 아유, 팔렸겠어요.
1: 잘안 됐을 것 같아요.
0: 제가 여기 월간인데요. 전화하면, 네, 어디요? 이라고요? 네? 7번쯤 말해요. 아, 그래서요. 뭔지 모르지만 귀찮으니까 이제 그래서요. 이렇게 묻던 시절이었죠.
2: 아니, 그러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0: 네. 아들은 가면서 할수 없이 그러면 뒤를 부탁한다. 뭐 팔든지 갔든지 뭐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2: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0: 밀린 그 인쇄비, 종이값 이런 걸다 안고 제가 이제 사게 되는 거죠.
2: 인수를 하신 건데.
0: 인수를 한 거예요.
1: 그때가 몇살 때셨어요?
0: 27, 8. 그 회사가 이제 문을 닫게 생겨서 있는데 제가 열심히 일했던 흔적이 없어지는 것도 아쉽지만 이건 뭐한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무너지면 너무 그건 아쉬운 일이고 할수 없이 제가 인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1: 그럼 처음에 잡지사 인수하실 때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0: 부모님. 특히 엄마를 많이 설득했죠. 어차피 결혼하면 돈이 들잖아요. 그돈 미리 주면 나중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 결혼 자금은 물론이거냐, 엄마한테도 집한채더 사주겠다. 뭐 이러면서 설득을 해서 그때 돈을 받았어요.
1: 결혼 자금을 미리 1억 받았어요, 1억.
2: 아, 집에 그럼
1: 돈이
2: 돈 좀.
0: 맞아. 우리 아버지는 교육 공무원이지만 우리 엄마는 운수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추록 여러 대 있잖아요. 기억나는 거는 조군 오빠라고 그분이 반장이야. 그분이 이제 집에 오면 발냄새. 종일 다녀, 전국을 다녀서 돈 냄새. 돈 이만큼 발냄새.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2: 아니, 근데 굉장히 그 당시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돈인데, 어머님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내주셨나요?
0: 에이, 웬걸요. 2박 3일 설득하고 뭐 간지르고 꼬집고 별짓 다 해서 이제 이건 고집은 못 꺾을 수 없구나. 하고 있는 거 알면서 달래는데 어떻게 안 줘. 현금 이만한 걸로 글쎄 받아 저기.

0: 쇼핑백 같은데 만 원, 그때는 진짜 은행으로도 안 받았다, 정말. 그거 들고 온 거 너무 기억나고요.
1: 근데 뭐 아무 이득이 없는 뭐 굉장히 어려워진 잡지사를 인수하셨는데 어떻게 잘 됐나요?
0: 그랬겠습니까? 일주일이면 제가 3일은 우리 회사 일을 해요. 이제 해. 4일은 토요일 일을 포함해서 남의 일을 해요. 조금만 명함부터 브로셔, 네. 팜프렛,
2: 디자인,
0: 카다록, 달력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잡지를 운영했어야만 네. 했어요. 네. 그때는 꿈도 어떤 꿈을 꾸냐면 월급 다 주고 종이비 다 주고 인쇄비 다 주고 원고료를 다 주고 아 오늘 참 기분이 좋다 했는데 그게 꿈이었어요. 꿈인 게 섭섭한 적 있어요? 너무 섭섭해. 오죽 섭섭했네. 지금도 생각나고 그게. 제가 인수하고 나서 한 6개월이나 됐나 할 때 언론 통폐합이라는 거 아세요, 두 분?
1: 예전에 뭐.
0: 네, 들어보셨죠? 예, 예.
3: 언론 통폐합을 결정함으로써 19개 언론사가 문을 닫았다.
0: 우리 폐간됐어. 그걸 제가 전화로 들었어요. 내가 인수하고 6개월 만에 돈 다 썼는데 폐간된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이 잡지가 뭘 잘못해서 지네가 10원을 한 장을 줬어. 무슨 뭐. 정부에 나쁜 말을 했어. 누구를 뭐 다치게 했어. 난 그게 너무 억울했고 또 내가 아니라도 이런 작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하늘을 뻗치고 있었지 그때는.
1: 그럼 어떻게 그다음엔 어떻게?
0: 대통령한테 편지 써야죠.
1: 답이 왔나요?
0: 안 왔지만 네. 이틀 모자르는 3개월 만에 네. 복관됐어요.
1: 근데 잡지만 만드신 게 아니라 베스트셀러 책도 여러 권 내셨다라고 들었는데.
0: 맞아요.
2: 근데 또 유명한 책이 선재 스님 책을
0: 선재 스님도 당시에도 많이 팔렸는데 이번에 그분이 요리사에 네. 나오셔서 맞아요. 또 옛날만큼 또 잘 팔렸어요.
1: 요즘 더 잘 팔리실 네, 것 네. 같긴 해요.
0: 근데 네. 그분도 정말 생각이 참 건강하신 분이에요. 아프셨기 때문에 그 건강함을 네. 얻으신 분인 거죠. 매주 냄새.
4: 아이고, 어서오세요. 예. 귀한 걸로 마셨습니다.
0: 아유, 진짜 오래간만에.
4: 그러고, 네. 아, 여기도 처음 오셔. 얼른 들어. 더운데, 빨리 스님. 들어오세요.
5: 그래서 그 건강의 비결은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4: 사찰 음식 명장이로 선재입니다.
0: 아우 예쁘다. 스님 얘는 이름 뭐야?
4: 걔는 사이 질빵이라고 그래요. 사이. 밖에 있는 거 안 꺾고 오는데 네.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0: 그러게요.
4: 장록수.
0: 얘가 장록수예요?
4: 네, 여기 많아요. 꺾어가지고 갈 때, 싶으면 오늘 갈 때 가져가세요.
0: 갈 때 꺾어가도 돼?
4: 네, 예. 네. 이거는 수박차예요. 수박 끓인 거.
0: 어머, 수박도 끓입니까?
4: 예.
0: 오, 진짜 이거는 요리책 많이 봤는데 처음 봤다.
4: 좀 잡세요, 시원하게.
0: 한번 먹어볼까요?
4: 예. 네.
0: 그럼 겨울에나 먹어도 되나요?
4: 그렇죠.
0: 예, 예.
4: 네, 얼었다가 먹어도 되나요?
0: 어머, 그래, 정말 이게 좀 다르다.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아니 스님은 뭐 조식에서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옷을 뭘 입을지
4: 아, 나도
0: 고민을 안
4: 해요.
0: 아니
4: 내가 이거 신경써 입었더니 이거 입으래. 그래. 내가 그건 아니다. 손님들 오는데 적산만 있는 건 아니다.
0: 아 근데 이쁘다. 송골씨도 이쁘시네. 아니 어쨌든 그래도 고민

0: 안에 가득 수가
1: 아, 그럼요.
0: 주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스님이 더 재할 수 있었어. 아, 가진 걸 더 남한테 줄 수 있었어. 우리 그 책을 2000년에 초판을 냈어요.
1: 네, 예.
0: 그때는 사찰 음식이라는 말이 드물 때, 그런 말을 들어볼 때가 드물 때 우리가 아, 그걸 한 거예요.
1: 책을 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신의 한수였어.
0: 맞아,
1: 사장님
0: 맞아.
1: 지혜가 있은 거야, 그때. 우리 책이 베스트셀러라는 건 처음이라.
0: 처음이야. 그때 당시가 네. 처음이야.
1: 10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일주일 만에 첫 인쇄 7,000부를 다 파는 바람에
0: 네, 네. 근데도 뭐 책 더 잘못 만들었다고 막 그러셨잖아.
1: 내가 그랬어.
0: 네, 근데 26년 전에 냈는데
1: 그래도 너무 잘 만들었어.
0: 괜찮잖아요.
1: 네, 그럼요.

0: 다양하게 잡지를 만드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게 인테리어 잡지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1: 우리나라에 잘 사는 그 집 성북동이다 평창동이다 어디다 다니면 집안에 취향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 소위 얘기해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이라고 이름을 처음 붙여서 그 잡지를 하게 된 거죠.
2: 잡지가 나온 게 창간호가 언제예요?
1: 1987년.
2: 87년. 네. 그러면은 87년이면 네. 우리나라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로 많이들 이사를 가면서 또 자기 집을 또 좀 꾸미고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이제 늘어날 시기니까 네. 딱 그런 시대에 딱 그게 잘
1: 맞은 거죠.
2: 네, 네, 떨어진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8개월 만에 흑자를 봤다니까요.
0: 그 옛날에. 흑자를 본 비결이 있을까요?
1: 그 첫 번째 캠페인이 뭐냐면 무료로 집 꾸며드립니다 였어요.
2: 아, 그러니까 잡지로 쉽게 얘기하면 러브하우스를 구현을 한 거네.
1: 맞았습니다.
0: 네. 지금 들어도 솔깃해요.
1: 그렇죠.
2: 네. 1990년대에 공짜로 집을 꾸며준다고 하니까 아마 편지가 엄청 많이 왔을 것 같아요.
1: 너무 많이 와서 저는 이 동네 계속 오래 살았는데 경찰이 다 와서 입회하에 저희들이 뽑았을 정도로.
0: 그 정도로요? 네.

0: 이거는 혹시 백남준 선생님 작품인가요?
1: 아, 얼굴 시리즈 이분이 네. 여러 개 만든 중에 하나인데 네. 이 형이 네가 가진 게 제일 좋다 아. 그러셨어요.
0: 이게 구매를 하신 건가요?
1: 그렇죠, 당시에.
0: 총 어느 정도 가격이?
1: 천년 되는 전해에 샀는데 네. 2-3천만 원 중에 줬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2: 값이래 뭐
0: 아니 값으로 뭐 매기기가 맞아요. 어려운 정도에

예술품이 많이 걸린 거를 우리 전 직원이 다 늘 보면서 살게 하고 싶어요. 여러 사람이 나누니까 비싸도 그건 싼 거지. N분의 1을 하면. 저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 제가 좋은 작품을 살려고 우리 총 매출액 이익의 몇 프로를 살려고 하거든요. 그럼 좋잖아요. 그럴 때 아니면 개인이 가기 힘든 것도 있으니까. 네.

여기는 제 한옥인데 한옥 질래면 나한테 물어봐 아마 이랬을 정도로 제가 깊이 빠져서 지었었죠. 요만큼은 우리 회사가 젊은 작가들을 위한 갤러리를 해요.

하여튼 3일 동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도 들어가 보고 저 집도 들어가 보고 이러는데 한옥도 이렇게 살기 좋고 편하게 할 수 있구나. 남의 집을 보면 다 배우는 거니까. 한옥으로 치면 대청? 저쪽에 방 한 칸이 있고 이쪽으로는 부엌이 있고. 여기가 대들보를 제일 성실하게 쓴 곳이라 여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물풀의 나무예요. 한옥은 어떻게 생각하면 큰 공예품인 거예요. 못을 하나도 안 쓰고 한옥한다는 게 이것도 참 대단한 방법이었던 거고, 손님 오는 사랑방을 현대화시켰다고 봐야죠.

0: 종이로 건물을 또 지으셨다고요?
1: 종이 박물관을 지은 거예요. 빈 컨테이너 박물관. 무료로 다 들어오시게 네. 했는데 30명의 그 디자이너들이 각 빈 컨테이너 하나를 갤러리처럼 하게 했고요. 네.
0: 비용이 어느 정도?
1: 한 50억 들었어요.
0: 50억이?
1: 30주년 기념을 뭘 할까?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 가서 종이 기둥, 그 다음에 저기 빈 컨테이너, 그걸로만 지은 거잖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만한 걸 세웠잖아요. 사람들한테도 반응이 좋았고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걸로 이제 뿌듯하다니까요. Is it another present? 와우.
2: Remember 20 years ago.
1: Memory. Thank you. Thanks a lot. Wow.
0: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1: 끝까지 남한테 필요로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를 찾게 하는 사람? 오랫동안?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돈이 있어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부자고 생각이 있어서 생각을 줄 수 있는 것도 부자고 그렇게 기억되면 전 그게 제일 부자가 아닐까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2: 장호 씨, 이호 씨, 안녕하세요.
0: 말이.
3: 7,000평 넘는 정원이랑 마장에서 반려동물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박창덕이라고 합니다.

0: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자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9: 브라질에 드디어 도착했다.
10: 방송 많이 커 올랐어.
11: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려고.
12: 아이고, 아이고. 누군 말은 괜찮네, 나만 그래.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13: 개병은 아니죠?
14: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 도와드려.
12: 아니에, 마리아.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14: 어?
12: 다니엘! 다니엘!
15: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16: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0: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모든 엘리베이터와 굿바이. 블록 방식으로 안전의 기준을 높이고 건물의 완공 속도까지 높인 엘리베이터 혁신의 최상층 이노블록.
1: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로쉬 서울원.
2: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은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3: G타입으로 빠른 흡수
2: 도가제약 맥스 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0: 한 30몇 년 만에 부른 노래들이 여러 곡 있어요.
1: 신인이란 느낌이기도 하고 저는 제가 음악 끝날 때까지 그 곡을 라이브로 못 해볼 줄 알았어요. 아, 고양이 매 이거는 하도끼와 같이 하는 건 그냥 음반으로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0: 86년도 시인과 천장 2집 앨범으로 발표를 하고요. 저희가 공연을 시인과 천장으로 활동할 때딱한번 했었죠. 어디서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1: 꿈나무
0: 꿈나무.
1: 소극장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그때 오신 분 계신가요?
0: 아, 그때도 첫 문을 열었던 곡이 푸른 돛을 했거든요. 그때 감동이 다시금 새로나는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은 또 이런 곡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저는 솔로 하는 게 너무 싫었고 또 외로웠어요. 그래서 제 노래에다가 그 색깔을 잘 입혀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함춘호 소문이 자자했어요. 저는 그때 춘호가 지금 대구에서 뭐 장난이 아니라고 너무 기타를 잘 치니까 나이트클럽에서 기타를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1: 제가 지금 나이트클럽에서 잘 나가는 기타리스트였거든요. 반짝이 옷 입고 머리 파마하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그러던.
0: 대구에서 일하고 있는 함춘호 씨를 찾아가서 제 노래를 다 들려주면서 같이 하자고.
1: 아무것도 없이 기타 하나로 방에 널브러져 있던 기타 케이스에서 꺼낸 악보를 보면서 푸른도 내 사랑일기 비둘기에게 이런 곡들을 쭉 하는데 같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확 생겨나서 바로 정리를 하고 올라와서 저희가 심야 춘장을 만들게 됐죠.
0: 옥탑방을 얻어서 거기서 우리가 진돗개 한 마리 기르면서 제가 밥을 해 먹이면서
1: 고추로 만든 고추장찌개가 최고였어요.

0: 그 LP를 딱 뜯어서 퍽 소리가 나거든요. 퍽 치글치글 하면서 첫 곡이 나오는데 가슴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1: 거기 함춘호의 그 기타들이 다 아주 그냥 전시되어 있잖아요. 멋진 그런 플레이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앨범 하나 내고 나서 함춘호는 그냥 세션 아티스트로
0: 맞아요.
1: 그냥
0: 자연적으로
1: 자연스럽게,
0: 가게 됩니다.
1: 갔어요. 저를 버리고,
0: 아, 그러면
1: 는
0: 곤란하지요.
1: 아니고,
0: 형, 그러면
1: 는 아니고,
0: 곤란하지.
1: 저는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스펠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첫 음반을 만들고 나서 공연 딱한번 하고 헤어졌어요.

0: 그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노래가. 그들이 네 음악을 사랑해주고 위로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복되고 그들 때문에 네가 존재하는 거야. 우리 노래가 조금이나마 그들의 마음을 좀 만질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참 많았어요.
1: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저는 계속 예스였어요.

0: 고양이 라이브로 들으니까 어떠세요? 음반으로만 들으셨죠? 제가 이 노래를요, 거의 40년 만에 불러봐요. 어떻게 이런 톤으로 내가 노래를 했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귀엽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래서.
1: 소름 끼쳐.
0: 고양이를 어떻게 불러요? 함춘호가 없는데. 그래서.
1: 하도 귀엽으니까 기타 칠 일도 없더라고요.
0: 네.
1: 늘 시인과 천장의 한 멤버라는 것이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고, 근데 덕기형이 너무 그리워 보고 싶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팬데믹이 끝나가던 시절에 어느 큰 대형 건물에 걸려있던 풍경이라는 가사가, 그 가사를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 글을 쓴 덕기형이 그리워지더라고요.
0: 오늘 처음 들어요.
1: 그곡 한번 하겠습니다. 풍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래는 일상 속에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풍경 안에도 노랫말이 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옛날에는 막 시속 120km로 달리다가도 메모하고 그랬어요. 내게 날아와 앉는 그 모티브를 놓치기 싫어서 가령 가시나무 같은 것도 제일 먼저 제 안에 떠올랐던 그 영감은 굉장히 우울했던 어느 날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창문을 열었었는데 야산에서 황량하게 숲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그게 마치 가시처럼 느껴지면서 상상이 떠오른 거죠. 거기서 싹이 올라오듯이 가사가 나온 거예요.

0: 드디어 일렉트릭을.
1: 폼이에요. 좋은 노래, 좋은 나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왜 우세요? 근데 나도 운다 그럼.
1: 여러분의 인생에 수십 년 동안 저희 노래와 함께 계셨죠? 여러분 마음속에 사는 우리 노래를 오늘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얻는 위로와 기쁨이 저희들의 상급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새로운 노래들도 있거든요. 발표하겠습니다.
2: 그동안 제가 메모해놓고 가사를 쓰고 악보해놨던 그런 노래들이 꽤 되니까 그거를 한번 함춘호 씨에게도 조심스럽게 제가 보여주려고 해요. 총명하고 영롱했던 젊은 시절의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3: 자랑스러움? 진짜 그 가사를 뱉어낸 시인과 천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뿌듯한 이름이 시인과 천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덕규?
2: 제가 음악을 만들거나 곡을 구상하고 그렇더라도 항상 함춘호를 생각해요. 아, 춘호의 기타가 이걸 할 거야. 나의 그 앙상한 멜로디에 입힐 거야. 언제나 저의 노래를 감싸 안는 그런 친구고, 절잘 참아주고, 예민한 하덕규를. 네, 그래서 언제나 함께 있다.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2: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 없어. 몰라?
3: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 없어로 감독.
4: 액션!
3: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 없어. 오케이.
2: 부모님, 이제 그 다음이.
1: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3: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 없어.
5: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플 때.
6: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해.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우리나라에 난민이 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난민이 과연 누구인가 또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관해서는 사실은 예전하고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는 거죠.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나요? 아마 평생 나는 음악 듣는 걸 가장 싫어한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면 음악을 다 좋아하시는데 특히나 요즘은 K-POP의 광풍이 좀 불고 있는데 사실 저는 클래식 피아니스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중음악도 좋아하고요. 뭐 락, 팝송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은요,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광고에도 등장을 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갑자기 클래식을 듣고 싶으시다 그러면 지하철 화장실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클래식 음악에 관계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클래식 작곡가들은 누가 있을까요? 지금 번뜩 생각나는 그런 작곡가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을 받으셨다면 중학교, 뭐 고등학교, 뭐 음악책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그런 작곡가들 뭐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슈만 뭐 이런 작곡가들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클래식 음악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던 그 시절, 그 시대에는 남성이 아니면 안 된다. 여성은 창조적인 것을 할 수 없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우월이 강했던 이 클래식계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대에 설 수 없었고요. 작곡을 해도 이름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휘봉을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 남성 우월이란 벽 앞에 섰던 그리고 그 벽을 뛰어넘었던 여성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9세기 독일에는 멘델스존이라는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이분이 작곡한 곡 중에 한 곡을 여러분들께 연주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곡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90% 이상은 아마 이 곡은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 듣자마자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이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많이 연주되는 곡. 바로 멘델스존의 축혼 행진곡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자, 멘델스존은 19세기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작곡가였는데요. 이 멘델스존의 가족 중에는 멘델스존보다 훨씬 더 재능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멘델스존의 누나 파니 멘델스존입니다. 이 파니 멘델스존은 동생 펠릭스 멘델스존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동생 펠릭스 멘델스존보다 더 유명한 작곡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요. 여성의 재능은 하찮은 취미 정도로 치부되던 시기였습니다. 파니 멘델스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성인이 된 파니 멘델스존은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음악은 남동생 펠릭스에게는 직업이 되겠지만 너에게는 그저 삶의 장식품일 뿐이란다. 이 여성의 유일한 직업은 좋은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편지 내용을 이렇게 딱 들으면 왠지 좀 이렇게 부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잔인한 말입니다. 너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아도 여자는 음악을 하면 안 돼. 그거는 남자들의 직업일 뿐이야. 이거는 네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어차피 안 된다. 그런 거 실력

키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압박을 했으면 보통은 다 포기하기 나름이겠죠. 하지만 파니 멘델스존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파니 멘델스존이 작곡한 가곡이 6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3곡을 동생 펠릭스 멘델스존의 가곡집에 사이사이 껴서 출판하게 돼요. 파니 멘델스존의 가곡에 대한 뭐 역사적인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펠릭스 멘델스존은 빅토리아 여왕의 초대를 받아서 이 버킹엄 궁에 가게 됩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멘델스존을 이렇게 보고 나서 제가 당신의 이 작품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가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본인이 직접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일단 파니 멘델스존이 작곡한 그 이탈리아라고 하는 가곡 어떤 느낌인지 제가 살짝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기에는 어떠신가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곡이죠? 이 빅토리아 여왕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당신의 가곡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펠릭스 멘델스존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왕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폐하 황송하오나 방금 부르신 그 아름다운 곡은 제가 아니라 제 누나 파니가 작곡한 곡입니다. 여자로서 직업으로 작곡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니 멘델스존은요 평생 400곡이 넘는 방대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억압 속에서도 그녀는 매주 일요일마다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음악가들과 청중들을 모셔놓고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며 자신의 꿈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수백 명이 모이는 화려한 그런 콘서트홀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거실이라는 작은 공간을 자신만의 영토로 만들며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꿈을 지켜냈습니다. 파니 멘델스존이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며 음악가의 생활을 했다면 반대로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와서 온몸으로 편견에 맞선 인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클라라 슈만입니다. 클라라 슈만은요, 여성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그리고 그 당시 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최고의 연주를 했던 여성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클라라였지만 이 클라라는 정작 본인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자가 작곡을 하고 싶어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재능을 가진 여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고 내가 그런 작곡가가 되길 기대해서도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이 클라라의 일기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겸손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클라라 주변에 있던 당대 최고의 남성 작곡가들, 뭐 예를 들면 쇼팽, 리스트, 브람스, 슈만 이런 남성 작곡가들 때문에 아마도 많이 위축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클라라가 어떤 피아니스트이며 어떤 작곡가인지 제가 클라라의 곡을 짧게 연주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성 작곡가로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클라라 슈만의 즉흥곡 마장조인데요. 이 낭만시대 느낌이 물씬 나는 감성 충만한 그런 곡이었죠. 쇼팽의 뭐 녹턴, 즉흥곡, 슈만, 멘델스존, 브람스의 작품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클라라 슈만을 로베르트 슈만의 아내 혹은 브람스의 평생 연인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지독한 남성 중심적 사상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여류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는 슈만과 결혼을 하면서 가혹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남편 슈만이 작곡을 할 때면 클라라 슈만은 방해하지 않으려고 연습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클라라 슈만과 이 로베르트 슈만 사이에는 8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8명의 아이들을 혼자 돌봐야 됐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완벽한 독박 육아와 경단녀의 위기인 거죠. 거기다가 불행하게도 이 슈만은 젊은 나이에 정신질환을 앓다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클라라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클라라의 인생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 8명의 아이를 둔 미망인이 뭘할수 있겠냐, 뭐 이렇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 검은 상복을 입고 다시 무대로 올라갔고요. 이 8명의 자녀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이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예술을 위해서 이 유럽 전역을 도는 이 살인적인 연주 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처절함으로 세상과 사투를 벌였던 클라라는 이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세상에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지휘자, 이 마에스트라라고 불리는 여성 지휘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휘자는 아마도 남성 지휘자가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 지금도 전 세계 클래식 공연 중에 여성 지휘자는 한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휘는 이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가장 늦게 그리고 어렵게 여성들에게 문이 열린 그런 영역입니다. 자, 처음 그 문을 두드린 사람 중한 명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마에스트라 안토니아 브리코입니다. 안토니아 브리코는요, 평생 지휘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토니오 브리코가 들었던 항상 똑같은 말은 여자는 지휘자가 될수 없어. 그게 전통이야. 라는 말입니다. 안토니아 브리코는 너무너무 유명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지휘자입니다. 여성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던 지휘자. 2018년에는 더 컨덕터라고 하는 안토니아 브리코의 일생을 담은 영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편견의 벽에 맞서서 그 벽을 깨부수며 지휘자로 성장했던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브리코는 1930년대 베를린 필하모니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최초예요. 이 브리코 전에는 여성 지휘자가 없었냐? 있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는 여성 지휘자들은 본인이 지휘를 하고 싶어서 대관을 해서 지휘를 한 거고요. 이 브리코는 베를린 필하르모닉에 초청을 받아서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지휘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 바로 브리코였습니다. 그 후에 8년 뒤에는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하며 또한번 여성 최초

0: 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휘, 이 클래식,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실력은 월등했지만 브리코는 상임 지휘자의 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여자로서 그 많은 오케스트라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죠. 이 세상 모두가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할 때 이 오늘 이야기한 여성 음악가들은 좌절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남들이 보기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의 가능성을 미리 재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고유한 빛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만든 규칙이 늘 정답이 아니었듯이 세상이 그어놓은 일방 통행로가 삶의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템포와 멜로디가 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나 편견, 쓸데없는 말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슈베르트가 그 절망 속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폭발적인 에너지로 곡을 완성해 냈듯 저 역시 음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음악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삶을 지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쇼크대식 쫙 와버렸죠. 여기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이쪽 불대기요.
1: 환자분들이 그 통증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2: 얼굴이 이제 좀 흉측하게 이제 몸 위로 쏠린다 그래야 되나?
3: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힘들어.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1: 떨림에 의한 불안감 또는 그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창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부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파괴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넣는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좀 이런 거 있었어요, 슬기 씨는.
1: 뭐요?
0: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나랑 안 놀고
1: 오.
0: 다른 친구랑만 논다든가 좀 섭섭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특히 학창시절에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나랑 늘 점심을 같이 먹던 친구가 네. 어느샌가 다른 애랑 먹기 시작하고 별다른 말도 없이
0: 맞아요.
1: 뭐 그런 경험 있죠.
0: 이게 은근히 또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너 실망이야 이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1: 의외인데요.
0: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학교 점심시간에 섭섭함 토로하기 되겠습니다.
1: 아하.
0: 친구에게 뭔가 섭섭한 내용 대화 들어가 있고요.
1: 그때그때 얘기해야 돼 이런 거요.
0: 그럼요, 그럼요. 에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1: 지금 섭섭한
0: 오,
1: 거예요.
0: 그니까.
1: 네, 갑자기 따로 앉는 거예요.
0: 완전 제가 경험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점심시간에 제가 아닌 다른 친구랑 밥을 먹을 때 그때, 와,
1: 생각이 들죠.
0: 섭섭함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 내가 잘못했나 뭔가를 이런 생각도 들것
0: 그쵸.
1: 같아요.
0: 무슨 일 있나 하면서.
1: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0: 오.
1: 오, 뭔가 이유가
0: 그치.
1: 또 있는 것 같기도. 서로 지금 좀 약간의 말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0: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1: Yes. 다 영어로
0: 예.
1: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과연 어떤 섭섭함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아, 이게 또 우리말로 하면은 또 이게 골이 깊어질 수
1: 그럴 수
0: 있어요.
1: 있거든요.
0: 영어로 살짝 훑어볼게요.
1: Alright.
0: 슬기롭게 도전!
1: 도전!
0: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2: What did you say? I only speak English.
0: Why didn't you sit with me in lunchtime? Yeah.
2: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Play.
2: Play with James, spend time with
0: James.
2: James.
0: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2: What are you saying?
0: You study bug.
2: Study bug?
0: You study very hard. 공부벌레. You know? So I can't play with you.
2: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Really?
2: Yeah, you should study with
0: Study with
2: me.
0: me?
2: Yeah, with me.
0: Okay, let's study.
2: Okay.
0: Yeah.
1: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4: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3: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4: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약간 뭔가 섭섭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0: 그쵸. Why didn't you sit with me? 나랑 앉지 않았어.
1: 어디서 끊어볼 수 있을까요?
0: Why didn't you
1: 왜
0: sit까지?
1: 너는 sit하지 않았니?
0: 네. 나와 함께,
1: 나와 함께.
0: 그쵸.
1: 언제요?
0: 점심시간에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이니까.
1: 이제는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0: 그래요?
1: 예, 제가 예전에는 왕초보영에서 단어 하나만 배워놨는데,
0: 예.
1: 이제는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런치 띄고 타임 할까요? 예.
1: 오케이.
0: 런치 타임?
1: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idn't you sit with me lunch time? Alright. 자, 정답은요? At
0: 아,
1: lunch.
0: 애쉬
1: 그죠?
0: 들어가는구나.
1: 언제 에라는 말이

0: 빠졌죠. 그렇죠?
1: 네.
0: 우리가 어떤 시간을 얘기를 할 때, 때를 얘기를 할때 정확하게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9시에 그러면은 at 9 이렇게
1: Nine.
0: 쓰죠.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lunch라고 하는 거는 점심 시간, 점심 식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덩어리로 at이랑 같이 가져간다 생각하시고요. 너무나 간단하게 응용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1: 오.
0: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1: 그렇죠.
0: 하면 되겠어요?
1: 그러면 at dinner
0: 그렇죠.
1: 이겠네요.
0: 이제는 더 이상 그냥 dinner만 쓰는 일은 없어야겠죠.
1: 예.
0: Right? So 시간을 쓰듯이 at이 간다. 요거 알아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1: 근데 이게 런치 타임에도 점심 시간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게 쓰면 안 돼요?
0: Lunch time도 틀린 건 아닌데,
1: 예.
0: I mean lunch is easier and shorter, right?
1: 아, 좀더
0: So we just
1: 짧게?
0: get at lunch,
1: 에,
0: at
1: at lunch.
0: dinner, 이런 식, at
1: 더
0: breakfast.
1: 간단하네요.
0: Yeah, of course.
1: 네.
0: 그 원어민들도 긴거 엄청 싫어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줄여서 쓰려고 하고 뭐 약자로 이제 쓰기도 한다든가.
1: 네.
0: 자, 여기 지금 앞에 Y가 나왔잖아요.
1: 네.
0: Right? Why don't you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1: Why didn't
0: 자, 그러면 너왜 뭐뭐 안 해가 아니라
1: you?
0: 너
1: 뭐뭐
0: 왜
1: 하지
0: 뭐뭐 하지?
1: 않았어?
0: 그렇죠.
1: 예.
0: 과거에 도대체 그 행동을 당신이 왜안 했는지에
1: 그쵸.
0: 대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Okay, so 여기서는 너왜 과거에
1: 앉지 않았어?
0: 그렇죠. sit 하지 않았니? with me. So, why didn't you? 동사 원형. 해서 왜 과거에 뭐뭐 안 했냐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뭐 문맥에 따라서 진짜 궁금한 게될 수도 있고
1: 그쵸?
0: 따지는 게될 수도 있죠. 원래 친구가 나를 깨워주기로 한 거예요.
1: 오.
0: 근데 안 깨워서 내가 늦은 거예요.
1: 아, 믿고 잤잖아요.
0: Why? 그래서
1: 아,
0: 하는 거야.
1: 어떡해.
0: 너왜 나를 안 깨운 거야?
1: 아.
0: 너왜나안 깨웠니?
1: Why didn't you wake me up?
0: 그렇죠. Wake me up 이라는
1: Yes.
0: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Right? 자, 두 번째입니다.
1: 네.
0: 도서관에 오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나타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너왜그 도서관에 안 왔니? 도서관이 뭐죠? L로 시작하는 거?
1: Library.
0: Library, the library, right?
1: 네.
0: 너그 도서관에 왜안 왔어?
1: Why didn't you come
0: To
1: to the
0: the,
1: library?
0: 그렇죠.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right? 기다리고 있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 네.
0: So,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간 뭔가 따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가긴 해요.
1: 맞아요.
0: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응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 그쵸?
0: You 말고 주어 바꿀 수도 있잖아요. So, why didn't she? Why didn't they? 왜
1: 예.
0: 그 사람들이, 뭐, 그녀가, 그가 뭘안 했지?
1: 오호.
0: 이렇게도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 예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y didn't you wake me up?
1: Why didn't you wake me up?
0: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1: Why didn't you come to the
0: 자,
1: library?
0: 이번에는 왜 나랑 안 앉았어? At lunch에 가볼게요.
1: 네.
0: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자, 이랬을 때, 아, 친구도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1: 아, 뭐 이유가
0: 네.
1: 있네요.
0: 내가 제임스랑만 노니까. 아, 질투스.
1: 질투쟁이. Because you hang out with James. 너가
0: Because you, 뭐, 이게 빠진 부분이 있다고
1: 그쵸?
0: 치고요.
1: 너가
0: hangout
1: 놀았어?
0: 한다.
1: James랑
0: 그럼 어디서 자를 수 있을까요?
1: 놀았어요.
0: 좋아요.
1: 네. 근데 랑만 놀아야
0: 만.
1: 돼요.
0: 제임스랑 그냥 단순하게 한번 논게 아니라, 나랑은 안 노는 느낌이 좀 들어가잖아요.
1: Always 놀았나 봐요. 그러면은 you always hang out with James. 너는 늘 걔랑만 노니까.
0: 오케이.
1: 그쵸? 아, 잠시만요. 이거를 소문자로.
0: 오케이.
1: 네, always.
0: Alright.
1: Yes.
0: Because you always hang out with James.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너 항상 걔랑 놀잖아.
1: 네.
0: 그런데 그 와중에 나랑 놀 수도 있잖아요, 사실.
1: 아,
0: 그렇기 때문에
1: 그렇지.
0: 내가 아닌 제임스랑만 논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1: 아!
0: only를 썼습니다.
1: 아, 이것도 생각을
0: 네,
1: 했는데.
0: 근데 아, 이거는 틀렸어요. 영어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1: 예.
0: 왜냐면 뉘앙스 비슷하거든요.
1: 그쵸, 그쵸.
0: 비슷하지만 뭐라 그럴까? 약간의 차이. 약간의 양념 차이입니다. 그래서 only는 오직 뭐뭐뭐만 정도가 될수 있겠죠. 자,
1: Yes.
0: 일단은 이 hangout 이제는 좀 익숙하신 분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hangout의 hang만 잡아볼게요. 얘가 기본적인 동사기 때문에 이 hang이라고 하는 거를 과거형, PP형으로 쓰면, 뭐, 놀았다, 뭐, PP형 때 쓰려면, 어떻게 하면
1: 이게
0: 될까요?
1: 헝 아닌가요? 헝? 헹, 헝,
0: 헝,
1: 헝.
0: 헝.
1: 예.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얘는 이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0: 자, 아마 굉장히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1: 예.
0: 정답은 맞습니다. 행, 헝.

0: hung. 그래서 놀았다라고 할 때는 hung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hung out 이런 식으로.
1: 아,
0: 이게 hanged도 있어요.
1: hanged.
0: 네. 근데 그거는 의미가 아예 달라집니다. 오. 그거는 뭔가를 매달다라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얘는 매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0: 아, 여기에서 말했을 때. 네, 이 의미에서 말했을 때. 네, 그렇게 해야 더 정확하겠네요.
1: 그러면 그쵸? 얘가 의미가 두 개예요?
0: 그렇죠. 뭔가 hang out 할 때는 놀다란 느낌으로 hang을 쓰는 거고 지금은 그거의 과거형 PP 형태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out이랑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hang out 하는 것 자체가 놀다고요. 당연히 누구랑 노는 거는 with someone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1: 그럼 요거랑 뭐 플레이랑은 어떻게 달라요?
0: 자,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1: 아, 내가 또 선생님의 마음을 깨뚫었네. 아,
0: 계속 come on.
1: 조금 참을
0: Ask
1: 걸.
0: Me something. Yes. 자, 그러면 hangout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놀자 그들과. 걔네랑 놀자. 그래서 놀자 이러면 돼요.
1: 놀자.
0: 하자.
1: Let's hang out.
0: 그들과.
1: With them.
0: 그렇죠. Let's hang out with them. How about this? Hang out의 과거 무슨 out이라고요?
1: Hung out.
0: Hung out. 나 내 친구들이랑 놀았어. 내 친구들이랑 놀았어.
1: I hung out with my friends.
0: 그죠? I hung out with my friends.
1: Yes.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1: 네.
0: So, out이 붙더라도 여전히 이 친구는 맞춰서 바꿔줘야 돼요.
1: 네.
0: Okay, so, 요 정도? 요 정도. Okay,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s hang out with them.
1: Let's hang out with them.
0: I hung out with my friends.
1: I hung out with my friends.
0: Alright. 자, 그리고 방금 질문을 했는데요.
1: 네.
0: 바로 hang out versus play. 왜냐하면 이거를 준비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1: 네.
0: 거의 다 틀리시거든요. 처음 하실 때.
1: 오.
0: 플레이가 놀다의 제일 기본으로 머리에 인식이 돼버려가지고 플레이 놀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hang ou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완전 어린 친구들이 노는 거는 아니에요. 보통 심지어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 고학년이나
1: 네.
0: 뭐 중학생 뭐 나이를 딱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축구도 같이 하고 막 이런 정도의 나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위는 보통 행아웃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플레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뭔가를 가지고 조작하고 논다라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1: 네.
0: 보통 아이들 있죠. 완전 아이들.
1: 에이.
0: 그래서 무슨 뭐 어린이집 정도의 나이든 뭐 유치원이든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이든
1: 맞아요.
0: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도 요즘에 그냥 행아웃을 써버리는데
1: 네.
0: you know, 뭐 예를 들어서 the kids are playing outside
1: 예, 예,
0: 계속
1: 예.
0: 놀고 있어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왜 플레이그라운드도 사실
0: 맞아요.
1: 예.
0: 중고등학생이 보통 거기서 막 이렇게 노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죠.
1: 그런 매치가 잘 안 되죠.
0: 맞지 않습니다.
1: 예.
0: 그래서 성인까지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건 행아웃이
1: hangout.
0: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섭섭한 느낌.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Alright, 자,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예.
0: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아,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 있죠. 섭섭하면서 다 그거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1: 그러네.
0: 티격태격 하는 느낌.
1: 하나, 너 하나 있고 나 하나 있지.
0: 그렇죠.
1: 이렇게 해가지고.
0: 나만 그래? 너도 그러잖아.
1: 그렇죠. 네. Well, you were always busy 공부하느라.
0: 네.
1: 그죠? 글쎄, 너는 항상 바빠.
0: 그거까지는
1: 꺼끌어도 되겠죠.
0: 네, 어순이 뭐 복잡하거나
1: 그쵸?
0: 이러지 않아요.
1: 예, 비동사, 형용사 이렇게 돼가지고,
0: 네.
1: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0: 뭐가
1: 공부하느라.
0: 남았어요? 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1: 공부하느라.
0: 그럼 어떻게 쓸까요?
1: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 of you study예요. 너무 길죠.
0: 예.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1: 되게 좁네요 여기가
0: 네.
1: 그러면은 왠지 전치사랑 뭔가 스터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약간 마음을 들켜가지고 표정 관리가 안 돼요
0: 예.
1: 그러면은 공부하느라
0: 네.
1: 공부하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스터디거든요
0: 일단은 스터디가 예. 있어야 되긴 하겠죠
1: 일단은
0: 그렇죠?
1: 스터디인데 제가 공부하느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0: mm-hmm.
1: cause 아까 그럼 cause
0: 커즈?
1: 네. 커즈. 네. 비커즈의 줄임말이에요.
0: 어떻게든
1: 커즈 스터디.
0: 짧게 줄이면서 넓은 단어에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1: 어떻게 그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0: 이해합니다. 자, 앞으로 인생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1: 아, 그래요? 때문에.
0: 자, well, you're always busy study.
1: 아, 뭐예요?
0: 너무 쉽죠? ing만 넣으면 돼요.
1: 왜요?
0: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ing 하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라고 의역이 되는 겁니다.
1: 우와.
0: 우리가 보통 솔직히 말해서 어, I'm busy. Are you busy? 이거는 요즘에 웬만하면 하죠.
1: 예.
0: 근데 내가 뭐 하느라 바쁜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그나마 하는 게 because예요.
1: 예.
0: 때문에라는 거.
1: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because를 계속 넣으려고 okay. 머리를 굴렸는데요.
0: You're always busy because you always stud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1: 네.
0: 아, 그런데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간단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1: 와.
0: Alright. 자,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공부하다는 study가 되겠고요.
1: 네.
0: 앞으로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So I'm busy라고 쓰던 거를 도대체 뭐 하느라, 뭐 하면서 바쁜 건지를 ing만 넣어서 해결하는 거죠.
1: 이게 언제 생긴 문법이죠?
0: 아, 이거요?
1: 예.
0: 지금으로부터 약, 저도 말하지는 없지만, 아니, 근데 항상 있어 왔습니다.
1: 저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를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 간단한 얘기를.
0: 그렇죠. 보통은 예. 좀 이해가 실용 영어에
1: 영어니까.
0: 더 가까워요. 네. 그래서 because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because를 아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1: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주셨었겠네요.
0: 틀린 과거는. 건 아니에요. 전혀 네. 틀린 거 아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거죠.
1: Yeah.
0: So, for example, 내가 이럴 수 있어요. 나 바빠. 내 숙제하느라. 자, 그런데 숙제를 하는 거가 뭐라 그래야 돼요? 원래
1: 아, 그거는
0: 동사로?
1: 약간 수거로 가야 돼.
0: 나의
1: 숙제. Do my homework.
0: Do my homework.
1: Yes.
0: 조금 바꿔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1: 그러네요.
0: 자, 일단 나 바빠. 그럼 어떻게 해요?
1: I'm busy.
0: I'm busy. 근데 뭐 하느라 바쁜데? 그럼 나 숙제하느라.
1: Doing my homework.
0: Exactly. I'm busy doing my homework.
1: Yes.
0: Ooh. 자, how about this? 하, 있잖아. 그녀는
1: yeah.
0: 항상 바빠.
1: 어.
0: 뭔가 하느라 바빠.
1: 뭔가를 하는 거다.
0: 뭔지 I don't know what it is. 아. 이러면서 자 그녀는 항상 바빠 그러면 어때요?
1: 아, she is always busy.
0: She's always busy. 자 뭔가를 하며 바쁜 거죠.
1: Doing something.
0: 그렇죠.
1: 아.
0: She'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연락도 못 하겠고 뭐 예. 말도 못 걸겠어. She'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0: 있어요.
1: 예, 그러니까 뭐 뭘 하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0: 네.
1: 그래서 계속 바빠요.
0: 뭔가 바빠 보이니까 말 자체를 못 걸어버리죠.
1: 맞아요.
0: 사실은.
1: 그래서 네. 보니까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더라고.
0: Oh my.
1: Thank you for you.
0: 꿈에서 깨는 걸로. Right. So, 지금 여기 ing
1: 네.
0: 두 번이나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1: 와.
0: 아, 그러니까 이게 1단계,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업그레이드.
1: 야, 이거는 정말, 네. 나 뭐 좀 하느라 바빠, 요즘에.
0: 아,
1: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0: I'm sorry, I'm busy doing something, okay?
1: 우.
0: So, 이러면
1: 와.
0: 정말 영어 잘하는 거예요.
1: 진짜 이거 실용 영어 완전.
0: Yes, yes. 네.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 am busy doing my homework.
1: I am busy doing my homework.
0: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0: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1: 뭐죠?
0: 여기 지금 ing, 뭐뭐 하느라 바빠 이랬잖아요.
1: 네.
0: 그런데 ing 형태가 아니라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내 숙제로 바빠.
1: 아.
0: 뭔가로 바빠. 무슨 뭐, You know.
1: So simple.
0: 뭔가 명사를 그냥 넣을 수도 있습니다.
1: 예.
0: 다만 명사를 그냥 쓸 때는 with가 같이 가요, 보통. 뭐뭐와 함께 바쁘다라고 해서.
1: 아,
0: 그래서
1: with로.
0: Let me just show you.
1: 자.
0: 나 뭐 하느라 바빠 그러면 아까 전에는 I am busy
1: doing
0: something 이었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를 의미는 같지만 더 심플하게 그냥 네. something을 넣어도 돼요. 나 뭔가로 바빠. 그럴 때는 대신 뭐가 들어간다?
1: With가
0: 들어갑니다. So, 오히려 이거 더 많이 쓰죠. 짧잖아요.
1: 그러네요.
0: So, I'm sorry. I'm busy with something. So I'll call you back.
1: 예.
0: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1: 네, 네,
0: right?
1: 네.
0: 내가 뭔가를 하느라 바쁜지 말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내가 화장실에 있다든가 or something
1: 아, 그렇죠, 그렇죠.
0: Hey man, you know, I'm busy with something. Okay, I'll call you back. 이렇게 쓰기 너무 좋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so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1: Well,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0: Right, 그랬더니 뭔가 해결책이 바로 나왔습니다.
1: 네?
0: 그래? 그럼 너도 나랑 공부하는 게 좋겠네. 그러면은 뭐 해결되는 거잖아. 같이
1: 네.
0: 공부하면은 뭐 다 같이 행아웃하고 뭐 저쪽 그럼 이제 친구가 아니야, 그건 됐어. 그래서 우리 각자 얘기를 가자 이럴 수도 있죠.
1: Yes. Yeah. Uh-uh.

0: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그쵸. 그럼에 해당되는 게 지금 비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그렇다면 이거잖아요. Then,
1: 오케이.
0: 이걸로 할게요.
1: 이거는 사실 제가 비워놓을 단어가 많이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약간 보너스 같은 겁니다.
0: Oh.
1: Alright, so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이거는 그렇게 할까? 이런 느낌보다는 뭐 그러던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0: 그렇죠. 약간 뭐, 괜찮아. 라고 화해를 청하는 뭐 그런,
1: 그렇죠. 살짝
0: 예.
1: 자존심 부리면서.
0: 그렇죠.
1: 오케이. Right.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자, maybe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보통 문장 앞에 넣어서 mayb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얘도 확신에 가득 찬 건가요? 아니면 조금
0: 떨어지죠.
1: 미지근한 느낌?
0: 예.
1: Yes. So maybe라고 하는 거는 뭐 어쩌면 혹은 뭐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일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좀 확신에 찬 느낌 확실하게 아니죠, 그렇죠? 많이
0: 네.
1: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왜 must, may, might 했던 거 기억나시죠? Right. 그런 느낌. 그래서 maybe를 맨 앞에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너를 알 수도 있지. 어쩌면 아는지도 모르지. 일단은
0: maybe
1: 그녀가 너를 안다.
0: you
1: 그녀가.
0: she knows you.
1: 그죠? Maybe she knows you. Maybe she knows you. I don't
0: 그쵸?
1: know. 이러면서.
0: 예.
1: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어.
0: 아, 그게 사실일지도. Maybe it's fact.
1: True.
0: 아, it's true.
1: Right. It's true. So, maybe it's true. Who know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0: 그 여기에 should가 들어가면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1: 크게 바뀌진 않아요.
0: 아,
1: Maybe, 왜냐면 얘는 should를 빼면
0: 네.
1: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아요? Maybe 어쩌면 you study with me. 넌 나랑 공부해. 조금
0: 아,
1: 이상하죠?
0: 그러네.
1: 어쩌면 너가 나랑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
0: 그렇게 되는
1: 이런 식으로
0: 거군요.
1: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의역이 되면서 공부하는 게 좋겠네. 의역이 됐을 뿐입니다. And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다.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aybe she knows you.
0: Maybe she knows you.
1: Maybe it's true.
0: Maybe it's true.
1: 네. 자, 그리고 maybe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0: 네. Maybe.
1: 제가 쓰는 게
0: 아,
1: 아니라
0: 숙제예요?
1: 여러분들이
0: 아.
1: 써야 돼요.
0: Okay, I'm busy doing
1: 힌트
0: homework.
1: 드리면 제 생각에는
0: Yes.
1: 한80%막알 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그럼 익숙한 단어긴 하군요.
1: Should I give you a hint? What do you think?
0: Yes.
1: P로 시작해요.
0: 아, yeah.
1: 네, 이거는 뭐 보통 교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0: 이거는 뭐 드라마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1: Yeah? Okay.
0: 예, 뭐 노래 제목인지.
1: Perhaps.
0: Perhaps.
1: 맞습니다.
0: Yeah.
1: Perhaps, maybe. 그런데 이거는 좀 격식이에요. 그리고
0: 오.
1: 문학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글이라든가 가사나 이럴 때 perhaps 뭔가 살짝 클래스가 있게.
0: 약간 문어체
1: 예, 맞아요.
0: 쪽이군요.
1: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은 있는데요. 뭐 maybe가 됐든 perhaps가 됐든 이거는 어쩌면 뭐뭐일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얘보다 확신이 조금 더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P로 시작하고요. 의미는요.
0: 예.
1: 아마 그럴걸? 아마 맞을 거야. 아마도. 이거는 확신이 여전히 100%는 아니지만,
0: 예.
1: maybe보다 더 있습니다.
0: Perhaps예요?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똑같은 걸 쓰진
0: 그
1: 않겠지.
0: 똑같은 걸또 갖고 오셨나 했어요.
1: 자,
0: Maybe보단 세고 P.
1: PR로 시작해요.
0: 와, 아, probably인가요?
1: 발음이 너무
0: 아,
1: probably 아니에요?
0: probably, probably, probably 이건가? 아우,
1: 만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Guys.
0: 예, 스펠이
1: 같이
0: 헷갈리는데요?
1: 알아두세요.
0: 오, 맞네!
1: 맞습니다.
0: 오!
1: Alright. So, something is very probable 하다는
0: probably.
1: 거는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100%는
0: 네,
1: 아닙니다. 그래서, yeah, you are probably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아마 맞을 거야.
0: 네.
1: 꽤나 그래도 확신이 있는 편이에요.
0: maybe보단 확실히,
1: 네.
0: 네, 좀더 있네요.
1: 그러니까, 물론 이두 단어를 제가 딱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암기해가지고 이게 더 가능성 큼. 이렇게 하면 절대 익혀지진 않아요.
0: 네.
1: 문장을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읽어볼게요.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두 번째는요?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1: Well,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2: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2: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해보겠습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why don't you 아닙니다. Why didn't you?
1: Yes.
0: 동사 원형. 너왜 과거에 뭐안 했어?
1: 으흠.
0: 목소리 키워주세요. 너왜나안 깨웠어? 너왜나안 깨운 거야?
1: Why didn't you wake me up?
0: Why didn't you wake me up?
1: 으흠.
0: 너왜 도서관에 안 왔어? 너왜안 왔어? 그 도서관에?
1: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0: 그렇죠. Come to the library.
1: 네.
0: 세 번째.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넌왜 나랑 앉지 않았니? 점심시간에.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At lunch까지.
1: Yes.
0: Alright. 같이 읽어볼게요. Why didn't you wake me up?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다음은요. Busy with something 한 겁니다,
1: Yes.
0: 여러분들.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1: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0: 그렇죠? 나 숙제하느라 바빠.
1: I'm busy doing my homework.
0: Doing my homework.
1: Yes.
0: 하나 더. 걔는, 그녀는 항상 뭔가를 하느라 바빠.
1: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You're always busy studying. I am busy doing my homework.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Alright,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3: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4: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3: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4: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2: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Well, you were always busy studying.
2: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오케이.
0: Oh, great job, you
1: Oh,
0: guys.
1: yes.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너내 핸드폰 찾고 있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looking for your phone?
0: There you go. Look for 쓰는 거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Why didn't you? 동사 원형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왜 오늘 학교 안 왔어? 너
1: 오.
0: 왜 오늘 학교 안 왔니? 뭔가
1: 네.
0: 과거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1: 그쵸.
0: 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Very nice. 한 문장 덜렁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적어도 5개에서 10개 이상 문장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여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는? 아, 지금 먹어, 지금. 끝나는 사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저에게 힘이 되었던 음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연주한 곡은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의 시작은 굉장히 웅장하고 당당한 그런 느낌, 그리고 거침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방랑자의 이미지와 좀 어울렸나요? 여러분에게 방랑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길 잃은 세상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한편으론 사회적 규범이나 정착 생활의 구속을 벗어나 물 흐르듯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 곡을 작곡한 슈베르트는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한 푼도 없었던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기 나름입니다. 무작정 그냥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푼 꿈을 안고 이 나만의 음악을 펼쳐보고자 러시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아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다가 유럽 사람들은 등치도 크고 등치가 큰 반면에 손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악기를 물리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러시아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피아노를 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아니 뭐 동양 애들이 쳐봤자 얼마나 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어서 러시아 유학 생활은 생각만큼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이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그리고 문화적 충격, 이 생소한 뭐 러시아어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화려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사서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아니, 유학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내일은 뭐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정말 매일매일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 찾아들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 곡이 방금 연주했던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요. 마치 제가 이 곡 속에 등장하는 이 고독한 방랑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떠나 타국에서 헤매는 서글픔이 이 음악과 아련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슈베르트가 그 절망 속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폭발적인 에너지로 곡을 완성해 냈듯 저 역시 음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음악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삶을 지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유학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은 구소련 시절 러시아에서 최초로 생긴 고등음악원입니다. 1회 졸업생이 바로 차이콥스키였어요. 저도 졸업을 했죠. 그래서 차이콥스키와 저는 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이콥스키를 차 선배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이 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는 이 뾰트르 대제가 북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이 계획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에르미타지 박물관도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 옆에는 이 네바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풍경이 끝내줍니다. 특히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여름에는 백야가 있어요. 살면서 백야를 경험한다는 게 정말 매우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특히 새벽 2시가 되면 이게 살짝 노을이 집니다. 그 살짝 노을이 질 무렵 네바강에 있는 다리들이 이렇게 들려요. 멋진 유람선들이 들어오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학을 하면서 마주한 저의 이야기를 좀 낱낱이 해볼까 합니다. 이 러시아 겨울은 매우 춥고 길거든요. 이 여름과는 반대로 이 겨울, 러시아 겨울 4시만 되면요.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요. 하루 종일 눈이 내려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맨틱하고 와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뭐 나잡아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날씨가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하면 그 쌓였던 눈들이 녹으면서 바닥이 매우 질퍽질퍽하고요. 걸어다니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러시아 겨울도 저를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를 더 힘들게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였는데요. 지하철을 딱 타서 빈자리가 있길래 이제 가서 앉았죠. 근데 제가 앉자마자 옆에 할머니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뭐 내릴 때가 됐으니까 뭐 일어났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앉자마자 할머니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딱 앉는 순간 할머니가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그때 저의 상황은 막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요. 열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두근거리고요. 뒷목이 막 뻣뻣해지고요.

막 몸이 후끈 막 달아오고 뭐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런 상황인 것을 옆에 사람들이 마치 동물원의 동물 보듯 그렇게 막 바라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막 화가 막 치올라 올랐어요. 정말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 당해도 되지 않을 일들을 당하면서 내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자존감이 박살나는,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하철 할머니 인종차별 사건은 사건 축에도 못 끼는 그런 평범한 사건입니다. 그 백인 우월 집단 중에 유색 인종과 피해 축제를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이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킨헤드들이에요. 문신이 있고요. 이 가죽 자켓에 청바지, 그다음에 워커를 신고 다니고요. 이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5년 유학생활 동안 한 두세 번 그런 스킨헤드들을 만났는데 저도 지금 팔뚝에 아직까지 흉터가 있어요. 이 힘없는 유학생이라서 그저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이 폭행을 당하고요. 자존감이 막 완전히 박살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억울하고요. 그날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 당시 이 나를 지켜줄 울타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힘들고 괴로웠던 러시아 유학 시절 저를 붙잡아줬던,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음악입니다.

바로 베토벤 비창 소나타 2악장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따뜻하고 뭐 차분하고 그리고 이 들으셨던 이 아름다운 멜로디는 이 평온하게 마치 다정한 목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이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는 청년 시절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한적한 마을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서 이 요양을 하고 있었을 즈음에 작곡된 곡이에요.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비창 소나타 2악장에 자주 등장하는 리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리듬인데요.

네, 방금 주셨던 이 리듬. 따라리라리라리라 하는 리듬이 이 2악장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리듬은 당시 저에게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면서 따라리라리라 이렇게 등을 토닥이면서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로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진아 힘들지? 괜찮아. 원래 유학생활 힘든 거야. 야, 나는 귀도 안 들리고 건강도 안 좋고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0: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지옥 같은 순간들을 견디다 보니까 내 안에서 다시 살아갈 열정이 생기더라. 지금은 너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버텨봐. 제가 그 힘든 유학생활을 하면서 혼자 방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특히 이 베토벤 비창소나타 2악장을 치면서 혼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유학생활 동안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있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을 울렸던 비창소나타 2악장은 지금도 힘들 때마다 저에게 회복의 이 힘을 주는 그런 음악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마음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던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외롭기도 하고 나밖에 없다라는 말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솔직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주도적으로 내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책임질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온전히 나라는 것입니다. 예술은 슬픔을 아름다운 에너지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또한 예술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클래식 음악회를 가라, 뭐 거창한 예술을 감상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외로운 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쯤은 여러분 곁에 두라는 것이에요. 예술을 통해 나를 가만히 좀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을 다시 찾아가는 것,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예술적인 시간을 삶에 들여놓는 것은 세상의 풍파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진정한 자립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예술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여러분의 위대한 방랑을 온 마음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1: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본인의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요. 갈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제 그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3: 메라바. 티르키와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인데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들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두르르 거려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야생화 핀 거 보니까 진짜 알프스 와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린 시절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4: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아, 이 분위기?
6: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

0: 알고. 옛날 전통. 이게 옛날 전통이라.
1: 번지수 잘못 찾았다가 무트로 올라온 돌문어. 남해 돌문어가 유독 맛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2: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30년을 넘게 문어만 잡고 있습니다.
1: 베테랑 어부를 반하게 한 돌문어입니다. 남해 최남단에 있는 미조항.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산물의 고장답게 사시사철 고깃배들로 활기가 넘치는데요. 이봉철 선장도 이른 아침 바다로 나섭니다.
2: 문어 잡으러 조금 나갑니다.
3: 문어요?
2: 예.
3: 문어는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 거예요?
2: 예, 원래 아침에 날씨가 더우니까 일찍 갔다 일찍 와요. 섬들 앞에 이제 잡으러 가요. 멀리 안 가고.
1: 금어기가 풀린 7월부터는 돌문어가 제철. 10분을 달려나오자 크고 작은 섬들이 수를 놓은 바다가 펼쳐집니다. 돌문어는 남해와 제주 연안의 얕은 바다에서 주로 사는데요.
0: 줄이 너무 긴 거 아니야?
1: 이틀 전 내려둔 줄을 당겨 올립니다. 그런데 문어는 보이지 않고 붉은색 단지만 줄줄이 올라오는데요.
3: 문어는 이렇게 똥말로 잡는 거예요?
0: 우리 단지를 가지고.
2: 옛날 전통. 이게 옛날 전통이라. 우리 할아버지 때는 그 사기로가 만들었어. 사기로. 고무가 아니고.
3: 이 단지에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2: 자기 집인 줄 알고.
1: 전통 돌문어잡이는 미끼도 바늘도 없이 문어의 습성을 이용하는데요. 좁고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기 좋아하는 문어에게 단지는 더없이 아늑한 은신처.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거나 먹이를 먹으러 제 발로 쏙 들어가 자리 잡으면 단지째 건져 올리는 겁니다. 문어가 제 발로 찾아들 만큼 이곳 바다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3: 선생님은 여기가 고향이세요?
0: 네. 고향입니다. 고향. 이 앞에 두고 여기 문어가 고대 종류가 많아가지고 문어들이 맛이 있고 부드러운 곳이에요.
3: 물조류도
0: 세고 물조류 아니라 고기 생선들도 많던데 조류가 많은 거고 고기 육질이 좋아요.
1: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전통 방식. 사기 단지가 고무 단지로 바뀌었을 뿐 잡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위험을 눈치챈 걸까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바늘로 뼈 잡는 게 아니다 보니 올라오다 달아나는 녀석도 있답니다.
2: 이게 내 인생 보물인데 30년을 이제 문어만 잡고 있습니다.
1: 바닷속에 내려둔 문어 단지는 모두 12줄. 한 줄에 무려 400여 개가 달려있다는데요. 하루씩 번갈아가며 6줄씩 걷어올린답니다.
3: 하루에 단지를 몇 개 수거하시는 거예요?
0: 하루에 2,500개.
3: 2,500개요?
2: 1kg 넘는 게 작은 것도 없었는데 요즘은 한 1kg 넘는 것도 좀 많이 약이 나오고.
3: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2: 가격도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요즘은 판매가도 1kg에 한 2만 원 이상 나가죠.
3: 2만 원 이상?
2: 어. 그러니까 엄청 먹고 괜찮지 지금.
3: 오늘 그럼 몇 마리 정도 잡으신 거예요?
2: 한 60kg. 한 7, 80만 원 뽑으면 되겠다.

0: 다른 팀도 1단도 만들는데.
1: 어? 저희 1단을 챙겨주시나요?
2: 문어를 빼낸 단지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틀 뒤 다시 걷어올릴 테죠.
3: 같은 장소에다 놓는다 보면 다른 사람들 의장이 있으니까.
1: 아, 그럼 매번 같은 장소에 다시 놓는 거예요?
3: 네. 없으면 이제 이동하고.
2: 요즘 바다 사정이 신통치 않다지만 돌문어만큼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위험을 느끼면 재빨리 달아나고 먹물까지 뿜어내는 영리한 녀석. 먹물을 품고 있어 글께나 아는 물고기라 여겨 그럴 문자를 붙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오늘 조업도 이만하면 성공. 잡은 문어는 다음 날 아침 위판장으로 보내고 일부는 봉철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상에 오른답니다.
3: 손님들이 찾으시면 그때 미리 주문하면 모임 같은 거 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그때
2: 기력 보충에 그만이라는 해신탕. 닭 한 마리에 문어 한 마리를 통째로 넣었습니다.
4: 아, 이제 맛있는 거.
5: 진짜 맛있구만.
4: 제주도는 이제 하나면 7만 원, 8만 원.
5: 맞아.
4: 문어가 물구럭. 네. 물구럭.
6: 제주 방언이 물구럭.
1: 여기 원래 알던 집이에요?
4: 모르지.
1: 아,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4: 예. 네. 어? 아니, 3일째.
1: 3일째?
4: 그저께 와가지고 처음 만나서 밥 먹고 계속 여기서.
1: 어디서 오신 거예요?
4: 예?
1: 어디서 오셨어요?
4: 우리 성이 까치 잡으러 왔다가 바람 불고 오니까 여기로 피양이죠, 피양.
1: 아, 피양 오신
4: 거예요? 피양이가지고 이제 인연이 되니까 여기서 밥 먹고 하고.
2: 제주에서 온 갈치잡이 선원들이었군요. 바다가 쉬어가라 붙잡은 김에 든든하게 기력부터 채웁니다.
7: 맛있어요.
4: 거의 맛 먹어.
5: 맛있다. 맛있어.
8: 이런 거는 찍어야 돼요.
9: 그래, 저번에 봤잖아요.
8: 아, 맛있네. 아, 이 집에서 하나 먹고 가시오.
2: 며칠째 바다에 나가지 못한 선원들에게는 이보다 든든한 위로도 없을 것 같네요. 미조항에서 뱃길로 10분 남짓. 봉철 씨의 고향 호도에 갑니다. 이제는 10여 가구만 남아 조용한 섬마을. 호도에서 나고 자라 중학교 때 본섬인 남해로 유학을 떠난 뒤 도시 생활을 하던 봉철 씨는 30여 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3: 올라왔나?
10: 아, 집에 안 추워.
3: 어서 집으로.
10: 아, 알았어.
1: 응?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3: 이 비생수 삶에.
2: 3년 전 미조항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지만 틈날 때마다 바다를 건너와 고향집을 돌보고 있다는데요.
1: 여기 사시는 거예요?
3: 여기 지나 왔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행제들이 전부 다 심해는 여기 아시고 아는 사람도 오면 그래 와서 뭐 전기세 만 원만 주고 자고 가고.
1: 아, 그럼 여기는 옛날 사시던 데
3: 옛날 우리 모친이.
2: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추억 깃든 집을 살뜰히 챙긴 덕에 옛집의 온기는 여전합니다. 바다 반겨주는 이웃도 있어 언제 와도 푸근한 고향집.
11: 사람 세 사람이네. 아이고 세리 한 대가 없긴데 그거 뭐.
2: 이웃 간의 정이 담긴 추억의 맛.
12: 선장님 언제부터 하셨어요?
11: 내 집 와서부터 오래됐어요. 집 와서부터 20살 계시고 온게 오래됐어요. 내가 22살에 와갖고 80이다.
12: 80이었어요? 크시는 거 다 보셨겠네. 우리 선장님 어땠어요?
11: 우리 형님이 똥을 잘 했대요. 양이 잘 했어요. 뭐 이런 것만 흥이 잘 했어요.
12: 여기 호도 좋아요?
11: 네, 호도 섬에 좋냐고. 뭘 좋아해? 네, 일시만 사는 게 뭘 좋아해? 한번 저런 사람 좋다 그지?
13: 시비가 와서 배였다 배.
11: 아, 배도 하고 물에 잡았지, 짜게 잡았지, 메기 통발 했지, 고대구리 했지, 자망 했지. 아는 게 어장이 아는 게 없다. 그래도 우리 어미가 네 시집 와서 이 동네에서 제일 어장 깎게 한 건 이쁘이다. 알아본 게 없거든. 한 번 다 했거든.
2: 고향에 올 때면 바다에서 잡은 것을 늘 이웃과 나누는 봉철 씨.
12: 원래 문어 손질은 밀가루로 막 딱딱 묶여야 되는 거 아니야?
3: 아니, 우리 형이는 뻘문을 갈라서 잘 필요가 없어.
2: 남해 도울 문어는 흐르는 물에 살살 씻어내기만 해도 된답니다. 크기는 아담해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라는 돌문어.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데요. 오늘의 요리는 무언가요?
3: 오늘은 그 대패 삼겹살하고 문어하고 같이 문어 볶으면 한 번.
12: 보통 문어는 삶아 먹거나 데쳐 먹거나 그러지 않나요?
3: 그래 하는데 우리 형이는 그렇게 안 하고 문어를 이것보다 좀 작은 거는 문어 튀김을 해도 맛있고 조림도 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 엄청 맛있겠어.
13: 고추 사는 거
11: 있어? 응? 그래 주소 내 담아올게. 왔다 갔다 하네.
2: 이웃집 부엌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사이
11: 고추장은 필요해요. 마늘은.
13: 마늘
11: 까는 것도 좋고. 다른 건 없고.
2: 조용한 일상에 찾아온 이들이 내심 반가우신 것 같죠.
11: 내 딸 엄마가 찍으려고.
12: 네. 어머님은 그러면 여기서는 농사 같은 거 지으시죠?
11: 아무것도 이제 압니다. 농사 뭐지? 아, 팔색 그 저희가 생활비 다 대줘야겠다.
12: 여기가 집이세요?
11: 네. 한테 새끼는 반찬도 천천히 갖고.
2: 말씀과 달리 냉장고를 여니 하나둘 나오는 손맛들.
11: 여기 튀김치인 거, 까침치인 거. 이 김치를 잘 쓰는 건가 모르겠다. 까침치인데 내가 먹는데.
2: 반가운 마음에 맛부터 보여주십니다.
11: 기름 다 나올 거 아이가. 네, 손 씻고 왔네. 잡사 봐요. 잡사 보고 입에 이어 봐요. 손대 입어고 잡사 보고 물만 좀 가가고. 괜찮지요? 괜찮지요?
12: 엄청 잘 익었네요.
11: 나 아침 이만 되면 내가 그치겠다 안 먹다.
12: 이 김치는 직접 담그신 거예요?
11: 네. 오. 같이 사다가 우리 남의 입에 가서 사다가 단지 해놨다. 내 김치 담아놓고 푹 잡아 묶고 이 사가지 뭐 이거 묶고 또 언제 늦간데 또 담아놓고 끈다 입니다. 푹 삭으면 맛있거든 이거나.
2: 없는 건 서로 채워주고 있는 건 기꺼이 나누는 이웃사촌. 얼마 전 무릎 수술을 하셔서 걸음이 불편한데도 필요한 것들을 야무지게 챙겨오셨습니다.
11: 그 신을 좀 묶게.
2: 매콤한 양념장을 붓고 자글자글 볶아내면 돌문어 삼겹살 볶음 완성. 서로의 손맛을 더해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3: 네, 어디요? 네, 맛있는데. 좋지.

0: 양파를 많이 이었으면 되지.
1: 양파도 많이 이었다.
0: 이어. 다 녹아졌겠네.
1: 오, 진짜 맛있다.
0: 고추장 매콤해서 맛있다.
1: 아, 무르가 여기서 또 자라졌어.
0: 너무 맛있어요. 더문에 대해서. 돼지고기 삼겹살 쓰기보다 역시 무르가 맛있네. 소라 맛도 나고, 막, 여러 가지 맛이 나요. 소라도 전부, 맛있거든, 전부 털어. 무에도 또, 해갖고, 끼린다가, 꽁지만 잊지 말고, 삶아 해갖고, 뭐, 머리 하고, 죽도 쓰면 맛있어, 머리, 무에도. 그리고 매일 참기름 볶아하고.
1: 그 살림 튀는데 배고픈.
2: 냄새가 죽이네요.
0: 예. 해갖고, 잡혔습니다. 아무래도 깊고 잡다.
3: 서로 챙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웃. 이보다 든든한 보물이 또 있을까요?

0: 대학만 아니면 천국이야.
1: 아, 여기.
0: 싸놓으면 그 초무침이나 예, 예. 야채무침 해준 때도 먹을 수 있어요.
2: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세트 구성으로 다양한 요리도 한 번에 뜨거워지지 않아 안전하고 나무 재질의 깔끔한 디자인, 뛰어난 열 효율에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다양한 세트 구성 18 편수 냄비, 22 양수 냄비, 26 프라이팬, 개별 냄비, 뚜껑까지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다양한 구성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 증정
3: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세트 구성으로 다양한 요리도 한 번에 뜨거워지지 않아 안전하고 나무 재질의 깔끔한 디자인, 뛰어난 열 효율에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다양한 세트 구성 18 편수 냄비, 22 양수 냄비, 26 프라이팬, 개별 냄비, 뚜껑까지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다양한 구성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 증정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4: 브라질에 드디어 도착했다.
5: 방송 많이 커 올랐어.
6: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요.
7: 아이고, 아이고. 누군 말은 괜찮네. 나만 그래.
8: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9: 깨병은 아니죠?
10: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 도와드려.
7: 아니에. 마리아.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10: 어?
7: 다니엘. 다니엘.
1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의

0: 여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과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는? 아 지금 먹어야지. 그렇지. 누나는 사과?
1: 사과 먹어야 먹는지.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이가탄탄. 이가탄.
6: 지금까지 제가 봤었던 지구의 오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0: 이게 좀 장엄한 모습으로 쫙 펼쳐져 있어요.
1: 그동안 우리가 알던 아이슬란드를 기하는 낯설고 새로운 풍경들.
0: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1: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숨은 핫플레이스를 찾아갑니다.
0: 아, 진짜 예쁘다.
1: 내가 여행하며 본 어떤 풍경과도 달랐다. 달을 걸었던 아폴로 14호 우주비행사가 아이슬란드 훈련을 마치고 남긴 말입니다. 익숙한 여행지 너머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비경이 펼쳐지는 땅, 아이슬란드로 갑니다. 남동부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저 멀리 날카로운 봉우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0: 네, 여기 지나가는 길에 또 베스트라우른이라고 하는 멋진 바위산이 있고요. 또 옆에 예, 그 해변이 있어가지고 해변하고 이 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멋지게 또 나온다고 해서 잠시 들렀는데 입장료가 있다고 합니다.
2: So we are here. Uh-huh. Take your card and scan the code in the machine next uh-huh. to the gate.
3: Okay, so three people.
1: yeah. 독특한 풍경으로 입소문나며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4: Where are you from?
0: Yeah, West. From South Korea.
2: Oh,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 여기 한국 분들도 종종 오시나 봐요. 한국말 안녕하세요를 하시네요.
1: 아이슬란드의 일부 자연명소는 이렇게 사유지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토크스네스 해변도 이 경우에 속하죠.
0: 아, 여기는 검은 모래 해변이네요, 진짜로. 약간 화산재처럼 보이기도 하고 스토크스네스 해변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바다보다 멋진 게 제 앞에 펼쳐져 있는 베스트라호른 산입니다. 아, 굉장히 좀 장엄한 모습으로 바위산이 쫙 예, 좌우로 펼쳐져 있어요.
1: 땅속에서 천천히 식은 마그마의 시간과 암석을 깎아낸 비바람의 시간이 더해 완성된 베스트라호른. 그 장엄한 대자연의 시간을 마주합니다.
0: 여기서

0: 산이 이제 반사되는 게 아름답다가 지금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은 반사되나 봐요. 다 지금 물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있거든요. 보이나? 지금 물에 비춰가지고 이 산이 이 안에 들어왔거든요. 아, 근데 제가 자세를 낮춰야지 좀잘 보여요. 아, 요 밑에 마치 거울처럼 이 물이 작용을 해가지고요. 위에 있는 베스트라고 하는 산을 그대로 밑에, 예, 반사를, 이제 더잘 보이네요. 지금 물이 잔잔할수록 잘 보이거든요.
1: 바람이 잦아들고 얕게 고인 무리로 봉우리들이 비치자 하늘과 땅이 맞닿은 듯 신비로운 대깔꼬마니가 그려집니다.
0: 아, 요쪽에 들어오니까 조금 더잘 보여요. 지금은 하늘까지, 하늘의 구름까지 다 맺혔습니다. 이 스톡스네스 이 해변이 가지고 있는 작은 거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1: 날씨와 바람, 밀물과 썰물에 따라 다른 장면을 만날 수 있는 곳. 낮익은 아이슬란드의 풍경에서 벗어나 스톡스네스 해변을 찾는 이유입니다.

0: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봉우리를 뒤로하고 지도 위 낯선 이름을 하나 찾아 다시 길을 나섭니다.
1: 와, 오늘 날씨가 진짜 좋은데요. 지금 찾은 곳은 피아드라르 글루퓨르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진 협곡인데 약 200만 년 전에 빙하가 녹으면서 형성된 협곡이라고 합니다.
0: 100여 미터 높이의 깎아지는 절벽 사이로 굽이굽이 이어지는 물길.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달라지는 협곡의 얼굴은 색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1: 와, 이 앞쪽에는 지금 협곡의 윗부분만 보여서 살짝 감질이 났었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드디어 아래쪽까지 풍경이 쫙 펼쳐지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와, 저 멀리 빙하가 엄청 심하게 딱 핥히고 간 흔적도 남겨져 있고요.
0: 약 200만 년 전, 잘게 부서진 화산암이 물과 만나 만들어진 암석층.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흘러나온 빙하수는 모래와 자갈을 실어 나르며 이 암반을 깎아 2km에 달하는 장대한 협곡을 조각했습니다.
1: 아, 지금 오늘 하늘이 파란색의 채도가 훨씬 강해요. 아, 이 아이슬란드가 날씨가 맑으면 이렇군요. 그리고 드디어 최고로 멋진 전망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끝자락이고요. 멀리 지금 엄청 높은 지점에서 폭포가 콸콸 쏟아지고 있고요.
0: 쉼 없이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협곡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만나게 되는 하이라이트. 절벽을 따라 가늘고 길게 흘러내리는 물줄기, 메가르포스입니다.
1: 와, 드디어 가장 좋은 전망대에 제가 도착을 했고요. 이 앞쪽으로는 굽이굽이 치는 협곡의 모든 풍광이 다 한눈에 담기고요.

0: 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신부의 드레스처럼 쫙 펼쳐지면 설러요. 여기가 폭포를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1: 수만 년 전 시작된 물의 조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없이 흘러가는 자연의 시간 곁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남쪽곡을 떠나 남부 해안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갑니다. 여행자들을 거쳐 피크를 거쳐 탁길 캠핑장으로 향합니다.

0: 남부 해안에 자리한 작은 마을 비크.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식당과 마트, 주유소 등이 모여 있어 남부를 여행하는 이들이 꼭 들르는 곳입니다.
1: 지금 비크 최고의 맛집이라고 불리는 화산재 피자집에 왔거든요. 또 독특한 그런 콘셉트 때문에 유명한데 맛집인 게 바로 증명이 되네요. 지금 줄이 너무 길어요.
0: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며 음식점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인데요.
1: 지금 여기 메뉴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블랙 크러스트라고 피자 도우를 검은 빛으로 지금 물들였습니다. 식용 활성탄을 이용해서 도우를 반죽을 한대요. 이 비크가 유명한 게 검은 모래 해변이거든요. 또 아이슬란드 하면 화산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산재하고 검은 모래 해변에서 콘셉트를 따와서 피자를 만든 거죠.
2: What do you like to eat?
1: Breakfast number one.
2: Great.
1: And number three.
2: Perfect. Did you been on the beach?
1: Yeah.
2: That is the sand?
1: That's why.
2: I'm joking. Active charcoal from coconut husk.
1: 나오네요.
0: 드디어 주문한 피자가 나왔습니다.
1: Number three. Okay, thank you. 와. 예, 보면은 이 주변부만 까만 게 아니고요. 완전히 모든 이 도우가 보시는 것처럼 검습니다.
0: 마치 화산재를 머금은 듯한 빛깔인데요.
1: 예, 맛을 보겠습니다. 트러플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어요. 치즈 향하고 이 루꼴라의 향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만 산맛이나 순맛이 나진 않아요.
0: 맛이 어떨지 은근히 걱정됐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좋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보기 재미있는 피자가 먹기도 재미있는 거죠. 제가 검색했을 때 이 비크라는 도시에서 최고의 맛집, 가장 많은 평점이 있었던 레스토랑이 바로 여기였어요. 근데 의심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사람이 많고 지금도 줄이 끊임이 없습니다.
0: 화산의 섬 아이슬란드를 꼭 닮은 피자를 맛보고 향한 곳은 마트입니다.
1: 이제 다음에 갈 캠핑장이 탁길 캠핑장이라고 하는데요. 좀 외진 곳에 고립된 캠핑장이라서 따로 주변에서 먹을 거를 구할 수가 없대요. 바베큐로 나와 있는 립을 먹어야겠네요, 립. 그리고 또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인기 좋은 립입니다. 이게 한 4, 5만 원 할 거거든요. 역시 고기값은 싸서 다행이네요.
0: 고기 구울 때 필요한 용품들도 꼼꼼하게 챙깁니다.
1: 그다음에 BBQ 해 먹어야 되니까 이 그릴도 사야겠죠. 그릴도 있어야 되고. 뭐 여행하다 보면은 단계가 많이 당겨가지고요. 그냥 이런 거 막 보이는 대로 네, 집어넣으면 됩니다.
0: 드디어 캠핑 준비 완료입니다.
1: 아, 이 정도면 며칠을 버텨가겠습니다.
0: 이제 탁길 캠핑장으로 떠나볼까요? 도심을 벗어나자 한없이 이어지는 검은 모래평원.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서 스치는 풍경마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친 길을 달려 푸른 계곡 깊숙한 곳에 위치한 탁길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짧은 여름에만 머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1: 오늘 찾은 캠핑장은 아이슬란드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탁길 캠핑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깊은 산악지대에 오지에 폭 안겨 있어서 굉장히 좀 고립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0: 탁길은 캠핑장 자체로도 매력적이지만 캠퍼들이 이곳을 찾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 이 탁길 캠핑장에 온 이유가 이 주변으로 근사한 하이킹 코스가 있거든요. 어떤 코스를 탈지 좀 정하고 가야겠네요. 푸른색,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0: 저는 노란색 코스 한 절반 정도 타고 전망대 보고 내려올 건데요. 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식을 보면서 걸으면 되겠네요.
3: 캠핑장 뒤편으로 난 가파른 산길. 세 개의 트레킹 코스가 모두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0: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캠핑장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트레킹 시작입니다. 하이킹.
3: 출발부터 가파른 오르막이 이어져 만만치가 않은데요. 숨이 찰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 캠핑장은 어느새 한층 멀어져 있습니다.
0: 일단 이 봉우리 끝까지 맞습니다. 여기는 빙하 전망대가 아니라 캠핑장 전망대.
3: 힘들게 오른 만큼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산행의 매력이죠. 캠핑장 전경을 눈에 담고 본격적으로 트레킹에 나섭니다. 멀리서 볼 땐 미처 보이지 않던 바위를 뒤덮은 이끼와 들꽃들. 그 자연과 가까이에서 눈 맞출 수 있다는 것. 제가 트레킹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고도를 높이자 겹겹이 포개진 능선과 깊게 팬 협곡. 잔설 사이로 흘러내리는 가느다란 폭포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1: 와, 이 코스는 걸어갈수록 어떤 지각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독특한 기암들이 많거든요. 약간 막 살아서 꿈틀대는 것처럼 저한테 느껴지기도 하고요. 와... 오, 아찔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풍경이 기가 막힙니다.

0: 부드러운 이끼 아래 감춰져 있던 거칠고 원시적인 땅의 굴곡. 발 아래 펼쳐진 태초의 지구를 마주합니다. 이번 트레킹의 목표는 빙하를 만나는 것.
1: 아, 지금 한 3시간 정도 이제 산행하니까 체력이 좀 떨어지고 발걸음도 느려졌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아름다운 자연이 딱 펼쳐지면서 힘 좀 내라고 응원을 계속해 줍니다.
0: 산길을 조금 더 오르자 짙은 안개가 주위를 뒤덮기 시작합니다.
1: 시야가 제로 상태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한 앞에 한 10m 안팎밖에 안 보여요.
0: 저는 산행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
1: 빙하 정말 앞까지, 그야말로 딱 발 앞까지 왔는데 빙하가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0: 자연이 허락한 만큼만 보고 돌아서는 것, 길 위에서 배운 지혜입니다. 6시간의 트레킹을 마치고 캠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2: 아이고, 강아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어이 궁금해. 궁금해. 어이구 궁금해. 궁금해. 나한테 와, 나한테. 나한테.
1: 그러니까요, 카메라한테 달렸네.
2: 아이고, 아이고, 안 돼.
1: One car, and three people, two tents. And how about shower and bathroom?
3: Everything's included in the cost of the camping.
1: Ah, okay.
3: So you're paying 3,000. Are you all grown-ups?
1: Yes? Yeah, yeah, yeah.
3: And may I ask where you're from?
1: From South Korea.
3: South Korea, okay. Yeah. Yeah. Are you from Seoul?
1: Yep.
3: Oh, whoa. Man, it's very similar to here, right?
1: No. Not exactly.
0: 산행은 끝났지만 캠핑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룻밤을 책임질 텐트부터 서둘러 칩니다.
1: 아이고, 오늘 트레킹 하느라 고생하고 또 위에서 추워가지고요. 몸이 천근만근이면 이럴 때 고기를 또 먹어줘야겠죠. 그래서 어제 산 바베큐하고 여러 먹거리를 제 인생 첫 캠핑장한 동굴 속에서 먹어보려고요.
0: 탓길 캠핑장의 또 하나의 매력, 천연 동굴 안에 마련된 공용 식사 공간입니다.
1: 신기하다. 어, 여기 테이블 하나 있어요.
0: 테이블과 의자는 물론 바베큐 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1: 너무 어둡긴 하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베큐가 있고요. 그다음에 늘 바베큐 할 때는 사이드로 소세지가 필수입니다. 아, 얍. 땡큐.
0: 동굴 아니라 시원한 것은 기본. 입구 너머로 보이는 절경은 덤입니다.
1: 아, 근데 캠핑장 안에 공용 주방이 동굴인 건 당연히 처음 봅니다. 진짜 여행하다 보니까 별 군데를 다 다녀보네요.
0: 출출해진 배를 채워야 할 시간. 불길이 적당히 잦아든 숯불 위에 오늘의 메인 메뉴 바베큐 립을 올립니다. 노릇하게 익어가는 고기를 바라보는 이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데요.
1: 바베큐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옆에 소세지를 올려서 요기를 하면서 또 구워야죠.
0: 허기를 달래줄 구원추수, 소시지도 함께 올립니다.
4: 소세지는 지금 바로 익고 있어요.
1: 캠핑의 꽃이 또 바베큐거든요. 너무도 낭만적인 동굴, 예, 공용 주방, 식당이 있으니까 이렇게 먹어가면서 원래 굽는 겁니다. 삼겹살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익었을 때 하나 먹어가면서 굽듯이.
0: 노릇하게 익은 바베큐 립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면 저녁 준비 끝. 세탁길의 푸른 계곡이 근사한 반찬이 되어줍니다. 집에서는 좀처럼 내기 힘든 숯불의 맛. 드디어 맛볼 차례입니다.
1: 지금 동굴에서 따뜻한 바베큐를 먹으니까 진짜 오늘 추워서 빙 앞에서 덜덜 떨던 게 싹 사라집니다.
0: 그저 바라보기만 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발끝에 닿은 흙과 바위, 뺨을 스친 바람과 안개의 감촉, 두 발로 걸으며 아이슬란드를 온몸으로 만났습니다.

0: 캠핑장을 떠나 남부에서 북부로 향합니다. 말의 고장인 홀라르를 거쳐 해안마을 호프소스로 갑니다. 깊은 산과 너른 초원에 둘러싸인 마을. 홀라르는 비옥한 땅을 기반으로 오래전부터 말을 길러온 아이슬란드의 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아이슬란드에 특별한 축제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약 1000년 전에 바이킹이 아이슬란드에 말을 들여온 뒤에 아이슬란드 말은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품종과 섞이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라르 말축제가 열립니다. 지금 승마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계속 말들이 트랙을 돌고 있습니다. 란치모토 헤스타만나는 아이슬란드를 대표하는 말축제입니다. 각지에서 선발된 말과 기수가 모여 속도와 기량을 겨루고 혈통과 체형, 고유한 보법을 평가받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말들이 달리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 아이슬란드 말만의 보법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뭐 트웰트라든지 스케이드라든지 다섯 가지 보법이 있는데 지금 그 보법을 하나하나 지금 시범을 보이고 있어요.
1: 평보는 네 발을 차례로 땅에 딛는 느리고 안정적인 보법입니다.

0: 다시 보법이 바뀌었네요. 뭔가 경쾌한 보법으로도 바뀌었어요. 음악도 경쾌해졌고요.
1: 세 박자 리듬으로 달리는 구보는 빠르고 경쾌한 것이 특징인데요. 트위트는 빠르게 나아가면서도 흔들림이 적어 안정적으로 말을 탈 수 있습니다.
0: 말들의 걸음걸이가 참 우아하게 느껴집니다. 막 무조건 빨리 달리려고 힘차게 달리는 게 아니라 보법을 지금 겨루는 축제로 보입니다.
1: 같은 쪽 두 다리를 함께 움직이는 스케이드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아이슬란드 말 특유의 보법입니다. 고유한 보법의 역사는 멀리 바이킹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들여온 말 가운데 특별한 걸음을 지닌 말들이 오랜 세월 선택적으로 길러졌고 외부 품종의 유입 없이 이어져온 이 보법은 오늘날 아이슬란드 말의 상징이 됐습니다. 아이슬란드 말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어 축제 현장 인근에 있는 목장을 찾았습니다.
2: 와, 여기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엄청 많은 말이 일단 보이네요. 말을 지금 차량이 몰고 있어요. 보통 양을 양치기계가 몰듯이 지금 차가 한쪽으로 말을 몰고 있는데 와, 되게 많다. 우와. 야. 야.
0: Hello. Yeah, yeah, yeah. So, open farm, right?
3: Open farm.
0: Okay, thank you. 아, 또 저희 말고도 이미 방문해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Hello.
2: 아유, 커피 좀 떨어주시고.
0: 그러니까 이제 란즈못 그 말축제는 공식적으로 어제 종료가 됐거든요. 근데 다음 날 이 주변에 이제 농장이 지금처럼 이제 일반 대중에게 말 목장을 이제 개방을 하는 거죠. 아이고.
1: 말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홀라루로 모여든 말들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인근 농장에서 이렇게 말을 맡아주고 돌봐준다는데요. 윤기나는 털과 풍성한 갈기, 그리고 온순한 눈빛까지 가까이서 보니 더 매력적입니다. 이 농장의 말들은 야외 울타리 안에 따로 모아두었다는데요.
2: 말들이 우리나라 제주도 말처럼 크기가 약간 아담한 편이고요. 와, 그다음에 윤기가 막 잘잘 흐르네요. 갈기라든지 꼬리에서. 어이구, 다가온다. 어이구. 알아본 거야? 한국에서 온 거? 어이, 고마워. 콧바람은 지금 슉슉 하는데 엄청 따뜻해요.
1: 말들이 3, 4살 무렵이 되면 타고난 보법을 다듬는 훈련을 시작한답니다. 산속에서 몇 주 동안 지내며 사람의 지시에 맞춰 걷고 달리는 법을 익히는 거죠.
4: Easy to handle also. They can live in groups very easily. And they are popular. They're very friendly, as you see. Uh-huh. They're friendly and relaxed, most of them. Big horses, they are quite often
2: wild.
4: Difficult to keep together. So you need to separate each and everyone, otherwise they will fight.
5: It's Loye. It's four.
0: Uh-huh. 아, 네 살이래요. Can I pet? Pet him? 살짝 만져봐도 된대요. 안녕.
5: Let them smell you a little bit.
0: Uh-huh. 나도 만져볼게. 오. 와, 털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여행하면서 가령 뭐 영천 같은 곳은 말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영천에서 뭐 말도 살짝 타보고 말과 관련된 많은 또 농장도 봤었는데 이렇게 말들이 모여 있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 격리됐다 그러나요? 한 칸씩 나눠져 있거든요. 싸우거나 좀 이렇게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서.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서로 저기 보시면은 막 볼을 부비기도 하고 엄청나게 서로 친하게 또 되게 친근하게 또 지내고 있네요.

0: 척박한 땅을 딛는 단단한 발굽과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 독특한 걸음. 아이슬란드 말이 지닌 강의 남은 이 땅의 자연과 닮아 있습니다. 이제 요정의 마지막 캠핑지로 떠납니다. 콜라르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호프소스입니다.
1: 와, 바람. 지금 일단 호프소스라는 지역에 캠핑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우, 바람이 엄청 세네. 지금 이쪽이 텐트 치기 좋긴 한데 이 인근에 멋진 주상절리하고 바닷가 수영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바람의 위력을 보여드릴게요.
0: 수건이 세찬 바람에 깃발처럼 펄럭입니다.
1: 이제 바닷가까지 왔고요. 와, 이 날씨에 수영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0: 캠핑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지열 수영장입니다. 이용료는 우리 돈으로 약 17,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1: 아, 지금 저기 수영장 있어요. 와, 완전 인피니트 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수영장이 있는데 그 너머로 바로 바다입니다.
0: 부담 없는 가격에 탁 트인 바다 전망까지. 이보다 완벽할 수 있을까요?
1: 어, 아, 추워. 빨리 들어갈게요. 근데 앞에 뷰를 끝내줍니다. 바로 너머로 바다가 펼쳐지고요. 물은 얼마나 뜨거운가 볼까요? 와, 따뜻한 차입니다. 여기 31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오.
0: 바닷바람을 피해 따뜻한 물속으로 몸을 담가봅니다. 수영장 물결 넘어 끝없이 이어진 바다. 몸도 마음도 수평선 위에 가만히 머무릅니다.
1: 아, 여기 오니까 되게 기묘한 체험을 지금 한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 몸을 반으로 갈랐을 때 상반신은 엄청 춥고 지금 비바람이 쏟아지고 있어서 좀 아플 정도거든요. 근데 하반신은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지금 위아래가 따로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워낙 춥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눈이 되게 즐겁습니다.

bad situation. Only doing things out of frustration. Trying to make it work. 차가운 북쪽 바다를 눈에 담고 따뜻한 지열수를 가르며 헤엄칩니다. 거친 자연 한가운데서 온기를 누리는 시간. 아이슬란드다운 여유를 만끽합니다.

폭풍소스의 특별함은 수영장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해안 산책로를 따라가면 바닷가 절벽을 이룬 주상 절리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습니다.

0: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 워낙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보통 이 텐트 폴대가 똑바로 일자거든요. 완벽하게. 보통 이제 텐트가 이렇게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얘가 계속 힘을 주느라고 지금 여기도 휘어버렸어요. 다 휘었어요.
0: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호프소스. 강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평소보다 텐트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1: 네, 이 앞이 지금 주방이어가지고요. 오늘 저녁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고급스럽지 않은 그런 음식을 해먹으려고 해요. 네, 여기에서 여기 인덕션이 있어서 버너를 안 해도 되겠네요. 영화 기생충에 나와서 K푸드가 됐거든요.
0: 여행이 막바지에 다다르니 쌀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료들로 저녁을 차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테이크를 먹음직스럽게 구워주고 라면 두 개를 섞어 끓입니다. 어떤 음식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1: 짜장라면은 스프를 다 넣고요. 하나를 다 넣고 그 다음에 우동라면은 스프를 반 정도만 다 넣으면은 엄청 짭니다. 이제 이 소고기를 후화합니다. 와, 지금까지는 그렇게 고가의 음식이 아니었는데 소고기가 투하하는 순간 한 3,000원 정도의 몸값이 갑자기 2만원이 넘어갑니다.
0: 순식간에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1: 세부적으로 묘사하지 않더라도 다들 아시겠죠? 오, 예, 이게 뭐 호불호가 갈릴까요, 우리나라 분들이?
0: 고기를 빠뜨릴 순 없죠?
1: 소고기 안까지 쏙 넣으면은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0: 아는 맛이 무섭다는 말이 있죠?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한 끼입니다.
2: 바람 때문에 컨테이너 흔들려요.
0: 계속되는 바람과의 사투.
1: 우리 지금 네, 일자로 왔다 하고 옆으로 지금 막 계속 휘잖아요, 그래서. 와.
0: 오늘은 설거지조차 쉽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거센 바람. 깨끗이 씻은 접시 두 개를 기어코 날려버립니다. 결국 설거지를 다시 하고 급하게 식당 안으로 몸을 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소동도 즐거운 에피소드로 기억되겠죠? 우여곡절 끝에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1: 지금 제가 딱 누웠을 때 어떤 상황인지 간접 체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돌리면은 제가 딱 누웠을 때 지금 모습이거든요. 여기 지금 제 발이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양옆으로 소리 들리시죠? 와, 텐트가 지금 너무 흔들린다.
0: 세찬 바람에 텐트가 쉴 새 없이 흔들려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는 밤. 지평선 너머로 조용히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에 잠 못 드는 밤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명장면입니다.
1: 네, 제가 계속 백야만 경험을 하다가 지금 처음으로 이 호프소스에서 일몰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슬란드는 11시 30, 이제 40분 됐네요. 오후. 네, 저녁인데 지금 멀리 아, 해가지고 있는데 보통 여행하다 보면은 워낙 일몰을 많이 봐서 그렇게 막 신기한 장면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일상에서는 보기 힘들다 보니까 감동을 하기도 하는데 아, 지금은 진짜 어마어마한 감동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게 일몰과 함께 지금 뭔가 어둠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봐요.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네요. 아, 진짜 예쁘다. 와. 일몰이 이렇게 반갑다니요.
0: 밤에도 빛

0: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1: 비탈진 바윗길을 내려서자 대지를 가르며 굽이치는 하얀 물줄기와 기묘하게 휘어진 주상절리가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0: 아, 아이슬란드 폭포는 뭐 어디서 보더라도 훌륭한데, 와, 여기 폭포 바로 옆에 주상절리가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치 진짜 이게 조각을 한 것처럼 훌륭해요. 이야, 주상절리가 진짜 멋지다.

0: 여기는 진짜 주상절리군이 뭐라고 이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로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 되게 깔끔하게 또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 폭포는 폭포 자체도 웅장하고 멋지긴 한데 그 주변에 멋진 지질학적인 풍경을 보러 올 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입니다. 아, 이쪽도 지금 위쪽은 굉장히 불규칙한 형태로 주상절리군이 막 휘어져 있는데 이런 모습도 무슨 작가들이 마음껏 붓터치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야.
1: 용암이 식어간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 주상절리. 뜨거웠던 대지의 시간이 돌기둥마다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0: 와, 폭포 바로 옆까지 갈 수 있네요.
1: 태고의 기억을 품은 돌기둥을 따라 거센 물보라가 피어오르는 폭포 곁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겨봅니다.

0: 야, 여기 이제 폭포 옆쪽으로 왔는데 여기가 폭포와 주상절리의 조합을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각도입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은 멀리서 그냥 평면적으로 보였던 주상절리가 위에서 입체적으로 육각기둥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무엇보다 그 사이로 압도적인 물줄기가 쏟아지는 게 아, 정말 뛰어난 조합입니다.
1: 쏟아지는 물줄기의 거친 힘과 반듯한 주상절리의 정교함이 어우러져 인간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빚어냅니다.
0: 이야, 진짜 여기는 무슨 세상 끝에 와 있는 것 같네요. 왜냐면은 워낙 좁은 옆폭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잔잔하던 강줄기가 여기서 엄청나게 으르렁대듯이 몰려들어서 빡 쏟아지고 있어요. 와.
1: 이야. 시선을 돌릴 때마다 또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아이슬란드. 세상의 끝에 선 듯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0: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1: 바다하고 이 아름다운 마을이 쫙 보이는데 이걸

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0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 이어서 최강공룡 미니특공대가 방송됩니다.
2: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박,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0: 변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아무도 없는데? 키라, 접선 장소가 이곳이 맞아?
1: 틀림없다. 곧 도착할 거다.
0: 알았어, 빨리 와. 어? 뭐지?
2: 넌 누구냐? 네가 왜 그레이트 코인을 가지고 있지?
3: 볼트!
1: 멈춰!
2: 지라!
1: 스톰테라, 진정해라. 이쪽은 지구의 전사, 미니 특공대. 볼트, 세미, 맥스, 루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카르노 군단을 상대로 맞서 싸워왔다.
2: 그렇군. 그래서 그레이트 코인을 가지고 있었구나. 오해해서 미안하다. 나는 폭풍의 전사, 스톰테라다!
0: 아, 큰일 날 뻔했네. 와, 스톰테라, 너 정말 강하다.
2: 카르노 군단을 무찌르기 위해선 이 정도는 당연하...
4: 위험해! 얘들아!
5: 그레이트 코인! 코인 내놔!
2: 도망쳐! 그레이트 코인을 뺏기면 안 돼!
4: 티나!
6: 그레이트 코인은 우리 것이다!
4: 도망쳐!

0: 되겠군. 후퇴한다.
1: 스톰페라!
2: 괜찮나?
3: 정신 차려!
1: 스톰페라! 정신 차려! 스톰페라! 스톰페라!
4: 깨어났군, 스톰페라. 자네는 블랙소드의 공격을 맞아 쓰러졌고 지금 미니트 공대의 본부에서 치료를 받은 상태라니.
2: 정말 스톰페라.

0: 나는 날 수 없는 놈이 된 것입니까?
1: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0: 알겠습니다.
2: 이게 무슨 말이지? 날 수 없다니.
3: 아니야. 그래도 아예 불가능하다고는 안 했어. 분명 다시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4: 그래. 희망을 잃으면 안 돼. 분명히 무슨 방법이
2: 잠깐. 다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날 수 없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0: 스톰타라, 진정한.
2: 스톰타라,
4: 괜찮아?
2: 아니야. 아니야!
4: 스톰타라!
2: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5: 괜찮나?
2: 샘이? 날 혼자 내버려둬.
5: 좌절하고 있군. 그래, 그렇겠지.
2: 너희와 함께 카르노 군단을 무찌르기 위해 지구까지 왔는데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이런 꼴이 되다니.
5: 그 마음 나도 이해한다.
2: 어? 이해한다고? 네가 겪지 않은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군.
5: 나도 겪었다.
2: 뭐?
5: 네가 오늘 겪은 그 일, 과거의 나에게도 일어났었다. 하지만
2: 엄청난 점프다. 아니, 이건 거의 나는 수준이야.
5: 좌절하지 마라. 날지 못해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
2: 정말 굉장해.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지? 가르쳐줘. 나도 동료들과 함께 카르노 군단과 맞서고 싶어.
5: 쉽진 않을 거다, 스톰테라.
4: 이대로 포기할 건가?
2: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6: 긴급 상황이다. 지금 블랙소드가 다시 쳐들어왔다.
7: 빨리 출동해야겠어.
6: 세미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없으니 먼저 출동하도록.
8: 네! 네.
9: 드디어 나오셨군. 브레이크 코인을 내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군.
4: 어? 스피커?
9: 맛 좀 봐라.
10: 역시 음악을 들으니 마음의 안정이.
9: 이게 아니잖아!
4: 렉스카이저가 작동되지 않아!
7: 저 음파가 렉스카이저의 신호체계를 방해하고 있어!
9: 못 움직이겠지! 어서 코인을 내놔!

0: 그대로만 하면 전사로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을 거다.
1: 네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고맙다.
2: 어? 세미, 지금 어디 있나? 렉스카이저가 큰 위기에 빠졌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렉스카이저를 지원해야 한다.
0: 알겠습니다. 어서 동료들에게 가야겠군.
1: 아직 훈련을 끝마치지 못했는데.
0: 자신을 믿어. 넌 해낼 수 있다.
3: 맛이 없다냐. 이제 슬슬 그...

0: 저 안에 들어가면 너도 다이노이드 파워를 잃고 힘을 전혀 쓸 수 없을 거다.
1: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0: 내가 저 안에 들어가 블랙소드의 시선을 끌겠다. 넌 그 사이에 저 장치를 파괴해줘.
1: 하지만 저 높이는...
0: 해내야만 해. 난 널 믿는다. 멈춰!
2: 뭐야 이건! 방해하지 마라!
1: 좋아, 한번 해보는 거야.
0: 알지 못해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자신을 믿어. 난 널 믿는다.
1: 이대로!

0: 아니
1: 해내꾼
2: 사이클론 폭풍의 전사 솜테라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0: 좋아, 솜테라 같이 싸우자.
2: 좋다.

0: 세미, 덕분에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알게 되었다. 고맙다.
1: 그 정도는 아직 부족하다.
2: 아, 세미.
3: 환영한다는 뜻이야. 다이노이드 코인모드 온! 폭풍의 전사 스톰테라 합류 완료!

0: 모르면 대답하는 뭉실이.
1: 아이 귀여워.
0: 어디가 제일 귀여워?
1: 너 반기신 거야?
0: 부끄러워.
2: 너 누구랑 얘기해?
0: 나랑 말하는 거 비밀이야. 봉실아, 부르면 대답하는 봉실이.
3: 미니월드.
4: 우주 비행사.
5: 친구들 안녕. 난 딜런이야. 어서 들어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래? 오늘은 아주 커다란 우주선을 타볼 거야. 카운트다운도 하고. 셋, 둘, 하나, 발사! 그리고 이걸 쓸 거야. 우주 헬멧 같지 않아? 이렇게 뚜벅, 뚜벅 달 위를 걸을 때 쓰려고.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바로 우주 비행사가 될 거거든. 친구들, 우주 비행사 놀이 같이 할래? 오, 좋다고? 아우! 그럼 달 위를 걸어보자. 다 같이 말이야.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쓰면 돼. 우리 우주 헬멧 누정기로 서로 얘기해볼까? 삐입. 안녕? 내 말 들려? 우와, 잘 됐다! 이제 너희가 말해봐. 나도 아주 잘 들려. 좋아. 그럼 밖에 나가서 해볼까? 우주 비행사 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떠.

0: 작동. 착륙 준비 완료. 삑. 여기 표면은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제 우주선 밖으로 나가보겠다.
1: 우주선이라고? 딜런 안녕.
0: 삑. 여긴 우주비행사 딜런. 우주비행사 셋을 더 찾았다.
2: 우리도 해도 돼?
1: 우주 정말 좋아.
2: 나도 할래. 제발.
0: 삑. 우정기가 작동을 안 하나 봐.
2: 우정기?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0: 삑. 괜찮아. 아무거나 쓰면 돼.
2: 무전기.
1: 찾았다.
2: 빅, 이제 내 말 들려?
0: 응. 안녕, 오지. 안녕, 빛씨.
2: 이제 돼.
0: 우주비행사 놀이인데 달에 가는 임무를 수행 중이야.
2: 달이라고? 달에서 뛰어보는 게 내 소원인데.
0: 우주비행사 친구들, 어서 우주선에 타.
3: 비피?
0: 좋아, 비씨. 네가 길을 안내해줘.
2: 피! 난 엔진을 맡을게. 엔진 준비 완료.
0: 좋았어.
1: 그럼 난 카운트다운. 왜냐고? 거꾸로 세는 걸 잘하거든.
0: 좋아요. 그럼 발사 준비.
1: 열!

0: 우주비행사 딜런, 근데 달은 어디에 있어?
1: 잘 모르겠어. 가는 길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봐. 항해사 빛이 우리를 도와줄 친구가 보이니? 삐빅!
0: 뭐가 좀 보여?
1: 뭔가가 이리 오고 있어.
0: 있잖아, 난 판치.

0: 어서 소원을 빌어봐. 내가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말이야. 달에 가는 길을 알려줘. 거긴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돼. 근데 조심해야 할걸. 바로 이 근처에 블랙홀이 있거든.
1: 블랙홀이란 게 뭔데?
0: 뭐든지 쏙쏙 빨아들이는 구멍이지. 꼭 청소기처럼 말이야.
1: 블랙홀은 우주에만 있는 거야.
2: 아휴, 그럼 다행이고.
1: 근데 지금 우주에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블랙홀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해. 우리 손상한경으로 블랙홀이 있는지 찾아보자. 우와, 블랙홀이야. 바로 저기 있어.
0: 안 돼. 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
1: 어떡하지?
0: 나 좀 구해줘.
1: 비행사들, 우리가 저 별똥별을 구해주자. 근데 어떻게 구하지?
2: 어, 알았다. 내 줄넘기를 잡아. 절대 놓지 않을게, 비행사 딜런.
1: 알았다.
3: 내 손을 잡아봐.
0: 손이 닿지 않아.
1: 잡았어.
0: 잘했다. 고마워, 우주비행사들.
1: 안 돼. 우리가 빨려 들어가겠어. 우주비행사 OGPC, 빨리 줄을 놔. 너희는 살아야지.
2: 안 돼.
1: 블랙홀 말이야.
2: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네.
1: 뭐가?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는 걸?
2: 바로 그거야.
1: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아, 그렇지. 우리 헬멧 무전기로 연락해 보자.
2: 빅.
1: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2: 대답이 없는데. 이러다 블랙홀에서 못 나가면 달에서 뛰어놀지 못할 텐데.
1: 걱정 마, 오지. 방법이 있을 거야. 더 큰 소리로 외치면 되잖아. 여보세요?
4: 누구 없어요?
0: 비행사들! 모두 무사한 거야?
1: 데이지 별이야. 별아, 우린 괜찮아. 근데 블랙홀 안에 갇혔어.
2: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0: 폴짝폴짝 뛰어봤나? 아니면 한 발로 서는 건? 그것도 아니면 웃긴 춤은 춰봤어?
1: 어, 잠깐만!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떻게 나가?
0: 그야,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내가 구해주면 되잖아. 내 별빛으로! 어때? 별의 힘이 필요하지?
1: 지금이야!
0: 자, 별똥별의 힘 발사!
1: 블랙홀아, 잘 있어!
2: 베이지 별아, 고마워!
1: 봐! 달이야!
2: 우와!
1: 근데 비행사 딜런, 달이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맞아?
2: 으아!
1: 달이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빠른 거야!
2: 이렇게 달이 움직여지고!
0: 걱정하지 마. 안전하게 착륙할 곳을 찾아볼게. 저기야!
1: 좋았어! 우주비행사 오지, 추진기 준비됐나?
2: 됐어!
1: 다들 꽉 잡아. 곧 착륙할 테니까. 그럼 다섯, 넷, 셋!
0: 유후!
1: 우주비행사들, 이제 달 위를 한번 걸어보자.

걷는 중이야. 우리가 달에서 걷고 있어. 우와, 해냈어.

0: 좀 봐. 달에서 줄넘기도 한다.
1: 집에 가기 전에 달에 있는 돌멩이를 좀 주울래.

0: 한자만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3: 2번 신나고 재미나다. 와!
0: 안 돼!
1: 속이 크자.

0: 바르게 달리는 풀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인어공주 미미,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마린세.

0: 태어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미.
0: 오늘은 공주래빗 키즈펜션 가는 날.
2: 그래? 나도 갈래.
3: 조심 조심.
2: 내가 먼저야.
0: 차례차례 배가 있는 공주래빗 키즈펜션.
1: 나이트 먹자.
0: 공주래빗 키즈캠핑.
2: 와, 재밌었다.
0: 공주래빗 행복한 요리지 원앤원.
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0: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2: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자, 저기요.

0: 공주에게 편지를 써요.
1: 다들 열심히 그리고 있네.
0: 엄마, 엄마, 저 다 그렸어요.
1: 뭐, 잘 그렸네.
2: 뭐, 나도, 나도. 이야, 짜잔.
0: 잘 그렸다.
1: 어? 누구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 난 우체부 아저씨란다. 너희가 꼬병이들이니?
4: 네, 맞아요.
3: 자, 너희에게 편지가 왔구나.
0: 편지요?
4: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우체부 아저씨.
3: 그럼 또 보자.
0: 우리 집에 처음으로 온 편지네?
2: 누가 보낸 건지?
0: 다람쥐가 보낸 건가 봐.
2: 뭐? 빨리 읽어보자.
0: 자, 보고 싶은 꺼병이들에게.
5: 꺼병이들아, 잘 지내고 있어? 너희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심심해. 놀이터에 가도 대왕 도토리를 봐도 자꾸 너희 생각이 나. 벌써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서 날 잊은 건 아니지? 숲속 친구들 모두 너희를 그리워하고 있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0: 너희들의 영원한 친구 다람쥐가. 다람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2: 다람쥐 진짜 진짜 보고 싶다.
1: 그럼 어? 우리도 다람쥐한테 답장을 써볼까?
4: 예, 좋아요.
0: 이렇게. 우와, 예쁘다. 또 자,
2: 빨간색 칠해야지. 이야, 난 도토리 스티커.
5: 여기
2: 고마워요.
0: 야, 완성. 엄마, 다 썼어요. 여기 제 손도장도 찍었어요.
1: 다람쥐가 좋아하겠네.
2: 저도 다 했어요.
0: 제 편지도 보세요. 색종이로 예쁘게 꾸몄어요.
2: 다람쥐가 좋아하는 도토리기 잔뜩 붙였대요.
1: 와, 다들 잘 썼네. 다람쥐가 정말 좋아하겠는걸.
0: 그런데 이걸 다람쥐한테 어떻게 전해줘요?
1: 우체부 아저씨한테 드리면 돼. 여기 봉투에 편지를 넣어볼래? 이제 같이 우체국으로 가보자.
4: 네!
1: 잘 부탁해요.
0: 여기가 우체국이에요?
1: 맞아.

0: 우체국은 먼 곳으로 편지나 물건을 보내는 곳이야.
1: 그렇구나.
2: 다음 손님.
3: 안녕하세요, 우체부 아저씨.
2: 오호, 또 만났네. 우체국엔 무슨 일이니?
3: 편지 보내려고요. 숲에 사는 다람쥐한테 전해주세요.
1: 이것도요.
2: 그래? 편지를 보내려면 우표를 붙여야지.
3: 아하, 이렇게요?
0: 우표는 편지 봉투에 붙이는 거야.
2: 자. 있으면 다람쥐한테 답장이 올 거야.
4: 빨리 답장이 왔으면 좋겠다.
1: 맞아.

0: 형은 언제 오지?
1: 어? 편지 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한테 온 편지 있나요?
2: 아, 있기는 한데.
1: 우와! 고맙습니다.
2: 잠깐만.
1: 형, 다람쥐한테 답장이 왔어.
3: 정말?
1: 보낸 편지가 다시 돌아왔잖아.
3: 나도
4: 엄마가 한번 볼까? 무슨 일인지 우체국에 가서 알아보자.
3: 네.
1: 우체국 아저씨.
5: 꺼병이들이구나.
1: 저희 편지 어떻게 된 거예요?
5: 아무래도 다람쥐가 이사를 간 것 같더구나.
1: 다람쥐가 이사를 가요?
4: 어?
5: 그래, 다람쥐가 어디에 사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너희 집으로 편지가 되돌아간 거란다.
3: 어떡해.
6: 말도 안 돼. 다람쥐가 이사를 가다니.
1: 갑자기 어디로 간 거지?
3: 다신 다람쥐를 못 만나는 거 아니야?
1: 아하!
4: 공지야, 뭐 하는 거니?
1: 편지를 접어서 날리면 다람쥐한테 날아갈지도 몰라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6: 나도 접을래.
1: 됐다.
6: 내 것도 완성.
3: 야규.
1: 나도 다 접었어. 빨리 날려보자. 다람쥐가 있는 대로 날아가.

0: 방금 다람쥐 목소리가 들렸어.
1: 누가 던진 거지?
0: 저건.
2: 도경이들아!
0: 다람쥐야!
2: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0: 우리도.
1: 아유, 그래, 그래. 다시 만나서 반가워.
0: 어? 우리 편지잖아.
1: 편지?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도 편지를 썼어.
3: 내가 이렇게 많이 보고 싶었단 말이지.
0: 그럼 당연하지.
1: 그래서 나도 이사 왔어.
4: 이사?
1: 응? 바로 여기로.
0: 우리 옆집으로?
1: 맞아.
0: 다람쥐가 옆집에 산다니.
1: 야호!
0: 신났다.
5: 이사 온 걸 환영해, 다람쥐야.
1: 잘 부탁드려요.
0: 이제 다람쥐를 매일 볼 수 있어.
1: 당연하지.
3: 매일매일 같이 놀자.
1: 응. 그럼 오늘은 우리 집에서 노는 날!
4: 야호! 시작한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꼬마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타요. 차고문이 열리면 슝. 꼬마버스 타요, 중앙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4: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5: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어젯밤에 비가 갑자기 들이쳐서 닭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아. 오늘쯤 병아리가 태어날 예정인데 괜찮을까?
1: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닭도 알도 건강해 보여.
0: 그래? 아휴, 다행이다.
2: 안녕, 트레키.
3: 안녕하세요.
2: 진도 와 있었네.
3: 안녕하세요, 누나.
1: 안녕, 얘들아. 너희들 여긴 어쩐 일이야?
2: 오늘 병아리가 태어난다고 들었거든. 부르니가 꼭 보고 싶다고 해서.
3: 벌써 태어난 건 아니죠?
0: 아직이야.
2: 어?
0: 병아리가 나오려나 봐.
3: 구경해도 돼요? 우와, 태어났다.
0: 귀엽다, 그치?
3: 네, 너무 귀여워요. 예쁘다.
1: 부르니가 병아리에 아주 푹 빠졌는데.
2: 그러게.
4: 우와, 그게 정말이야?
3: 트레키 농장에 병아리가 태어났다고?
1: 그렇다니까. 다섯 마리나 건강하게 태어났어.
5: 다섯 마리나?
2: 아주 기쁜 소식인데.
1: 응, 정말 축하할 일이야.
3: 갓 태어난 병아리는 얼마나 귀여울까. 보고 싶다.
1: 그럼 내일 다녀와. 잠깐 보는 건 괜찮을 거야.
3: 정말? 얘들아, 내일 다 같이 병아리 보러 갈래?
4: 좋아.
3: 야호, 신난다.
0: 좋은 아침이야, 얘들아. 잘 잤니? 기다려. 금방 맛있는 맘마 줄게.
2: 트레키!
0: 어? 안녕, 얘들아. 병아리 보러 왔구나.
2: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말이야.
0: 부탁? 무슨 부탁?
2: 그게 부르니가 병아리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한 마리만 안 될까?
0: 뭐? 그건 좀 곤란한데. 태어난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돼서 엄마 품을 떠나면 안 되거든.
2: 나도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부르니가 밤새 울면서 졸라대서 말이야. 내 사정 좀 봐주라, 응?
0: 어쩌지?
3: 병아리! 부르니 병아리 키우고 싶어!
2: 또 온다!
3: 병아리!
0: 알았어, 울지 마!
3: 귀엽다! 안녕, 삐아가!
0: 부르니, 병아리는 항상 따뜻하게 신경 써줘야 해. 그리고 상자 밖을 나가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하고.
2: 너무 걱정 마.

0: 트래키!
1: 안녕 얘들아.
2: 안녕 트래키.
3: 병아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축하해주려고 들렀어.
4: 여기 병아리 선물도 가져왔지.
1: 고마워 얘들아.
3: 트래키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5: 그러게,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1: 그게 아침에 말이야.
4: 뭐? 부르니가 트래키의 병아리를 데려갔다고?
5: 부르니가 울면서 떼를 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대.
4: 그런데 트래키는 막상 병아리를 보내고 나니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모양이야.
6: 왜 아니겠어. 갓 태어난 병아리는 엄마 품에서 따뜻하게 돌보지 않으면 병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나저나 부르니가 병아리를 잘 돌봐야 할 텐데.
4: 얍! 슈! 드리자! 부르니, 막아! 걱정 마! 슛! 으이!
6: 으아! 한꺼울이다!
4: 막을 수 있었는데.
7: 부르니!
4: 형!
7: 이제 집에 가자.
4: 응! 미아가, 우리 집에 가자. 병아리가 어디 갔지? 어떡하지?
8: 무슨 일이야?
4: 병아리가 없어졌어!
7: 뭐? 병아리가 없어졌다고?
4: 형, 어떡해!
7: 어떡하긴, 당장 찾아봐야지!
0: 진!
6: 어서와!
3: 우린 이제 마을을 좀 돌아볼까 하는데,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어?
6: 없어. 오늘은 꽤 한가하네. 어? 네, 구조대 진입니다.
7: 진, 큰일 났어! 병아리가 사라졌어!
6: 병아리? 설마 트래키 농장에서 데려간 병아리를 말하는 거야?
7: 응.
4: 제가 비밀기지로 병아리를 데려왔는데 병아리가 사라졌어요! 병아리 좀 찾아주세요!
3: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우리가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근처엔 아무데도 없었어.
1: 병아리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야?
2: 축구를 하기 전까지 저기 저 상자에 있었어요.
1: 그래? 어? 뚜껑이 열려있네?
3: 그래서 병아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었구나.
4: 어? 저기! 병아리 발자국이야. 숲쪽을 향하고 있어.
5: 그렇다면 병아리가 숲속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1: 응.
0: 병아리가 숲속에 있다고?
2: 그럼 병아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1: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숲쪽부터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3: 우리가 최선을 다해 찾아볼게.
2: 응, 꼭 좀 찾아주세요.
0: 부탁해 얘들아.
1: 걱정 마. 그럼 모두 서두르자. 고!
3: 지었네.
5: 아! 아, 거미였잖아.
1: 엠버, 그쪽 상황은 어때?
3: 이쪽엔 아무 흔적이 없어.
1: 그래? 어? 어? 여기 뭔가 있어.
0: 으아! 개구리였잖아.
4: 혹시 저기 있는 건가?

0: 어디에도 병아리 흔적이 보이지 않아.
1: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찾아야 할 텐데.
2: 응, 더 늦어지면 병아리가 추위를 견디지 못할 거야.
3: 아직 해가 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찾아보자.
1: 응,
3: 그럼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
1: 좋아.
3: 어? 여기 병아리 발자국이야.
1: 정말?
3: 여기서부터 저기 갈대 숲으로 향하고 있어.
0: 가보자.
1: 응.
0: 어? 어, 저기 뭔가 움직이는데? 어, 우리가 저기였잖아. 아, 어?
4: 찾았다!
1: 뭐? 병아리를 찾았다고?
0: 응, 여기 있어.
2: 무사해서 다행이야.
0: 엄마 오리가 병아리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었어.
3: 그랬구나. 고마워, 오리야.
1: 고마워. 오리랑 있을 때 꼼짝도 안 하더니.
5: 엄마랑 있으니까 좋은가 봐.
1: 응, 잘했어, 삐아가.
2: 누르니, 삐약이랑 인사는 잘했니?
5: 네.
6: 너 정말 삐약이 두고 가도 되는 거야? 집에 가서 울고불고 하면 안 돼.
1: 안 울어. 저래 키운 병아리 키우겠다고 떼써서 미안해.
7: 괜찮아.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5: 네.
7: 얘들아, 너희들 병아리 밥 줘볼래?
1: 정말요? 해볼래요.
7: 그럼 날 따라와.
1: 네.
0: 누르니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2: 크래키도 행복해 보여.
3: 병아리 가족도.
8: 모두게 제자리에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9: 맞아.

0: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천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가면
2: 플러스
3: 물론 그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원인원
4: 피니팅 노트북 피니팅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영상 편지 좋죠 생일 축하해 츄 덧셈 뺄셈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나만의 피니핑 노트북 내일도 같이 놀자 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0: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0: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1: 여행을 떠나볼까?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주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4: 에이, 이럴 수가. 딩딩이를 모델로 한 가자 딩딩링이 나오다니. 왜 그 과자를 안 만들어 주십니까? 왜? 근데 보나마나 맛도 없을 거야. 그래, 얼마나 맛없는지 한번 보자.

0: 이렇게 맛있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뭐야? 딩딩링을 사면 카드도 줘? 와, 딩딩링 해내네 해내.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너무 맛있고. 아우.
1: 무슨 일인가요?
2: 전쟁인가요?
3: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4: 큰일이다, 요정들. 크크가 이 딩딩링 과자에 푹 빠져버렸어.
2: 아니! 잠깐, 근데 크크가 딩딩링을 좋아하면 뭐 잘되니?
3: 그가 마트에서 어린이들에게 나쁜 짓을 벌일 수도 있겠어.
4: 정답이다. 어서 출동해 우주 평화를 지켜내도록 요정들. 응. 당장 출동.

0: 걱정했던 대로 사건은 이 딩동댕 마트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저 홍마영 어린이로부터
1: 피상! 저석이 나타났다! 모든 인력들 장난감 코드로
2: 알겠다 오빠! 이동!
3: 아저씨가 꺼내줄게. 뭐부터 꺼내줄까?
2: 내가 할 건데. 비키세요.

0: 뭐? 너 얼마 전에도 장난감 샀으면서. 안 돼.
1: 아, 살 거야. 아, 이거 다 내 거야.
0: 아, 얘가 부끄럽게 왜 이래?
2: 안녕하세요. 어디 보자. 딩딩맹이 어디 있나. 아, 저기 있구만.

0: 거 다 사야지. 조심해야지. 마트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떡해? 어?
1: 오! 딩딩님! 이거 완전 맛있는데!
0: 내 건데? 아, 뜯으면 어떡해? 아, 진짜.
1: 어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얘 마영아, 너 이거 계산도 안 하고 봉지부터 뜯으면 어떡해?
2: 이따 엄마가 계산하면 되죠.
0: 아니, 계산도 계산인데 그거 내가 사려고 먼저 집은 거야. 내놔.
1: 우와, 딩딩 카드 아싸.
0: 야, 그거 내 거야. 거기서.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머리야. 내가 다시는 쟤를 마트에 데리고 오나 봐라. 머리야.
3: 48, 49,
0: 땡! 카드 하나만 더 모으면 딩딩 카드 50장 다 채우는 건데! 이게 다 홍마영 어린이 때문이야! 마트의 악당 홍마영, 이 악당 크크 아저씨가 따끔하게 혼내주네.

0: 뭐지? 홍마영 고객님께? 뭐지?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딩동댕마트 대표이사 정크순입니다. 우리 홍마영 고객님께선 저희 딩동댕마트 VIP 고객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VIP? 그게 뭐야?
1: 고객님께선 저희 딩동댕마트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객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나 혼자 쇼핑 이벤트.
0: 나 혼자 쇼핑?
1: 내일 하루 동안 저희 딩동댕마트에 다른 사람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홍마영 고객님만 들어오실 수가 있죠.
0: 우와, 정말?
1: 네, 내일 꼭 오셔서 하고 싶은 쇼핑 마음껏 즐기세요. 단, 꼭 혼자 오셔야 돼요. 엄마랑 오시면 절대 안 돼요.

0: 마영아, 누구 왔니?
1: 아니에요! 아무것도!
2: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지.

0: 환영합니다. 홍마영 VIP 고객님.
1: 정말 오늘은 마트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0: 물론이죠. 오늘 이 딩동댕 마트는 오직 홍마영 고객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객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물건들로 꽉꽉 채웠습니다. 이제부터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즐기세요. 아무도 우리 고객님을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요.
1: 아싸! 신난다!
2: 그리하여 마영이는 이 마트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했지. 진열대의 물건들을 다 끌어내리고 먹고 싶은 걸 실컷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1: 맛있다. 우와! 우와! 너무 좋아. 이제 집에 가야지.
0: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아니 어디 가세요? 계산은 하고 가셔야죠.
1: 예? 계산이요? 아니 오늘은 저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라고 하셨잖아요.
0: 네, 그래서 마영님 혼자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물건들 다 꺼내고 계산도 하기 전에 포장 다 깔 수 있게 해드렸잖아요.
1: 계산해야 되는 건 줄 몰랐는데.
0: 일단 이건 아까 마영님이 포장 뜯은 장난감이랑 과자 계산한 금액이고요.

0: 엄마 찾지도 않으면서 꼭 돈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더라.
1: 누구세요? 마트 사장님 아니세요? 당신 정체가 뭐야?
0: 내가 아직도 마트 사장으로 보이니? 나의 정체는 둘, 셋, 뿅!
1: 오, 깜짝이야! 어? 저번에 부딪힌 자살인 거야!
2: 마트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떡해? 어?
1: 신진카드! 아!
2: 아이, 그거 내 거라니까! 내가!
1: 저번에 부딪힌 아저씨 아니에요?
0: 맞아. 나 악당 크크야. 이봐, 홍마영 고객. 너 이 돈 다 갚을 때까지 이 마트에서 일해. 일단 여기부터 정리하고, 알았어? 그럼 사장님은 둘, 셋, 뿅! 재밌어. 정말 재밌어. 아니, 김동댕 삼총사.
3: 악당 크크.
4: 너이 녀석, 마트에서까지 어린이를 괴롭히다니 정말 안 되겠구나.
0: 하.

0: 마트에서 떼쓰고 뛰고 물건을 어지르는 녀석을 혼내준 게 머글이 잘못된 건가? 난 그저 김빈민 과자를 마음껏 사고 싶었을 뿐이라고!
1: 크크! 너 진짜 딩딩링 좋아하는구나?
0: 응. 딩딩이 너 대박 났더라. 딩딩링 과자 완전 맛있어. 나 요즘 1일 1봉지 하잖아.
1: 자, 너 가져. 이 안에 슈퍼 딩딩 카드 들어있다.
0: 대박! 저 주세요! 제발요!
1: 그렇게 갖고 싶다고?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어?
0: 네! 꼭 갖고 싶습니다!
1: 그럼 팔을 벌리고!
0: 팔을 벌리고!
1: 빔을 맞는다! 실시!
0: 빔을 맞는다! 실시! 아니지!
1: 지금이야! 딩딩! 공동!
2: 딩딩!
0: 집에 가서 딩딩링 과자나 먹어야겠다. 날 더운데 오히려 좋아. 둘, 셋, 뿅.
3: 그렇게 크크가 사라지자
4: 어지럽히려고?
5: 아니요! 저 더 이상 마트에서 말씀 들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재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6: 어? 뭐야? 왜 저래?
7: 뭐야?
6: 어떻게 된 거야?
8: 딩동대사 조사!
9: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안을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1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11: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12: 우리가 누구?
8: 응! 응! 응! 응!
13: 기동대장 조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지구 영웅!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0: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 집.
2: 옥스퍼드 타운 스와트 성공이다.
3: 사건 발생.
2: 도망쳐. 나 잡아봐라.
4: 모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5: 기동 전투차 진입.
4: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왓 옥스퍼드!
6: 레오미!
7: 네, 주인님?
8: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6: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8: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러. 로봇 사이언, 원앤원.
6: 스마트 타이어 빅매트. 친구를 스캔하면
9: 타이어 부를 거야 해.
6: 미션 성공! 퀴즈를 스캔하면 사슴에 주차해줘.
10: 사슴.
6: 동물도, 영화도, 600에게 사운드로 놀면서 배우자. 스마트 타이어 빅매트,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 핑과 함께.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
11: 사과 맛있다. 너무 맛있어.
12: 백설공주님. 아이 왕자님 이쪽입니다.
13: 아 그래.
12: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13: 가고 있어.
12: 와! 왜? 왕자님 백설공주님이 쓰러지셨어요. 아무래도 백설공주님이 이 사과를 먹고.
13: 어? 아이 사과 색깔이 왜 이래? 갈색이잖아.
12: 혹시 도도도도도 독사과 아닐까요?
13: 도도도도 독사과?
12: 응?
13: 안 돼. 저도 뒤따라가겠습니다.
12: 에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대신.
13: 아니 어쩌자고? 네가 독사과를 먹어.
12: 아!
13: 뱉어. 뱉어.
14: 아! 맛있어.
13: 맛있어?
14: 응.
13: 아 그럼 이 사과. 독사과 아니야?
14: 꿀사과, 꿀사과.
13: 아, 꿀사과? 근데 백설공주님은 왜 쓰러지신 거지? 아, 그리고 이 사과는 왜 갈색으로 변한 거지?
14: 왜 갈색으로 변했냐고!
6: 부르고 있어. 웬 딱지야? 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날 데려다 줘.

0: 여기가 어디지?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1: 누구?
2: 아, 뭐든지 호기심을 해결해준다는 호빵이?
0: 네, 맞아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1: 아, 이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한 것이오?
0: 혹시 독사과! 백세 공주님도 이 사과를 먹고 쓰러지신 거예요? 백사과지!
3: 깜짝이야!
4: 어머.
3: 잘 잤다.
5: 아, 주무셨구나.
3: 어머, 사과 색깔이 왜 그런 거죠? 내가 먹을 땐 속살이 뽀얀 게 맛있어 보였는데?
2: 아, 주무실 때 갈색으로 변했나 봐요.
3: 어? 왜 갈색으로 변한 걸까요? 왜?
2: 왜? 왜?
0: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했는지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3: 어떻게?
0: 다 방법이 있죠. 지금 필요한 딱지는 바로바로!

0: 사라졌다.
1: 이번엔 놀라서 쓰러질 뻔.
2: 어? 여기는 사과 속인가? 베어먹은 자국도 있고. 근데 넌 누구야?
3: 누구긴. 너랑 같은 사과 세포지. 어?
2: 나랑 너랑 사과 세포라고? 근데 넌 왜 갈색이야?
4: 이 사과 세포도 원래는 뽀얀 사과 세포였잖아.
1: 방금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지.
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0: 하나여서 볼리펜을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과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1: 난 비상사태에만 나온다. 그럼 이만.
2: 아삭아삭아삭한 사과,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3: 비상 비상, 사과마을로 정체모를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 충돌 10초 전.
4: 뭐라고? 10초 전이라고?
5: 아니, 뭔데? 뭐가 다가오는데?
3: 백설공주가 사과를 베어먹으려고 다가오고 있다. 충돌 5초 전.
5: 어서 숨어, 과점을 지켜.
4: 알았어.
3: 5, 4, 3, 2, 1, 출동!
6: 맛있다.
3: 비상! 비상! 백설공주의 치아가 윗마을 사과세포들을 데리고 갔다!
7: 사과세포들이 사라지면서 빨간 껍질도 사라졌어!
8: 껍질이 사라졌으니 뽀얀 속살이 드러났을 거야.
7: 사과세포! 왜 그래?
6: 나 방금 당했어.
3: 이 사과세포는 세포벽이 깨졌어. 그럼 고퀸의 석이 올 거야.
9: 나 말인가? 그러나 산소가 왔다.
3: 야! 산소가 났어! 이거 어떻게! 폴리페놀! 당장 나와, 당장!
1: 폴리페놀!
10: 출동!
1: 산소, 당장 사과세포한테서 떨어져!
9: 아이, 깜짝이야. 아이,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3: 폴리페놀, 사과껍질이 사라져서 산소한테 사과마을이 노출됐어. 이제 곧 세균들이 몰려올 거야.
1: 그럼 이 사과 마을이 상하고 말 거야. 사나요서, 아, 뭐하고 있어. 어서 당장 내 색깔을 바꿔서 사과 세포를 보호해.
3: 아니, 그럼 네가 사라질 텐데.
1: 괜찮아. 난 사과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사나요서, 아, 뭐해? 어서 당장!
3: 미안해, 폴리페놀!
6: 폴리페놀, 안 돼!
1: 괜찮아. 사과세포, 널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8: 폴리페놀이 갈색으로 변했어.
1: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7: 사과세포도 갈색으로 변했어!
10: 아! 소문 듣고 왔수다. 사과세포가 다쳤다면서. 이 세균이 상하게 해줘.
11: 갈색이다. 무서워. 도망가자.
3: 속았다. 세균이 도망갔어.
8: 갈색으로 변한 폴리페놀이 보호막 역할을 해줬어. 덕분에 살았다.
7: 그러니까 다친 사과세포를 지키기 위해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갈색으로 만들었고,
12: 폴리페놀 덕분에 나도 갈색으로 변해서 세균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거야.
7: 근데 난 왜 멀쩡한 거야?
13: 그거야, 사과를 베어먹거나 칼로 깎으면 사과세포의 세포벽이 깨지는데.
8: 넌 안쪽에 있어서 무사할 수 있었잖아.
7: 아, 그렇구나. 근데 갈색으로 변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12: 갈색으로 변해도 난 여전히 아삭아삭한 맛있는 사과세포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좋아.
13: 아, 물론 갈색으로 변한 지 오래돼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먹으면 안 돼. 상했을지도 모른다고.
7: 아, 그렇구나. 근데 말이야, 사과세포가 갈색으로 변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야?
8: 물론 방법이 있긴 하지. 산화효소가 산소를 만나지 않게 하면 돼. 어떻게?
13: 예를 들면 레몬을 만나게 해줘.
3: 으아!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9: 어떻게 알았지? 산소 여기 왔다.
7: 산소가 산화효소 몸에 닿으면
8: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부르겠지?
6: 그럼 난 갈색으로 변하겠지.
9: 빙고.
14: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나랑 놀자. 나 레몬이야.
9: 뭐? 내가 좋아하는 비타민C가 많은 레몬? 그래, 그래. 나랑 놀자.
14: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8: 다행이다.
13: 사과에 레몬즙을 뿌리면 레몬즙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산화요소보다 산소를 먼저 만나니까
1: 내가 갈색으로 변할 일은 없지.
7: 새콤달콤한 사과와
8: 레몬이 만나서
14: 더 새콤해지겠다.
4: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13: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9: 어떻게 알았지? 산소 여기 왔다.
13: 도와줘! 소금물, 설탕물!
15: 소금물입니다. 아시죠? 소금물 있는 쪽으로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12: 설탕물입니다. 아시죠? 설탕물 있는 쪽으로도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15: 지금부터 여기는 우리가 접수합니다.
12: 산소는 나가주세요.
9: 뭐야, 뭐야. 괜히 왔네.
13: 사과세포벽이 깨져서 걱정했는데 소금물과 설탕물이 산소가 가까이 오는 걸 막아주니까
1: 폴리페놀 안 불러?
13: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7: 아하! 그러니까 사과를 닦아도 레몬즙을 뿌리거나
8: 소금물, 설탕물에 담궈두면
7: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구나.
13: 그래, 맞아.
7: 오! 사과 최고 딱지다! 얼른 가서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께 왜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지, 어떻게 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겠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0: 빠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 방귀 제거 작전!
2: 뭐라고? 내 방귀 냄새가 고약한 이유가 고기 때문이라고?
1: 그래, 호떡이도 고기 반찬만 엄청 좋아하잖아.
2: 그렇지.
1: 고기 반찬 먹을 때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잖아.
2: 너무 맛있어서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1: 그렇게 고기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다 안 된 채로 대장으로 내려가고
2: 어머나,
1: 대장에 유해균이 나타나서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면
2: 그 냄새가 고약하다는 거지. 유해균. 미워 미워 미워. 헤이.
1: 아우, 여전히 고약해.
2: 누나,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지?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냐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1: 아이고,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이번에도 역시 방귀 딱지가 필요해. 호떡아, 내가 가서 왜 네 방귀 냄새가 아직도 여전히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이얍!
3: 그래,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고 대장 세포들을 괴롭히는 범인을 찾았다고.
4: 아, 그것이 그...
1: 어? 여기는...
4: 아이, 마침 잘 왔어.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는 범인을 찾았다고.
1: 그러하옵니다, 대님.
4: 아, 그렇답니다.
1: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는 바람에...
2: 왜이야!
3: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 마을로 가서 고약한 냄새를 모두 없애고!
4: 없애랍신다!
3: 유해균이 다시는 방귀를 끼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4: 조치하랍신다!
5: 암행어사 출두요!
6: 암행어사!
7: 과력근 문지기가 항문을 지키고 있는데 고약한 방귀를 어찌 몰아낸단 말입니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뇌님께 받아온 것이 있지.
7: 아니, 이것은 통과해도 좋다는 뜻의 통이 아닙니까?
1: 그래 맞다. 뇌님의 명령이 없어도 이 서찰만 있으면 똥이든 방귀든 언제든 항문을 통해 나갈 수 있다 이거야.
4: 방귀 대장님,
8: 암행어사가 우리를 잡으려고 왔나 봅니다.
9: 뭐해? 도망쳐!
8: 도망쳐!
7: 고약한 방귀 녀석들이! 안 보입니까?
1: 아! 다들 어디로 갔지? 관략관 문지기!
9: 궁유증! 이상무! 암행어사 나으리!
1: 그래! 그 고약한 방귀들은 다들 어디 간 것이냐?
9: 그 어디 갔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1: 어서 찾아보거라!
7: 네, 나으리!
1: 빨리!
9: 에이, 굳이 뭘 찾습니까? 이 고약한 방귀들이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항문을 열어달라고 조르지도 않으니 편하고 좋습니다. 만!
1: 에?
9: 혹시 거기로 간 것은 아니겠지요?
1: 거기라면 어디? 어디?
10: 혈장!
11: 체크이그!
10: 혈장!
11: 체크이그!
10: 혈장!
11: 체크이그!
9: 깜짝이야! 고약한 냄새!
10: 누구시오?
9: 나는 방귀 대장이요.
10: 방귀 대장이라면 대장 마을에서 왔구려.
11: 혹시 도망친 것이요?
9: 도망이라니. 관략근 문지기가 항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쪽으로 온 것뿐이요.
10: 도망 맞는데?
11: 맞네, 맞아.
9: 항문 말고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다고 들었소.
11: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있긴 한데.
9: 그곳으로 나를 당장 안내하시오.

0: 그렇지 않으면 나 어디로 튈지 모르.
1: 호떡이 몸에 드느니 날숨에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소?
0: 그게 좋겠소.
1: 따라오시오.
0: 혈장
1: 첫 결구.
0: 혈장
1: 첫 결구.
0: 혈장. 태님, 태님.
2: 어? 누구요?
1: 방귀라 하옵니다. 몸에 계속 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 팬님이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내보내시는 게 어떠신지요?
0: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얼른 내보내주십시오.
2: 그러는 게 좋겠어.
0: 와, 다 나간다!
3: 헛! 대장마을에 있던 방귀가 핏줄을 타고 폐로 가서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오?
4: 그렇게라도 몸 밖으로 나가면 좋지만 혹시라도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5: 헛!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0: 뿡뿡뿡뿡뿡뿡뿡. 어? 여기가 어디지?
2: 누구시오? 간대감님! 와보셔야겠습니다!
6: 에헴 에헴 에헴. 무슨 일이냐? 응? 어? 넌 누구냐? 처음 보는 녀석인데. 영양분이라면 분해가 될 터. 분해해보거라.
2: 네, 간대감님!
7: 분해! 분해! 분해! 분해!
0: 뿡! 뿡! 뿡! 뿡!
2: 어우,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6: 몸에 나쁜 독일지 모르니 당장 해독하라!
7: 네, 간대감님! 해독! 해독! 해독! 해독!
0: 뿡! 뿡! 뿡! 뿡!
2: 해독도 되지 않습니다! 아, 대체 누구시여?
8: 뿡! 나? 방귀입니다.
2: 방귀? 대장마을에서 생긴다는 방귀 말이오?
6: 방귀가 여기엔 무슨 일로 왔느냐?
8: 내님, 내님, 내님, 내님. 방귀가 간대간 수락관으로 갔다 하옵니다.
2: 왜 이래? 아니, 아니, 아미옹 사는 대체 뭐라고?

0: 되니 이 스트레스입니다.
1: 방귀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이야. 아메거사, 방귀를 체포하든가 내보내라.
0: 체포하든지 내보내랍시다. 아이고,
2: 아우,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누가 내 얘기를 하나? 그래서 방귀가 간대간님께 갔다면?
3: 간세포들이 해독하느라 해를 먹을 것입니다.
4: 방광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 제가 가보겠습니다, 나으리.
2: 그래.
5: 가라. 예, 예.
6: 환영하오. 어서 오시오. 여기는 방광 오줌이 모이는 곳이오.
7: 오줌이라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5: 아니, 방귀, 아, 왜 여기 있어?
7: 아니, 노시오. 똥과 함께 못 나가면 오줌으로라도 나갈 것이오.
5: 아, 오줌으로 나가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니까. 방광, 얼른 내보내시오. 냉큼 내보내시오.
6: 오줌 발성!
7: 시!
5: 잘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나으리! 방귀 하나가 오줌으로 나갔사옵니다.
2: 아, 그래? 그럼 고약한 방귀가 다 나간 것 같으니 대장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온 건가?
0: 방귀, 방귀, 방귀!
5: 나으리! 고약한 방귀가 또 생겼사옵니다.
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고약한 방귀는 다 사라진 거 아니었어?
1: 여봐라! 당장 방귀를 만든 자를 잡아오라!
5: 네, 나으리!
2: 빨리 가!
5: 예, 예, 빨리, 빨리!
1: 잡아오라!
0: 방귀, 방귀, 방귀!
5: 나으리, 어? 이 고약한 방귀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잡아왔사옵니다.
2: 그래, 잘했다. 근데 대장세포는 왜 거기 있는 것이오?
3: 이 똥을 만들다 보면 응당 방귀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근데 방귀를 만드는 건 이 둘이온데.
5: 너로구나, 이 고약한 방귀를 만드는 게.
8: 네? 이 방귀는 제 방귀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방귀를 만들긴 합니다만 저는 유익균으로서 주로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사과, 고구마, 시금치, 옥수수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방귀를 끼웁니다.
3: 제가 똥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지요.
8: 그래서 제 방귀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요.
5: 사실이요?
3: 사실입니다.
2: 그렇다면 지독한 방귀를 만드는 범인은?
0: 유익인 주인님! 저리 가라고!
2: 범인은 바로 너구나, 유해균!
0: 너 때문에 들켰잖아! 그렇소. 나는 주로 고기나 달걀,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고약한 방귀를 뛴다지.
2: 근데 여긴 고기도 인스턴트 음식도 없는데.
0: 고기가 딱딱하게 굳은 변비똥이지 않소. 난 변비똥도 참 좋아하오. 그러니 내가 고약한 방귀를 뀌지 않을 도리가 없소.
2: 얘 방귀야! 방자야! 당장 유해균을 주포하라!
5: 네, 나으리!
6: 유해균 계속 꺼라!
3: 나으리! 고기만 들어와서 제대로 된 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8: 안 됩니다, 대장세포님! 똥을 만드셔야죠. 나으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유질을 주세요!
2: 당장 섬유질을 대령하라!
9: 배추! 부르셨사옵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배추이옵니다.
8: 좋았어! 우선 섬유질을 먹고, 앙! 유익균 힘이여 솟아라! 나의 산을 받아라! 야! 야! 유익균이 쏘는 산 너무 싫어!
5: 깼구나! 나으리! 유익균이 유해균을 물리쳤습니다!
3: 나으리, 유해균은 제가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2: 아니, 어떻게?
3: 변비통에 섬유질을 붙이고
7: 술도?
3: 죽은 유해균까지 똘똘 뭉치면 자, 똥이 완성되었습니다. 활약금 문제에 항원을 여시오.
4: 네님이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2: 여기 있어!
4: 뇌님이 허락한다는 서찰통이로군요. 그렇다면 똥 배출합니다.
3: 도와주시오.
2: 도와줘.
3: 저 도와주시오.
5: 나도 나간다. 똥 배출 성공입니다. 고약한 방귀도 함께 나가 싸웁니다.
2: 좋아, 좋아. 앞으로는 호떡이한테 고기만 먹지 말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함께 골고루 먹으라고 해야겠어.

0: 면
1: 최고의 똥 된다네.
0: 유익균도 힘세죠. 유해균 물리치면
1: 고약한 방귀
0: 안녕. 꼭 갖고 말 거야.
2: 이어서 메탈카드봇 W 강철의 포효가 방송됩니다.

0: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차, 새로운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한체.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 키트가, 코드가, 페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페트롤 가이즈.
1: 뒷바이트를 빼앗겼다고?
2: 솔레이유한테?
1: 준, 너 그 아이한테 반해서 멍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3: 그럴 리가 없잖아.
1: 과연 그럴까?
4: 전에도 봉인 직전에 펜트몬넷을 빼앗겼다며.
5: 단수란 일서 쫓아가서 단서를 찾아줬더니 뭐 하는 거냐, 준?
3: 방심했던 건 사실인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로크러쉬랑 글로버한텐 뭐라고 말하지?
4: 딥바이트를 빼앗겨? 그게 무슨 소리야, 준?
1: 납치당한 거야? 어떡해!
4: 로크러고도 친구야?
6: 그 녀석,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7: 자,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으렴.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오늘은 전학생을 소개할게.
8: 오늘이었던 거?
1: 전학 오기엔 뜬금없는 시기 아니야?
9: 솔레유라고 해. 잘 부탁해.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야.
7: 자, 박수.
6: 뒷바이트를 돌려줘.
9: 사양할게.
6: 저기 전학을 와.
1: 굉장하다. 거의 프로선수급이야.
8: 솔레이오, 저 녀석 어째서 굳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거지?
4: 공기리네. 내가 쟤한테 있는 있고 공을 던질 테니까 네가 그 틈에 메탈 브레스를 빼앗는 거야.
5: 좋았어. 네 친구랑 팬텀 호넷을 되찾자고.
3: 갑자기 무슨 소리야?
4: 으라차차차.
9: 너 얘기 다 들렸거든. 그렇게 원한다면 주워가는 건 어때?
3: 소용없어.
1: 메탈 브레스는 선택된 자만 들 수 있거든.
5: 뭐?
4: 그런 거 빨리 말해.
1: 솔레이유는 딥바이트를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3: 어떡할 거야, 준?
1: 곤란한 일이라도
10: 해봐. 베라? 전학생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알아냈어.
4: 진짜?
6: 역시 베라! 이럴 때만 든든하다니까.
1: 말 예쁘게 해라.
3: 여기...
10: 크레스트가 살던 아파트잖아.
2: 솔레이유도 같은 아파트에 사나 봐.
5: 부잣집 아가씨 같아 보이더라니.
10: 주소뿐만 아니고 호수도 같다. 맨 꼭대기층 말이야.
4: 뭐? 뭐하냐? 빨리 불러.
3: 갑작스레 찾아오면 안 만나주지 않을까?
1: 뭘 또 이제 와서? 어?
11: 응?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오렴. 어서들 와.
3: 저 누구세요?
11: 누구긴. 반가워. 난 솔레이유의 엄마야.
3: 엄마?
11: 왜들 그러고 있어? 다들 들어와.
3: 실례하겠습니다.
11: 너희 얘기는 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
1: 아들이요?
2: 설마 크레스트 말씀이세요?
11: 그래, 맞아.
1: 그럼 솔레이유는?
11: 어머, 솔레이유 얘도 참. 얘기 안 했니? 크레스트의 쌍둥이 여동생이야.
6: 쌍둥이?
5: 듣고 보니 닮은 것 같기도.
2: 혹시 로봇공학의 권위자 레이의 파이웬 박사님이세요?
11: 날 아니? 고마운데?
2: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11: 나도 영광이야. 특히 준, 널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0: 저요?
1: 너의 그 아름다운 메탈 카드봇과의 활약상 쭉 지켜봐왔지.
2: 제가 좀 하죠.
1: 그래,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야. 먼저 너의 파트너에 대해서 말인데.
2: 블루캅이요? 여기에.
3: 안녕하세요.
2: 어머! 이렇게 보니 진짜 좋다!
1: 반가워, 블루캅. 그래, 너희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4: 여긴 왜 온 거야?
2: 너!
1: 모처럼 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좀 더 기쁜 얼굴로 맞아주는 게 어떠니?
4: 네, 어머니. 저 혹시 어머니는 솔레이웨일은 어디까지?
3: 전부 알고 있어. 와일드 카드봇에 대한 것도?
4: 당연하지.
3: 내가 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게 이 둘이었나. 상처 입은 날 상냥하게 맞아주었지.
5: 와일드 카드봇이 응속도 부릴 줄 아는구나.
3: 함부로 말하지 마. 난 이 행성의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솔레이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5: 다리를 잇는다면서 준을 공격해?
6: 진정하고.
3: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다.
1: 로봇의 일체 동료들이 내 앞에서 엄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4: 어머니.
1: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다. 자, 얘기 계속해.
6: 솔레이유, 우리랑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4: 무슨 뜻이야?
6: 메탈 카드봇이니 와일드 카드봇이니 그런 건 상관없이 마키나 행성에서 온 친구들을 돕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거야.
3: 크레스트는 지금 크레스트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1: 크레스트가?
3: 백신만 완성되면 와일드 카드봇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1: 그래, 기특하네.
3: 쉽게 말하는 거야.
6: 그게 무슨...
3: 마키나 행성에서 탈출한 와일드 카드봇은 무수히 많아. 그 중에 몇이나 이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겠나? 준과 우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왔어.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거야.
6: 이럴 때... 네네, 시장님!
4: 아빠?
6: 무슨 일로... 네? 와일드 카드봇이요?
7: 그 탱크가 도시 외곽에서 발견됐어. 더 난동을 피우기 전에 어서 막아주게.
6: 가자, 블루캅.
4: 우리도 가자, 플레이어.
3: 알겠어.
8: 좋았어, 우리도.
9: 대중을 괜찮아. 세바스찬.
10: 저는 게리슨입니다. 머핀이만 완성됐는데 드셔보시죠.
1: 맛있단다.
11: 뭐야, 여긴 이런 거밖에 없어? 걸쭉한 기름 없어, 기름? 아유, 또 너이냐? 헤헤, 이러다 정들겠다, 야.
7: 다이건, 사람은 그만 표라고 몇 번을 말해 알아듣겠어?
3: 말로 설득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나?
10: 알고 있어.
11: 그래, 어디가 니들 날 막고 싶은가 보군. 나도 싸움을 언제나 환영해.
6: 힘을 합치자, 솔레이유.
4: 아니, 누가 먼저 고민하는지 겨뤄보자.
6: 뭐라고?
4: 팬텀 포네, 셋업. 교란 작전이야, 팬텀 리저.
12: 깔끔하게 가보자고.
11: 뭐야, 손가시기시.
6: 솔레이유, 난 너랑 경쟁할 생각은 없어.
4: 그럼 내가 이겼네.
3: 준, 냉정해져야 돼.
5: 나도 힘을 보탤게, 준.
6: 응? 피닉스 파이어, 제동. 저번처럼 타이건을 땅에 박는 작전으로 가자.
5: 알겠어.
4: 뒷발질 막아.
6: 조심해. 딥파이트, 너!
4: 딥파이트, 세다.
5: 너도 역시 와일드 카드봇 종료군!
7: 멈춰! 지금은 동료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5: 동료? 지금은 딱 봐도 적이잖아!
6: 그만둬, 딥파이트! 우리에게로 돌아와!
11: 용서해라, 준! 난 솔레이유를 따라야 해!
7: 준, 기억나? 메탈버렛의 봉인된 장은 그 주인을 거스를 수 없어. 내가 말해준 적이 있을 거야.
6: 그건 날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건 모두
4: 딤트라이던트, 캐틀리.
7: 질서를 위해 메탈 카드봇의 전투 능력을 방지하는 데우스 마키나의 절대적인 팀.
4: 블레이온, 타이건을 부탁해.
7: 알았다. 모두가 메탈버렛을 달가워하지 않은 이유였지.
6: 하지만 난...
7: 준, 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문제의 시작과 끝이 비록 싸움뿐인 우리였을지라도... 친구라고 진심으로 불러줬으니까.
6: 딥파이트!
11: 전 지금의 난 이 말을 들을 수 없어.
6: 널 한번 친구라고 부른 이상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